그래서 형세나 기운이 매섭고 날카로운 상태를 말할 때 서슬퍼런이라고 합니다. 서슬퍼렇고 카리스마 넘치는 DJ 한동준은 4월의 마지막 일요일에도 갈매기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5월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You Know I'm No Good,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피클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의 가수죠. LP바에 가면 꼭 신청해서 이 노래 듣곤 합니다. 꼭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정말 매력적이죠. 이런 류의 약간 퇴폐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뭐 지금 뭐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만 더피, 뭐 아델 이런 가수들의 어떤 원조격인 가수죠.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청 노래도 잘하지만 곡도 잘 쓰고요. 하여튼 참 대단한 가수였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으로 한동준의 팬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슬이 퍼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서슬 퍼렇지도 않고 카리스마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오늘 위켄드 스페셜 음악 많이 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의 향 연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베리어스님이 신청하셨죠. 밥 웰치의 에버니 아이즈, 그리고 칩트릭의 I want you to want me, 제주 딸기 산도님이 신청하셨고요. 바라쿠다 오랜만에 들었죠. 하트의 노래. 아, 이 노래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요. 이 노래 처음 끝날 때 갑자기 끝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옥수 토박이님이 하트의 바라쿠다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개여울님이 오늘 휴문 날 아침 일찍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사우나 갔다 온 후에 전복 삼계탕 한 그릇하고 집에 왔어요. 아,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하루가 기네요. 그러셨습니다. 할일다 하셨네요. 할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쉬세요. 네, 음악 들으시면서.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케니 로긴스의 The More We Try,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욜로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그리고 이어서 조지 벤슨의 Give Me the Night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Black or White, Love Sam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뷰티 주주 인형임님이 Give Me the Night, 조지 벤슨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Black Sabbath의 노래 Changes. 이 노래도 오랜만인데요. She's Gone은 가끔 보내드렸는데 Changes로 간만입니다. 캔디핑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문경도련님이 신청하신 곡 Rainbow의 The Temple of the King 두 곡입니다.

노래 계속됩니다.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 노래는 오즈의 맙소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는 광주땡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틀 전에 사랑하는 우리 집 막둥이 반려견 11살 똘똘이를 병사로 무지개다리 보내주고 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네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슬퍼하지 말라며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지금 바람 쐬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하늘나라에서 또 잘 뛰어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Sound of Silence, Simon & Garfunkel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어서 Living Next Door to Alice, Smokey의 노래 경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순창여행 중에 처음으로 회원가입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쏜살같이 가버렸네요. 오늘 끝곡은 오늘도 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Have I told you lately?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든 방송 노크 토크.

0: 네, 잘 지냈습니다.
1: 아,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0: 있어요?
1: 네, 잘 저보고 하신 거죠?
0: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하는데요? 카메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아, 재밌어요. 아, 네. 아, 잘 지내셨어요?
2: 아, 너무 재밌어요.
0: 아, 네. 아, 네. 진짜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아, 잘 지냈다고요. 아, 잘 지냈어요.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아, 눈빛만
0: 네.
1: 봐도 알잖아.
0: 아, 잘 지내셨네요. 네.
3: 그렇죠.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이제 그대로 있는 걸 잘 지낸 거야.
0: 아, 그러네.
3: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0: 네네.
3: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0: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는 시간에는.
4: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3: 뭐야, 몰랐네.
0: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4: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3: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1: 아.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3: 이게 뭔 소리야?
1: 하나님은 아셨어.
4: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고마워.
0: 고마워.
1: 웃어줘서 고마워.
5: 노크토크 이모 삼촌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1: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0: 네.
1: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0: 네네네네.
1: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네. 하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서툰데 기도는 가장 솔직하게 하라고 배우셨나 봐.
0: 맞아.
1: 그랬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언제 와?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서툴러.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그 문장력이 좀 나 그러잖아요.
3: 그저 기도 같이 그 대표 기도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진짜 깜짝 놀랐어.
3: 그 성도님들 다 웃으시고 웃음 참고 정말.
1: 20분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개척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은 이거를 막 아시죠?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고마워! 아멘! 아빠 고마워! 주여!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3: 아, 웃긴다. 진짜 웃긴다.
1: 웃어줘서 고마워!
3: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었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었죠. 네. 또 어릴 때 저희 교회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신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 좀 있어요.
4: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네.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3: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4: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그래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3: 맞아요.
4: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0: 우와.
4: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웠나 봐. 가까이 자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 말로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애들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랄랄랄하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와 까만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쵸.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주여
0: 성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
4: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0: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멘 지저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 거?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근데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가서 거기 현지 로컬 교회를 간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 그때만큼은 에이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뒤에 근데 그 또 신기했던 게 거기서 한국 분을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런 게 또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 얘기 하고 싶어서
2: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한인 분이 응답을 해버리네.
0: 아 그러니까 한인
2: 하나님 그랬더니 남이 씨
0: 반가워요.
2: 네, 응답해버리네.
0: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3: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0: 아, 네. 맞아요.
3: 근데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헨리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노년이 돼서 젊은 양반 제가 이렇게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시간이 내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 그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무르릉 걸리네. 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거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0: 그렇죠.
3: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 다 알아들으신
2: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3: 그렇죠.
2: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3: 네, 네.
2: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0: 네.
2: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아
1: 또 한편으로는 또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3: 갑자기 구애성사라고 했어.
1: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예? 그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3: 이게. 한 언어만 있어야 돼.
1: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3: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1: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3: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1: 아, 나하려는 나지야.
3: 이게 뭔 소리야?
1: 히브리어, 히브리어.
3: 히브리어라고.
1: 하나님은 이게? 아셨어.
3: 이 히브리어라고.
6: 무슨 뜻인데요?
1: 아,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6: 야, 아, 하나님 아세요.
3: 야, 야, 이거 큰일 났네.
4: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1: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4: 어, 그래도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1: 아이고, 그렇죠.
4: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드릴까? 들으시겠죠?
6: 네.
4: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3: 다 들으셨죠?
4: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6: 아, 아멘.
3: 와.
4: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6: 네.
3: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4: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맞아요.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6: 신조어?
1: 아, 길기 빠빠!
4: 하나님, 하나님 자꾸 헐?
7: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6: 네.
7: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네. 그래서 요 장면을 봐도 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6: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3: 설마.
6: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2: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1: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3: 무너지지.
4: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2: 아, 진짜.
3: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2: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3: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2: 터졌어. 잘 먹고 잘 살아.
0: 좋은 말 해주니까.
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주신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제가 입은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어요. 네.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2: 기사로.
3: 이제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0: 아이고.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역자고 CCN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이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한 그 판소리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그림을 잘못 그렸네.
1: 잘못 그렸나 봐.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 상처를 받고. 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네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내가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아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6: 되니까.
1: 아,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풀어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러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 뭐죠 그 뭐 몇 대 미슐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3: 그렇죠.
1: 외부로부터 오고 제 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3: 그러네. 그랬었겠다.
4: 조렴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1: 아, 진짜.
4: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1: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아. 어떤 한의사랑.
4: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6: 네.
1: 잘 먹고 잘 살아.
6: 좋은 말 해주니까. 네.
4: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그,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있었잖아요.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 둘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6: 와, 진짜요?
4: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요새도 아주
6: 자랑스러워요.
1: 그럼 특집 때 한번.
6: 아, 특집 때. 오세요.
7: 아니 그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다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3: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7: 그렇지. 왜냐면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3: 그렇죠.
7: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맞아.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3: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7: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이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6: 맞아요.
7: 근데 이 목회자의 적은 목사님들이었어요.
3: 맞아, 맞아.
7: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 마.
1: 그렇지.
3: 자기도 목사면서.
7: 자기도 목사면서.
3: 야 진짜.
7: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에 키는 세상이 제일 크다.
1: 옮겨! 옮겨!
3: 한 방 있었네, 한 방.
1: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맞아. 마음의 키는
3: 두 방이 있으세요.
7: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6: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4: 그렇죠. 너무 크시시에요.
6: 네, 엄청 크신데.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6: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있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3: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체구가 있거나 뭐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
6: 네네.
3: 어릴 때부터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일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6: 오, 멋있다.
1: 형은 진짜 잘해라. 아우 진짜.
3: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주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시기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좀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플래시주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요. 와, 네. 그때 제가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4: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거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곁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3: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4: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고맙죠.
6: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구TV에서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3: 멋있다.
9: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10: 꼼짝도 못해요. 목사님 안 계시고 다 해줘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
9: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1: 아,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어,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3: 뭐지?
1: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3: 그렇죠, 맞아요.
1: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어,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3: 무너지지.
1: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0: 아직도 생각나요.
1: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2: 네.
1: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아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3: 그렇죠.
1: 잘 사니까. 네.
2: 부러워할걸요?
1: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아, 네.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3: 그렇지.
1: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 한 대 맞는다.
3: 그렇죠.
4: 네, 맞아요.
1: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5: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아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3: 더 화나죠.
5: 계속 분노가 이렇게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는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2: 네.
5: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 노력과 그 기쁨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는 평생 듣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쑥덕거리냐면 야, 저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알아? 복지사야.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가 신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인식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낮은 가치관, 형편없는 편견,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선입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거기에 그 무게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2: 아이고.
5: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3: 그렇죠.
5: 그분 두 분의 행복을 바라고 훌륭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3: 네,
5: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사님?
1: 네. 네, 네. 그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0: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 네.
0: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1: 네.
0: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1: 맞아요.
0: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2: 아.
0: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한 거예요.
1: 우와.
0: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1: 그럼요.
3: 네. 네. 이런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1: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2: 네.
1: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네.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2: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은 시집 잘 갔네.
1: 오.
2: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1: 아.
2: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1: 그렇죠.
2: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1: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네.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0: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3: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0: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2: 뭐, 좋겠다.
1: 어머, 세상에.
0: 야, 축하 있고요.
2: 좋겠다.
0: 여기 줄에 있고요.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1: 맞아요.
0: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항상 제가 한 200번 정도 결혼식 사회 봤는데 이제까지 보면서 이 구절만 나오면 내가 뭉클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항상 느껴요. 물론 지금 짝이 없지만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커플이 그럴 거예요.
2: 그러네요.
0: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2: 진짜 위로되겠다.
0: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4: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요. 이걸.
2: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3: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좀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언덕을 넘은 자가 경험하는 그 포효가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하시고 결혼 즐겁게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도 하면서 그쵸. 결혼 신나게 하시고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짝지음을 그 허락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 열고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관대하게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부부가 함께 취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아멘.
0: 저는 이제 요즘 보면 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청춘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 맞아요.
0: 근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형제도 만나고 아마 자매님도 좋은 분이니까 형제님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부에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1: 그럼요.
0: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2: 맞아요.
0: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하나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1: 아멘.
2: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2: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 아멘.
2: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 아멘. 아멘.
1: 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3: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2: 아니 갑자기 갔다 오는.
3: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네. 계속 이렇게 그 가지만 누군가는 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4: 그렇죠.
3: 아무도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다 최선을 다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결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얘기를 들었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결혼 25주년 되면 은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늘 뭐 드레스가 맞을라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꿔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사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봄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신부 되세요.
1: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노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4: 오늘은 접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네.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자.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1: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0: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2: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5: 토크.
1: 다음 주에 만나요.

0: 한 20년 넘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1: 우와.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2: 저희 이모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나 이번에 간다. 아~
3: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100군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안 오죠.
2: 100군데에서?
3: 100군데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 야 진짜 저거 솔루션.
3: 그럼 해결이 됐고요. 네.
4: 해결 됐어요.
2: 저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좋은 음악을 들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눈물까지는 안 나더라도 당신과 함께한 그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 행복합니다. 무력하게 살아가다가 음악 한 소절에 이렇게 기쁨을 느끼다니요. 우리는 많이 늙어졌지만 음악은 여전히 젊네요. 좋은 음악을 들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첫 곡은 Remember When 앨런 잭슨 노래였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눈물까지는 안 나더라도 당신과 함께한 그 시절 떠올라서 행복합니다. 무력하게 살아가다가 음악 한 소절에 이렇게 기쁨을 느끼네요. 우리는 많이 늙어졌지만 음악은 여전히 젊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눈물까지는 안 나더라도요. 누군가와 함께한 그 시간이 떠올랐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겠죠? 이렇게 크게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음악 한 소절에 커다란 감정의 동요를 느끼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는 늙어지지만 그때 그 음악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손잡고 그 시절 젊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하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네. 오늘 김하전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에브라함 메슬로라는 심리학자의 책입니다. 동기와 성격. 이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명작에서 처음 만나는 분입니다. 이 명작이라는 주제와 아주 잘 어울리는 분인데 이제서야 만나게 되었네요.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 이 부제입니다. 이 책은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좀 이렇게 쉬운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그래서 흥미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이 메슬로라는 분은 가장 위대한 우리 이 시대의 심리학자 중한 명으로 이제 한간에서는 그 심리학 책의 바이블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그 프로이드나 그칼융 심리학 이후에 그 초기인 심리학이라는 현대 심리학의 그 새로운 그 인본주의와 더불어서 두 분야를 개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메슬로라는 분이 반갑게도 우리 같은 동네 살고 계시는 네,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러시아계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부모님 권유에 따라서 뉴욕 시립대학 그러니까 이 QCC라고 하죠. 반가운 이름들이 막 등장합니다. 뉴욕 시립대학에 가서 이제 로스쿨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라고 이제 책 머릿말에 되어 있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립대는 학비가 거의 뭐 3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로스쿨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3년 뒤에 위스콘신 대학으로 가서 다시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유로 학교를 갔다가 자신의 의지로 다시 전공을 얻어서 가는 그 경우가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살지 어떤 공부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권유로 이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이 가슴이 원하는 심장이 뛰는 곳으로 주체적으로 전공이나 진로를 정했을 때더 열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또 심리학 강의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슬로는 이 현대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볼수 있는 이 욕구의 5단계를 설립한 인물인데요. 그 욕구 단계별 과정과 그리고 어떤 예문과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내용까지 해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에이브람 메슬로의 이 책의 제목은 물론 그 동기와 성격이라는 제목이지만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욕구의 5단계이므로 오늘 욕구에 대해서 즐겁게 여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미네소타 대학교 36명의 젊은 남성이 실험에 참가했다. 목적은 기아 상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미네소타 기아 실험으로 알려진 이 연구는 1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하루 섭취 칼로리를 기본 칼로리의 절반 이하로 줄였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음식에 집착했다. 대화 주제는 오직 음식뿐이었다. 요리책을 미친 듯이 읽고 식당 메뉴를 수집했다. 꿈에서도 음식이 나왔다. 한 참가자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그때 음식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들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사교적이던 사람은 폐쇄적으로 변했고 유머감각이 있던 사람은 유머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지적 관심과 대화를 즐기던 이들은 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 남자들은 성욕이 사라졌다. 미래에 대한 계획, 꿈, 야망 전부 다 희미해져 갔다. 오직 하나, 음식만이 남았다. 에이브라햄 매슬로는 이러한 현상을 이론화했다.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것은 진정 사실이다. 빵이 없을 때는. 하지만 빵이 충분하고 배가 충족됐을 때 인간의 욕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즉시 욕구가 충족된 그 즉시 인간에겐 더 높은 욕구들이 나타나며 생리적 욕구가 채워졌을 때 인간은 그 이상의 것들로 욕구를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배고픔이 해결되면 다른 욕구가 등장한다. 하지만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의 출발점이다.

네, 우리는 꿈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아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도 하죠.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메슬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배고픈 사람에게 자아 실현을 말하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사람에게 꿈을 쫓으라는 건 허망한 말이 되겠죠. 저자는 인간 욕구에는 이 순서, 위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래쪽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윗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메슬로의 욕구 단계 피라미드를 보면은 거기에 단계별로 위계가 나와져 있는데요. 저자는 심리학을 안다는 건 욕구의 피라미드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입체적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로 나오는 게 아니라 4단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다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가 나오는데 그 5단계는 말년했었대요, 저자가. 이 실질적으로는 4단계에서 끝났는데 60살이 넘어가면서 인간에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인간에게 그 욕구라는 게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한답니다. 그 하나가 더 생기는 마지막 단계가 후기 메슬로의 5단계라고 하는데요. 그게 자기 초월이라는 단계가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 생리적인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이론을 평생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보안장치를 통해서 이론을 강화한 내용이 바로 이책 내인생의 명작 주제인 동기와 성격 욕구 단계 이론의 원천이라는 부제가 있는 책입니다.

카펫부터 하드우드 바닥까지 노즐 교체 없이 청소하고 먼지도 알아서 비워주는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 지금 LG닷컴에서 구매하면 149불 상당의 청소 노즐 키트를 무료로. 더욱 스마트하고 강력해진 LG 올인원 타워 청소기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뉴욕 AM 1660 K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좋은 책, 좋은 음악과의 만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는 메슬로. 네, 에브라함 메슬로 저자의 그 책인데요. 이 책은 언뜻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인데 그 예시와 또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이 동기와 성격이라는 이책 자체의 내용이 아주 쉽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자는 뉴욕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했고 외로웠고 불행했다 그래요. 훗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비참했다고 회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근데 이 불행한 경험이 그의 학문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900년대 그 중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초반이었죠. 그때 프로이트의 인간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 지배했던 시대였다 그래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저자는. 이 프로이트는 인간을 신경증 환자로 보았고 억압된 욕망, 어린 시절 트라우마, 무의식 이렇게 인간은 병든 존재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행동주의는 인간을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로 보았죠. 쥐, 비둘기 뭐 이런 실험으로 인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슬로는 물었습니다. 왜 그는 쥐와 비둘기로 인간을 설명하는가? 인간을 왜 하나의 동물로서 연구를 했는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공적인 사람을 연구하면 안 되는가? 여기서 또 의문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길 이 프로이트가 심리학의 병든 절반을 제공했다. 이제 나는 나머지 건강한 절반으로 그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경증 환자 대신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뭐 에이브람 링컨이라든가, 뭐 엘리너 루스벨트 같은 인물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았다고 해요. 무엇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만드는가? 무엇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가? 이 연구의 결과가 바로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이 욕구 이론은 굉장히 많은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바이블 같은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구조로 설명을 하는데요.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만 짧게 한번 설명,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 욕구, 3단계 소속과 사랑의 욕구, 4단계 존경 욕구,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자아 실현 욕구. 자, 1단계 가장 아랫단계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실험했던 그 내용입니다. 음식, 물, 공기, 뭐 잠자는 것, 뭐 배설, 생존 이런 것들. 이 생존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미네소타 대학교 기아 실험이 보여줬듯이 굶주린 사람의 의식은 오로지 음식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생리적 이 책 본문 내용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지배하는 사람에게 유토피아는 간단히 정의될 수 있다. 음식이 풍부한 곳. 그런 사람에게 삶 자체가 먹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배고픈 자에게는 밥이 그 사람의 모든 욕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방송인가에서, 책은 아니고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약이 얼마나 끊기 어려운가, 얼마나 중독적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급똥이 마려웠다. 그럴 때 그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는다. 단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다. 뭐 주머니에 돈이 뭐 있든 택시비가 있든 없든 무조건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가까운 인근 화장실을 찾아갈 것이다. 이럴 때 실현의 상처든 아픔이든 승리의 기쁨이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다. 배설의 욕구 말고는 그 인간에게 떠오르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모든 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뭐 꽤 여러 번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마약은 그것의 100배 이상의 감정과 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마약을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마약은 뭐 피곤하고 힘들 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딱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마약을 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술, 담배까지는 뭐 그것도 몸에 좋지 않지만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뭐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뭐 절도 이런 그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 법으로 규정해 놓은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은 하면 안 되겠죠. 마약은 진짜로 네 저는 뭐 물론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이 예문을 듣고 급동을 이기는 본능의 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로 제가 정말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가봤던 길 가는 것도 좋아하고 안 먹어봤던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좋아하는데 정말로 딱 정확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자, 그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 인간의 기본 욕구인 생리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미네소타 대학교 실험에서 보여줬듯이 인간의 의식은 오직 그 생리 욕구 하나로만 가득 찬다. 그게 굶주림이면 음식으로, 뭐 그것이 잠을 자는 거면 수면으로, 뭐 물을 못 먹었으면 뭐 물을 먹는 것으로,
뭐 배설이든 뭐 체온의 유지든 추위든 더위든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피라미드의 1단계 가장 밑에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2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자, 배가 부르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안전이죠. 신체적인 안전, 정서적인 안전, 네.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안전 확보에 쓰이게 되죠. 전쟁터에, 요즘 전쟁 관련된 이런 영상 많이 하잖아요. 이제 드론으로 뭐 땅굴 같은 걸 폭파하거나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안전의 확보에 쓰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조용한 집안의 분위기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욕구가 됩니다. 실직할 위기에 처한 직장인은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더 높은 욕구를 추구하는 여유가 아니라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에 오로지 초점이 되어 있겠죠. 이 저자는 어린아이를 특히 관찰을 많이 했는데요. 어린아이는 예측 가능한 세상을 원한다고 하죠. 규칙적인 일과 익숙한 환경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깨지면 아이의 정서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게 됩니다. 3단계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 배도 부르고 안전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의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연결이라고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연결. 소속되고 싶은 소속감. 친구, 가족, 연인,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고립은 고통이죠. 자, 감옥에서 인간은 가장 안 좋은 사회 규범을 어기면 감옥에 가게 되죠. 내가 사랑했던 친구, 가족, 연인, 공동체와 결별하고 그 연결이 끊어진 채 감옥이라는 곳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사고를 치고 뭐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독방에 수감합니다. 그게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일반적인 그 죄와 벌의 형태인데요. 그 이유는 특히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외로움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전염병처럼 되어 있죠.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는 충족됐지만 이 소속감, 연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본능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본능, 안전,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연결, 고리, 소속과 사랑의 욕구로 이어집니다. 자, 4단계는 존경 욕구인데요. 자, 이제 생리적인 뭐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충분히 잤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은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소속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거를 이제 저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타인으로 받는 존경,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는 존경. 이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의 존경은 자기 존중이라고 하죠.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성, 명예 이런 감정이 있겠고 또 자기 존중감은 자신감, 유능감, 독립성, 자기 효능감 이렇게 자존심과는 결이 다른 자기 존중감이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타인으로부터 오는 부분, 내 감정으로부터 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외부 평가에 의존한 존경보다는
내면에서 형성된 자기 존중이 더 안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건강한 자존감이란 실제의 능력, 자기 혼자만의 성취,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기 존중감 위에 견고하게 기초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단계 자아 실현 욕구는 저자의 말년에 이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요. 네. 그 중간에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강의를 이제 십몇 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5단계를 이제 인생의 그 나이태가 늘어나면서 이 박사님의 이 교수님의 이론이 한층 더 이렇게 그 강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연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순서는 매슬로, 네, 저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책의 주제는 동기와 성격이고요. 욕구의 4단계, 그리고 지금 4단계를 했고요. 이제 2부에서 5단계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입니다. 자아, 실현, 욕구. 네, 일반적으로 이 존경의 욕구까지가 이제 매슬로가 연구한 부분이고요. 이제 말년에 들어가서 자아, 실현, 욕구 하나를 자신의 논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아, 실현,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가 될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것. 책 본문 내용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만약에 그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인간이 될수 있는,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욕구를 자아 실현이라 부른다. 이 자아 실현은 말이죠. 이 인간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매슬로의 추정에 따르면 이 세상의 인구 한2% 정도만이 자아 실현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 2%에 도달하는 인간이 결국엔 이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가 있는데요. 이 결핍 욕구와 성장 욕구를 저자는 다섯 단계로 또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다섯 단계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핍의 욕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고요. 이게 제가 좀 헷갈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 소속과 사랑,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이게 1단계부터 4단계입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죠. 배고픔. 이것은 음식의 결핍이죠. 외로움은 연결의 결핍입니다. 열등감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요. 성장의 욕구라고 합니다. 결핍의 욕구가 아니라 성장의 욕구죠. 주로 결핍의 욕구는 외부 조건에 의존을 하지만, 그리고 강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성장의 욕구인 5단계, 성장의 욕구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성장에서 생기는 욕구입니다.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있지만 더 되고 싶어서 생기는 성장 욕구라고 합니다. 이 성장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채워질수록 강해지고, 공허함, 무의미함에서 외부로부터 비롯된 외부 결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핵심은 내면적인 욕구, 경험에 있다라고 합니다. 결핍 욕구를 채우는 게이 결핍 동기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고통을 피하려는 동기. 그래서 이 책이 동기와 성격이죠. 성장 욕구를 채우는 것은 존재의 동기. 나아지려는 동기, 기쁨을 향해 가려는 동기. 그래서 이 저자는 결핍 동기와 존재 동기가 세계를 지각하는, 깨닫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고 주장을 합니다. 존재 인지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대상을 실용적인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지각 방식을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조금 더이 어려운 용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 결핍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쁘다. 이 풍경 SNS에 올려야겠다. 그리고 존재 인지, 그러니까 성장 인지, 결핍 인지가 아닌 성장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와, 이 자체로 정말 너무 아름답다. 내 가슴에 간직해야지. 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결핍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환경을 어떤 그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증명해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원천으로 보고 성장 동기로 보는 사람은 환경 그 자체를 인식하고 감사하고 감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무언가가 부족해서 채우려는 결핍 동기일까? 아니면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되고 싶어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더 나은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서 이동하려는 성장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 멋진 집을 가지고 싶다는 결핍 동기가 발현된 것이겠고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성장 동기가 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책에서는 이 5단계 그 인간의 욕구인 성장 인지, 자연 자아 실현자의 특성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브라함 링컨이나 토마스 제퍼슨, 뭐 루즈벨트, 스피노자 이런 그 성공한 그리고 위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성을 저자가 정리를 한 겁니다. 현실의 효율적 지각, 자기와 타인의 수용,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독립성과 고독으로부터 자유스러움, 지속적인 신선함, 절정 경험. 이 절정 경험은 저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약간 좀 한국어가 어색해서 이게 픽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신비롭고 황홀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느낌, 존재의 충만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이것을 절정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책 뒷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종교적인 그리고 깊은 깨달음 뭐 이런 쪽과 연결이 되는 이제 메슬로 후기로 말년에 이 연구를 더 활발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인류의 깊은 대인관계, 또 민주적인 성격, 수단과 목적의 구별, 철학적이지만 유머 감각이 있는 것, 창의로운 면, 네, 문화를 초월해서 자기 문화에 속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어디서나 적용하면서도 어디에도 완전히 이 구속되지 않는 것. 이렇게 자아 실현자들의 특성을 메슬로는 나열을 했습니다.

네,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주 많이 강조했던 절정의 경험,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리자면요. 순간의 자아 실현이라는 항목으로 나옵니다. 메슬로의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peak experience인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또는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황홀했던 순간, 그 아름다워서 소름 돋았던 그 순간들. 네. 음악을 듣다가, 자연을 보다가, 사랑을 하다가, 창작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느꼈던 절정의 경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는데, 이 절정 경험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 감각을 상실한다. 이 예전에 네,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다뤘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과 공간과 감각을 상실하게 되죠. 몰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누구나 뭐 학문적인 몰입이 아니더라도 운동적인 몰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순간의 몰입을 누구나 해봤던 경험은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놀라운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도 그렇겠지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서도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무아지경. 네. 자의식이 소멸되거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거나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두려움, 불안, 억제,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일시적 완전 소멸. 네. 그게 이제 이 저자는 이게 종교적 신비 체험도 여기에 또 해당된다고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절정 경험이 자아 실현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적 경험이 영구적 자아 실현으로 가는 힌트가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상태로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을 쫓는 마약보다 이 절정의 경험, 꾸준히 나열한 이 감정들을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느끼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쫓는 행위 자체가 곧 자아 실현이 되는 걸수 있겠죠. 우리의 절정 경험을 떠올리고 우리가 시간이 멈추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 순간들을 더 자주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아 실현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욕구 단계는 너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매슬로의 피라미드는 흔히 경직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단계가 충족돼야 2단계로 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 순서의 역전이 가능하고요. 둘째, 완전한 충족이 필요하지 않다. 뭐 예를 들면은 생리적인 욕구가 80%가 충족되고 안전 욕구가 70%가 소속되면 사랑과 연결이 50%만 돼도 또다시 이제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씩 널뛰기로 이동해 간다고 합니다. 또세 번째, 욕구는 의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은 배고픔을 명확하게 의식하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높은 단계의 욕구로 갈 때는 정확하게 의식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 부족한지 본인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연하게 뭐 삶은 공허해, 뭐 만족하진 않지만 사는 게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부족한지 본인들이 모르는 단계죠. 이 욕구는 높은 단계의 욕구는 의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와 연결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욕구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연애에서도 적용이 되죠. 생리적인 안전 욕구 단계가 불안정한 사람은 연애에 집중하기 어렵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관계도 불안정해집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돼. 굉장히 로맨틱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 네. 이게 한국에서 속담처럼 나오는 말이죠. 너무나 현실적이죠. 정말로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사랑을 처음엔 했지만, 가난해지면서 사랑이 사라졌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게 됐지만, 가난해지지 않아도 사랑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또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겠고요. 가난 때문에 사랑이 갔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적용이 됐겠죠.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은 연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핍 욕구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으면 난 죽을 거야. 이게 사랑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섬뜩하네요. 상대가 모든 소속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는 압박. 네. 이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계속 위치를 추적하고, 네. 마찬가지로 존경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합니다. 나 잘하고 있지? 라는 것을 계속 상대방에게 듣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확인 요청에 지쳐버리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아실현 수준의 사람은 어떻게 연애를 할까요? 자, 메슬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로 하나 B 러브와 D 러브, 그러니까 B 러브는 존재 사랑, D 러브는 결핍 사랑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D 러브, 그러니까 결핍에서 오는 사랑은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B 러브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핍에서 시작된 사랑은 당신이 나를 채워줘. 그리고 존재 자체에서 시작된 사랑은 나는 이미 충만해.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의 이 충만함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 당신이 나를 위해 채워줄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갈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핍의 사랑은 집착이 되고, 그리고 존재 자체의 사랑은 사랑의 플러스텀으로 자유로움을 얻는다고 하죠. 자, 돈은 행복으로 살수 있을까요? 이 메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가능하다. 돈은 확실히 1단계와 2단계를 확실히 해결해 준다고 하죠. 1단계 생리적인 욕구죠. 배고픔, 추위, 더위, 뭐 물, 뭐 배변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인 생존, 안전. 자, 여기에는 연소득도 나옵니다. 네. 이게 근데 되게 오래된 책이니까 한 7, 8만 불까지는 일상적인 돈으로 행복이 증가하는데 이 7, 8만 불 이상이 되면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아주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거 뭐 현재로 하면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한 20만 불 보면 될까요? 한 15만 불, 20만 불. 지금 뭐 뉴욕에서 7, 8만 불은 조금, 네. 더 있어야 될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이 책이 이게 이제 그 지금 시대와는

조금 더 이전의 시대니까요. 자, 3단계 이상은 일반적으로 돈으로 살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친구를 살수 없는 거죠. 사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존경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아실현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트럼프 그 노쇠 논란이 많죠. 뭐 이렇게 그 경청하면서 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X에 그 욕설을 써놓는다거나 급하게 흥분을 한다거나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네. 여기서 정답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가요? 자, 메슬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결핍.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 이 욕구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다음으로 나오는 욕구이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정치를 하는 이유의 비밀이 밝혀졌네요. 자, 반대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 필요가 채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부분이 약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죠.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질까요? 지금 내가 만약에 불행하다면 원인이 돈일까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1단계 생존의 욕구, 2단계 안전의 뭐그 욕구,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없겠죠? 3단계로 넘어간다면 내 행복의 그 답이 더 많은 돈이 아닐 확률이 꽤 높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 자, 이제 자아실현과 이제 이 후기 메슬로 이 노쇠한 연구자, 심리학자 이 박사님의 마지막 이야기, 자기 초월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 메슬로, 자기 초월. 자, 메슬로는 말년에 이론을 덧붙이거나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 5단계에서 여러 단계를 추가했는데, 특히 이제 자아실현 욕구 위에 한 단계를 추가합니다. 바로 자기 초월, 자기 초월 욕구입니다. 초월은 인간 의식이 가장 높고 가장 포괄적이거나 전체적인 수준을 가리킨다.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자기 자신, 중요한 타인들, 그리고 다른 종, 동물, 자연, 그리고 우주, 그것들에 대해 행동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 초월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걸 의미하고 자기 외부의 더큰 목적, 더큰 존재, 더큰 의미와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이 메슬로라는 심리학자의 후기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했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네. 이 인생을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타인을 위한 봉사, 자연과의 일치, 일체,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 자아실현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면 자기 초월은 나를 넘어서는 것. Beyond the myself. 따라서 자기 초월 욕구 단계는 나는 누구인가를 넘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집중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자, 나를 넘어선 외부의 가치에 헌신하는 단계. 자, 이게 메슬로가 죽기 직전에 발전시킨 개념이 돼서 충분히 정교하지는 못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고, 또 인간 성장은 자아실현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후기 메슬로, 이 심리학자의 마지막 이 연구는 후대 심리학자들과 그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김한준의 내 인생의 명작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 1단계부터 5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후기 메슬로의 자기 초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동기와 성격, 욕구 단계 이론의 그 발전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한준의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매주 한 권의 좋은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메슬로의 욕구 단계, 동기와 성격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하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어떤 안마의자와 가전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요즘 봄이 되니까 고객들이 뭐 더 많이 하이트론스를 찾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이제 저는 뭐 집수리를 하거나 이사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렇죠. 가전제품도 네. 같이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역시 봄이 되면 뭔가 세단장을 하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드나 봐요.
1: 아, 그럼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는 봄이 되면은 네. 이제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그 드라이기 있잖아요.
0: 그래요.
1: 드라이기에서부터 굴뚝 바깥에까지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갖고 드라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청소는 굴뚝 청소부터 한번 전문가한테 가전제품을 구입하러 오시는 게 나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굴뚝 예, 청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꼭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봄이 되면서 언제나 좀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봄이 계절이 바뀌면 가전제품에도 굉장히 좋은 세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지금 저는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메이커 측에서 사상 최초로다가 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24년 동안 하면서 네.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렇죠. 하는데 최대 50%까지 세일입니다.
0: 와.
1: 그리고 하이트론에서는 가격을 다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대형 매장에서. 그래서 네. 이제 그런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도 하고 뭐 LG에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문제들이 이런 저 메이커 측에서 하는 게 딜리버리 인스톨레이션 차는 거예요, 다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0: 네.
1: 저희는 저는 24년 동안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네. 그 경력자들이 다 딜리버리 인스톨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0: 네.
1: 또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또 그걸 또 상담을 해줘요. 실수가 없게.
0: 그렇군요.
1: 가전제품은 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안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0: 네.
1: 그거에 잘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걸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대부분 뭐 참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0: 네.
1: 지금도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사실은 성능은 그게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닙니다.
0: 오래된
1: 그,
0: 거죠.
1: 뭐 만 불이 넘어가고 막 그래 냉장고가 만 불이 만 불.
0: 어떤 거예요?
1: 사실은 네. LG 삼성이 훨씬 나아요.
0: 아, 그렇죠. 솔직히
1: 요즘에 2, 3천 불짜리
0: 네.
1: 성능이 그게 나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의 그 집에 옛날에 그 붙어 있으니까
0: 네.
1: 그 사이즈에 맞는 걸 찾느냐고 하는데 그런 거는 고장이 나면은 말이죠.
0: 네.
1: 2, 3천 불이 들어가요. 미니마.
0: 이게 뭐 더 크대요.
1: 예, 이미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실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0: 맞아요.
1: 그 이제 맞는 또 이 저렴한 것도 LG 삼성도 있으니까.
0: 네.
1: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하이트론 오면 이제 그거에 어떻게 상담을 받으시면은
0: 네.
1: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는 하이트론에서 왜 하이트론 하냐면은 자, 이 냉장고 같은데 가장 생명이 뭐냐면 컴프레셔예요. 갑자기 이제 그 안 되면 냉동이 안 되고 냉장이 안 되고. 갑자기 잘 되던 아이스크림이 녹고 막 그러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그게 부품이 그거를 관장하는 게 컴프레셔인데
0: 네.
1: 그게 고장이 나면은 최소한 800불에서 1200불이에요.
0: 꽤 드네요, 돈이.
1: 예, 네, 그런데 그거를 10년 워런티라는 걸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5년 동안 파트레이버가 다 풀이고
0: 네.
1: 5년에서 10년 동안은 부품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고장이 나면은 모르고 서비스 기사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고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저런 큰 대형 매장에서 사면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0: 네.
1: 근데 하이트론에서 하면은 부품이 워런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0: 네.
1: 그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다든지 세탁기 네. 드럼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건 10년이 워런티되기 때문에
0: 네.
1: 모드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은 저희 하이트론에서 구입했으면은 저희가 그런 어떤 그 매니팩처하고 연락을 해갖고
0: 네.
1: 무료로 받게끔 해드려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3년 전에 4년 5년 전에 고장이 난 걸 갖다가 만약에 공짜로 해줬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0: 아, 대단하죠.
1: 본인들이 만약에 전화를 분사하면은 3시간 4시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하는지 자제분들한테 부탁하자니 또 미안하고 그죠?
0: 그렇죠.
1: 그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0: 네.
1: 그건 하이트론에서 연락하시면 저희가 하이트론에서 구입한 거에 대한 스페셜 서비스를 해주는
0: 네.
1: 그런 한라인들이 좀 있어요.
0: 그렇군요.
1: 저희한테 사시는 게 여러 가지로다가 편안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사고 뭐 이런 게 네. 나중에 여러분들 뭐 몇 년 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값도 싸고요.
0: 그렇죠. 네. 저렴하고.
1: 빌보리 인스톨 확실하게요.
0: 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인공지능 안마의자도 그렇고 세탁기마저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된 거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1: 네, 인공지능이 저 세탁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다 된 게 이제 기술이죠.
0: 네.
1: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세탁기 뭐 하려면 세탁하고서 드라이를 옮겨야 되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
0: 맞아요.
1: 열로다가 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옷감도 손상이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이중으로 들어야죠. 근데 이게 꿈에 그리던 게 지금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갖고
0: 네.
1: 세탁기 하나로 다 드라이가 다 끝나는 거예요.
0: 와,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1: 다 완전하게 다 끝나면 문이 딱 자동으로 다 열려갖고
0: 네네.
1: 중요한 거는 자 에너지 비용이 말입니다.
0: 네.
1: 일반 가스가 필요 없고 굴뚝이 필요 없기 때문에
0: 네.
1: 습기 제거 방식이기 때문에 1년에 11불 밖에 안 들어가요.
0: 굉장히 절약이 되는 거죠.
1: 11불. 11불로. 자, 예, 3인 가족이 썼을 네. 때 11불로다가, 아예 그냥 에스티메이션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0: 네,
1: 그리고 삼성이 거짓말하겠어요, 그 대기업에서.
0: 그렇죠.
1: 그리고 110볼트 아무 데나 낄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벤트 굴뚝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전쟁 기간이나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0: 네, 그렇죠.
1: 전기,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아주 저렴한 전기로다가 해서 전기가 최소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열 방식으로 해서 무조건 뜨겁게 해서 옷감을 말리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옷감 산성은 손상도 되고 가스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거는 습기를 먼저 제거를 해버려요.
0: 습기를.
1: 그리고 예, 저온도에서를 그걸 말려요. 그러니까 빨리 마르고
0: 네.
1: 그리고 오래 걸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220볼트짜리 전기가 있으면은
0: 네.
1: 여러분들 90분 만에 빨래하고 드라이가 다 돼요.
0: 둘 다 90분이면 상당히 빠른 거죠.
1: 그렇죠.
0: 네.
1: 만약 110볼트만 있다 그러면 1시간 40분만이면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굴뚝이 필요 없고 거기에 필터에
0: 네.
1: 쌓인 먼지만 2주에 한 번씩 그걸 털어주면 돼요.
0: 네.
1: 빨래도 너무 잘 되고요. 왜냐면 인공지능 센서가 있어갖고
0: 네.
1: 빨랫감에 따라서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세제도 큰 통에 한 번 집어넣으면 통이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다 그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저는 세제들을 너무 많이 넣어요. 사람들이.
0: 네, 맞아요.
1: 절대적으로 대충 넣기 때문에. 근데
0: 그렇죠.
1: 그러면은 빨래가 오히려 잘 안 돼요. 그렇다고
0: 네.
1: 빨래, 그 세탁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많이, 그거 너무 과다하게 넣으면. 그러니까 빨래 빨리 되죠.
0: 네.
1: 에너지 비용도 1년에 11배니 안 되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0: 맞습니다.
1: 빨래 손상도 없죠. 그런데 하이트론에서 사면은 어떤 베네핏이 있냐. 하이트론에서는 미국에서 진짜 단일 매장으로 제일 많이 팔아요.
0: 그렇죠.
1: 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한테 권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이거를 한국에는 이미 3년 전부터 팔렸고
0: 네.
1: 미국에는 올해 들어왔는데 이게 대히트입니다. 그래서 하이트론에서 사면은 다 옛날 세탁기 드라이어를 어느 브랜드 거든지
0: 네.
1: 세탁기 150불, 드라이어 150불 요거를 크레딧을 드려요.
0: 각각이요?
1: 300불을
0: 오.
1: 예. 그러니까 300불을 DC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디스카운트로.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요것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0: 네.
1: 정말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거 안 바꾸면 손해입니다.
0: 그러게요.
1: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0: 네.
1: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좋습니다.
0: 주부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없어요.
0: 네.
1: 너무 좋아요.
0: 맞습니다.
1: 소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소음도 거의 없고
0: 네.
1: 뭐 이거 진짜 장점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그리고 스페이스도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가.
0: 네. 그렇죠.
1: 예,
0: 그것도
1: 예,
0: 장점이죠.
1: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그 위에다 쉘브를 짠다든지
0: 네.
1: 옆에다 놓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조그만 뭐 냉장고나 뭐 아니면 요즘은 LG 스타일러 같은 거 바로 넣어서 뭐 하면 좋고 그리고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울 빨래하는 것도 그 옵션이 있어갖고
0: 네.
1: 옷도 줄러들지도 않고
0: 네.
1: 아주 센스티비한 것 때문에 그거 하시는 프로그램 그거만 딱 눌러주면 그 여러 가지 옷감에 따라서 다 이렇게 펑션들이
0: 네.
1: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터치 방식으로도 터치만 해주면 돼요. 그걸.
0: 네. 우리 니트 같은 거 잘못 빨면 아주 작아져서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없어도 돼요. 그것만
0: 네.
1: 딱 잘 선택해서 넣어주면.
0: 그렇군요. 요즘에 이렇게 큰 안마의자도 물론 좋지만 우리 집이 좀 작거나 혹은 내가 뭐 사무실에서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작은 사이즈를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은 사이즈인데도 전신 안마가 너무 잘 되는 그 안마의자가 있죠.
1: 네네. 그게 이제 코모라는 안마의자인데 그게 전신이 되면서 양옆 사이즈가 보통은 한 32에서 한 34 이렇게 인치거든요. 넓이가.
0: 네.
1: 저기 안마의자. 근데 요거는 28인치예요.
0: 아, 작군요.
1: 그러니까 작으면서
0: 네.
1: 아주 디테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네. 요건 전에 2,399불에 세일하니까 네. 그거하고 솔라라는 제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갖다 놓고
0: 그렇죠.
1: 간단간단하게 저는 이거 쉬어가면서 네. 피로를 풀어가는데 어떤 분은 저 세탁소에서 자기가 늘 아주 서서 너무 힘들고
0: 맞아요.
1: 너무 피로에 찌들었는데
0: 네.
1: 정말 이거 써놓고 갖다 놓고 너무 해피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제대로 된 거를 저는 그 받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
0: 네.
1: 듀얼 엔진으로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하는데 인공지능 요 듀얼 엔진이 이제 하나는 목하고 어깨,
0: 네.
1: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5,000불 이상 되는 거는 듀얼 엔진이냐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이냐
0: 네.
1: 이걸 딱 따져보세요. 이렇게 하고 종아리 비벼주는 거 목하고 어깨 동시에 해주면서 허리 엉덩이 하니까 굉장히 밀착감이 높고
0: 그렇죠.
1: 세 사람이 동시에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이 제품은 정말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35%에서 40% DC 해준 다음에
0: 네.
1: 그러고 나서 김치냉장고를 또 드려요. 저희가.
0: 그리고 나서 또 선물을 주신다고요? 김치냉장고를.
1: 아니, 예, 예.
0: 와.
1: 40% DC. 그러니까 AI 듀얼 인공지능 안마의자를 구입하시면
0: 네.
1: 자, 요 저는 새로 나온 건데 40%를 오프를 하시고
0: 네.
1: 김치냉장고를 드리거나 아 그럼 김치냉장고 있는데 일반 냉장고를 드리십시오. 일반 냉장고를 드리고요.
0: 오.
1: 아까 말씀드렸던 콤보 세탁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예. 정말 좋으네요. 네.
1: 예, 요거를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0: 네.
1: 힘드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요거는 파나소닉에서
0: 네.
1: 정말 초당 1500분을 체크업하면서 디테일하게 해주는 파나소닉 안마의자가 있죠.
0: 네, 그렇죠.
1: 너무 좋은데 요게 저는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0: 네.
1: 마사지를 해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렇게 전자제품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트리스잖아요. 잠자는 건 네네.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매트리스 설명도 네네.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있나요? 할인이?
1: 예, 매트리스는 지금 이게 63년 전통이고요.
0: 네.
1: 좀 이게 자면서 어깨하고 허리 있는 데가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는데 이게 이제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갖고 딱 이렇게 엉덩이를 앉으면 푹푹 들어가요. 근데 누우면은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0: 그러니까
1: 엉덩이 부분이 무거운데 그게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렇게 해서 고개 유지가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보증을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밑에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사선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이 돼 있는데 누우면은 자동으로다가
0: 네.
1: 이게 디스크를 살짝 열어줘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얘기죠.
0: 네네.
1: 그래서 목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국 카이로프랙터 협회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인증을 해준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0: 네.
1: 정말 대단하고요. 여러분들 그 특히 지금 가운데 이렇게 좀 푹 들어가거나 오래 쓰신 분들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0: 네.
1: 그 안에 또 미국계 좀 뭐냐면 여러 가지 매트리얼들이 허접한 게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가운데 푹 들어가고 꺼지는 건 허리 통증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0: 맞아요.
1: 그게.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곰팡이 쓴 게 굉장히 많아요. 뭐 20년 썼냐 30년 썼냐.
0: 맞아요.
1: 정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뜯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0: 네.
1: 정말 너무 이게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0: 그렇죠.
1: 이런
0: 매일매일
1: 들어요.
0: 자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 여러분들 노후 대책으로다가 저는 그 나중에 저는 간병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0: 네.
1: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0: 아니,
1: 분들은 그 밑에 저는 이 모션 베이스가 그렇고 상체 리모컨으로다가 딱 올리면 올리고
0: 네.
1: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0: 네.
1: 심장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 그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0: 그래요.
1: 그걸 모션 베이스까지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봄맞이 진짜 특별한 세일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 놀랍습니다. 혜택이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한번 전화하시고요.
0: 네.
1: 예약하시고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하이트론스와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신 물품들 많으실 텐데요.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자, 오늘 주제 그럼 이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보험이든 간에.
1: Yeah. 네.
2: 그냥 뭐 사실 컨셉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구체적인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쉬운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연으로 올려주신 주인공이 있으세요. 이하영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orea's healthcare system 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외국 사례도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꼭 같이 하면서 우리도 뭐 실비보험이나 뭐 중대질병보험이라든가 사설보험도 있죠.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1: Sure.
2: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민간보험 우리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보험도 추가로 있다. 이것이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큰 축이 되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 단어 몇 가지만 먼저 좀 골라볼게요.
1: You might want to talk about your insurance plan. Mm-hmm. 일단 보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실 거 아니에요.
2: Plan을 붙이는군요.
1: Yes,
2: insurance
1: plan. Insurance plan. 그리고 okay. 아까 말씀하신 사설보험 할 때는 private insurance 하시면 돼요.
2: Okay.
1: Private.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든 보험이니까.
2: 실비보험 같은 거?
1: Yes, private insurance. Mm-hmm. So having insurance definitely will ease the burden for you. You might have to, I guess, worry less about how much you will be having to pay for treatments or for surgery, for example.
2: Medical bills can pile up.
1: Yes, they can cost.
2: Especially if you have a chronic condition.
1: Arm and a leg, yeah. Mm-hmm.
2: 자, 그럼 이제 그 의료비용이라든가 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보험 관련된 이야기 오늘 정리를 좀 영어로 해볼게요. 자, 사연 내용 하나하나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Korea's healthcare system.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0: 상이다라고 이제 사연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영어로 좀 바꿔본 겁니다. The envy of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envy가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자,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자, 국민 건강보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망의 대상이다. 다시 한번요.
1: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0: 대부분의 경우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0: Receive treatment. 이건 어렵지 않죠? Treatment 하면 진료나 치료 같은 걸 그냥 treatment, 주로 치료 쪽 단어죠. Receive, 받는다는 얘기인데 큰 병원은 hospital, 작은 병원은 clinic이라고 주로 합니다. 자, 이런 데 가서 주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1: It won't break the bank.
0: It won't break the bank. 이게 뭔가요? 자, 직역하면 은행을 깨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큰 비용 지출이 있으니까 뭔가 금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it won't break the bank라고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큰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로 부정문 형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that's
0: it won't
1: true.
0: break the bank.
1: It 주로. won't break the bank.
0: 야, 돈 많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쓸 때 씁니다. 물론 긍정문에 쓸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1: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0: Okay? 그래서 사람들이 가벼운 감기 증상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1: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0: Think nothing of ing 형태로 붙였는데 자, 요걸 이제 여러분이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줄 한 줄 최대한 그래도 비슷한 단어나 표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찾은 거거든요.
1: Mm-hmm.
0: Think nothing of something. 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1: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0: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right.
0: 몸이 좀 안 좋네. 아유 병원 가야겠다. 이게 다른 국가에서 이게 비용이 비싼 경우에는 좀 아파도 참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Yeah.
0: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프면 병원 쉽게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 내용을 이제 뭘 사연으로 주셨냐면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비교하려고 주신 것 같아요. 좋아요. Mm-hmm. 자, 미국 얘기 좀 해 볼게요. 그러면
1: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0: 미국과 비교를 좀 해 보자면 대부분의 의료 보험은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진료비가 훨씬 비싸다. 오케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연결 문구 중에 하나가 in contrast죠. 자, 이거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1: In contrast. In contrast.
0: 대조적으로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자, 미국을 the United States라고도 하고 뭐 줄이면 the states라고도 합니다.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자, 특히 의료 보험이 그렇죠. 여기서요.
1: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0: 자, 이 문장 보세요.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in이 들어갔으니까 한국에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비해 진료비가 훨씬 비쌉니다.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자, 이 문장 비교하는 문장이니까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1: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0: Okay. 그래서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게 되는 한국인들은 의사 진료를 좀 미루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약품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일단 영어로 해볼게요.
1: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0: Okay. Over-the-counter medication, 이거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OTC라고도 하는데요. 카운터를 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약이라는 얘기는 처방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 right.
0: over-the-counter 자체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고 prescription medica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입니다. Put off라는 건 주로 언제 쓰는 말인가요?
1: Put off, postpone, 뭔가 미루는 거죠.
0: 맞아요. Temporarily, 즉 미국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는 아파도 좀 참는다는 얘기죠.
1: Mm-hmm.
0: 너무 비싸니까 병원 가면.
1: Yeah.
0: 근데 이게 저도 유학을 미국에서 했는데 대학교도 좀 거기서 다녔고

0: 하면서 석사를 미국에서 하는 동안 정말 유학생들 중에도 학생들도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픔은 찾고 특히 이 아프거나 그럴 때 치과는 진짜 끝까지 참았다가 방학 때 가서 한국에서 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So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잠깐만요.
1: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0: Okay.
1: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0: 그래서 이제 특히나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getting surgery. 이거 뭐 수술 받다는 얘기 그렇게 할것 같은데 이렇게도 하죠.
1: Yes, to go under the knife means to undergo surgery, to get surgery.
0: 뭔가 수술을 받을 때 go under the knife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큰 치료 같은 경우도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They often wait until 기다린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They return to Korea. 다시 한번요.
1: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0: 자, 그렇지만 한국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0: 보험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아마 cover일 것 같아요.
1: Cover, coverage.
0: 맞아요. 저희도 보험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단어가 cover인데, 그 보험의 혜택 적용 범위를 말합니다. So,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하면 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다시 한번요.
1: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0: 네. 자, 이런 그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0: coverage 나왔죠?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항목들이 receive insurance coverage 보험에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점차 이런 혜택 범위가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I hope that. 한 번만 더요.
1: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0: 오케이. 자, 오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올려주셨고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alk about Korea's healthcare system.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0: 자, 입티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영어 질문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서 입티영 쳐보시면 단톡방 3개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가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 텐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들다의 표현으로 이 표현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Break the bank. 뭐 예전에 뭐 cost an arm and a leg 오늘 브레인스토밍 단어 중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1: Break the bank.
0: Mm-hmm.
1: In most cases, going to a clinic or a hospital won't break the bank.
0: Won't break the bank. 다시 말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큰 비용이 든다 쪽으로 긍정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차고 치는 게.
1: Fixing the car could break the bank.
0: 야, 그저 수리비 꽤나 나올 것 같은데?
1: Right. So break the bank in this case would mean that it will cost you more than you can afford.
0: Okay.
1: Right.
0: 그렇죠. 거의 뭐 부담이 상당히 될 정도로 돈이 나올 때. 그래서 break the bank입니다. Fixing the car could break the bank. 자, 그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for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0: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for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굳이 필요 없는 얼굴에 그 많은 돈을 쓸 필요 있을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비교적 그래도 쉽게 간다.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Think nothing of 이 표현 이런 상황에 아주 잘 맞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1: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0: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쉽게 병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 예전에는 밤새는 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은 조금 힘들다는 뉘앙스죠.
1: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0: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자, 밤새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Stay up all night. ing로 붙여서. 자, 다시 한번요.
1: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0: But not anymore.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used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밤새는 거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절대 체력이 못 버틴다. 이런 뉘앙스. 자, 그녀는 한밤중에 뭘 먹는 걸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1: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0: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쉽게 쉽게 먹는다.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한밤중에 그 부분만 다시요.
1: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0: 수술 받다. Get surgery 하셔도 되고 undergo surgery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1: Go under the knife.
0: 이거 꼭 기억해 써보세요. 수술을 받는 것처럼 큰 치료가 필요하면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자, 미국에 임시 거주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0: 나 저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좀 쉬었다. 병간했다는 얘기죠.
1: I missed a month of work after going under the knife.
0: I missed a month of work after going under the knife. 다행히 나는 수술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1: Thankfully, I didn't have to go under the knife.
0: Thankfully, I didn't have to go under the knife. 잘 기억해 써보세요. Well done,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4: Yes,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3: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4: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3: That's right. It helps to ease the burden of medical bills.
4: I should look into that.
0: (목소리) 자, 보험 관련된 대화입니다. 뭐 실비보험, 중대질병보험, 뭐 대표적으로 암보험 같은 게 있겠죠. 별도로 의료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한 거 있니? 영어로요.
1: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0: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extra라고 물어본 거죠. 그걸 근거에 이제 근저에 깔고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Sign up for. 자, 가입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1: Yes,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0: 중대질병이죠.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하면 중대질병보험은 들었다. 자, 실비보험 얘기해 볼게요.
1: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0: 실비보험이란 단어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이거 그대로죠.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하나 들었다. I have, one more time.
1: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0: 그거 좋다고들 하던데.
1: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0: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맞아.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
1: That's right. It helps to ease the burden of medical bills.
0: Ease the burden, 부담을 줄이다. Of medical bills, 의료 비용이죠.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1: I should look into that.
0: I should look into that. Look into, 한번 검토해보다 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화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144페이지에 3번 문장과 4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영 다시 듣기는요. 오디오 악당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next time.
0: Bye.
1: Bye-bye.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비타민C 복용하세요.
2: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바이오텍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출신.
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3: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4: 703-256-7671 703-256-7671

0: 시작합시다. 리셋 마이 헬스.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소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1: 세종바이오텍.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이십니다.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데이비스입니다.
1: 아, 요즘에 환절기에 건강하게 잘 네.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2: 그 꽃샘추위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콜록콜록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2: 네. 네. 우진숙 씨도 저 건강 조심하시고
1: 네.
2: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요거만 지나면 이제 또 활창한 또 봄날이 될 거니까
1: 그렇죠.
2: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네. 스스로 내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기에 오늘 네. 요즘 특별히 신제품 비타민C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뜨겁다고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2: 네. 제가 뭐 방송 때도 몇 차례 소개를 했지요.
1: 네.
2: 세종 리포좀 비타민C.
1: 네.
2: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비타민C 다 똑같은데 뭘 그러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1: 네.
2: 또 어떤 분은 비타민C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1: 그렇죠.
2: 여러 분이 계신데 요 리포존 비타민C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 네.
2: 비타민C가 기본적으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1: 네.
2: 대부분이 배설되기 때문에 좋은 비타민C를 중에 흡수력을 해결한 뭐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리포존 기술로 비타민C가 장까지 잘 도달해서
1: 네.
2: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리포좀 비타민C. 뭐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1: 네.
2: 뭐 리포좀 비타민C도 그렇고 또 유산균 중에 세종 유산균도 그렇고
1: 그렇죠.
2: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기관지 건강 안 좋으신 예.
1: 네.
2: 한국에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이 덜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한국에도 꽃가루가 심하니까
1: 그렇죠 미세먼지
2: 알러지, 미세먼지 예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뭐 꽃가루 알러지 기관지 건강 또 비염 이런 네. 분들은 세종 기관지 청보가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1: 네
2: 세라펩타제가 주성분인데
1: 그렇죠
2: 세라펩타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1: 그 꼬물꼬물 누에 고치죠.
2: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1: 네.
2: 기관지의 청보감은 누에 고치에서 추출한 네. 효소 세라펩타제가 주성분이다. 자, 오늘은요.
1: 네.
2: 청소 좀 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럴까요? 깨끗하게 해볼까요?
2: 3월 달에 대청소 캠페인 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1: 네.
2: 중간중간에 다른 제품들을 소개하느라고
1: 네.
2: 이 세종 송보감 혈관 대청소 이야기를 또 오래간만에 한 사실 요거 얘기하는 이유가
1: 네.
2: 한국이 이제 5월 달 가정의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그러네요. 이제 곧 오네요.
2: 그러니까 마더스데이 미국이면 네. 마더스데이 한국에는 어버이날.
1: 그렇죠.
2: 나 실제 괴로움 노래.
1: 맞습니다.
2: 생각이 나는데
1: 네.
2: 자, 그래서
1: 네.
2: 혈관 대청소 당뇨 혈압 고지혈증 뭐 심장 질환 또 뭐 뇌졸중 여러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오늘은
1: 네.
2: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말씀을 잠깐 드리고
1: 네.
2: 또 거기에 필요한 5월 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필요한 세일 정보를 함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매년 봄철이 되면 마치 굴뚝 네. 청소를 하듯이 우리가 혈관 네. 청소를 해왔잖아요.
2: 네.
1: 뚫어를 외치셨잖아요. 그렇죠?
2: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뚫어 했었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 며칠 전에도 남편이 혈관 그 스탠트 시술을 했습니다.
1: 네.
2: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서 제가 송보감 이야기는 꾸준히 들었지만
1: 네.
2: 오래간만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네요. 이런 분들 계셨. 습니다.
1: 네.
2: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종 송보감은 우리의 솔립으로
1: 그렇죠.
2: 개발하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솔립 증류 농축액 그래서
1: 네.
2: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돼서
1: 네.
2: 500mg 소프트 연질 캡슐입니다.
1: 네.
2: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게 한 박스가 3개월분이고요.
1: 네.
2: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제가 저 그 얘기 하나 할게요.
1: 네.
2: 번외인데
1: 네.
2: 사장님 GMP인데 GMP가 뭐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1: 그렇죠. 무엇의 약자인지.
2: 우리는 방송할 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2: 여전히 뭐 집중해서 잘 안 들으시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1: 네.
2: 제가 그 얘기 먼저 좀 하면 세상의 모든 건강식품 중에 의약품 제조 기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을 만드는 시설에서 제약회사 같은 데에서
1: 네.
2: 약을 만들듯이 만든 건강식품에는 GMP라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1: 그렇죠.
2: 안 붙어 있는 거는요.
1: 네.
2: 그거는 일반 식품을 만드는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 기준, 제가 풀네임을 얘기합니다.
1: 네.
2: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 그래서
1: 네.
2: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영어로 GMP라고 한번 쳐보세요.
1: 네.
2: 그러면 의약품을 만들듯이 의약품 제조 기준 이건 뭐 홍삼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1: 그렇죠.
2: 어떤 건강식품 미국 건강식품 한국 건강식품 일본 건강식품 다 마찬가지인데
1: 네.
2: 의약품을 만드는 기준으로 만든 이런 제품에는
1: 네.
2: 마크가 붙어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세종 바이오텍의 모든 제품에는
1: 네.
2: GMP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 맞아요.
2: 세종 송보감이 그중에 대표적인 제품이 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세종 송보감의 원료는 잠깐 말씀하셨듯이 솔잎. 이 솔잎 네. 효능은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2: 제가 왜 예전에 우리 고객 중에 기억나는 고객 몇 분 이렇게 방송 때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1: 네.
2: 제가 예전에 우진숙 씨 기억하세요?
1: 네.
2: 그 클로렐라 고객.
1: 아, 그렇죠.
2: 제가 클로렐라. 20년 전에 예. 그 뉴저지에 있는
1: 네.
2: 그 클로렐라 내가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1: 네.
2: 클로렐 한국의 아주 대형 식품 회사입니다.
1: 네.
2: 거기에 클로렐라가 아주 큰 인기를 얻을 때 제가 그걸 마케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1: 네.
2: 클로렐라 고객 한 분이 우리 세종 송보감의 아주 단골 고객입니다.
1: 네.
2: 그분이 AI한테 물어봤습니다.
1: 네.
2: 솔잎의 효능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 네.
2: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잎은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병 예방에 탁월하고
1: 네.
2: 염증 완화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 네.
2: AI가요. 사장님보다 설명 더 잘해요.
1: 일목요연하게 딱.
2: 일목요연 맞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솔잎으로 개발된 송보감은 네. 많은 분들이 이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
1: 그쵸.
2: 혈당 조절 효능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1: 네.
2: 많이 드시고 두 번째는 혈관을 확장하는 효능이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혈압이나 뇌졸중이나 또 심장질환을 걱정하시는 분 많이 드시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문제
1: 네.
2: 또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 네.
2: 혈관 대청소, 혈관 디톡스 그리고 혈관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송보감을 드시면 좋은데 이제 뭐 5월달 가정의 달 부모님 선물로도 아주 좋고요.
1: 그렇죠.
2: 심지어는요. 우리 단골인데
1: 네.
2: 주소를 다른 주소를 주시는 거예요.
1: 네.
2: 알고 봤더니 선물하실 분의 주소를 주시는 겁니다.
1: 아,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죠.
2: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1: 네.
2: 세종 송보감은 솔잎 그리고 캡슐로 돼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고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는 아주 특별한 세일 정보를 준비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세일 정보도 함께 준비를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라는 네. 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아주 가격이 그대로예요. 너무 좋습니다.
2: 그래서 네. 하루에 두 번을 드시고요.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 혈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1: 그렇죠.
2: 당뇨가 심하다든지 또 뇌졸중 회복 운동을 하신다든지
1: 네.
2: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두 번 드셔도 되고요. 세 번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네. 세 번까지 드실 수 있으니까
1: 네.
2: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번 드시면 되는데
1: 네.
2: 우리 우진숙 씨 기억하세요?
1: 네.
2: 제가 예전에 그 방송국에 갔을 때 스튜디오에서
1: 네.
2: 스튜디오를 졸립 향으로 꽉 채웠던 실험했던 거.
1: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 향기를. 향기를. 깜짝 놀랐죠.
2: 내가 그때 실험했었죠.
1: 네.
2: 썩지 않는 우리 포장할 때 쓰는 스티로폼을.
1: 그렇죠.
2: 유리컵 안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고.
1: 네.
2: 스티로폼을 손으로 잘라 넣었습니다.
1: 맞아요.
2: 우진욱 씨 보는 앞에서 제가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가위로 잘라서 네. 이렇게 저어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바로 그냥 스티로폼이 사라지더라고요.
2: 사라졌어요.
1: 네.
2: 그래서 썩지 않는 스티로폼이 싹 용해가 되는. 제가 이렇게 이제 비저블하게 이런 시험을 하는 이유는
1: 네.
2: 솔립이 갖고 있는 효능, 또 고농축된 솔립이 그만큼 큰 효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혈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1: 그렇죠.
2: 세종 송보감을 꼭 상담하시면 네. 저희가 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혈관 대청소 또 캠페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오늘 또 이 방송 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스페셜 세일도 당연히 준비하셨겠죠?
2: 네. 준비했고요.
1: 네.
2: 우리 고객분들은 이맘때쯤 되면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1: 그래요?
2: 그래서 저 방송 들을 시간 없고요. 일단 네. 예약해놓을게요.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그래도
1: 네.
2: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종 송보감과 함께 가장 또 유명한 우리 회사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2: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고 또 5월달 가정의 달에 한국에 이 제품을 보내달라는 분이 많으신데
1: 네.
2: 바로 항암 효과 면역력에 탁월한
1: 그렇죠.
2: 바닷속 그 갈조류에서 추출한
1: 네.
2: 후코이단. 그래서 제품 이름이 세종 후코이단인데
1: 네.
2: 또 우진숙 씨한테 또 질문합니다.
1: 아 그래요? 해보세요. 네.
2: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1: 네.
2: 아마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아포토시스 효과.
1: 네.
2: 아포토시스 효과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아요 했는데
1: 네.
2: 한번 우리 우진숙 씨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죠. 이 아포토시스라는 것은요, 그리스어인데,
2: 네, 네.
1: 우리 세포를, 안 좋은 그 비정상적인 세포를 사멸하도록 돕는 그런
2: 네,
1: 효과죠?
2: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아포토시스 효과 때문에
1: 네.
2: 후코이단을 꾸준하게, 이제 그 어떤 분은 이제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1: 그럼요.
2: 그런 분들은 꾸준하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면역력을
1: 네.
2: 계속 유지해서 항암 효과. 그래서 이 후코이단은 아포토시스 효과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됩니다.
1: 그렇죠.
2: 네. 그래서 항암 효과, 면역력, 또 요즘에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돼. 피곤하신 분들이요.
1: 맞아요.
2: 드시면 좋으니까.
1: 네.
2: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1: 그렇죠.
2: 그런 계절에 우리의 항암 효과 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면 좋은데
1: 네.
2: 한국에 보내시는 분 최근에 많습니다.
1: 그렇죠.
2: 어머님, 아버님 또 가족들에게 보내시는 분 많은데
1: 네.
2: 제가 좀 이따 세일 정보도 드리겠습니다만 그 세일로 드려도 되고요.
1: 네.
2: 아니면 후코이단만 또 보내시는 분이 최근에 많은데
1: 네.
2: 이 세종 바이오텍 후코이단은 8년 정도 됐고요. 개발한 지가
1: 네.
2: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 제품보다 캡슐당 후코이단의 함량이 일단 제일 많습니다.
1: 아, 중요하죠.
2: 비교할 수 있고요.
1: 네. 네.
2: 그다음에 순도, 퀄리티가 85% 순도로 가장 높습니다.
1: 아주 높아요.
2: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1: 네.
2: 원산지입니다.
1: 아, 중요합니다.
2: 네. 일본산, 그러니까 뭐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1: 네.
2: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1: 네.
2: 청정 대서양 지역에 그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돼서
1: 네.
2: 지금은 뭐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격한 그 시설에서 GMP 시설에서 생산을 해서 뭐 미국은 당연하고요. 한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합니다.
1: 네.
2: 지난번에 부산 쪽에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다.
1: 네.
2: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사장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1: 네.
2: 그 후코이단이 세종 후코이단이 일본산 아닌 거 맞죠?
1: 네.
2: 맞죠? 막 그런
1: 확인을
2: 잘 썼는지, 네, 썼는지 모르겠는데
1: 네.
2: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2: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리하면 세종 송보감 혈관 대청소는 3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이고
1: 네.
2: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은 4개월분입니다. 4개월분이 한 박스. 가격은 똑같습니다.
1: 네.
2: 380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좀 제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봄철 이
2: 네,
1: 혈관
2: <그래요. 웃음>
1: 대청소에 대한 특별한 세일 정보 기대해도 될까요?
2: 해도 되고요.
1: 네.
2: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바이오텍.us 들어가면 네.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해드리는 2 플러스 1이 이 세종 송보감의 세일 내용이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신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2: 자 시작할까요?
1: 네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주말이지만 10분에게 세일 혜택을 드리는데 잘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지금 음성을 남기시든지 전화를 주시면 리턴콜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세일 내용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380불 똑같은 가격에
1: 네.
2: 명품 세종 후코이단을 4개월분인데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1: 이 선물이 너무 큽니다. 너무 좋아요.
2: 제가 지난번에 네. LA 쪽에 방송을 했나 그랬더니
1: 네.
2: 진짜 후코이단 주시는 건 맞아요?
1: 그러니까.
2: 아니에요? 어, 뭐 이런 분들 계신데
1: 네.
2: 자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네. 380불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니까 뭐 송보감은 남편이 드시고 후코이단 아내 드셔도 되고요.
1: 그럼요.
2: 아니면 혼자서 드실 분도 아침 저녁으로 같이 드셔도 되는데
1: 네.
2: 송보감은 3개월 후코이단은 4개월 드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1: 네.
2: 703-256-7671 다시 한번요.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도 또 우리 직원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 세일은 진짜 대단합니다.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오늘 한 박스 구입하시는 분들 선물로 네. 명품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주신다고 합니다. 맞나요?
2: 맞고요.
1: 네.
2: 그, 여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1: 네.
2: 그 왜 투병 중인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그럼요.
2: 후코이단을 보내실 분 많은데.
1: 네.
2: 사장님,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얘기합니다.
1: 네.
2: 세종 송보감도 좋고요. 선물로 후코이단도 좋고요. 가격 네, 똑같은데. 네.
1: 그렇죠.
2: 기왕에 주실 거면 저는 지금 후코이단이 필요하거든요. 어머니
1: 아,
2: 때문에.
1: 그렇죠.
2: 후코이단으로 다 원 플러스 원으로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이 꼭 있어요.
1: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2: 어떤 분은 당뇨 때문에 송보감만 꼭 필요해. 송보감으로 그냥 원 플러스 원으로 주시면 안 돼요.
1: 네.
2: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1: 네.
2: 사장님, 비공식적으로 해주세요. 막 이런 분이 계세요.
1: 네.
2: 자, 오늘은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제 5월달을 맞아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에게 송보감을 구입하시면 후코이단을 드리는데 송보감만 필요하신 분, 후코이단만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1: 네.
2: 그러면 고로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릴 수가 있는 요거는 10분에게 드릴 거니까
1: 네.
2: 703 바로 전화하세요.
1: 네.
2: 256-7671번으로 본사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보너스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뭘까요?
2: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함께 드립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또 맞춰 주시기도 하고 비타민 C까지 오늘 주신다고 하는데 예약 전화는 한 번만 하셔도 모두 네? 리턴콜 네? 해 드리죠.
2: 네. 그럼요. 그럼.
1: 네. 저도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2: 5월 가정에 되는데 사장님, 그 관절 보감 있잖아요.
1: 네.
2: 우리 아버님이 걷지를 못하세요. 무릎 뭐 관절 보감.
1: 네.
2: 또 방광, 그 소변 문제.
1: 그렇죠.
2: 그렇죠. 조금만 어디 가면 화장실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1: 맞아요.
2: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소변 문제가 아주 힘들어서 밤을 잘 못 주무십니다. 여성분 중에 방광염이 재발이 잦아서
1: 네.
2: 힘들어하십니다. 자, 요거는 세종 요로 청보감입니다.
1: 네.
2: 또 5월 달에 가장 문의가 많은 제품 중에 치매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선물이 세종 뇌보감입니다.
1: 그렇죠.
2: 뇌예보약. 그래서 뭐 기관지 청보감도 있고 많은 제품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1: 네.
2: 송보감 후코이단이 아니더라도
1: 네.
2: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맞춤으로 서비스해 드리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배송을 해드리니까.
1: 네.
2: 어떻게 할까요? 전화번호 전화를 먼저 하셔야겠죠?
1: 네.
2: 그래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2: 703-256-7671번으로 전화하시면 세일 정보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뭐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아,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정리하면서 인사 말씀도 부탁드려요.
2: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종 송보감 그 캠페인, 혈관 대청소 캠페인을 쭉 했습니다. 솔잎 제품이고요.
1: 네.
2: 당뇨 혈압 있는 분들 꼭 드시면 좋고, 보더라인에 있는 분들도 좋고요. 또 후코이단 얘기를 했습니다. 항암, 면역력, 아포토시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1: 네.
2: 오늘은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후코이단을 한 박스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1: 네.
2: 그리고 리포존 비타민 C도 한 병을 드린다 그랬는데,
1: 네.
2: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 자, 마무리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네.
2: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1: 네.
2: 이번 주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아, 대표님께서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네. 이렇게 우리 세종바이오텍 봄철 혈관 대청소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너무나 좋은 세일 정보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3-256-7671번입니다. 버지니아 본사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비타민C 복용하세요.
4: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3: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바이오텍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출시.
4: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5: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6: 703-256-7671 703-256-7671
7: 세종 바이오텍.
8: 네, 세종 바이오텍 본사는 애난데일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혹시 본사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분도 전화 주시면 애난데일 본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9: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같지 않아.
10: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11: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12: 세종 뇌보감 출시.
13: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14: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12: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6: 703-256-7671 703-256-7671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5월의 첫 주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지금 창밖을 내다보시면 벚꽃이 지는 자리에 점점 연두색 잎새들이 조용히 들어서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봄은 늘 이렇게 화려하게 왔다가 말없이 지고 그 빈자리를 묵묵한 초록으로 채워가지요. 여러분의 이번 봄은 어떠세요? 이민의 세월이 쌓인 어깨 위에 내린 봄 느껴지시나요? 봄은 겨울에 잠들어 있던 많은 것들을 흔들어 깨우죠. 덮어두었던 질문들, 해결되지 않는 슬픔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고독감들까지도요.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바로 그 자리, 봄의 경이로움과 삶의 무게가 함께 놓인 그 자리에서 위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갈겠습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입니다.

Looking at the Lord, 주님을 바라봅니다. Gifted의 연주와 찬양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살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바로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발견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난데 눈가에 주름, 한쪽이 처진 어깨, 쉬 피로해지는 몸, 나이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감하는 순간들 말이죠. 이민의 세월은 더욱 그렇죠. 고향에서 청년으로 떠나와 낯선 땅에서 중년을 보내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노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문득 내 삶은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셨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년에 쓴 죽음을 이기는 삶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이듦이 두려운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이루려 했던 것들, 인정받으려 했던 것들, 증명하려 했던 것들, 그것들이 점점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피할 사이도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질문 하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들, 착한 딸이어야 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잘 해내야 사랑받는다고 배워왔죠. 이민의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좋은 부모로, 더 신실한 성도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따라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심지어 하나님마저 멀게만 느껴질 때 너무나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솔직하고 깊은 기독교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 씨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책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복음서를 진지하게 다시 읽으면서 나는 내가 알던 예수님이 얼마나 길들여진 이미지였는지를 깨달았다. 실제 예수님은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놀라운 분이셨다. 그분은 종종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나타나셨다. 성전이 아닌 들판에, 제사장 앞이 아니라 어부들 곁에,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식탁에서.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분이셨지만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분이셨다.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부서져 있어도 버림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심판자로 이해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몸을 구부리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사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신 사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에는 이야기가 있죠. 악보 뒤에, 가사 뒤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불러온 그 멜로디 뒤에 누군가의 경이로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찬양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셨을 그런 찬송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해서 함께 나눌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1885년 스웨덴의 젊은 시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카를 구스타브 보베르그. 26살의 청년이 스멀란드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6월의 스웨덴 오후, 그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대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보베르그는 근처 농가에서 갑작스러운 비를 피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폭풍이 지나간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구름은 걷히고 바다 쪽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왔고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건너편 교회의 종소리가 그 물 위를 타고 넘어왔다고 하네요. 보베르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말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집에 돌아온 보베르그는 그날 밤 시를 썼습니다. 9절로 된 스웨덴어의 시, 제목은 오 위대하신 하나님. 그는 처음에 이 시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지역신문에 이 시가 실렸고요. 그 후에 누군가 그 시에 스웨덴 민요 멜로디를 우연히 붙였는데요. 그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보베르그는 여행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낯선 목소리들이 낯선 멜로디로 놀랍게도 자신이 만든 시를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이 노래는 이후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로 번역되었고요. 영어 번역자였던 스튜어트 하인 목사, 그는 이 곡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소개했고 1957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전도 집회에서 바로 이곳 뉴욕에서 이 찬양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전 세계의 교회로 퍼져나갔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 찬양의 시작 역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부터였네요.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한 씨는 오래된 선입견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나이 들매 빈 자리에서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 폭풍 속이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든 아직 폭풍을 맞기 전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K라디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입니다.
3: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중요하냐 아빠가 중요하냐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의 문, 앞면이 십자가고 뒷면이 부활입니다. 이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열고 들어갔는데 나와 보니까 부활이에요. 이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가 먼저고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죄와 사망, 죽음, 고통 다 없어지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승리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표지와 상징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징하는 그 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 형틀이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표시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생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것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회생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이제 얼마 지나서 다시 늙고 늙으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들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약에 에녹과 엘리야도 여러분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99.99%의 사람들이 이 땅에 죽으면 그의 육체가 썩고 해체당하는 그 상태가 남겨지게 되죠. 이 땅에서 부활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는 그 육체가 썩음 당치 않고 어떤 다른 형태로 변해서 남아있게 하고 그의 영혼만 아버지 품에 가 있는 겁니다.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완전하게 성화된 영혼이 만나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치러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테텔레스타이 유명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져야 할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All to him I owe. 나는 그분에게 모든 이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Sin has left a crimson stain. 그 죄가 이 크림슨이라고 하는 것은 레드하고 같은 말이 형용사로서 사람의 피처럼 아주 진한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피 색깔 나는 진홍 같은 이 죄의 스테인, 얼룩이 남겼다 할지라도 죄는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줬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죄를 완전히 흰 눈처럼 다 씻었다라고 하는 찬양 Jesus paid it all.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 하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에 죽을 때 첫째 사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든 인류는 첫째 사망,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린 다 첫째 사망에 잡혀 있는 자들이고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그 사망은 반드시 아담의 죄의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당해야 할 마땅히 하나님께 저지른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도 그 죄값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죄 없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부활의 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 죄값이 다 지불됐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리적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리적 형벌, 대리적 속죄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사함이 생겼고 죄사함을 근거로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딱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천지의 창조,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리고 무덤에 거하심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다 이루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시고 우리를 다시 여덟째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절날 그 이후에 여덟째 날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여덟째 날 재창조, 새창조, 그 구원의 여덟째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7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 날 안식하시고 일곱 여덟째 날을 시작하시는 이것을 연결하는 구속사의 그 변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하루 정도예요. 무덤에 하루 계신 거예요. 안식일 날 하루 계신 거예요. 금요일 날 거의 저녁 다 돼서 해질녘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랴부랴 안식일 날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골고다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려서 시신을 묶은 다음에 바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질녘 다 돼가지고 무덤에 묻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간 부활의 아침 새벽 어리숙할 때 해가 아직 뜨지도 않아서 잘 알아보지도 못할 때 여자들이 모를 때 그러니까 새벽가 물리적 시간으로 72시간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하루 안식일 하루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안식해 주기 위하여 첫 창조의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여덟째 날 안식 후 모든 에덴의 시작 첫째 날을 시작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죄와 사망 사탄의 유혹과 참소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 그리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참소 그로 발생되어진 첫째 사망의 결과들 정령 죽으리한 죽음의 그 형벌들이 우리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 사는 동안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무덤에 묻혀있는 우리를 첫째 사망에 놓여 무덤에 묻혀있는 마치 에스겔 환상처럼 마른 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마른 뼈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거 시체가 돼서 가만히 이렇게 온전한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말라서 뼈다귀가 산산이 부서져서 다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신약에는 모든 인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붙으면서 큰 군대로 살아있는 큰 이스라엘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친히 무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저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저도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에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죽음에 종노릇하고 있고 또 그 죽음을 매개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친히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무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셔 주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매개로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있는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부활 영화에 이런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되어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최고의 완성되어진 모습 남자는 남자의 여자는 여자의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술한 거, 상처난 거, 우리의 뭐 맹장 수술한 거 그런 거 다 없어져요.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깨끗한 모습으로 죄가 가져다 준 이 땅의 상처와 왜곡과 뒤틀림과 또 DNA의 기형으로 일어난 아니면 육체의 사고로 인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에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사탄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극심한 고통, 살아가면서 경제 문제, 돈 때문에 고통당했던 아픔들 없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의 고통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알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있는 것도 없고 우리의 육체가 저절로 늙어가면서 늙고 병들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육체 썩음과 해체를 맞이하는 그런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시간 때문에 주어진 죄의 세상에서 주어졌던 이 억압의 죄의 질서들이 없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실제의 정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이 땅에서 가져다 준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런 질서는 바뀝니다. 다 같은 것이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도 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이분이 내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질서는 있지만 나의 정체성을 위하여 기억으로는 유지되지만 그 관계가 거기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는 뭡니까? 배타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이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은 1대1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사랑하고 두 사람만 아이를 낳고 생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였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이 사람과만 사랑하는 이 결혼 질서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아름다운 형제요, 가족이요, 그것입니다. 나의 가장, 그렇다고 내 남편을 완전히 모른 척하고 내 아내를 완전히 모른 척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하여 기억으로 유지되지만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같이 거기서 순종하며 거기서 자녀를 낳는 이런 이 세상에서 주어진 질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죄가 가져다 준 군대 선임과 후임, 본청과 하청의 갑질 문화, 종과 자유인, 주인과 노예의 이런 이 세상의 죄의 질서가 가져준 모든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아름답게 완성되고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지역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 비둘기 팔고 또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종결되고 이제는 당신의 몸을 근거로 당신의 십자가 위에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성전이 될 것이다.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되어졌던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 다시 말한다면 뭡니까? 그게 신약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시온의 딸들아 크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어린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뱃박에 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지고 오라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께서 쓰실 거라고, 그럼 내어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월요일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바로 길에 있던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건물 성전, 단순히 건물 성전이 그럴까요? 건물 성전과 파생되어진 그 안에 있는 모든 종교 행위들, 유대교들, 바리새 이 종교들, 랍비 유대교들,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배타적 민족적 자기 종교로 바꿔버린 이 죄의 종교인 유대교, 구원 계시를 어두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것은 솔로몬과 다윗과 모세를 통하여 계시되어진 구원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계속 변형시켜가지고 율법에 율법에 율법, 장로들의 유전으로 덕지덕지 붙은 그게 랍비 유대교인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 그것이 구원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시고 가르치시고 이제는 그 종교를 헐어버리고 드디어 본래 원래 말씀하셨던 그 구원 계시를 내가 실행한다,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 장사치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전 정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종결 및 폐기 선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수리해서 다시 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교체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공동체인 전 온 인류 가운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 교회로 교체가 되어지고 대체가 되어지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와 우리들에게 복음 전해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 없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차이 없이 스구디아인과 야만인의 차별 없이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 성전, 이제 구약 유대교 종교는 구속사적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서 화요일 날 논쟁을 벌리는데 이 네 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와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은 최종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느냐. 결국은 이 건물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구원 세대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비유와 사람들의 그런 질문들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두 아들 중에서 말씀을 내라고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고 안 하겠다고 했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이방인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야. 악한 농부야. 너희들이 바로 악한 농부야. 너희들이 주인이 예복을 줬지만은 예복 입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 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냐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다 말하면서 이 집이 황폐케 되리라 라고 38절에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건물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앉으셔서 이 건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하리라. 여러분 단순히 건물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뭡니까? 건물 성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얻은 성도들이 신약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붙인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또 나름 성찬도 나름대로 흉내를 내고 온갖 찬송을 부르고 많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벨직 신앙 고백 29조에 말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징표, 표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참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받아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어 거룩한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배우고 이 말씀 따라서 죄사함과 성령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활의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수상한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 복음, 로버트 슐러로 간 우리 증거되어지는 캘리포니아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그 캘리포니아 복음입니다. 텍사스 복음은 뭡니까? 조엘 오스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당신이 문제가 없는 거다. 심리적인 복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아무도 막질 못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봤는데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무수하게도 말하고 있는데도 귀를 가리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바알 만문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 감격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인데 이것 없이 자기 좋아하는 것 교회에서 흉내내다가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든지 흉내내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처럼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계속 몰아가는 것, 복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성화구원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날 영화구원으로 결정 최종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말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우리를 거룩히 변화시키는 성화를 말하지 않고 지역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지 않고 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종교 소비자로 만들어 놓은 복음은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1세기 말 한 95년경에도 사도 요한이 직접 메시지를 하고 있던 그 거기에서도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교훈과 여선지 이세벨을 용납하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이단교회가 있었고 또는 부자교회라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막 운동하고 더워가지고 집에 와서 물을 탁 마셨는데 이게 미지근한 물이야.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내가 너희를 토해내서 이걸 뱉어버리겠다고. 살았으나 죽었다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21세기 되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입니다. 부활의 날 우리에게 주신 구원. Jesus paid it all.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 결과 죄 용서받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구원. 참된 안식. 그래서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영화스러운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성화와 또 마지막 날 부활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 주님의 얼굴을 베어옵는 그 부활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2: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드리며 교회 주소 5936 롤링로드,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입니다. 이광은 목사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 gospel323.com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703-622-2017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게으름은 극복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게으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게으름의 정체를 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게으름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게으름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을 구분하는 것도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지금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게으르다.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참 게을러. 청소를 안 한다든지 뭐 빈둥빈둥대고 TV만 본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매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만 보는 그렇게 지독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리모컨을 돌리다가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해.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 절대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재빨리 뛰어나가서 배터리를 사가지고 올 것 같아요. 노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맨날 노름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노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노름을 합니다. 세상에 집에 감춰놓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통장을 찾아내든지 목숨 걸고 노름을 하죠. 사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9장에 게으름에 대한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역대하 2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게으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한 일이 뭐냐 보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을 끊어내고 게으름을 좀 이렇게 단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비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 비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고 또 믿음에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년 한두 차례씩 뭘 했냐면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권면을 많이 했죠. 제발 집회에 나와봐. 그리고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뭔가 해결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분이나 우리 PD나 옛날에 부흥회 한번 가봤어요? 은혜도 받아봤어요? 자, 은혜 받고 변한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성자가 돼 있어야 돼. 집회 참석할 때마다 변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비법을 찾아요. 특별한 세미나, 특별한 집회. 그런데 절대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옛날에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무협지를 보거나 이렇게 중국 영화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아주 일정한 패턴인데 대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나쁜 놈이 부모를 죽이거나 자기 문파를 없애거나 그래서 홀로 살아남은 주인공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수를 찾아가요. 가서 무술을 배우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무림 고수가 무술을 가르쳐주는데 이상한 걸 시켜요. 물 떠와. 이 물 길어다 저기다 갖다 이렇게 담아. 계속 그런 걸 시켜요. 어느 정도를 하다가 화가 나요. 내가 배우러 온 건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무공 B급을 배우러 왔는데 지금 나에게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일만 시켜. 우리가 벌써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 이제 알아요. 우리는 뭐냐면 저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림 고수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차근차근 체력을 기르는 일부터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게으름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법을 찾지 마시고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고 매번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배를 단순한 의식 또는 리추얼한 그런 예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였냐면 역대하 29장에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번제는 뭔지 아시죠? 동물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아,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무서운 일이구나. 또 그 동물을 태우는 역한 냄새를 맡고 그 동물을 가를 때 피가 튀는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게 소통이었어요. 이게 예배였고. 근데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소통,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하여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게으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부지런한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는 일에 부지런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게으른 일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에 게으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이 어디에 부지런하며 당신이 어디에 게으른지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지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게으름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우리들이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게으른 문제, 가장 큰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소홀해지면 왜 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소리가 들려요. 저도 종종 놀라운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에서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냥 돌아봐요. 그런데 아저씨 뭐 이런 얘기에는 제가 뒤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군목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종로에 있는 어학원에서 토플 공부를 할 때였어요. 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토플 공부를 하는데 아저씨, 아저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돌아봤어요. 근데 계속 아저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저씨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 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소리에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관심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게으름,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이 소통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부분이에요. 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라. 그리고 불꽃을 다시 태워라. 이게 무슨 의미냐? 열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이 불꽃이 살아있는. 나는 오늘날 교회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 이 사회 젊은이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꽃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도 좋은 일.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때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하여 비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양을 치는 40년 동안 그가 게을렀다고 하는 어떤 단서도 없어요. 그는 열심히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양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모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모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장을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소명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꺼져있던 그의 불꽃을 사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굳이 양치는 데서 끄집어내셨을까? 양치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열심히 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합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들이 들었던 아주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의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까지 내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늘 열심히였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때 난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가게에 있는 무협지를 정말 다 봤던 것 같아. 심지어는 만화가게 주인이 나 때문에 이렇게 무협지를 바꿔놔야 될 만큼 무협지를 참 열심히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참 열심히 쳤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내 탁구 라켓을 다 쪼개버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 여학교 막 문화개밤 이런 데 하는데 축제 다니고 너무 재밌었어요. 대학교 와서는 당구를 참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가고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소위 이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이렇게 딴따라. 그때 내가 굉장히 머리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보면 나는 참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늘 열심히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까웠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죠.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개 이제 목회자들 패턴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데 나에게 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야. 나만이 쓸 수 있는 시간이야. 그때 내가 이제 28살 때입니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대략 한 20년 동안 나는 새벽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나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만나교회 목사로 내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소명을 일깨워 주셨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내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 아 이거 꼰대가 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들이 들었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소명, 성공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삶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꾸준함이에요.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해요. 하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창조적으로 살아. 크리에이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그 창조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없다면 이 창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명이 오고 우리들의 삶에 불꽃이 타올라도 내 삶의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들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야구,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야구 투수들, 평균 뭐 자책점도 있고 뭐 몇 승을 하느냐도 있고 그런데 감독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팀에 제일 소중한 투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독들은요, 매년 꾸준히 10승 정도를 올려주는 투수가 최고랍니다. 한 해에 20승하고 그 다음에 10승도 못 올리거나 뭐 아무리 평균 뭐 자책점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훌륭한 투수는 누구냐? 꾸준히 10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투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시종여일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죠. 가끔 위대한 결심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루 1분 기도하는 게 정말 훌륭한 거고 우리들이 어떤 위대한 결심,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소원보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결론은 보면 너무 당연해요.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불타오를 때 우리를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것. 난 목사인데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전략적. 이왕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좀 전략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병이라 그러는데 나는 늘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건 병입니다. 워크홀릭. 난 내가 스스로 이제 병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좀 게으러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말은 게으름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건데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 근데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지금 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건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때로 자기 점검이죠. 나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 방향을 잡아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게을러지면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한 일들이 정말 의미 없을 수도 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자, 오늘 주제 그럼 이제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보험이든 간에.
1: Yeah.
2: 네. 그냥 뭐 사실 컨셉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구체적인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쉬운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연으로 올려주신 주인공이 있으세요. 이하영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orea's healthcare system 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외국 사례도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꼭 같이 하면서 우리도 뭐 실비보험이나 뭐 중대질병보험이라든가 사설보험도 있죠.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1: Sure.
2: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민간보험 우리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보험도 추가로 있다. 이것이 오늘의 어떤 전체적인 큰 축이 되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 단어 몇 가지만 먼저 좀 골라볼게요.
1: You might want to talk about your insurance plan. 일단 보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실 거 아니에요.
2: Plan을 붙이는군요.
1: Yes,
2: insurance plan.
1: Insurance plan. 그리고 okay. 아까 말씀하신 사설보험 할 때는 private insurance 하시면 돼요.
2: Okay.
1: Private.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든 보험이니까.
2: 실비보험 같은 거?
1: Yes, private insurance. So having insurance definitely will ease the burden for you. You might have to, I guess, worry less about how much you will be having to pay for treatment or for surgery, for example.
2: Medical bills can pile up.
1: Yes, they can cost.
2: Especially if you have a chronic condition.
1: Arm and a leg, yeah.
2: 자, 그럼 이제 그 의료비용이라든가 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보험 관련된 이야기 오늘 정리를 좀 영어로 해볼게요. 자, 사연 내용 하나하나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Korea's healthcare system.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2: 자,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러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어로요.
1: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2: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사연에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영어로 좀 바꿔본 겁니다. The envy of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Envy가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자,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자, 국민 건강보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망의 대상이다. 다시 한번요.
1: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2: 대부분의 경우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2: Receive treatment. 이건 어렵지 않죠? Treatment 하면 진료나 치료 같은 걸 그냥 treatment, 주로 치료 쪽 단어죠. Receive, 받는다는 얘기인데 큰 병원은 hospital, 작은 병원은 clinic이라고 주로 합니다. 자, 이런 데 가서 주로 이제 치료를 받을 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바꿔봤거든요.
1: It won't break the bank.
2: It won't break the bank. 이게 뭔가요? 자, 직역하면 은행을 깨다?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큰 비용 지출이 있으니까 뭔가 금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it won't break the bank라고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큰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로 부정문 형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that's
2: It won't
1: true.
2: break the bank.
1: It won't break the bank.
2: 돈 많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쓸 때 씁니다. 물론 긍정문에 쓸 수는 있어요. 자, 다시 한 번요.
1: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2: Okay. 그래서 사람들이 가벼운 감기 증상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1: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2: Think nothing of ing 형태로 붙였는데 자, 요거 이제 여러분이 사연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한 줄 한 줄 최대한 그래도 비슷한 단어나 표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찾은 거거든요.
1: Mm-hmm.
2: Think nothing of something. 뭐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1: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2: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1: Right.
2: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네. 아유 병원 가야겠다. 이게 다른 국가에서 이게 비용이 비싼 경우에는 좀 아파도 참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Yeah.
2: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프면 병원 쉽게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뭘 사연으로 주셨냐면 미국의 사례를 예를 들어 주셨어요. 비교하려고 주신 것 같아요. 좋아요. Mm-hmm. 자, 미국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1: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2: 미국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 대부분의 의료 보험은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진료비가 훨씬 비싸다. 오케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연결 문구 중에 하나가 in contrast죠. 자, 이거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1: In contrast. In contrast.
2: 대조적으로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자, 미국을 the United States라고도 하고 뭐 줄이면 the states라고도 합니다.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자, 특히 의료 보험이 그렇죠. 여기서요.
1: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2: 자, 이 문장 보세요.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in이 들어갔으니까 한국에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비해 진료비가 훨씬 비쌉니다.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자, 이 문장 비교하는 문장이니까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1: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2: Okay. 그래서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게 되는 한국인들은 의사 진료를 좀 미루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약품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일단 영어로 해볼게요.
1: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2: Okay. Over-the-counter medication, 이거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OTC라고도 하는데요. 카운터를 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약이라는 얘기는 처방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 right.
2: over-the-counter 자체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이고 prescription medication이라고 하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입니다. Put off라는 건 주로 언제 쓰는 말인가요?
1: Put off, postpone, 뭔가 미루는 거죠.
2: 맞아요. Temporarily, 즉 미국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는 아파도 좀 참는다는 얘기죠.
1: Mm-hmm.
2: 너무 비싸니까 병원 가면.
1: Yeah.
2: 근데 이게 저도 유학을 미국에서 했는데 대학교도 좀 거기서 다녔고 교환학생 하면서 석사를 미국에서 하는 동안 정말 유학생들 중에도 학생들도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픔은 찾고 특히 이 아프거나 그럴 때 치과는 진짜 끝까지 참았다가 방학 때 가서 한국에서 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1: Yeah.
2: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 So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잠깐만요.
1: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2: Okay.
1: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2: 그래서 이제 특히나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getting surgery. 이거 뭐 수술받다는 얘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하죠.
1: Yes, to go under the knife means to undergo surgery, to get surgery.
2: 뭔가 수술을 받을 때 go under the knife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큰 치료 같은 경우도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They often wait until 기다린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They return to Korea. 다시 한번요.
1: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2: 자, 그렇지만 한국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2: 보험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아마 cover일 것 같아요.
1: Cover, coverage.
2: 맞아요. 저희도 네. 보험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단어가 cover인데 그 보험의 혜택 적용 범위를 말합니다. So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하면 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다시 한번요.
1: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2: Okay. 자, 이런 그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2: Coverage 나왔죠?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항목들이 receive insurance coverage, 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점차 이런 혜택 범위가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I hope that. 한 번만 더요.
1: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2: Okay. 자, 오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올려주셨고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Korea's healthcare system. Korea's medical insurance system is the envy of the world. In most cases, you can receive treatment at a clinic or a hospital, and it won't break the bank. That's why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In contrast, medical insurance in the States is mostly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This makes medical fees far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That's why many Koreans who reside temporarily in the U.S. put off seeing a doctor and rely on over-the-counter medication.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But even in Korea, there are several treatments that aren'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 hope that more and more items will eventually receive insurance coverage.
2: 자, 입지영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영어 질문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서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 3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가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자,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볼 텐데요. 비용이 좀 많이 들다의 표현으로 이 표현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Break the bank. 뭐 예전에 뭐 cost an arm and a leg 오늘 브레인스토밍 단어 중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1: Break the bank. In most cases, going to a clinic or a hospital won't break the bank.
2: Won't break the bank. 다시 말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큰 비용이 든다 쪽으로 긍정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차고 치는 게
1: Fixing the car could break the bank.
2: 야, 그저 수리비 꽤나 나올 것 같은데.
1: Right. So break the bank in this case would mean that it will cost you more than you can afford.
2: Okay.
1: Right.
2: 그렇죠. 거의 뭐 부담이 상당히 될 정도로 돈이 나올 때. Mm-hmm. 그래서 break the bank입니다. Fixing the car could break the bank. 자, 그리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for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2: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for something I don't really need. 굳이 필요 없는 얼굴에 그 많은 돈을 쓸 필요 있을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비교적 그래도 쉽게 간다.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Think nothing of 이 표현 이런 상황에 아주 잘 맞습니다. 연습해볼까요?
1: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2: People think nothing of visiting a clinic even for light cold symptoms.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쉽게 병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 예전에는 밤새는 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은 조금 힘들다는 뉘앙스죠.
1: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2: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자, 밤새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Stay up all night. ing로 붙여서. 자, 다시 한번요.
1: I used to think nothing of staying up all night.
2: But not anymore.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used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밤새는 거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절대 체력이 못 버틴다. 이런 뉘앙스. 자, 그녀는 한밤중에 뭘 먹는 걸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1: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2: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네. 쉽게 쉽게 먹는다.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한밤중에 그 부분만 다시요.
1: She thinks nothing of eat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2: 수술 받다. Get surgery 하셔도 되고 undergo surgery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1: Go under the knife.
2: 이거 꼭 기억해 써보세요. 수술을 받는 것처럼 큰 치료가 필요하면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자, 미국에 임시 거주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 They often wait until they return to Korea when they need serious treatment like going under the knife.
2: 나 저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좀 쉬었다. 병간했다는 얘기죠.
1: I missed a month of work after going under the knife.
2: I missed a month of work after going under the knife. 다행히 나는 수술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1: Thankfully, I didn't have to go under the knife.
2: Thankfully, I didn't have to go under the knife. 잘 기억해 써보세요. Well done,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4: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5: Yes,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4: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5: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4: That's right. It helps to ease the burden of medical bills.
5: I should look into that.
2: 자, 보험 관련된 대화입니다. 뭐 실비보험, 중대질병보험, 뭐 대표적으로 암보험 같은 게 있겠죠. 별도로 의료보험 상품 같은 거 가입한 거 있니? 영어로요.
1: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2: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국민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extra라고 물어본 거죠. 그걸 근거에 이제 근저에 깔고 Have you signed up for any extra health insurance plans? Sign up for. 자, 가입했냐? 물어보는 겁니다.
1: Yes,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2: 중대질병이죠. I have major illness insurance 하면 중대질병 보험은 들었다. 자, 실비보험 얘기해 볼게요.
1: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2: 실비보험이란 단어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이거 그대로죠.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을 하나 들었다. I have, one more time.
1: I have an insurance plan that covers actual expenses.
2: 어, 그거 좋다고들 하던데.
1: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2: I've heard good things about that.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맞아.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
1: That's right. It helps to ease the burden of medical bills.
2: Ease the burden, 부담을 줄이다. Of medical bills, 의료 비용이죠.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1: I should look into that.
2: I should look into that. Look into. 한번 검토해보다 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화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144페이지에 3번 문장과 4번 문장 영작해서 숙제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영 다시 듣기는요. 오디오 어학당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We'll catch you again next time.
2: By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20번째 페이지, 잡지사 개국공신이자 역대 최다 출연자이자 유일무이한 잡지사의 남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저희가 이제 앞으로 틈틈이 조선시대 왕들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거나 안정시킨 왕의 남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왕의 남자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바로 삼봉정도전입니다.
1: 삼봉정도전.
2: 네.
1: 왕은? 태조 이성계.
2: 그렇습니다. 아,
1: 태조 이성계의 남자 정도전 혹은 정도전의 남자 태조 이성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정도전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2: 정도전은 이제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 약간의 핸디캡,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외할머니가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출세의 길마다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때 저 사람 몸에는 천한피가 흐릅니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 정운경이 내 자식은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목은 이색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겼던 벗들이 예를 들어 뭐 정몽주라든지 이승인, 이종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국민왕이 추진했던 반원 친명 자주 정책.
1: 네.
2: 그러니까 원나라에 반대하고 새롭게 뜨는 신흥 강국인 명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려는 자주를 내세우겠다. 신진사대부 젊은 학자에게
1: 잘 맞는 것 같은데.
2: 딱 맞는 거잖아요. 네. 오랑캐의 나라를 멀리하고 중화의 나라를 가깝게 하고 우리는 자주를
1: 네.
2: 내세운다. 그러면서 이 국민왕을 지지했었는데 문제는 국민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암살당하고 나서 우왕이 즉위하니까
1: 네.
2: 권문세족과 또 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이 집권하면서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전을 뭔가 마뜩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정도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미션 하나를 줍니다.
1: 어떤 미션이요?
2: 이번에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그대가 가서 접대를 하시오.
1: 아, 그럼 일부러 약간 곤란하게 만들려고?
2: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1: 신진 사대부한테는 조금 난처하죠.
2: 네. 네.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라고 사신 그 상소를 하냐면 원나라의 사신의 목을 베야지. 나를 그 사람을 접대라는 건 모욕입니다. 성격이.
1: 배짱이 있네요. 그래도.
2: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냥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되는데.
1: 그렇죠.
2: 목을 베시오. 나는 모욕하는 것이야. 이러니까.
1: 밑보일 텐데.
2: 결국 귀양가정.
1: 아, 귀양가요?
2: 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당시 나주의 거평부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1: 네네.
2: 이제 귀양을 가면은 이제 지식인들에게는 그 시기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주 거평부곡에서 그 전까지 비록 그 컴플렉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치와 그다음에 중앙의 어떤 지식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약간 좀 멀리 떨어진 현실
1: 맞습니다.
2: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농민들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지방 향리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유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동의 자유가 생기니까
1: 네네.
2: 이제 서울 쪽으로 옮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의 한양, 남경 쪽으로 와서 뭔가 먹고 살 일을 하는데 정도전이 늘 힘들어했던 사람이
1: 누구죠?
2: 부인입니다.
1: 부인한테 힘들어했다?
2: 제발 월급 좀 받고 잘 지내시지, 성격 좀 죽이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이 돈 좀 벌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정도전이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라고
1: 예.
2: 생각으로 남경에서
1: 뭐 예.
2: 내가 개경에서
1: 예.
2: 잘 나가는 학자인데
1: 예.
2: 내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합출세합니다.
1: 아, 약간 사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2: 예, 학원 만들었어요.
1: 남경학원.
2: 예. 남경학원을 딱 삼봉학원을 딱
1: 삼봉학원.
2: 만들었는데
1: 예.
2: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쟤 아직 귀향

0: 어떻게요?
1: 그러면서 네. 그는 함경도로.
0: 함경도로?
1: 함경도로
0: 네.
1: 이성계를 찾아가자.
0: 아, 함경도에 이성계가 있구나.
1: 네.
0: 그러니까 엄청 여기저기 떠돌고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가 드디어 함경도 이성계를 만나는 순간인데.
1: 그렇습니다.
0: 그럼 뭐 그 군대로 들어간 건가요?
1: 이제 그때 이성계는 여러 전공을 세우고 네. 여기에서도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전투가 막 끝난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잠깐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0: 네.
1: 여기에 이제 정도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겠죠. 이성계가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찾아왔답니다. 문신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시지? 하고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불렀는데 딱 보더니 이성계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때 사병을 한 2,000명 이상
0: 그렇죠, 그렇죠.
1: 데리고 다니면서
0: 막 소라불로 막 나팔 불면서
1: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주요 이제 전투에서 큰 승전을 거두고 있었으니까 자기 병력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0: 아, 예.
1: 쫙 사열을 예. 딱 하니까 정도지 딱 보고
0: 이
1: 정도 군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0: 거기서 압도돼야 되는데
1: 네,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군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이성계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네. 못할 것이 없다.
0: 아, 못할 것이 없다.
1: 네, 못할 것이 없다. 아, 그럼 왜구를 뭐 무찌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 직전에 황산대첩이 있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뭐 하면서 말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당신이 군사적으로 큰 성취를 거뒀다면
0: 네.
1: 나의 지혜와 덧붙어 만난다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0: 던졌어요, 지금.
1: 근데 실제로 네. 이게 이제 7년 뒤에 나중에 그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날 즈음에
0: 네.
1: 이 것과 관련된 표현을 실록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는데
0: 아, 예.
1: 그때 정도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나라 고조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운 게 한고조 유방인데
0: 예.
1: 유방이 나라를 세우려고 장자방을 쓴 게 아니라
0: 네.
1: 장자방이 나라를 쓰려고 네. 한고조 유방을 데려다
0: 쓴 것이다.
1: 왕으로 삼은 것이다.
0: 장자방이 정도전인데
1: 그렇죠.
0: 이걸 누가 쓴 거예요?
1: 이거는 태종 쪽에서 쓴 거예요.
0: 태종이?
1: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만큼 거만했다. 오만했다.
0: 비판적으로 쓴 거군요.
1: 비판적으로 썼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계가 먼저 큰 뜻을 품었다면은
0: 네.
1: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신의 휘하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0: 네.
1: 자신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 큰 그림을 누가 먼저 그렸다면
0: 정도전이 그리고
1: 그렇죠.
0: 그 안에 이성계를 넣었다.
1: 이성계가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그 두 사람이 건국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0: 정도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점인 가족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파트너가 된 이성계 역시도 어떤 뭐 집안의 내력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하던데
1: 황산 대첩을 통해서 이성계의 이름이 거의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맞아요.
1: 문제는 이성계는 아직 시골 사람인 거예요. 개성 사람들이 볼 때는
0: 출신 문제가
1: 아우 저 시골에서 그 아버지 때문에 또 머리 깎아 때문에 뭐 요런 느낌이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의 향후의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최고의 명장으로서 최영의 인정을 받고
0: 네.
1: 그 자리를 잇는 것 정도가 되는 것
0: 아, 그 이상은
1: 보기가
0: 어렵지
1: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뭔가 이성계도 나의 자리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네.
1: 그게 이제 황산대첩이 끝나고 몇 년 뒤에 함경도에 머물되었는데
0: 네.
1: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 군대면
0: 네.
1: 뭘 못하겠습니까?
0: 못할 것이 없소이다.
1: 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성계의
0: 그러네.
1: 머리도 반짝.
0: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1: 나의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이성계의 그 답답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1: 네.
0: 긁어줬네요, 정도전이.
1: 네.
0: 자,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둘이? 네.
1: 이제 이때 이제 아마 모종의 대화를 통해서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요.
0: 네.
1: 문제는 이때 고려를 둘러싸고 그 국경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명나라의 그 주원장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0: 네.
1: 거의 요즘에 트럼프 못지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폭군이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홍무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 우리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게 우리가 원나라를 계승한 거니까 다시 다 돌려줘야 돼.
0: 아, 어떤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철령 땅, 다시 붙였잖아요. 어, 예. 그다음

0: 이쪽에 그 동영부 이런 데 되찾았잖아요. 예. 이거 다시 다
1: 명으로 내놔. 넘겨라.
0: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제주도 네. 그 탐나총감부 그것도 넘겨.
1: 아, 정말요?
0: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려가 발칵 뒤집힙니다.
1: 그렇죠.
0: 아니 우리 여태까지 그래도 원나라를 좀 멀리하고 비록 우왕 때 친원 정책을 폈다고는 하더라도 약간의 중간 정도의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 그래도 좋은 게 좋으니까 좀 말을 들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토를 되찾고 국민왕과 함께 반원 자주정책에 앞장섰던 최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1: 그렇겠네요. 예.
0: 그럼 이 기회에 네. 요동을
1: 칩시다.
0: 칩시다. 우리가 본때를 보여줍시다.
1: 예.
0: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최영은 요동 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1: 명이랑 전쟁하는 거잖아요.
0: 명나라랑 전쟁하는 그렇죠,
1: 그렇죠.
0: 겁니다.
1: 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0: 저 신흥 강국 예.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아주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1: 야.
0: 그렇게 해서 전군을 모읍니다. 네. 전군을 모아서 당시 명목상으로는 10만이지만 실제로 3만 8천 정도의 군대를 모으는데 네. 그중에 기병이 2만 2천입니다.
1: 야.
0: 어마어마한 기병 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는 약간의 승산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볼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총사령관은 당연히
1: 최영이겠죠.
0: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1: 어떤 변수죠?
0: 우왕이
1: 네.
0: 장인어른 우왕은 장인어른이 참고로 여러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비가 여러분이에요.
1: 장인어른 중 한 분이 최영인가요?
0: 아, 예.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군대가 막 나갔을 때 암살당했는데 나도 암살당할 것 같으니까 내 옆에 계시면.
1: 아, 국민왕이 암살당한 게?
0: 그러니까 우왕은 트라우마로 나올
1: 신경이 쓰여서
0: 우왕도 그러니까 내가 최영이 없으면 암살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 군이 올라가는 거
1: 아니 지금 명나라랑 전쟁하겠다는데 자기 지켜달라고 지금 최영을 붙잡는다고요?
0: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이 볼 때 아마 한숨을 몇 번 쉬었을 것 같아요.
1: 이놈의 사위.
0: 그러면서 아, 알았다고 그럼 내가 남겠다고 개성,
1: 아, 남아요.
0: 개성에 남겠다고.
1: 왕이니까.
0: 그렇죠. 이제 평양까지는 이제 군대를 배웅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서 사령관이 바뀝니다.
1: 네.
0: 이성계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돌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회군.
1: 위화도 회군을 하는
0: 위화도
1: 거죠.
0: 위화도 회군을 해서 위화도 회군. 왕의 명령을 받지 않는 회군은 반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란의 명분인데 문제는 또 다른 장군이었던 조민수는 우왕과 가장 근접해 있었던 권문세족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할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정조돈을 통해서 아마 그 뜻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0: 이 요동 정벌은 네. 공민왕이었으면 안 했을 거다. 돌아가신 공민왕이었다면.
1: 그 말인 즉 우왕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0: 거스르고 이거는 최영이 주도한 것이니, 그러니 이거는 군대를 돌리는 게 우리 같은 네. 고려의 신하로 볼 때는. 네. 맞는 거다. 조민수가 약간 자기도 전쟁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논리가 네. 막 고려의 역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회군에 동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급격하게 최영이 1천 군대로 개성해서 맞섰지만
1: 예.
0: 최영 1천 군대는 어떻게 보면 당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최영도 잡혀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1: 우왕도 피위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져요.
1: 어떤
0: 우왕을 폐위를 시켰으면은 네. 어디 왕씨 중에 한 명을 모셔갖고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 왕이 청왕이 우왕의 아들입니다.
1: 예.
0: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가만둘까요?
1: 청왕이요?
0: 청왕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성계의 세력이 압도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 아.
0: 정치 역량 속에서.
1: 위화도 회군을 하고 우왕도 피해시키고 최영을 죽이고 나서도
0: 네.
1: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 우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죠.
1: 아,
0: 이성계의 처지에서 보면은 네. 우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모르는 왕 하나를 왕시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창왕은 자기 아버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예. 자기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1: 가만두지 않는.
0: 가만두지 않을 거고 때에 따라서 우왕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심지어는 우왕이 이성계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발각되기도 합니다.
1: 아,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는 엄청 좀
0: 그런데
1: 답답하고
0: 이 상황을
1: 조급하고 불안하고
0: 타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여기에 대한 논리를 누가 주냐면 네. 정도전이 줍니다.
1: 어떻게? 어떻게 타개책이 뭔가요?
0: 네. 폐해가 입진 네 글자를 줘요.
1: 폐해가 입진
0: 가짜를 없애고
1: 진짜를
0: 세운다.
1: 가짜 진짜가 뭡니까?
0: 가짜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왕 청왕이 왕우 왕창이 아니라
1: 네.
0: 신우 신창이다.
1: 아, 그게 신,
0: 왕씨가 아니다.
1: 신돈 그건가요?
0: 그렇죠. 신돈의 신녀였던 반야가 나중에 그 국민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예. 그 낳은 아들이 우거든요. 예. 왕 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간 거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 우왕은 왕씨성이 아니라 신씨성을 가진 게 맞고 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1: 네. 가짜다.
0: 가짜 아니냐. 아,
1: 정도전이 이 논리를 제시하는군요. 어,
0: 그러니까 가짜니까 창왕까지 쫓아내는 게 맞고.
1: 그럼 입진, 진짜는 누굽니까?
0: 왕씨 한 명 데려다 보면 되죠.
1: 아, 허수아비.
0: 네, 그래서 신종의 후손이었던 왕요라고 하는 인물을 네. 후손을 왕에 올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양왕이
1: 아.
0: 되었고 예. 결국은 이제 우왕창왕까지 죽이게 되면서 네. 권력을 이성계 정도전이 돈독하게 잡는 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1: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전이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는데요. 이어서 개혁 정책 하나가 나온다고요.
0: 네. 바로 뭐냐면 토지 개혁이에요.
1: 토지 개혁을 조선 건국 전에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당시 그 고려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을 권문세족이고 농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예, 예.
0: 일반 백성들은 이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 모든 이익은 권문세족 귀족들이 가져가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1: 네.
0: 그때 정도전이 생각을 할 때 아마 이건 이성계의 생각보다는 정도전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정도전이 생각을 볼 때 이 땅을 몰수를 해서
1: 네.
0: 관료들이거나 백성들이거나 학생들이거나 군인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올바른 국가가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고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1: 예.
0: 밀어붙였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소수의 권문세족은 몰락을 할
1: 그렇겠죠.
0: 거고요.
1: 예.
0: 그러면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인
1: 지지하겠죠.
0: 정도전이나 예. 이성계를 지지할 겁니다.
1: 그렇겠죠.
0: 이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전법이에요.
1: 과전법이군요. 이게.
0: 실제로 이 그래서 당시 왕이 됐던 공영왕조차도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1: 예.
0: 그의 땅도 아마 뺏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90년에 개성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는 걸 보고 공양왕이 울었다 그럽니다.
1: 아, 현직왕도 뺏었어요. 현직왕 토지를 볼 수 있어요.
0: 울었다고 하죠.
1: 아, 울어요. 그 네, 왕이 울었대요?
0: 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91년에 그 뺏은 땅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전국적이었지만 당시 어떤 역량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세력이 상당수가 이성계와 정도전 쪽으로 끌려왔겠구나.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까 땅 뺏기고 울었던 공양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는 거잖아요.
0: 네, 보통 예. 이제 어떤 나라의 마지막 왕의 시호는
1: 네.
0: 그 다음 나라에서 지어주거든요.
1: 아, 후대에서. 예.
0: 공손하게 양위한 왕.
1: 그래서 공양왕이에요?
0: 공양왕이에요.
1: 아, 공손하게 양위했나요?
0: 네. 뭐 나중에 뭐 공양왕이 이성계 보고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갖고 동맹을 맺자 그러는데 왕과 신하가 동맹을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 예.
0: 이성계 이제 거부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러나시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1392년에 마침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공신들이 여러 번 이제 재촉을 하지만 몇 번 사양을 하다가. 이제 사양을 하다가 네. 이제 왕위에서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를 대신해서 이제 조선으로 건국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다만 흥미로운 거는 이때 처음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약간 민심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려의 옛 법도를 따를 거고요. 나라 이름도 그대로 고려로 할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처음에 1392년에는 고려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호가
1: 조선으로
0: 바꾸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1: 정도전입니까?
0: 그렇죠.
1: 아.
0: 그리고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새롭게 도시를 꾸미는 것도
1: 정도전이다.
0: 아. 그리고 궁궐 이름을 경복궁, 군자만년 계획경복에서 가져오고 임금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십시오. 근정전. 이런 내용들을 붙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설계자라는
1: 그러네요.
0: 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도전을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0: 그렇죠. 명나라의 관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아직 홍무제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트집 잡고 있었고 뭐 문장 하나로 니네가 우리를 무시하네 어쩌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런 가운데 표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냈던 외교 문서에 작성자를 잡아보내라 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1: 명이요?
0: 네, 네. 그런데 그 표전문의 작성자를 거기서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정도전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정도전 보내라 얘기.
0: 정도전 보내라는 네. 거. 태조 이성계는?
1: 아니래요.
0: 보낼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태조는 정도전이 아니면 일을 못하고 나중에 태조가 자신이 묻힐 지금의 이제 경기도 구리에 있는
1: 권원릉
0: 예. 자리를 여러 장소를 선택할 때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정도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실록의 여러 자료를 보면은 정도전과 태조의 막 우정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태조실록이 태종 때 만들었잖아요.
2: 그래서
0: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은 네. 태종에게 불리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아주 오피셜한 내용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 그래도 친해.
0: 정도전이 아무리 이게 길한 자리를 찾는 거고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제가 임금의 무덤 자리를 찾으려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은 태조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나의 사람이다.
1: 내 사람이다.
0: 이라는 말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이제 이런 사람을 보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정도전이 뜻밖의 칼을 내밉니다.
1: 어떤 칼을?
0: 최영이 요동 정벌할 때 반대했던 게 이성계고 그렇죠. 그 옆에서 그거를 지지했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요동 칩시다.
1: 아, 정도전이 요동을 치자고 해요?
0: 요동을 칩시다. 아무래도 네. 실력 행사를 네.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법에 관한 책들을 적은 바가 있었던 정도전이 볼 때는 여러 부분에 승산이 있다고
1: 승산이
0: 있다고
1: 봤어요.
0: 다만 지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각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모두 군대를 국가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 규합을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 혁파해야 됩니다.
1: 아, 왕자들의 사병을.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0: 왕자들도 이성계와 비슷하게 각각 사병을 입고 네.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네. 세웠었잖아요. 네. 방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1: 예.
0: 혁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나 국내 문제를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되는 거죠.
1: 네.
0: 여기에 이제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게
1: 왕자들이겠죠.
0: 왕자들이겠죠. 이거 그대로 되면은 네. 요동 정벌이 이기고 안 이기고 문제가 아니라 내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면 아버지 하자는 대로 때에 따라서는 정도전 하자는 대로 끌려가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위기의 왕자들이 몇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중에 뭐 방간도 있을 거고 방원도 있을 텐데 네. 특히 위기감을 느꼈던 게
1: 방원입니까?
0: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치자 우리가 먼저.
1: 정도전을.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1398년 8월 26일 날
1: 아.
0: 한밤중에 정도전은 그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남은의 집으로 놀러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 아, 예.
0: 술을 마시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밤중에 군대를 일으켰던 방원이 그 남은의 집 격해서 남은 정도전을 죽입니다.
1: 아.
0: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명분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정도전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왕자들을 없애려고 해서 부득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정도전을 먼저 쳤다. 그럼 여기에 끝났으면 그 명분이 맞을 텐데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요? 경복궁으로 갑니다.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세자였던 방석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세자를
1: 방석이 막내죠?
0: 막내 네. 여덟 번째. 네. 그래서 그 방석을 죽이고 이복 동생이고 그 방석을 가르쳤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이성계가 아파서 누워 있는
1: 아, 그래.
0: 그러니까 이 디데이는 네. 이성계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방원이 일으켰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아,
0: 보통 역사 속에서는 제1차 왕자의 난,
1: 이게.
0: 그러니까 이제 네. 나중에 방간하고 부딪혔던 제2차 왕자의 난과 비교해서 하는데 이 낱말이 약간 적절하지 않아요.
1: 어떤 면에서?
0: 왜냐하면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왕자끼리 싸워야 되는데,
1: 그렇지.
0: 그게 네. 아니라. 여기서는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태조를 실각시킵니다.
1: 그러니까
0: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낸 쿠데타예요.
1: 그냥 방원의 쿠데타죠. 예.
0: 다만 아직까지 태조가 기력이 있었고
1: 네.
0: 그다음에 태조를 따르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태조는 이때부터 10년 뒤에 죽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0: 함흥도 가고 예. 회암사도 가고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절충책을 찾은 게 뭐냐면 큰아들은 없지만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가 태조에게도 괜찮은 아들이었고
1: 아.
0: 태종이 볼 때도 욕심이 없는 그리고 본 부인으로부터는 아들이 없어요.
1: 아, 그럼 믿을 수 있는.
0: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 형이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왕자리를 넘겨주지 않을까? 태조로 볼 때도 내가 태종한 그 방원한테 왕자리를 뺏기는 건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내가 둘째한테 큰아들이니까 물려준다.
1: 네. 방과는 명분이 괜찮아.
0: 그렇죠. 네. 방원은 이제 없었으니까.
1: 네.
0: 그러면은 그렇게 물려준다라는 어떤 정치적 타협 속에서 이게 큰 탈 없이 끝나서 다행인 거지. 쿠데타로 봐야 되는 거고.
1: 네.
0: 다만 이제 후대에 볼 때 왕권을 좀 더 강조했던 게 태종이지만 사실은 태종은 정도전에 정책들을 계승하는 게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주자수 같은 것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정치 권력을 둔 투쟁 속에서 정도전이 졌다.
1: 아.
0: 방심을 한 상황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마침에서 짧게 태조와 정도전 어떤 관계였다라고 보십니까, 선생님?
0: 네, 그 정도전을 다시 복권시키는데 결정적인 배경은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경복궁을 처음에 이름을 지은 것도 지은 것, 그다음에 세운 것도 다 정도전이잖아요.
1: 그래서 그때 복궁.
0: 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네. 해서 복권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경복궁이라는 거는 조선 건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정치는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고 그 체계 속에서 궁궐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도전이 없었다면
1: 네.
0: 이전과 다른 고려보다 나은 조선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1: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하고 기틀을 잡은 남자 정도전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도전이 주축이 된 역성혁명은 정도전이 늘 곁에 두고 탐독했다는 맹자의 혁명론의 사상적 기반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정도전의 젊은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낙담이 있을 때 5살 많은 친한 형으로부터 이 맹자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정도전에게 처음 맹자를 전해준 그 친한 형이 바로 정몽주였으니 정몽주는 자신의 선물이 훗날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은 그때는 짐작도 못했겠죠. 이런 또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또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금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2: 오 자이요!
1: 잘 지내셨습니까? 오차유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통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정겨운 길동문들이시죠. 남북 패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으로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김영철 씨.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76번에서 살다가 2011년 5월 10날 이 서해로 가와 가족 9명 데리고 네. 탈북을 해서 지금은 김포에서 북한말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렇게 살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4: 사실 뭐 저희가 뭐 양강도라든지 뭐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 뵀잖아요. 그런데 네네.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없었거든요.
1: 그러니까
5: 9명 가족 데리고
4: 9명 가족을 데리고 사실 정말 이게 탈북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3: 네, 감사합니다.
4: 자, 그런데 특히 황해도에서는 더 힘든 여건인가요? 어떻습니까? 탈북하기에.
3: 우리 황해도 쪽에서 이제 탈북을 하려면 이 기차 타기가 힘들어요. 네네. 뭐 해상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감이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거 해상 쪽으로는 뭐 남조선 뭐 분계선이다 뭐 해가지고 엄청 북한에서는 황해도가 뭐라고 할까 좀 백색고요. 좀 깨끗하다고 할까?
6: 아,
3: 예, 모르니까 외부하고 이제 차단되다나 하니까 뭐 미개도 땡이도 하다나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리적이라든가 뭐 환경 쪽으로도 그렇다나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황해도가.
1: 아,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죠?
7: 근데 네. 너무 또 궁금한데.
1: 아, 예, 목사님. 네.
7: 그 죄송합니다. 띵해도인데도 네.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거나 아셨던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5: 한국 TV도 네. 보신 적 있을까요?
4: 가까우니까.
3: 어쨌든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대북전단이죠.
1: 대북전단. 우리가 삐라라고 하는 그런 거.
3: 네. 제가 신을 지났지만 인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삐라가 떨어졌어요.
1: 네네네.
3: 그때 이렇게 인쇄물처럼 떨어졌어요. 뭐 사진 이런 거는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새부터 이제 뭐 컬러로 바뀌고 코팅이 돼서 들어오다 나니까 그게 뭐 비가 맞아서 안 써, 안,
1: 그 뭐 뭔가. 그렇죠, 그렇죠. 코팅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3: 한 5년 네. 있다가 주소 봐도 똑같거든요.
5: 그치.
3: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 저기 뭐 남조선에는 거지가 시글시글하고 뭐 애들이 구두닦이 팔고 뭐 신문 팔고 뭐 이러는 나라인데 그때부터 조금 회의를 가졌죠. 제가 이제 그 탈북을 한 그 동기가 뭐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뭐 살기 힘들어서 왔다 배고파서 왔다 추워서 왔다 뭐 그러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북에 있을 때 이렇게 궁상스럽게는 안 살았어요.
1: 요즘 많이 봤고
8: 사실 좀 열받으시죠.
9: 여기는 먹을 걱정이 없어.
3: 아이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씀이고.
1: 또 이야기가
3: 황해도가 네. 북한에서 제일 살기 힘들어요.
1: 살기가 힘들다고요?
3: 아, 왜냐하면
4: 살기 힘든데
3: 이제 뭐 곡창지대가 돼서 쌀이 많을 거다 이러잖아요. 네. 네. 조선민주인민과 황해도만 뜯어먹고 살아요.
1: 아, 네. 일단 네. 수탈에 가는 것처럼.
3: 그렇죠. 농사 짓고 나면
1: 네.
3: 첫째가 이제 중앙당 가야 되고 군장리 네. 가야 되고 뭐 호위군, 뭐 잠수함 부대, 뭐 항공 그다음에야 그다음에 일반 군부대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이면 우리가 이제 준엄한 가을, 피어린 가을. 그거거든요. 왜 식량을 국가에서는 지키려고 하고 깨는 먹어야 하잖아요. 뭐 도둑질을 해다 먹든 먹어야지 배고픈데. 그게 이제 결사전이죠. 가을이면. 그래서 우리 황해도에서는 가을을 이제 그 피어린 가을, 준엄한 가을 이렇게 평을 합니다.
5: 저희도 처음 들었어요.
3: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우리 황해도가 니을자 붙은 게 없어요.
7: 니을자.
3: 쌀, 굴, 물. 이게 제일 귀한 게 황해도거든요.
6: 곡창시대인 네. 왜 그런 말씀?
3: 쌀이 없어요.
8: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네. 계속 빠져들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죠? 맞아, 맞아. 그렇다면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더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이야기 주제 역시 알아보고 가야겠죠. 자,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남북극장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남북극장!
10: 나와주세요!
5: 상태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
4: 할렐루야. 잘한다 너 진짜.
5: 근데 요즘 북한 주민들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들으니까 맞아. 마음이 너무 막막해서 내가 이 팝이 그렇게 안 넘어가더라고.
4: 어?
5: 안 넘어가.
4: 너 잘 넘어가던데. 뭐 잘 먹던데. 왜 그래?
5: 안 넘어가.
4: 안 넘어가? 이제 알았어. 그냥 농담이고. 나도 요즘에 이 북한 뉴스를 잘 챙겨보게 되는데 요즘에 말이야 이 국경 경비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잖아. 어? 뭐 철조망도 몇 겹으로 더 치고 CCTV도 설치하고 말이야. 아우 정말 이건 어기막혀갖고 이제는 아우 나 답답해.
5: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우리 꽁꽁 싸맨다 한들 북한의 이 탈주가 멈추겠냐고. 요즘에는 바다 건너서 어?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
4: 바다 건너서? 해상 탈북?
5: 그렇지.
4: 이야, 나 그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다. 진짜 해상 탈북을 한다.
5: 진짜 궁금해?
4: 궁금해.
5: 정말 궁금해?
4: 궁금해.
5: 간절한 눈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네. 해상 탈북, 그것을 알려주마.
7: 빠밤.
8: 언제 봐도 재미있는 우리 남북극장이죠. 그죠? 오늘도 여련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 중간에 북한 말이 숨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말이 있었는지 우리 수혜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6: 아까 전에 네. 그 선정 언니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는
4: 이팝.
8: 아, 제가 아는 이팝은 나무 이름이거든요.
6: 이팝나무? 아니에요.
8: 아니에요?
6: 북한은 쌀밥을 이팝이라고 그래요. 아,
8: 네. 쌀을 이팝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6: 네. 하얀 쌀밥을
5: 완전 다르다. 이팝.
8: 그러니까 왜 이팝을 그러게요? 그렇게
11: 그냥 제가 그거 아는 거 말해 드릴까요?
8: 네네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11: 저희 우리 선전 비서가 하던 말인데 네네. 야 너희 오늘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막 이러거든요.
8: 다시요. 다시요. 다시.
11: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8: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11: 네, 돼지고기 꼭 먹고 왔어? 이런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팝에 이팝인지 알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팝이 말이야 조선시대 때 이씨 이성계 같은 놈들하고 양반 사대도만 처먹던 밥이야. 그래서 이팝이야.
4: 아~
11: 네. 그래서 이팝이야.
8: 아, 이 이씨가 먹는 밥인데 그냥 아주 그냥 확 센 말로 이팝. 와,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또 아까 우리 하나 뭐 있었는데 어떤 말이 있죠?
11: 오기 막히다. 이런 말을
8: 어기 막혀 어기?
11: 북한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네. 뭐 억장이 막힌다, 오기 막힌다. 우리나라 말로 네. 뭐 기가 막힌다.
8: 아, 기가 막힌다. 네네. 좋은 소리 아니야? 기가 막히네.
4: 기가 막히네.
5: 어. 우리는 어기 들어간 단어는 억소리 나게 물어요. 단위로 억하는데 그냥 어기 막힌다.
11: 오기 막힌다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8: 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구나.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두 가지 또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남북극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북중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상 탈북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해상 탈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 4명이 귀순했습니다.
13: NLL 넘기 전에는 북한 경비종 추격도 당했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파도도 엄청 심했고.
14: 중국 전역이 있잖아요. 검문 검색이 아주 통제하고 있어요. 탈북자가 넘어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8: 자, 보신 것처럼 작년 5월하고 또 10월에 두 번의 해상 탈북이 있었습니다. 9명의 일가족이 서해로 넘어오셨는데 또 10월에는요,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3: 네네. 그 뉴스에 9명이 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와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물어봤어요. 야, 그 뉴스에 너 뭐 GPS 달고 이렇게 네. 왔다는데, 그게 진짜냐? 네. 어? 내가 배탈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8: GPS 자체가 없이.
3: 아, 이 말하자면 그 바다에서 보는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해주 앞에서 고기 잡이를 하면, 뭐 굳이 그거 없어도, 네. 없어도 한국에 오거든요.
8: 아, 그래요?
3: 어, 왜? 환한 데는 남조선이에요. 아,
6: 불빛만 보고 가면
8: 밝으니까.
3: 이 인천공항 네. 쪽에는 네. 딱 무슨 불 난 것 같아요. 북조선에서 보면. 저 맨날 저거 불 나 있네 이러거든요. 화재가.
8: 밝은데 그냥 불 난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3: 그러니까 방향 이제 뭘 걱정 절대 없어요.
8: 글로만 가면 되니까 네. 그쪽으로만. 네.
3: 근데 저건 뭐 굳이 GPS 달고 왔다고 막 뉴스에도 그게 막 나오니까. 네네네. 저 뉴스가 잘못됐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정말 9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5: 그럼 똑같이 9명. 근데 영철 씨가 어떻게 보면 해상 탈북 네. 똑같이 하셨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5: 그때는 GPS가 없었지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해상 탈북의 배잖아요. 네. 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3: 저는 그 저는 이 노 젓는 배를 만들어서 저는 이 노 젓는 배를 만들어서
8: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6: 네.
8: 만드셨다고요?
6: 노아예요.
3: 북에서는 그 전마라고 그래요.
8: 네네.
3: 그 배를 만들어서 저는 배? 타고 왔죠.
5: 아, 배 만드는 재밌어요. 기술을 어떻게 아시고?
8: 그러니까 그게
3: 그 쉬워요. 만들기.
8: 쉽다고요? 배 아니,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5: 그러니까요.
8: 아홉 명이 타야 될 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5: 아니 만드는 동안 어떻게 지금 들키지 않았어요?
8: 그러니까. 감시 같은 거
3: 그런 모든 감시. 제가 지금 네. 바다 나가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 바다 나가려면은 바다 출입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렇죠. 네. 바다에 네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바다에 나가려면 거기 그 담당 보위원.
10: 담당 안전원이 일단 그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근육반장 사인 받고 공장 장비실 주민 사인 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군안정부에 올라가는 거죠.
3: 군안정부에서 사인. 그렇게 해서 38군데인가가 이게 사인을 거쳐 가야 돼요.
8: 38군데?
3: 거의 바다에 나간다는 건 일반 사람이 예, 거의 불가능해. 나가지 말라 이거죠. 나가지 말라.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면 이제 고기라도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길 나가는데 북한은 뇌물공화국이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8: 뇌물공화국. 예,
3: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무슨 정대가 있고 뭐 해안 경비 뭐 대대 중대 이런 정치도원 뭐 중대장 이끄나 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래서 저는 바다를 나왔습니다.
8: 사실 뭐 혼자 탈출한 것도 물론 너무 힘든데 아홉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홉 분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
5: 일단 아홉 명이 어떻게 돼요? 아내하고.
8: 가족 구성원.
3: 우리 딸 둘.
8: 딸 둘.
3: 그 군대 나간 처남.
8: 처남. 네. 네.
3: 그 다음에 우리 형님네.
8: 형님네.
3: 형수.
8: 형수.
3: 그 조카가 둘. 그렇게 해서 아홉 명.
8: 어려서 아홉이네, 딸.
5: 야, 대가족.
6: 근데 그 가족이 이렇게 벌써 배에 탄다는 게 어려울 텐데.
8: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아홉 분이 또 한 시간에 딱 모여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3: 나 본인만 오면은 깨끗하죠. 뭐 결심할 것도 그러니까. 없고 말 안 하고 네. 떠나면 되는데 그 이혁이 그 친구한테도 물으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가족들은 설득을 해야잖아요.
8: 그렇죠. 아홉 명 가족.
3: 한 40년 넘게 이제 거기서 위치원 타가서 뭐 국민학교 하면서 뭐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문수님 고맙습니다부터 배하고 이제 이렇게 쭉 살다가 이제 제가 42살에 여기 왔는데 저는 이제 그 탈북한 이제 계기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뭐 거기서도 뭐 장사를 했어요. 근데 2009년대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8: 화폐 개혁. 네.
3: 근데 북한에는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은행에 저금을 절대 안 합니다. 저금을 하면 돈을 안 줘요. 안 준다고, 돈 없다고.
4: 없다고. 아, 아.
5: 도둑놈이다.
4: 내 돈인데. 어,
8: 그러니까. 그래서
3: 장사를 해서 이익 안 하면 집이 다 보관을 해요, 돈을. 그래서 제가 화폐개혁할 때 당시 한 1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8: 1200만 원이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3: 글쎄요,
8: 있을까요?
3: 글쎄요. 그때 당시 월급이 2천 원이었으니까.
4: 월급이 2천 원인데 1200만 원을. 아,
3: 그러니까
8: 이거 600배. 아,
3: 상상도 이제 그 못할 돈이 있었는데, 근데 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걸 100대1로 바꿔줬나?
7: 100대1이요?
3: 100대1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것도 딱 10만 원이지만.
6: 네. 1인당.
3: 그 1200만 원이면 그 1200만 원을 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딱 10만 원만 해준 거예요.
6: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종이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4: 그러니 돈이.
3: 제가 북한을 납부하는 거는, 뭐 독재도 좋다. 뭐 지네가 뭐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근데 왜 개인 걸 자꾸 뺏드냐. 이거 개인 걸 뺏들면요. 이거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4: 어우, 아,
3: 뭐, 다 똑같이 만들어놨으니까요.
6: 항상 먹은다. 맞아.
3: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화폐 개혁 하자마자 그때 500원인가를 받았어요. 10만 원을 내고. 받은 게. 신화폐로. 신화폐로 이제 받았는데 그 화폐 개혁하기 전에 장마당에서 쌀이 650원, 7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폐 개혁 하자마자 나가니까 네. 23원을 하더만요.
6: 아, 떨어뜨린 거죠?
3: 짜리. 그래서 그때 그걸 다 샀어요, 야. 그 500원 있는 걸로.
6: 짜라. 네.
3: 그날로 나가서 그걸 다 샀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9,000원으로 올랐어요.
6: 맞아요. 예.
5: 재테크 잘하시네요.
6: 예.
3: 화폐 개혁을 하나 만화로 돼 있어요.
6: 예.
3: 그래서 이제 군부대 부업지 책임자로 들어갔어요. 이제 북한은 이제 그 군대 고기를 공급 못하니까 이제 뭐 산이나 이제 그 화지기 뭐 화전민 이렇게 해서 콩을 심어서 두부를 생산해서 인민군대를 공급하라 이렇게 해서 북한 연대마다 한 몇만 평씩 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또 김정일이 그 최우사령관명령에서 군부대 4km 밖에 있는 부업지는 몽땅 오호관리소로 이제 그 반환을 하라. 이렇게 돼서 그거 농사 질라고 한 해 농사를 졌죠. 거기서 엄청 투자해서 집에 있는 TV 팔고 다 해서 먹고 살게끔 해놓은 이렇게 그 땅을 또 뺏드는 거예요.
6: 돈 뺏어가지고 땅 뺏어가지고 자꾸 커지니까 치는 거지.
3: 죽어도 안 되겠다 가자. 이래서 이제 탈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 혼자 가겠다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가면 그때 딸이 둘이었었는데 얘들이 지금 반역자네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대. 나 이거 내 눈으로 못 보니까 네가 바다에 가다가 잡혀서 천 얼마쯤 데리고 가라.
8: 책임져라 이거죠.
3: 이렇게 된 거예요.
8: 네네.
3: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애 엄마한테. 가자,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애 엄마는 뭐, 길길이 날뛰죠. 뭐, 죽는 게 무슨 장난 같나. 뭐, 그런 대로 살지. 무슨, 뭐, 우리가, 뭐, 감 높은 인생이라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 걸렸어요. 그, 설득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해주에서 이제 그 오후 4시쯤 이렇게 하늘을 보면 네. 인천공항에서 중국에 가는지 어딜 가는지 가는 비행기가 야. 보입니다.
6: 그러니까 계속 네. 비교되는 삶을 살았네.
3: 딱 이렇게 보여요.
15: 네네.
3: 그래서 내가 저걸 가리키면서 네. 야 사람이 샀다. 저거는 한번 타보고 죽어야지 않냐.
6: 에 뭐,
3: 에 그러면서 내가 한국 가면은 저거 한번 구경시켜 주겠으니까 가자고. 아 이렇게 해서 왔어요.
8: 네 그렇게 영철 씨가 9명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 대가족이 같이 올 수 있었는지 우리 그 과정을 좀 살짝 설명을 좀 해주세요.
5: 궁금해요.
8: 네.
3: 우리는 이제 그 증산도라는 섬에가 형하고 나하고 먼저 나와서 배를 이제 갖다 놓고 네. 바다에다가 네. 다음날 우리 애 엄마가 해주소부터 온 가족을 증산도까지 한 배가 80이 됩니다.
11: 100님이 40kg고 80님이.
3: 걸어가지고 이제 그걸 데리고 나왔죠.
8: 걸어서요?
3: 아니 이제 누가 뭐라고 하는데 다 남선으로 간다는 그게 있으니까 차만 봐도 피하고 일로 이제 피하면서 나온 거죠.
5: 두려움에 도저히 재발절이로
3: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왔어요. 등산도까지 와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초소랑 뭐 어디 가냐. 근데 전마는 사람이 딱 둘 타게 됐거든요. 노전 넣은 사람하고 이거 그물 넣는 사람하고.
8: 작은 배네 진짜.
3: 네. 길이가 3m80 폭이 네네. 폭이 110cm 요만해요. 전마니까.
8: 그 안에 9명이.
3: 예. 네. 이렇게 배가 흉내 배 따로 우리 배 따로 두 개를 묻죠. 두 개를. 그렇게 해서 초소를 나오는데 경비대가 이거 바다 요만한 애들도 막 오니까 그 증산도에서 이제 그 중대장 그 커버로다가 한 두 달 고기잡이를 했어요. 이렇게 네네. 그 군 경비대 애들 아 저거 중대장 줘야 이렇게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야 오늘 내 생일이라고 가족이 다 나왔어. 네. 나왔으니까 너도 이따가 내 중대장네 집에다 이거 다 해놓겠으니까 너희 소 그 분대장네 집이 소대장네 집이든지 이따 와라 한잔 먹어라. 야, 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걔들이. 그새 이제 기재선을 넘었죠. 넘어가지고 넘으면서 칼을 하나씩 다 차고 망태기다 돌 이만한 거 하나씩 다 들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거 오퍼 죽여. 나 가야 되니까. 그 요만한 애들까지 받아나간다는 거는 우리 작은 딸이 그때가 6살.
5: 어이구, 어떡해.
3: 네. 우리 큰 딸이 14살.
5: 14살도.
3: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받아나가는 거, 이거 분명 이건 남순 가는 놈들이다 하니까. 무조건 만나면 죽여. 뭐 할 수 없어. 이러고 갔는데, 다행히 사람은 안 만났어요.
8: 다행히, 아 다행이네요.
3: 그래가지고 그때 떠난 게 9시에 이제 그 육지에서 떠나서 네. 배 타서 이제 가자.
8: 거기가, 네. 거기가 항구 이름이 있어요? 무슨 항이에요?
3: 증산도라는 섬.
8: 증산도라는 섬.
3: 뭐 딱 함박도 앞인데. 네, 네, 그 함박도 뒤에 가지, 우도죠. 형님. 불이 환하게 보이니까.
8: 아, 그래서. 아, 우리, 저기, 상태 씨가 그 판넬을 준비했어요. 아~
4: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네. 북한이잖아요? 네. 이게 황해 남도지 않습니까? 네. 우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도. 와, 네. 우도, 이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예?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게 환한 게 보일 겁니다. 예? 아~ 네? 그 말씀하신 그 도, 증산도. 네. 그 어디 있습니까?
3: 증산도가 그 뼈죽나는 그 반도
4: 여기
3: 그 앞에 가 있습니다.
4: 요 앞에 여기 반도 앞에 요 앞쪽에 증산도가 있는 거죠. 우와, 그럼 여기서 출발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요 NLL 선 뒤쪽에 증산도에서 출발해서 우도로 오신 겁니다.
3: 그거만 넘으면은 남조선 뭐 남조선이죠.
4: 근데 중요한 거는 노를 젓는다.
5: 그래.
8: 두 대가
4: 그렇죠. 얼마나 노를 젓으신 거야 그러면?
3: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10시 제 기억으로 밤 10시 50분에 떠났어요. 네. 떠나면서 이게 사람이 급하면요. 하나님을 저절로 찾아요. 알고 모르고 다 찾아요.
5: 다 찾아요.
3: 진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5: 맞아,
3: 이제
5: 나도 그랬어요.
3: 떠났거든요. 네.
4: 그래도 물에 떠 있으니까.
3: 우도까지 온 게 2시간 반 만에.
8: 2시간 반이요?
5: 완전 빠르다.
3: 2시간 반 만에.
8: 굉장히 빨리 오신 거예요, 그 정도면?
5: 진짜 이제 그 안에서도 네. 2시간.
3: 한락새 등판을 넘어서 이렇게 썰물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뭐, 미사일보다 더 빠르죠, 배가.
8: 그럼 오셔서 어디에선가는 그래도 내가 발견이 돼야.
5: 그렇지.
11: NLL.
8: 그렇죠. 여길 내가, 넘어왔구나. 뭐 이걸 알 텐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서 발견이 뭐 되시긴 하셨어요? 우리.
3: 우도에 갔다 대고 다 왔으니까 환한 때 들어가자.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반인가 기다렸어요.
8: 우도에서.
3: 날 밝기를. 날 밝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리치는 거죠. 우리 이제 기순한다고. 뭐. 배한 건 있어가지고 하얀 거라고 생긴 건 다 갖고 늦어와야 다 먹기선 한다고 그냥
4: 저희 왔어요. 왔어요.
7: 귀순했다고 막 흔드실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3: 남수원에 가면은 환영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8: 네네네네.
3: 오늘까지 왔으니까.
8: 그렇죠, 그렇죠.
3: 아, 이게 뭐 진짜 뭐 용물로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목이 터져 한 시간 남아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고 뭐 우리 애 엄마고 끔찍을 안 하는 게 사람 하나 얼씬을 안 해요. 우도에서.
4: 우도에서
5: 연평도로 가셨어야 될 거예요.
8: 그러니까. 아, 알 수가 없지 뭐. 그러니까 연평도에 가야 환영받는지.
4: 우도에 사람이 없으니.
5: 연평도 또 가까운데 사실.
3: 그래서 뭐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지금 남승 괴뢰놈들이 아직도 자네. 지금 남승 괴뢰놈들이 아직도 자네 이거 이러면서
5: 자빠서 자네.
4: 아직도 자네.
3: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시간쯤에 지쳐가지고 이제 있는데 물이 다 나갔으니까 뭐 배도 못 띄우는 거고
8: 그렇죠.
3: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5: 뭐라고요?
8: 뭐라고요?
3: 기준하는 겁니까? 하고
15: 이제야 왔어 이제야.
3: 이게 그때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냥
15: 나아요 이렇게
5: 아니 지금은 웃으시면서
4: 맞아, 맞아.
5: 이렇게 말씀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해상 탈북 진짜 그럼요. 목숨 거 우리 용기의 박수 한번 드리죠.
3: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8: 아, 네. 그래서 우리 영철 씨가 무려 9명의 그런 탈북자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또 그 이후에도 지난 10월이죠. 목선을 타고 또 동해로 넘어왔다는 소식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솔직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안상. 보안상. 예, 얼굴을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5: 연결됐어요?
8: 예, 한번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보세요?
16: 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저 배우 송건우입니다.
1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아유,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죠, 그죠? 예. 저희 여기 지금 오자유여 지금 녹화 중인데요.
16: 네.
8: 네. 아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네. 지금 목소리가 솔직히 제 딸하고 비슷합니다.
4: 젊으세요.
8: 네, 목소리가.
16: 네. 정말요?
8: 예.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6: 네. 저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목선배를 타고 온 강규리라고 합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4: 25?
5: 예쁘다.
4: 야, 이렇게 어떻게 사실 그 젊은 분께서 목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이 서해로 넘어오신 해상 탈북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저 해수소 왔습니다.
1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아이고. 몇 마력짜리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16: 저 24마력.
4: 24마력.
3: 오, 직접 몰고 오신 거예요?
16: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5: 대박이다. 25살.
8: 아니, 그러면 이제 영철님은 지금 서해로 오셨거든요. 근데 규리님은 동해바다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16: 네네.
8: 그쵸? 야, 네. 세상에. 진짜 동해바다 훨씬 넓을 텐데, 그죠?
4: 네, 어떻게 오셨으면 동해바다 누구랑 어떻게 같이 오셨나요?
8: 네.
16: 그 가족이랑 엄마랑 이모랑 같이 오고.
8: 몇 분이 오신 거예요?
16: 네. 총 4분이서 같이 왔어요. 저까지 4명이서 같이 왔어요.
5: 배에다가 먹을 거, 이럴 거 다 싣고?
16: 네, 그럼요. 먹을 것도 싣고, 물도 싣고, 식량 다 싣고.
3: 철저히 준비를 하셨네요.
16: 네, 원래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돼서 10시간이면 오거든요.
5: 거리가 얼마 안 돼!
8: 아니, 얼마 안 걸리는데 10시간이.
4: 10시간 배 타고, 야 쉽지 않은데.
16: 근데 저는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경비 초소 때문에, 네. 44시간이 걸렸어요.
8: 44시간.
16: 그러면 네, 정확히는 뭐 한 24시간 걸리긴 했어요. 왜냐면 밤에는 이제, 밤에만 항영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항영을 안 했거든요.
8: 와.
5: 진짜 동해바다는 훨씬 넓고, 그렇죠. 또 파도도 엄청
4: 세. 맞아요, 많이 세.
5: 위험한 고비가 많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16: 진짜 위험했어요. 파도도 엄청 심했고, 거기에다 NLL 넘기 전에는 북한 경비종 추격도 당했었어요.
5: 추격까지?
8: 그럼 그 추격을 어떻게 이렇게 따돌려셨는지?
16: 용감하게 그냥 직진했던 것 같아요.
5: 용감하게 25살.
4: 그냥 고!
5: 왜냐면 또 이제 그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까.
4: 그러니까요. 가족도 있으니까.
16: 네.
8: 진짜 살다가 있었고. 그냥 다니셨구나, 그죠?
16: 네, 그리고 파도가 좀 되게 심했어요. 제가 그때 추격을 당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은 배라서 이제 파도랑 같이 이렇게 빨리 그냥 올 수 있는데 이게 큰 배는 대신 파도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대신 파도를 맞받아 와야 되니까 시간이 더뎌진 것 같아요.
2: 파도 때문에 올 수가 있었어.
3: 아니 멀미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막.
1: 아 원래는 멀미가 장난이 아니어야지 정상인데 저는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게 복합돼서 예, 멀미를 못 느끼고 왔습니다.
4: 와. 아니 그 위험한 순간을 넘어서 일단은 한국에 오신 건 너무 대견하시고 축하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최근에 북한 소식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북한이 요즘 어떤지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5: 지금 상황.
1: 네. 지금 북한 실상이 원래 예전보다 엄청 많이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제 국경을 봉쇄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부에서 계속 뭐 개인 장사도 없애고 뭐 모든 면에서 쌀 장사까지도 못하게 하고 식량 가격은 뭐 엄청나게 예전보다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되게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럼 만약에 해상 탈북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1: 그럼요. 제가 있을 때도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마도 한 번은 서해, 한 번은 동해를 갔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졌을 겁니다.
2: 경계가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1: 네, 그럼요. 저희도 이제 제가 배 운영을 할 때 서해 쪽에서 한 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되게 통제가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은 배 항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나 두 달의 시간.
2: 네, 또 우리 강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하시고 또 꿈꿔오신 것들 마음껏 펼치시기를 저희가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6: 네, 규르님 화이팅!
7: 화이팅! 화이팅!
6: 진짜
7: 25세. 네, 와, 대단합니다. 강규리 님.
6: 우리 청년들이 네. 이거 알아야 돼.
4: 진짜. 네. 이거 필수로 보라고요.
2: 필수로. 네, 꼭 보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저희 해상 탈북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북한 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화 통화에서도 들었듯이요. 더 조이고 압박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까 살짝 얘기 나눠 봤잖아요. 개인적으로요. 예.
8: 지금 서해 쪽에서 네. 한번 2003년대에 오셨고 또 이제 규리님 쪽에서 동해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진짜 배 그 해상으로 나가는 북한에서 이제 목선 타는 사람들 네. 엄청 그 압박하고 엄청 감시와 경계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해상 탈북은 없어질 것 같고 육지 탈북도 지금 압록강, 두만강이 거의 다 지금 막힌 상태거든요. 특히 두만강 쪽에 지금 알아봤더니 거의 두만강에 붙기 쉬운 쪽에는 거의 다 철책을 세웠더라고요. 북한도 세우고 중국 쪽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철책을 넘다 보면 거기에 캔이 매달려 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잠복 군무를 서던 경비대 애들이 확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북은 정말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아니 맨날 돈도 없다면서.
7: 아니 근데 그 해상 탈북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전부 다 이거 없애버리니까 이거 아니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6: 그러니까.
7: 아이고 뒷목이 아이고야 혈압이야 어떻게 사시라고
9: 그러니까 일단은 저런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북한은 때리면 아픈 척이라도 하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무조건 중앙당에서 지시가 내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선을 갖고 있는 걸 뭐 국가명의 수산사업소나 이런 데서 다 회수해 가요 네, 일단은 저런 사건이 터지면 당분간은 잠잠 해요. 네. 그리고 또 북한도 또 그게 또 한 발 더 나가서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 바다 양식 사업을 우리가 조금 최첨단으로 하겠다. 그래서 네. 바다에다가 드론을 띄워요. 그래 드론을 띄워서 양식장들 전체적인 온도 그리고 물고기들이 상태 이런 것들을 검열하겠다고 이렇게 드론을 띄웠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드론을 띄우면서 바다 양식보다는 그 바다를 통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2: 감시, 감시.
9: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탈북을 네.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겠습니다 하면 북한 주민들이 몰랐던 주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야, 이제 사람들이 바다를 해서 탈북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우리는 바다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첨단 드론을 띄운다. 이루고 기본 목적은 해상을 감시하려고.
3: 네, 그렇게 드론으로
9: 명분을 보자기를 씌우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드론으로 감시까지 진짜. 네. 아니 그런 첨단 기술이 북한에도 도입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9: 그렇죠. 네. 와.
4: 아니 이게 돈도 없다면서? 아니 이게 돈도 없다면서? 저는 그게요.
9: 근심이.
5: 우리들 먹여 살릴 돈은 없는데 감시할 돈은 있어요.
9: 맞아요.
4: 속상해요.
7: 속상해.
2: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상 탈북 비율이 참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철책이 지금.

0: 24시간 넣는데요.
1: 그쪽으로 다 네. 몰아서요?
0: 네. 네. 그 최첨단의 장비가 거기 지금 대한민국 5G라고 하잖아요.
1: 5G요.
0: 네, 거기 네, 4G가
1: 네, 네. 네. 네.
0: 거기에 지금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4G가 거기 싹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철책을 네. 그 우리가 이제 38선으로 이제 나뉘었잖아요. 북한이 북중 국경에도 담장을 쌓아가지고 네네. 앞뒤를 이제 꽁꽁 다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국경경비대가 지키던 네. 그 초소들에 김정은이 저 국경경비대 다 썩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국경경비대를 다 철수시키고 네. 거기다가 자기가 제일 믿는 폭풍군단, 11군단 네네. 애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놓고 네. 최고사령관 명령이라고 하달을 해요. 실탄. 장전에서 공탄 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열 나는,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생명체는 다 쏴도 된다.
1: 예.
0: 그래서 공탄 없이 거기에 실탄 사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군인들 거기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탈북을 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해상 탈북을 그 택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이 못 넘어오고 우리가 보면 엘리트 탈북이 되게 많아졌어요. 해외 나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막 직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네.
2: 그 강을 넘어야 중국을 관통해서 한국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 상황도 사실 좋진 않아요. 중국이 지금 얼굴이 그야말로 아이디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이 빠른 IT 발전이 지금 탈북한데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것도 이제처럼 그 얼마 주면 넘겨주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야, 1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1억은 주라고 그런대요. 근데 1억을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그 폭풍군단이 됐던 뭐 특수부들 지금 풀어놨는데 그걸 이제 넘기려면 자기네들 뭐가지 날아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김정은이가 또 선사후보 하라 이래서 먼저 쏴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도 되니까 아까처럼 열감지 카메라에 찍히는 거 생명체는 다 쏴 죽여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억 벌고 내 목 날아날 거면 그냥 안 벌겠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지금 뭐 그 북중 국경을 뚫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0: 1억 줘도 100% 확률이 없는 거예요.
2: 그렇죠. 네.
0: 목숨값을 담보로 하니까.
3: 근데 중국도 문제예요. 네. 이제 중국에 제가 2018년도에 나가봤더니 중국도 단속이 예전 제가 탈북할 때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가짜 신분증 가지고도 저희가 기차 탈 수도 있고 뭐 예. 이제 버스 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차표 하나 떼더라도 신분증 있어야 될 수 있고요. 차표에 영어로 이름이 쓰여져요. 한자하고 영어하고.
1: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3: 자석이 딱 그렇죠? 쓰여져 있어요.
1: 그냥 돈만 내면 티켓 네. 끊는데.
3: 그리고 지문으로 또 중국 사람들은 다 하고.
1: 지문까지요?
3: 네. 지문으로도 하고 핸드폰에 뭐 차표가 이렇게 저장되게끔 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삼국으로 뽑으려면 그 중국이란 대륙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잡히는 횟수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그 장백산 쪽에 네. 중국도 철책을 세워놨는데 그쪽에 이제 중국 사람이 유튜브를 찍으러 거기 내려갔는데 중국 쪽에서 핸드폰에 따다닥 문자가 오더래요.
1: 뭐라고요?
3: 강변 두만강가에서 다시 번길로 올라서라. 거기 왜 내려가냐. 당신은 지금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1: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줄 알고 그 인적사항도 모를 텐데.
3: 모르는 핸드폰이 그쪽에 적고 나면 중국 쪽에서 그렇게 문자가 작동을
1: 무서워요.
2: 그러니까 이게
1: 겁나네요.
2: 중국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중국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여행을 가면 우리가 호텔 들어갈 때 여권하고 제 얼굴을 이렇게 기계로 갖다 찍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찍히니까 그 들어가거든요 호텔에. 그래서 탈북민들 중국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찍히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얘네가 딱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됩니다. 28년 전에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얼굴 성형한 사람도 공항 카메라가 찍어서 딱 잡아냈잖아요. 그 뉴스에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성형을 했는데도 공항 카메라가 잡아내니까 전혀 그렇게 보장해.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 뭐 여권 뭐 아이디 안 되는 거죠.
4: 아니 주 기자님 아까 네. 드론 얘기도 그렇고 지금 얘기가 장난이 아닌데
1: 최첨단이에요.
4: 다 최첨단 그런 시설에 동원되는 추세예요.
5: 그렇죠. 근데 일단은 북한의 북중 국경에 그 담직이고 독일산 전파 탐지 기구는 네. 해산 같은 경우에는 해산 제지 공장 굴뚝이 아마 양강도에서 제일 높아요. 거기에 벼락침처럼 해놓은 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게 벼락이 내릴 때 그걸 방지하는 침이구나.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독일산 전파 탐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데다 걸면 그 인근 산에서 하는 것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0: 전부터 그 첨단 기계를 국경에 엿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정도냐면 그거는 일단은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 국경을 순찰하는 뭐 국경 경비대 보위원 안전원 노동당 기찰 때 이런 사람들도 몸 안에다가 이동식 전파 탐지기를 갖고 다니고 그 골목길을 아예 동네 아저씨가 놀러 온 것처럼 쓱 지나가면 반경 몇 미터까지
1: 전파가 잡히는구나. 네. 누가.
0: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점점 쪼들려 가고, 북한을 감시하는 이런 최첨단 기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1: 어떻게 살아?
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밀수꾼이나 이래 파트너, 브로커들이 자기네도 대북 송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전파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가 잡히지 않는 위챗이나 어떻게 보면 위챗 같은 거는 전파 탐지기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을 북한 전파 탐지기가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해요. 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이제 많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철벽처럼 막아지진 않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국 당국에서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한번 북한에서 사람을 받고 연결하면 쟤네 무조건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하나 넘겨주고 중국 돈 한 몇천 위안 받아가지고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이 국경에서 전부 다 철수해서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넘기고 싶어도 중국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북중 국경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너무나 잘된 코로나가 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막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한의 감시를 도와줄 셈이죠.
2: 야, 네,
0: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2: 탈북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북중, 중북 그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주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아, 이거 또 혈압을 나간다. 아우,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양강도가 제 고향이잖아요. 그 양강도라는 곳이 옛날에는 사실 함경도에서 삐져나온 데예요. 정말 감자가 주식인, 근데 국경을 끼고 있어서 그나마 발전한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해장동이나 해강동, 제가 탈북했던 곳이 해강동이에요. 거기가 어떤 지역 구성을 보게 되면 그 국경 지역에 조금 외따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밀수를 할 수 있는 최적한 땅이어서 땅값이 찌그러서 가는 집도 땅값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밀수가 안 되는 데다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 건 괜찮은데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외따로 있으면 중국과의 또 무슨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남한 같은 때는 이 땅을 없애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 우리가 보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북한은 일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는 국가가 발행하는 입사증에 제한이 됐기 때문에 나가시오.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들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 우리가 집을 언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약속하고 지금 다 내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 당이 결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이렇게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모든 게 다 떨어져서 탈북하기도 힘든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뿌리 채로 뽑는 거죠. 예, 환경을 아예 안 만드는 거죠.
3: 근데 위챗보다도 우리 네.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을 깔아서 북한의 국경 연선에 가면 카카오톡이 그렇게 잘 돼요.
2: 아, 진짜요?
3: 네.
0: 국경에는 중국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한국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터지는데 재작년인가 어떤 그 카톡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거 모음을 해놔야 되겠는데 카톡 하는 게.
1: 와, 어떡해.
0: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네, 그래 카톡 때문에 이렇게 잡힌 사례도 있는데 근데 국경 지역에서는 대체 보면 중국 스마트 스마트폰이 아니라 한국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무음만 해놓으면 카톡에 영상통화가 다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위챗보다는 더 좀 효과가 맞아요.
4: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기술들이 전달이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뭐 아무리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탈출하겠다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은 맞아요. 절대 막을 수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혹시 여러분 또 들어보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탈북 방법이 또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네, 지난 5월에 북한군 아마 하사 출신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성 지역에서 그 대한민국을 침투를 막기 위한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다가 걸어서 내려온 적이
4: 걸어서?
5: 있어요. 네. 그래서 거성 지역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병이 그 열감지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스물스물 움직이거든요. 쫙 계속 본 거죠. 네. 계속 주시하는데 이게 점점 한국으로 내려와. 아. 그래서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현역 대위가 그 위치에 나가 딱 기다렸죠. 아. 오는 걸 딱 받아서 바로 그냥 딱 기술인도를
3: 했고.
5: 그때 이 친구가 뭐에 지쳐서 내려왔냐 그러니까 제대로 먹여주지도 않지. 군기는 바짝 졸라매고 있지. 거기다 지뢰매설 한다 그러면서 계속 동원시키지. 애따 모르겠다고 뛰었다는 거예요.
3: 그래서 오, 잘했다,
5: 그 이거 남쪽에서 들어오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북 방송. 네네. 이런 거랑 들어볼 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DMZ를 걸어내려왔는데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DMZ를 걸어내려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4: 진짜 육로네요. 그죠? 바로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0: 근데 군인뿐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북한 주민 한 명이 그냥 한강하고 네. 남북 중립구역을 넘어와서 강화도 교동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우리 군의 그 열화상 탐지기가 이미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미리 파악을 했어요. 근데 두 명이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쫙 했는데 결국은 한 명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아가 중가운데서 되게 희생이 됐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이 여부는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북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가 그걸 이미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이런 소식들이 북한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탈북을 할 때 야 그래도 우리를
5: 지켜보고 있다.
0: 나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든든할 거예요.
5: 맞아 맞아. 맞아.
4: 선아 씨가 말한 그런 또 탈출의 경로를 또 우리 김상태 씨가
2: 준비했습니다.
4: 또 준비를 또 해주셨잖아요.
5: 상태 네. 많이 좋은데요.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걸어서 탈북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실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아마 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십시오. 빠바바밤. 자, 여기가 북한입니다.
3: 네.
2: 여기가 북한이고 강화도가 어디냐? 강화도고 파주, 인천. 정말 가까워요. 네.
4: 네? 거기 김포도 있습니다.
2: 김포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제 교동도라고. 여기 보이시죠? 교동도. 최단 거리가 약 2.5km입니다. 아니, 그런데 바다인데 어떻게 걸어오느냐? 밀물과 썰물 있지 않습니까? 아~ 물이 쫙 빠지면 걸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이렇게 교동도까지 건너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아, 네.
5: 죽을까고 하고 넘어오는 거야.
2: 마음만 먹으면 걸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김영철 씨 교동도 가보셨습니까? 교동도?
6: 교동도 자주 가죠.
2: 아, 자주 가세요?
6: 저 교동도 가서 보면 저희 고향집이 보입니다.
2: 아~
6: 그래서 구정 때나 추석 때는 거길 가서 직접을 보면 보이니까 진짜 소리치면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투지를 보내주면 전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핸드폰 비만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상태로 있습니다.
5: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정착해서 또 6살 친구가 지금 22살이라고요.
6: 걔가 아주 장난
5: 잘 사시는 모습 자체가 네.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거예요.
2: 맞아요.
5: 네, 힘이 될 겁니다.
2: 근데 앞으로는 더 창의적인 루트들이 많이 만들어질 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지영 씨 말씀해 주시죠.
3: 북한 당국이 아무리 감시 체계를 조인다고 해도 네. 그 도 정말 비행기 같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러시아 영화를 봤는데 네. 동구독이라서 서부독으로 넘어갈 때 뭔가 풍선 같은 거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5: 열기구.
3: 북한 사람들도 열기구 같은 거 타고 이제 휴전선을 가족이 다 이제 넘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쪽에는 러시아 통로가 있습니다. 그 두만강 넘어가면 바로 이제 러시아로 가는데 거기 두만강 협쳐 넘어가면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라진 선봉식 두만강 그쪽은 러시아 쪽으로도
5: 지금 헤엄치는 거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3: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5: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팍 주셨으면 좋겠다. 그 루트.
4: 네.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다양한 루트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복음 통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아멘.
4: 솔직히 그래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냥 맞아. 아주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영철 씨 보면서 이야기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6: 우리 탈북민들 여기 3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 손길 안 거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4: 그렇습니다.
6: 한 명, 난 교회 신세 하나도 안 쪄서 하면 그건 간첩이에요.
4: 간첩이에요.
5: 그 정도는
6: 간첩이에요. 그거는 사실이고. 네네. 하나원에서부터, 이래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오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밥그릇도 사다 주고 밥상도 갖다 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끓이기 교회를 나가야잖아요. 네. 시세를 줬으니까 그렇죠. 냉장고 갖다 줬는데 가야잖아요.
4: 네. 네. 네. 아유, 시세를 잊지 않으셨네요.
3: 냉장고 받았으면 가야지. 네.
4: 시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네.
6: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 분들도 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 무슨 여호와가 빨간 입 벗고 뭐 이렇게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빨대는 소리를 해야지. 저게 그때는 몰라요. 지루하죠.
2: 그럼요, 그럼요.
6: 근데 뭐 목사님들이 괜찮다, 괜찮다 이래서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 이 성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구나.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컴프레셔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삼성 사장님이라고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어요. 직원으로. 근데 그때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사장님이 이제 그라인더질 하다가 손을 다치셨어요.
2: 아, 그라인더 이렇게 갈다가. 아,
6: 갈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에요. 네. 교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 우리 직원을 안 다치고 나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어머,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6: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저럴까? 나를 안 다치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네, 그분이 오른손잡이거든요. 네. 오른손을 안 다치고 왼손을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3: 아, 감사가 먼저 나왔어. 울컥하신.
6: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탈북해서 한 4년 됐을 때요. 그 삼성 사장님이 그러는 걸 보고 야 저기 사람이 저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래서 그 사장님 따라서 그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3: 네. 하나님이 그분께 그런 마음 주신 거죠.
7: 네.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걸 통해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요.
3: 잘해야 되겠다. 네. 아유,
7: 우리 다 같이 착한 행실을 다짐해 봅시다.
2: 우리 한 명이냐 선교사야.
3: 맞아. 네. 하셨다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네요.
6: 감사.
4: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철 씨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7: 일단, 어려워지는 건 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도 가르시고.
3: 아멘. 네.
7: 안 되면 날라서라도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이라는 걸 믿어요.
3: 이렇게 안아서.
7: 네, 우리 북한에 계신 분들 용기 잃지 않고 네, 또 우리 남한 분들 더 기도하면서 네. 진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3: 아멘, 아멘. 아, 네. 더 많은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네.
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3: 아멘.
4: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네, 아무리 막고 통제한다고 해도 이 자유를 염원하고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그 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탈북민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이 저희는 오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8: 오 자유야.
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9: 여보세요?
0: 사실 도청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족하고 통화할 때 청상 이동을 안 불러요.
3: 칩을 버려요.
4: 칩을 버려요?
10: 그냥 인간 CCTV라고 보시면 돼요.
0: 아오. 국경을 통해서 뽀뽀 전화라는 걸 해야 돼.
3: 뽀뽀
0: 전화라는 게
3: 숙박검열인데요.
4: 뭐요? 숙박검열이요?
6: 숙박검열 이런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3: 숙박검열이란 우리 집에 보이부 놈이 부두발로 밤에 잠잘 때
7: 똑똑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0: 탕탕탕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탕탕탕 2초 만에 문을 열어야 돼요. 3초 만에 뛰어나가야 돼요.
11: 문을 딱 떴는데 내 앞에 프레시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0: 자, 집사님. 네. 제가 이렇게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예. 신학 공부할 때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 부름받아 나선.
1: 제일 부담스러운 찬양이잖아요.
0: 어디든지 가오리.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예.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 고백처럼 찬송의 고백처럼 네. 어디든지 갈게요. 예. 이런 고백으로 예. 말 그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이러면서 공부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들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는 예.
1: 그 부름받아서 서울로 너무 많이 모이신 예, 것 같아요.
0: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예. 사실 막상 이 농어촌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예. 부담스럽고 특히 뭐 섬으로 간다 뭐 이건 아주 뭐 유배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
1: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본 입장에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보면 예. 아니 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지방으로 안 내려가시고 온통 밀집 지역에 이렇게 뭐 어떨 때 한 집 걸러 한 집이 교회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잖아요.
0: 뭐 건물 하나에 예예 예.
1: 아래 위층으로 있고 하고. 예. 그러니까는 농어촌에는 교회가 없고 목사님들도 없어서 허덕거리시는 반면에 이쪽 도시 쪽에는 너무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배치를 솔직히, 좀 잘해야 예. 되는 거 아닌가.
0: 솔직히 목사로서요. 예.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그냥 언제든지 거기서 좀 훈련 받다가 네. 좀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좋은 기회들을 뿌리치고 네.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하는 마음 가지고 네. 묵묵히 자리 지키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오늘 저희가 그런 분을 좀 모셨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 아이고 저기에도 목사님이 계셨구나 반가우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교회를 건축해주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있는 대신 농어촌 선교회. 그리고 한 손엔 성경을 또 한 손엔 망치를 든 엄용식 목사와 이수일 목사. 11년간 건축이 중단됐던 한 교회의 건축을 도우면서 본격적인 교회 세워주기 운동이 시작됐다. 가난한 시골 교회들의 헌금과 목회자들의 땀과 기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이고 있다. 오늘도 농촌을 품으며 한국 교회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 주의 종들. 엄용식 목사와 이수일 목사를 만나본다.
1: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대신 농어촌 선교회 엄용식 목사님 그리고 네. 이수일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벌써 30년 넘게 네. 농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인데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대신 농어촌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3: 예. 저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농촌 교회고요. 예. 지리산 바로 밑창입니다. 옥동 교회입니다. 예. 예. 엄용식 목사입니다.
1: 예. 예. 그리고
4: 저는 이제 충북 음성. 예, 음성군에 예? 흰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수일 목사인데요. 네. 84년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32년 됐습니다.
1: 대신 농어촌 선교회라는 네. 어떤 그 모임이 네.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 네. 좋겠는데요. 네. 예.
3: 대신 농어촌 선교회는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예. 99년도 예. 11월 30일이 총회를 했던 날이에요. 예. 그 전에 모임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갖고 농어촌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시작해서 2000년부터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어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농촌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단순히 이제 농촌을 들렸다 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농촌을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속에는 망치를 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건가 봐요.
3: 예, 목사님.
1: 예.
4: 처음부터 교회를 짓고자 했던 생각은 아니었고요.
1: 네.
4: 이제 선교 우리 농어촌 선교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있어요.
1: 네.
4: 사업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 아주 힘든 교회에 요청을 받고
1: 네.
4: 그 교회를 이제 현장을 찾아가 보면서
1: 네.
4: 아 우리 손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1: 예.
4: 교회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의기투합을 했죠.
1: 그런데 아,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뭔가 좀 지을 줄 아는 분들이 가서 지어야 저렴하게 짓지 지어놨는데 애들이 삐딱하거나 이러면 그 다 솜씨들이 있는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4: 의외로 예. 목사님들 가운데 숨은 보석처럼
1: 아. 예,
4: 건축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숨어 계셔요.
1: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1: 예?
4: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이런 이제 사업의 의미를
1: 예.
4: 말씀 이제 드려서 기쁘게 동참했죠.
1: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어진 게 몇 채 정도 되는지 교회가, 예, 언제부터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나요?
4: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한 6년 전부터.
1: 아, 그래요?
4: 네, 6년
1: 그러면
4: 전부터.
1: 어느 정도의 교회가 지금?
4: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를
1: 한당하신 네, 거예요?
4: 네, 네, 한당했습니다.
0: 그럼 다섯 번째 교회를 또 짓고 계시는 건가요?
4: 네. 네.
0: 예.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하나 딱 지어놓고 마음이 조금 바뀌었을 만한데 연거푸서 계속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게 어떤 의미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4: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게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
0: 네.
4: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 이런 쪽보다는
1: 네.
4: 다음엔 잘 줘보자. 네. 지난번에 약간 미숙했으니까
1: 네.
4: 이번에는 이렇게 줘보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좀 있고 또 이게 중독 같은 현상이 있어요. 건물을 줘보니까
1: 예.
4: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변화를 주면서
1: 예.
4: 그 공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될 때 그때 오는 쾌감 그런 게 있어요.
1: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면 되는 거네요. 교회가 네. 처음 지었던 네, 것보다는 네.
4: 확실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일반 건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 네, 네. 이렇게 세웠다는 그렇죠. 그 보람이 네. 엄청 클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첫 교회를 지을 때가
1: 예.
0: 이제 어떤 교회를 지었고
1: 예.
0: 어떤 동기로 지었고
1: 예.
0: 지으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1: 시작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예. 첫 번째 교회는 어디다 지셨어요?
4: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예.
4: 그 강원도 화천에
1: 예.
4: 예. 그 사창리라고 군부대 지역이에요.
1: 예.
4: 전방
1: 예.
4: 지역인데 전화가 왔었죠. 메일로도 사진이 왔었고
1: 예.
4: 예. 근데 이제 짐작을 해봐도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부담스러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때는 그냥 헌금을 소액해서 그 교회 격려하고 돌아오자.
1: 아.
4: 우리 멤버들도 저한테 부탁하기를 코 깨면 안 된다. 너무 인정해.
1: 가서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4: 단단하게 가시라고.
1: 에.
4: 그래서 이제 네 분의 목사님들하고 넘어갔는데
1: 예.
4: 교회 건물을 보는 순간 거의 다 마음으로 울고 눈으로 울고
1: 네.
4: 11년째 중단된 교회입니다. 건축하다가.
1: 아.
4: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거의 폭격 맞은 그런 폐허 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1: 네.
4: 그래서 이제 격려비는 드리고 돌아섰는데 일행이 한 10분 정도 자동차가 가는 그 시간 내내 침묵하고
1: 다들 말을 못하고
4: 다들 말을 못하고 한숨을 쉬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거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1: 예.
4: 재정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1: 예.
4: 그걸 우리가 이제 인건 인력을 제공하면 예. 거의 절감 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
1: 줄일 수 있지 않느냐.
4: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1: 근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은 창대하게 하였으나 재정이 어려우면 하다가 야 여기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자 이제 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4: 네.
1: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4: 그래 이제 그 화천 문화마을 교회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경비를 저희들이 다 조달을 제대로 못하고 미완성의 교회가 될 뻔 이제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1: 예.
4: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놨었는데 하나님이
1: 예.
4: 정말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제가 신방하고 있었을 때인데
1: 예.
4: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축비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1: 예.
4: 말씀해 달라고.
1: 예.
4: 그래서 제가 그때 소요 경비는 한 1,200만 원이 모자라는데
1: 네.
4: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1: 네.
4: 말씀을 이제 했더니 흔쾌하게 목사님이 제가 1,0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도중인데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감동적이어서 그때 그 1,000만 원을 제공해 준 목사님이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세요.
1: 아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군요.
4: 네.
1: 네.
0: 근데 제가 그 예.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1: 네.
0: 그 기사가 나왔는데,
1: 예.
0: 어이구 이 농촌 목사님들이 그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1: 예.
0: 짓다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그 교회를
1: 예.
0: 짓겠다고 손수
1: 예.
0: 자기 당신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짓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1: 많은 목사님들이 보셨는데 네. 유독 눈에 띄셔서.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보고 하라고 감동을 주셨겠죠.
1: 거죠?
0: 그냥
1: 예.
0: 보자마자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1: 예.
0: 그래서 바로 전화드렸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첫 교회를 짓다 보니까 경험도 또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1: 실수도 많으셨고 좀. 하다가 또 뭐 야 이게 아니란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으셨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회장 목사님이
1: 예
4: 보신
1: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3: 그 아까 조금 얘기하는 가운데
1: 예.
3: 그 경비 문제가 대두됐을 때
1: 예.
3: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농어촌 교회 속해 있는 교회들
1: 네.
3: 사실은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85%나 돼요.
1: 예.
3: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 소식을 듣자 이제 그 교회들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한테 써야 될 그런 것도 한 돈 100만 원 또 붙여주는데 그 교회 형편을 봐가지고는 거액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돈이 들어와서 맞춰져 가지고 건축이 지어지고 눈물 겨운 게 참 많아요.
1: 네.
3: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장학금을 그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1: 네.
3: 그 장학금을 저희들이 수여를 한 교회에서
1: 네.
3: 즉석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걸 그대로
1: 다시
3: 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 겨운 일들이 참 많죠.
1: 예.
3: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많이
1: 예,
3: 있지만은
1: 예.
3: 오히려 그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1: 고난이 정말
3: 예,
1: 축복이었네요.
3: 예, 예.
1: 예.
3: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0: 그 교회가,
3: 결속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1: 예.
0: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우리 농촌 교회 다 어려운 교회 성도들의 아주 정성어린 헌금이
3: 예.
0: 모아져서 지어지는
3: 예.
0: 거네요.
1: 마음이 진짜 모아지는 거네요.
3: 예.
1: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거 좀.
0: 예. 예. 공사 현장 한번 사진들을 보면서.
1: 예. 얘기 좀 나눌까요?
0: 좋겠습니다.
1: 예.
0: 저게 어디 현장인가요?
4: 금년에 짓고, 지금 짓고 있는.
1: 예.
4: 충남 공주.
1: 예.
4: 보험교회 건축 현장의.
0: 예.
4: 이제 첫날 사역입니다.
1: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4: 예. 좀 이제 그 시공비를 줄이려고.
1: 예.
4: 직접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손수 작업을 하는 거죠.
1: 예, 이거 예. 들어가서 굳으면은 그냥 거기 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 벗고 나오시든가?
4: 저날 비가 예. 아, 겨울인데도 겨울비가 내려서 예. 아, 저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한 날입니다.
0: 바닷기초 콘크리트 네네네. 하는 거죠.
1: 예.
0: 이거 이제 골조 올라가는 거죠.
4: 네, 골조가 이제 올라가는
1: 이건 거죠. 어디 짓는 거예요? 교회?
4: 네, 그렇습니다. 교회.
1: 교회예요?
4: 네네. 아.
1: 근데 그렇게 평수가 커 보이진 않는데요?
4: 네, 농촌교회에 맞는 예. 그런 규모.
0: 그럼 대략 교회를 세울 때 네. 어느 정도 그 규모 사이즈가 있나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1: 몇 명 예상을 하시는
4: 그렇습니다.
1: 거군요. 그 예, 동네에 예. 보통 몇 예. 분이 오신다.
4: 왜냐하면 이게 무리하게 교회가 건축 예. 규모만 커져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예.
4: 그 교회 형편에 맞게.
1: 아니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여분으로 한 뒤에 몇 자리 더 하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4: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0: 예. 한번 공사가 우와. 시작되면
4: 네.
0: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4: 한 두 달 반에서 세 달.
0: 저 조립식 건축이죠.
4: 네네.
1: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입힌 거네요. 아까 그 뼈대에다가.
4: 네.
1: 예.
0: 되게 이쁜데.
4: 네.
1: 와, 하얀 교회네요. 네.
0: 저거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4: 네네.
1: 예.
4: 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인가요? 아니면.
4: 이제 지금도 저 공정 한 70%쯤 됐을 때.
1: 예.
4: 예. 예. 모습이고.
1: 이렇게 올라가서도.
4: 지금에. 네네.
1: 위험하지 않아요?
4: 조금 위험합니다.
1: 예.
4: 우리 지금 회장 목사님이 늘 걱정하는 게
1: 예, 예.
4: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1: 그러니까요.
0: 게. 그러면 지금 그 다섯 개째 지금 짓고 계시는
4: 네,
0: 건데요.
4: 네.
0: 혹시 짓다가 조금 사고 같은 것도 있었나요?
4: 아주 경미한 사고여서 천만다행.
1: 예.
4: 감사하죠.
3: 근데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1: 예.
3: 처음에 지었던
0: 그
3: 문화마을 예, 교회 예, 같은 예. 경우에는 높이가 뭐 굉장히 한 뭐 10몇 미터.
0: 그럼 짓다 중단된 교회였기 예, 예. 때문에 몇 층 이렇게 예. 건물이었는데
4: 15m의 종탑. 예,
3: 그 종탑을 올라가는데 예. 사람 하나 쓸 공간도 없고 비탈은 그냥 굉장히 지금 심한데
1: 예.
3: 그런데 그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그 작업을 정말 생명 내걸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0: 그리고
3: 그 작업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 한동안은 아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침묵으로 예. 그만큼 어떻게
1: 어렵고
3: 보면
1: 힘든
3: 예, 어려운
1: 작업을.
3: 공사들이었었죠.
1: 예.
0: 예.
1: 이거는 지금
0: 예, 예.
4: 실내.
1: 실내 본당.
4: 네네.
1: 예.
4: 네.
0: 그럼 저렇게 건축하실 때마다 몇 분의 목사님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나요? 대략?
4: 네, 일정을 이제 맞춰서 전라도 쪽에서 한 주간,
1: 예.
4: 경상도 쪽에서 한 주간,
1: 예.
4: 또 강원도 쪽에서 한 주간. 그 한 주간이라는 게 이제 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수도 있지만.
1: 예.
4: 예, 월, 화, 수, 목회 지장이 좀 덜 되게
1: 예. 예,
4: 그런 일정을 맞춰서
0: 그럼 교회 있어요. 하나가 세워질 때
4: 네.
0: 동원되어지는 목사님은 몇 분 정도 이렇게?
4: 한 7, 8명이 동원돼서 한 10회차 네. 공사를 하니까
1: 네.
4: 연 인원으로 따지면
1: 예.
4: 거의 한 80명에서 100명?
0: 예.
1: 꽤 많네요.
0: 근데 되게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4: 네.
0: 인건비가 거의 절반 들어가잖아요.
4: 네. 네. 네.
1: 예.
0: 인건비를 아껴서 이렇게 하는 식인 거네?
4: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네. 악덕업자입니다. 악덕업자.
1: 그렇다면서요.
0: 그러면 우리 이수일 목사님은 그 건축 현장의 소장이라고 있잖아요.
1: 예.
0: 소장 역할이신가요?
4: 예. 임금 안 주는 소장.
1: 그렇죠. 그리고 일은 빡세게 시키시죠.
0: 얼마나 빡세게 예. 시켰으면 악덕업자.
4: 아주 그 강행군 할 때는
0: 예.
4: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도 했었습니다.
1: 아유. 완전 악덕인데요.
0: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4: 네.
0: 한 3, 4일 이렇게 하시고
4: 네.
0: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4: 네.
0: 또 목회한이라고 또 설교 준비하시고 막 해야 할 텐데 막 몸살나고 막 그런
1: 병나실 것 같아요.
4: 네, 있죠. 네, 몸살나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난조가 있죠.
1: 예.
4: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은 피곤한데 그 영혼의 어떤 그 회복
1: 예.
4: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신비를 경험하죠.
1: 예.
0: 근데 굉장히 그 하시고 나서는 그 뿌듯하실 것 같고요.
1: 특히 그거, 헌당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이.
0: 그건 뭐 이루 말할
1: 그 얘기를 좀 해. 헌당 예배할 때
0: 예.
1: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더 많이 우실 것 같은데. 예. 엄목사님.
3: 저희들이 우는 것보다는
1: 예.
3: 저희들이야 그런 걸 어떤 사명으로 알고 예배당 짓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1: 네.
3: 그래도 농촌교회에서는 수건 사업이잖아요.
1: 축복이죠.
3: 예, 그러니까
1: 네.
3: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니까
1: 네.
3: 저희는 그 자체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자체부터가 예. 감동이죠. 그런데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그 눈물 흘리고 또 그 현장을 와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듣는 헌당 드릴 때 참여하신 내빈들이 예.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예. 그래서 아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거죠. 예.
1: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또 이제 본교회로 가시면 과연 그 본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은 뭐라고 했을까? 목사님의 사소 고생을 하세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0: 제가 이제 가끔 예. 현대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오랫동안 비잖아요. 예, 예. 한 주간 비고 예. 그러잖아요. 처음엔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1: 싫어하죠.
0: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1: 어때요? 이 목사님은?
4: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죠.
1: 예.
4: 실제.
1: 예.
4: 예. 그리고 목장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1: 예.
4: 그런데 이제 언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 예.
4: 실제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갔어요. 건축 현장에.
1: 예, 예.
4: 그래서 같이 사역하게
1: 예.
4: 그 현장을 친히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1: 뒤집어지는 거죠.
4: 바뀌었어요.
1: 예, 예. 예, 예. 도와야요. 거기 도와야요. 거기 예, 안 도우면 안 돼. 예, 이렇게 예, 되는 예, 거죠.
0: 그러면 목사님들 건축 현장에 있을 때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건축하고 이런 일도 있었나요?
4: 네, 가끔씩 평신도들을 이제 모셔다가
1: 예.
4: 같이 협력하게
1: 이렇게
4: 해주면 예. 일에 대한 능률이지만 목회자들을 향한 시각도
1: 달라지는 거죠.
4: 변화가 되는.
1: 예, 그런데, 안 목사님은요?
3: 예, 저희도 집사님 두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1: 아, 예. 예,
3: 그분들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오셔서 한 주간 또 일하고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1: 예.
3: 충분한 이해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의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조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 시대 속에 저런 목사님도 계신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옆집 목사님이라는 건 그냥 야 정말 대단하시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아니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우리 목사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사실 이렇게 잘 설명하시려면 가서 현장 보여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네요.
3: 예.
1: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망일이나 힘든 일들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딸리니까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그래서 제정신 아닐 때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기운이 좋아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먹는 거나 간식은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 뭐 드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4: 예. 술을 왜 먹나 했어요. 근데 술을 먹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술 기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술로 배를 채우면 배힘도 또 생기고 이게 그분들의 어떤 그 처방 같다 이런 생각이
1: 그 마음을
4: 들었어요.
1: 아시게 됐네요. 네.
4: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간식이나 이제 이런 일반 식사가 제때 조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1: 예.
4: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재정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1: 네.
4: 또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 그래요?
4: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막 그런 볼멘 소리들이
1: 예.
4: 일은 빡세게 시키고 먹을 것도
0: 안 주고
1: 그래서 악도업자가 되셨군요.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량에 취하지 네. 안 했다면 못할 일이시죠.
3: 네. 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비를 쓸 때
1: 예.
3: 지금 농어촌 순교회에서는 어떤 큰 행사를 치르더라도
1: 네.
3: 뭐 아주 좋은 이런 뭐 호텔 같은 거나
1: 예.
3: 뭐 어떤 이런 식이 아니고
1: 예.
3: 항상 소박하게
1: 예.
3: 임원들이 회의를 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1: 예.
3: 그리고 이런 일도 사실은 그 얼마든지 경비를 쓸 수 있지만
1: 네.
3: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자
1: 아껴서
3: 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비를 사용하지는 말자.
1: 예.
3: 그리고 그걸 아껴서 더 귀한 일에 더 쓰자. 이런 정신이 기본 정신으로 저희들이 농순을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1: 네.
3: 항상 청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1: 예.
3: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뭐 간식이 좀 적다, 또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 통하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1: 이겨나가는 예. 거네요.
3: 서로가 예. 다 공감을 하니까.
1: 예.
0: 그런데 이렇게 대신 농어촌 선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너도나도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4: 아, 실제 요새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그쵸.
4: 네, 왜냐하면 이제 기사도 좀 나가고. 예.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 전화들이 계속 와요. 예, 우리 교회도 좀 건축해달라. 여기도 좀 어렵다. 예. 이런 이제 전화들이 여러 번 오기 때문에. 예. 아주 지혜롭고 정중하게 예.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1: 예, 그렇죠. 참 거절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제일 힘들고. 예.
4: 거절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더 예. 어렵습니다.
0: 주로 어느 곳에 세우시나요? 세우시는 곳이?
3: 특별하게 어느 곳이라는 것은 없고요.
1: 예.
3: 각 저희들이 이제는 도마다 지역 책임자들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3: 예,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 내를 살펴보고 예.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나 아니면 지역 책임자가 봤을 때 아, 이 교회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안이 올라오거든요.
1: 예.
3: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사들이 그것을 의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더라도 있어야 할 곳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지 그냥 예. 의미 없이 돈 쓰여지기를 저희들은 원하지 않고
1: 한 푼이라도 예. 아껴서 예. 그냥 뭐든지 예. 교회 짓는 데 쓰시는 예. 거네요.
0: 그럼 혹시 섬 지역도 이렇게 세우시나요?
4: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1: 예. 예.
4: 거리상 이제 여러 어려움들은 좀 있겠죠.
1: 예.
4: 근데 이제 만일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고
1: 네. 예.
4: 저희들 심사해서
1: 예.
4: 예. 대응을 하죠.
1: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네 곳을 지으시면서 다 그곳마다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 이 교회는 우리가 지으면서 특별히 더 가슴에 남는다는 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4: 제천에.
1: 예. 예.
4: 교회 이름이 장선 담비 교회인데.
1: 네.
4: 그 교회를 잊지 못하죠. 봉헌할 때 눈물 바다였습니다.
1: 예.
4: 그 교회 이제 건축 초기에 기공식 할 때 목사님 내외분이
1: 네.
4: 중간에 소천하셨어요.
1: 아이고.
4: 네. 교회를 이제 기초공사를 마무리를 한 후에
1: 네.
4: 비가 오는 날이니까 조금 이제 여유 시간을 갖고 이웃 교회를 방문고자 이제 가실 때인데 도로에서 예, 맞은편에 차가 과속하면서 예, 충돌이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두 네 분이
1: 예. 예,
4: 돌아가셨습니다.
1: 예.
4: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죠. 목사이면서도 주님의 뜻을 자꾸 물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셨는지.
1: 예.
4: 예, 두 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예, 아픈데
1: 예.
4: 예.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를 짓는 걸 그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셨죠. 그랬는데 주님이 예, 불러가시니까
1: 예.
4: 여러 번 주님 앞에 항의하고 때를 쓰고 예. 그랬습니다.
1: 예.
4: 예, 나중에 이제 후임자가
1: 예.
4: 일본에서 목회하시던 선교사님인데
1: 네.
4: 귀한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성전 공사를 끝까지 예. 마무리를 하고
1: 네.
4: 그 유가족들과 함께 친척들 다 모인 데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친척들 다 모인 데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동이고
1: 네.
4: 예, 눈물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예, 잊지 못하죠.
1: 예.
4: 예. 그 지금도 생각하면
1: 예.
4: 보고 싶죠. 예. 그 목사님이 초창기 그 강원도 화천 문화마을 교회 질 때도
1: 예.
4: 함께 하셨던 목사님인데 예. 아주 그립죠.
1: 네.
0: 그런데 이제 건축 현장에서 벽돌 하나 쌓고 그리고 짐 지고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도 조금 새겨질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개교회주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남아 넘치는데 형제는 형제 교회는 아주 굉장히 가난해서 극빈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굶고 있는데도 사실은 관심을 별로 쓰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교회들이 그런 같이 사역을 하고 함께하고 이것이 교회 회복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에 농어촌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영성을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도전을 주는 현대 교회에 도전을 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두 분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 출신이세요? 아니면 서울 왜 그런 거 따지잖아요. 태어나기를 지방에서 태어나 왜 아 내가 그곳에서 살아보니 교회가 없어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엄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3: 저는 황해도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3: 그리고 살기는 수원에서 20년 살았고
1: 그럼 전혀 시골하고 관계가 없으시고
3: 서울에서 농촌에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고
1: 아 그러세요?
3: 농촌에는 평소에 제가 꿈이죠. 농촌에 가야 되겠다.
1: 그럼 왜 그런 꿈을 꾸셨어요?
3: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는 날고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틈바구니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농촌을 생각하게 됐고 그 꿈을 5년 동안 계속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꾸다. 목사님께는 이제는 농촌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마지막에 될 때는 이제는 오토바이 한 대를 그 빌려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강원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도를 사가지고 다 조사를 하면서 다녀봤던 거예요. 거기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지금 있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오산에다 세우시면서 비워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다 안 되니까 그 총회 서기에 되시는 분한테 그 농촌에 혹시 목사님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농촌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도에 내려가고
1: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곳이 함양이고 우리 이 목사님은요 어디
0: 출신?
1: 서울이세요? 아니면 지방?
4: 저는 서울입니다.
1: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런 꿈을 갖게 되셨어요?
4: 그냥 우스갯소리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하나님은 얼굴 가지고도 당신이 쓰실 때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제가 집회 다니거나 이제 어떤 공동체 가서 제 고향이 어딜 것 같으냐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충청도. 심지어는 뭐 우즈베키스탄.
0: 전혀 서울 얘기는 안 나와요. 전혀 서울 얘기는 안 나와요.
4: 서울 얘기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살이만 쭉 했는데 제가 부대에서 목회를 할 때 장병인데 일반 사병인데 군대에서 목회를 좀 비교적 규모가 큰 데에서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 자신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서울 박해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매우 긴장되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부대에 있을 때 군인사병, 일반 민간인 같이 이제 어우러진 목회 현장인데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그 일이. 거기서 이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한 경험이 제가 이제 지방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늘 해만 떨어지면 마을이 적막하고 불 다 끄고 예. 가는 사람 오는 사람도 없고 예. 아, 이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0: 그런데 내려가실 때 거기서 사역하실 때는 네. 그냥 계속 거기서 사역하실 마음이셨나요? 아니면은 또 기회 되면 올라오실 생각하고 내려가셨나요?
4: 우리 회장 목사님은 아까 그런 이제
0: 네, 꿈이셨고
4: 강한 의지와 예. 꿈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혼이 나간 상황에서 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허무 교회를 모르니까 예. 저를 부르는 호칭도

0: 탈출해야 되나
1: 예.
0: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1: 예.
0: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교인이 저에게는 자식이었어요.
1: 네.
0: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0: 그래서 떠난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을 때 밤새 울었죠. 자녀를 놓고 도망가는 심정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들으시면 우리 애들이나 생각하라고
0: 네.
1: 시골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면 다 서울로 오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0: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1: 예,
0: 사실.
1: 예.
0: 그런데 이제 지방 목회를 비교적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도
1: 예.
0: 그 사명감에서는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1: 예.
0: 자녀 교육이나 뭐 자녀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면
1: 네.
0: 아마 지방 목회 20년, 30년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렇죠.
0: 사실.
1: 예.
0: 근데 이제 내려갈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1: 네.
0: 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갔는데
1: 네.
0: 우리 농어촌 선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네.
0: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1: 예. 그러면 엄목사님 같은 경우에 초장에 예. 예.
2: 결혼은 좀 어떻게
1: 예, 예.
2: 하셨나요?
1: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3: 예. 처음에 제가 농촌에 간다는 분명한 예. 목표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사람을 구할 때도 그게 좀 맞춰야 되겠다.
1: 결혼할 그래서. 수 있는 조건에.
3: 예, 예. 그래서 만난 아가씨가 다섯 대는데
1: 예.
3: 그 아가씨들에게 지금 조건을 내건 게 첫째는 농촌 간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변경될 수 없다.
1: 네.
3: 이것이 첫째 조건이었고 만일에 그 농촌 가는 것을 중간에 갔다가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만일에 돈을 달라고 하면 성도들의 가죽을 빗기라는 얘기가 되는데
1: 예.
3: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1: 예.
3: 주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1: 예.
3: 세 번째는 가정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1: 네.
3: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소홀하게 할 수 있다.
1: 네.
3: 그러나 최선은 다할 것이다.
1: 예.
3: 그다음에 네 번째 내걸었던 게 남자가 죽을 자리가 있다. 만일에 내가 그 죽을 자리를 비겁하게 회피한다면 그건 주님의 얼굴에 오물을 묻혀드리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등때밀에서 보내달라.
2: 아, 예, 예.
3: 마지막 조건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근데 앞에 있는 네 아가씨들이 이걸 듣고 다 포기를 했는데
1: 네.
3: 지금 사는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오케이를 한 거죠.
2: 아, 예.
3: 그래서 여지껏 와서 농촌에 살면서 돈 달라 소리 해본 일 없고 참 편하더라고요 그게. 농촌에 떠나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1: 예.
3: 만일에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있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가지 큰 교회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농촌 목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크게는 없었어요.
2: 그런데 사모님 입장에서 결단하고 예. 시집을 오신 것이 이야
3: 예.
2: 이 사람은 정말 목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3: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아 여자 입장에선 아무리 그래도 예. 난 아닌 것 같아 하고 다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예. 남은 한 분이 정말
2: 예.
1: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으네요.
2: 예.
1: 예.
2: 예. 우리 두 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농어촌 목회를 하시면서요. 농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1: 예.
2: 또 우리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예.
3: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이 몇 개가 있거든요.
1: 네.
3: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1: 네.
3: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1: 네.
3: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0: 또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되었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회자들이 농촌에 있던 어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어느 곳에 있는가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로 보면은 나는 이 옥동 교회에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험과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옥동 교회로 보냈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농촌교회 작든 크든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교회를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회자가 이 게으르다, 이것은 악한 것이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목회가 살아있는 목회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목회가 되지 않겠느냐.
1: 네.
0: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우리 이슬 목사님.
3: 우리 농어촌 쪽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의 목회자들, 또 수도권에 있는 목회자들과 자꾸 어떤 비교 우위,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맞추는 그런 개념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무겁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작은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전부라고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었고요. 힘들지만 농촌 목회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진심은 통한다. 진심. 여기를 거쳐가는 목장으로 생각하면 그 진심이 성도들에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게 성도들과 목회자를 엮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부탁은 도시에 계신, 수도권에 계신 목사님들, 또 뭐 일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게 가슴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두 분의 복음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보물은 뭐예요? 엄 목사님.
0: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보물이 아닐까.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나 어떤 그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질문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만 가지면 그러면 다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보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 이 목사님은요?
3: 제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천상까지 꼭 데리고 오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 보물이죠.
2: 자, 이번에 그 백석 대신이 통합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이라는 큰 교단이 만들어졌잖아요. 농어촌 선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좀 더 그 비전을 더 크게 갖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사역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예. 좀 나눠주시죠.
1: 어목사님. 예.
0: 일단 교단이 그 외형적으로는 커졌거든요.
1: 예.
0: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농어촌 교회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1: 네.
0: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교회가 대략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고 백서도 만들어 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석에 있는 분들과 같이 또 이 농어촌 선교회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1: 네.
0: 그 조직을 일단 추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1: 네.
0: 이래서 앞으로 그 해야 될 부분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그렇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농어촌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농어촌 교회 현황을 파악해서 그 교회가 가장 필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농어촌 교회가 어떤 보람과 의미를 갖고 살 수가 있고 농어촌 교회만 갖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도시교회와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래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이런 일에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면 한국교회 회복도 네, 네. 아주 소중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1: 네.
0: 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그 사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그것을 해나기 위해서 우선 교단부터
1: 네.
0: 좀 맑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어촌 선교회가
1: 네.
0: 깨끗해져야 되겠고 목사님들이 깨끗해져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농어촌 목회자들의 생각들을 좀 바꾸고 또 제도와 또 환경들을 좀 바꿔나가는 네.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저희가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
3: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는 처음 예, 지금 써보는데요.
1: 예. 네. 이실 목사님이.
3: 네. 예. 네. 주님, 접니다. 저하고는 상의도 안 하시고 1958년에 태어나게 하신 바람에 58년 개띠라는 소리를 지금껏 듣고 삽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의 무엇을 좋게 보셨는지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니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만 알던 저를 1984년에 충북 음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하고는 단 한 번도 상의를 안 하셨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과분한 은총이라 여기며 눈물겨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뀐다는 목회 세월을 넘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고비마다 주님께서는 저의 부족을 눈감아 주셨고 지쳐 쓰러질 때는 업어주신 바람에 죽지 않고 여태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은 저를 향해 성공한 목회자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주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교만하고 바리새인의 소질이 다분한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이들에게 주셨다면 아마 지금쯤 저의 목장보단 훨씬 더 크고 알찬 목장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속 썩여드린 거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조금 나아지겠다는 약속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농어촌 선교회를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남들이 가지 않는 섬을 찾아서 일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목장 하나 주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를 주님 곁으로 부르실 텐데 그때는 갑자기 부르시지 말고 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얼굴 씻을 시간, 마음 씻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목회 현장 꼭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1: 하나님이 잘 의논을 안 하시고 뭐든지 결정하셨나 봐요. 예.
2: 원래 우리 계획대로 안 하시죠.
1: 그러니까요. 예. 오늘 편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되게 아이같이 편지를 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2: 예. 예. 순수하시다.
1: 예, 예. 저는 그냥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 날짜 미리 안 알려주시면 진짜 화내고 가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날 받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농어촌 선교를 하시는 두 목사님을 뵈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저 두 사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 뻗고 자고 여유롭게 살고 그러면서도 농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옛날에 농촌에 한번 간증을 하러 갔다가 그 어르신들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너무 내던져 놨었구나라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농촌이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살아낸 덕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좀 잊지 않고 목사님들 후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예.
2: 그 농촌 교회가 있어서 그 한국 교회 뭐 대형 교회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1: 네.
2: 저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한국 교회 그냥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1: 네.
2: 그리고 지금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신들 목회 현장 꾸려가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힘든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말 몸 바쳐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역에 정말 복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2: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오늘 전화에 불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우리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는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2: 그런저런 좀 많았으면
1: 좋겠고요. 이게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불이 아니라 따뜻하게 온기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이 끝난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감정이나 느낌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운이라고 하죠. 이미 끝났지만, 지나갔지만 은은하게 이어지는 감각인데요. 음악을 듣거나 미술 작품을 보고 난 뒤에, 또 감동적인 영화나 책을 본 뒤에 쉽게 잊히지 않는 건 여운 때문이죠. 여운이란 건 단순히 남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퍼지고 깊게 스며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여운은 나타나요. 누군가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따뜻한 영향이나 기억이 오래 지속될 때가 그렇죠. 그래서 순간을 넘어 지속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것 같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울림이죠.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순간을 다시 음미하게 만드는 그런 쉼표 같은 시간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무제타의 왈츠, 나 홀로 거리를 걸으며.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의 노래와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운은 단순히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는 운치이자 정취죠. 그렇게 일상을 다채롭게 물들입니다. 덕분에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는 음악도 그런 여운을 남기길 기대합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에냐프스키의 전설 들었습니다. 작품 번호 17이었고요. 김범수의 바이올린, 주안 카를로 게레로가 지휘하는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8118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배봉산 길을 거의 매일 걸으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방송입니다. 이어폰 속 음악 사이로 새소리가 환상입니다. 강아지도 아장아장 뒤뚱뒤뚱 참 좋은 아침의 일상입니다. 오셨네요. 이렇게 이어폰 꽂고 산길이나 이렇게 조용히 산책하면서 이 시간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표현도 재밌게 해주셨네요. 강아지도 아장아장 뒤뚱뒤뚱 이쁜 아침의 일상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시죠. 스티븐 아담스의 The Holy City.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와 암브로시언 싱어즈가 함께 노래합니다.

스티븐 아담스의 The Holy City 들었습니다.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와 암브로시언 싱어즈의 노래였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남편이 퇴직하자마자 허리디스크로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삶을 돌아보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몸 아픈 거를 비롯해서 다른 생각들을 함께 하게 되죠. 빨리 회복하시고요. 건강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나는 잘 참는 아이였다. 어른들은 그것이 나의 태생적인 특징이라도 되는 듯 여겼다. 어릴 적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차연이 아닌 유단으로 불렸다. 잘 참는 유단이, 착한 유단이. 한 살 터울의 오빠는 걷다가도 금세 얼굴을 찌푸리고 칭얼대 늘 엄마 품을 차지했지만 유단이는 씩씩하게 걸었다. 유단이는 물국수를 좋아했지만 오빠가 비빔국수를 좋아해서 우리 집은 꼭 비빔국수를 끓였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다. 할머니는 오빠 생일 아침이면 쌀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방앗간에 가서 오빠가 좋아하는 가래떡을 뽑아왔다.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하얀 가래떡이 줄줄이 나오는 걸 꼬박 기다리던 유단이는 시샘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 생일에 내가 잘 먹는다며 상추 한 봉지를 사오셨다. 작은 손으로 상추 쌈을 싸서 볼이 미어 터지게 먹으며 내가 상추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다. 기질이 예민해서 오히려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인 걸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다. 유단이는 순하고 또래에 비해 늦되어 당장의 어떤 기분인지 표현할 줄 몰랐던 아이였을 뿐이다. 엄마에게 안긴 오빠를 올려다볼 때나 다음에는 물국수를 끓여주겠지 생각할 때, 할머니가 내가 안고 자던 침팬지 인형을 버렸을 때 저릿하던 마음에 조용히 실금이 갔다.

기억나기 시작할 때부터 오빠와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그러나 오빠만 방이 있었고 오빠만 미술학원에 다녔고 오빠만 미술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방학 숙제를 그리다가 망친 그림을 내가 덧칠해 주어 오빠가 상을 받기도 했다. 내가 오빠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생각은 그림들을 모아두던 작은 상자 안에 함께 간직해야 했다. 마음속에서 맴도는 말과 바람을 꺼내 보이면 내 안에서 반짝이던 것이 제 빛을 잃고 지푸라기같이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발화와 동시에 흩어지는 공허함. 그런 탓에 나는 원하는 것을 요구할 줄도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법도 몰랐다. 예쁜 것, 귀한 것이 생기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에게 선물하거나 쓰임없이 보관만 하다 못 쓰게 되기 일쑤였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제쳐두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가격이 적당한 것을 골랐다. 그런 게 당연한 줄 알다가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집는 친구를 보며 속으로 놀란 적도 있었다. 여전히 선택 앞에 서면 머뭇거리지만 이왕이면 나에게 좋은 걸 해주려고 애쓴다. 혼자여도 정갈한 음식을 먹고 감촉이 좋은 잠옷을 입는다. 시간은 견디는 것이 아님을 되새긴다. 마음에도 그릇이 있다면 실금난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좋은 것을 값지게 쓸 때의 즐거움을 담고 싶다. 차곡히 쌓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고잉 홈, 요요마이 첼로와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일러스트레이터 한차연의 그림 에세이 조각조각이 모여 내가 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 저자의 뭐 어린 시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들으면서 안타깝고 속상하셨죠. 어른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빠만 더 신경 쓰고 아무래도 더 칭얼칭얼하고 이러니까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저자는 다 크고 나서야 그 진실을 알고 또 많이 속상하고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나에게 또 이렇게 좋은 걸 주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다행이고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도 미루지 말고 내 그릇에 좋은 걸 많이 담아봐요.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런 면이 있고요. 좋은 거 있으면은 아 이거 내가 그냥 나한테 주기 조금 미안한데 싶기도 하고요. 혼자 먹을 때 좀 대충 뭐 때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고 이렇게 내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페르난도 소르의 위안. 우리가 항상 이것을 한 악장씩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팬님이 한번 이 곡을 전악장 한번 꼭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여러 번 원하셨어요. 저도 한번 그래보고 싶었는데 전악장 해도 한 뭐 10분 남짓 걸립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위안 작문호 34의 1, 2, 3악장을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하죠.

페르난도 솔의 위안 작품 번호 34에 1, 2, 3악장, 1악장 칸타빌레 그리고 2악장 주제와 변주, 3악장 왈츠까지 쭉 이어서 들었습니다. 로스 로너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쫙 전악장을 듣는 게 가끔은 필요해요. 방송상 자주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방송에서 어떤 곡의 1악장 뭐 이렇게 듣고 좋으셨다 그러면 한 번쯤 그 다음 악장으로 쭉 연결해서 들으면 어떨까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김정현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보칼리제를 신청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라흐마니노프 작곡가 이름도 또 보칼리제라는 곡 제목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에 짧은 선율과 그 분위기만 맴돌아서 머리 쥐어뜯을 뻔했어요. 다행히 생각이 나셨군요. 그걸 신청하셨는데 연주자까지 지정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트로포노프가 편곡한 피아노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트로포노프 아니고 트리포노프죠.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작품 번호 34 이 곡을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연주 직접 편곡해서 연주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있죠. 어떤 곡이 막 머릿속에서 멜로디는 너무 뚜렷하게 생각나는데 막상 노래로 하려고 해도 옆 사람이 잘 못 알아듣고 근데 내 머릿속엔 너무 뚜렷한데 제목도 못 찾겠고 찾아서 다행입니다. 5225번님도 사연 주셨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조용한 팬이 된 지 10여 개월째 돼갑니다. 6학년 4반이 되고 나서 내 옆치기를 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6학년 4반 그러시군요. 10여 개월 오래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마음 열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옆치기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 저도 이렇게 생각 함께 해보게 되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 가운데 7번째 곡 시장초 알레그로 위바체 준비했습니다.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요한 작사 작곡 나의 봄 보내드렸습니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베르트의 따뜻한 가곡 안디무직 음악에게 도지번호 547 이 곡을 오늘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미셸 마이스케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노는 다리아 호보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은 5847원님의 신청곡인데요.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몸이 많이 힘드셔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파요. 치료 잘 이겨내고 건강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꼭 들으시고요. 용기 내시고 꼭 건강 회복하시길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The Prayer, 기도 보내드릴게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이 함께 노래합니다.

The Prayer 보내드렸습니다. 기도,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온의 듀엣이었습니다. 4308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10년을 쉬다가 다시 꽃을 만지는 일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엔 팔순 축하 꽃바구니를 연출해드렸답니다 하셨어요. 아, 플로리스트시군요. 10년 동안 쉬셨는데 또 오랜만에 만난 꽃은 더욱더 반갑고 마음이 애잔할 것 같습니다. 팔순 축하. 꽃은 언제나 기쁜 일에 함께하죠. 자, 이어진 곡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티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프리드만이 주연은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그 비통하고 깊은 슬픔을 노래한 1악장 다음에 나오는 이 2악장은 더없이 따뜻하고 아름답죠. 사무엘 프리드만이 지휘하는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요요맘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출석하고 처음으로 인사합니다. 남편 차 타면 늘 레인보우를 틀어둬서 자주 들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닉네임이시네요. 요요맘님. 앞으로 자주 소통하시면서 음악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진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장 라슨의 찬가 듣겠습니다. 사이먼 할세이가 주의하는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 합창단의 연주를 함께하죠.

가브리엘 포레의 장 라스니의 찬가 보내드렸습니다. 사이먼 할세이가 주의하는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3511번님 사연인데요. 며칠 동안 분갈이 하면서 정원님 목소리와 음악을 노동요처럼 들었는데 분갈이 다 끝내고 뜨개질하면서 들어요. 애지중지했던 제라늄이 한 송이 피워준 꽃 바라보며 커피 한잔 하면서 목화꽃을 뜨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식물이 꽃한 송이 피워주면 정말 큰 보상이죠. 커피가 얼마나 더 맛있을까 싶네요. 음악과 함께 하십니까? 더 좋으시죠?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타 프루프톤스티슈림의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도다 가운데 네 번째 코랄 듣겠습니다. 칼 뮌싱어가 주의하는 슈투트가트 카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도다 가운데 네 번째 곡 코랄 보내드렸습니다. 칼 뮌칭어가 주연한 슈투트가르트 감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0923번님 사연인데요. 어제 새벽에 일찍 이동할 일이 있어서 라디오를 켰더니 아름다운 당신에게 정원님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보니 재방송이었어요. 전날 아침에 들었던 방송을 다음날 새벽에 들으니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하셨어요. 아, 굉장히 늦게 이동할 일이 새벽이 늦게가 아니라 일찍이군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면은 잠들기 전 시간인데, 일찍 이동을 하셨군요. 아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춤곡 가운데, 5번 2단조 안달루시아 듣겠습니다. 지리바르타의 첼로, 루보미어 브라벡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춤곡, 5번 이단조 안달루시아 들었습니다. 지리바르타의 첼로, 루보미에 브라벡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8705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피아노 3년차 수강생입니다. 쳐보고 싶은 클래식 곡들이 많아요. 피아노 치는 기술도 가끔 언급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피아노 치는 기술을요? 방송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학구적인 이 자세가 매우 훌륭하십니다. 뭐 요즘 보니까 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던데요. 유튜브 선생님이. 네, 응원 드립니다. 피아노 항상 열심히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가운데 오늘은 아름다운 2악장 듣겠습니다. 루돌프 셀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장조 황제 작품번호 73 중에서 2악장 들었습니다. 루돌프 엘킨의 피아노, 레너드 번스타인 지휘하는 뉴욕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헨델의 오르간 협주곡 13번 F장조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알베르트 데 클레르크의 오르간, 그리고 앙드레 류가 주연은 암스테르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브릿지처치 담임 목사 장은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 보통 하나 정도 혹은 뭐 하나 이상의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에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또 이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같이 여전히 공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거나 성령님의 존재가 지금 내가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사실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저희가 봐야 될 때는 그 존재들이 지금도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존재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 스토리, 왜 그랬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지를 알으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다라고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가 성경을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답을 찾을 때 저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는 왜 이렇게 존재할까? 일례로 저희가 바다를 보거나 태양을 보거나 어떤 자연을 바라볼 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왜 있지? 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혹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저게 왜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것이 어떤 존재적인 부분이든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든 대부분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100%의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제가 찾고 싶은 문제의 답이 성경에 없던데요. 그런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시면 어쩌면 성경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 답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성경에서는 답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그 자체로 바라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답, 내가 궁금한 모든 것의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는 성경을 답안지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저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저희가 교과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고 답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답안지를 보면 그 문제에 정확한 답이 딱 써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내 인생의 답안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대하실 때 그 성경 속에서 주시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성경을 왜 읽나 생각해 보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샘플북 같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성경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책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책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책의 한 종류지만 사실은 그 성경책을 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 외에는 더 큰 어떤 활용도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만약에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혹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인지하신다면 어쩌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막 이제 성경 구절들이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구절을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써 있구나. 이 써 있는 이유는 하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원의 뜻 이런 거를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삶의 걱정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떤 내용을 내 삶의 근심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물은 거예요. 성경에게, 성령님에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은혜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묻겠죠. 하나님, 성령님, 제가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럼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내가 이미 다 해결을 했어. 라고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과 소통을 하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단순히 다윗, 아브라함, 뭐 다니엘, 바울 이런 그런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그래 성경의 인물들이야 너무 훌륭한 분들이야 이상해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선배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선배를 넘어서 야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고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되려면 저희가 성경을 바라보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이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반드시 교과서처럼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나요? 아니면 성경의 어떤 샘플북으로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그 앞에를 다 알고만 저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만 내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의 성격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 알아야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적어도 내가 대충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제가 성경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다 알지 않아요. 그냥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저 성경 이걸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 따라 성향 따라서 성경을 느끼거나 대하는 방식이나 자세가 다르시겠지만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 읽어도 단 한 구절이어도 좋고요. 성경을 통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교과서 같기도 하고 답안지 같기도 하고 샘플북 같기도 한 이 세 가지는 어디를 언제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이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의 답을 찾고 싶어서 많은 방법을 두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대.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도 않지만 성경에 답이 있다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펴보는 겁니다. 성경을 폈더니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성경의 책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성경을 그대로만 읽어도 아,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떤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 세 가지의 각도로 그냥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 그래도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도 성경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제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그냥 목사님 읽으래서 그냥 읽었는데 제가 해석한 것이 잘못된 해석이면 어떡해요? 라고 또 여러분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썼죠. 사람이 썼지만 그 성경을 사람이 쓰게 한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저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요.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을 쓰지만 사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런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이 저희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할 것 같아요. 라는 성경에 대한 약간 어려움.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저자 되시고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시고 그 성령님께 하나님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나요? 성령님 제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어디를 가든 뭐 A라는 방향을 타고 가든 교과서로 접근을 해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제가 어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접근을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신앙이 없더라도 혹시 신앙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이 있지만 너무 성경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성경을 편하게 그리고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이제 신앙생활을 저랑 같이 하게 되시는 성도도 있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오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체적으로 저희 성도들한테는 꼭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담감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라고 제가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한 가지만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뭐 괜찮아요 한 가지 정도는 이라고 이제 보통 반응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5분만 성경을 읽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목사님 5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라는 반응보다는 아 목사님 5분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예 5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얘기해요. 하루에 성경을 5분도 읽기가 어려우시면 죄송한데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루에 5분이라는 시간도 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조금 그거는 말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5분도 성경을 읽을 어떤 그런 성의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시험이 돼요. 쟤는 성경을 저렇게 5분 읽을 시간도 안 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네? 하면 오히려 옆에 분들이 더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5분은 읽으셔라. 그리고 5분 정도 성경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 성도들이 대부분은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희 교회가 따로 성경 공부 시간이 있거나 제가 성경을 막 공부하는 쪽으로 집중하지 않는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라고만 제가 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보니 이분이 성경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편견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5분 읽으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십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이런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저한테 주시는 그 어떤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론적인 얘기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그냥 성경을 하루에 5분 정도 읽었을 뿐인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깨달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놀랍다. 근데 그게 한 명의 성도로 국한되지 않고요. 그것이 저희 대부분의 저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가장 좋은 스승을 우리 가장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때론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라는 걸 대할 때 성령님의 스승을 저희가 언제든지 구하면 성령님은 뭐 밤이든 낮이든 저희가 꼭 교회를 가지 않아도 저희가 언제든 부르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으니 5분씩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시는가구나라는 또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제가 5분씩 읽으라고 하면 저희 성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5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5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뭐 더 많이 읽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의 시간이 읽는 시간이 막 늘어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분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더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읽기 싫어요. 그냥 답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펴셔도 됩니다. 그냥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되나요?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야지 그게 중간에 띄어도 되나요? 뭐 또 이런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성경을 어디를 읽든 언제 읽든 어떻게 읽든 그 방법은 전혀 중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마지막, 이거는 약간 부록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알람 기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람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예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야. 뭐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더군다나 예수님뿐 아니고 어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서 나열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한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출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되게 중요한 날. 예를 들면 꼭 그 시간에는 절대 늦으면 안 돼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알람을 하나 정도 맞추다가 너무 중요한 날이 있으면 알람을 막 거의 5분 단위로 저희가 맞추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알람을 성경에서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시면 많은 알람들이 나오죠. 너희가 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를 알람을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알람을 울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계속 알람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알람을 이제 아침에 저희가 알람이 막 울어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뻘떡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아, 그래. 또 알람이 또 울 거야. 그러고 이제 알람을 또 끄고 잡니다. 알람이 울어요. 또 끄고 자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조심해야 돼. 니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알람을 막 주시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무감각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지. 에이,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로부터,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많은 알람들이 켜졌고 그 알람대로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성경에 앞으로 지금 2023년 이후의 일들에 대한 알람이 켜져 있는가 안 켜져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켜져 있나요? 아닌가요? 예, 알람은 켜져 있습니다. 분명히 알람이 울리는 그 시간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걸로 저희가 말을 합니다. 성경책이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지나간, 검증된, 확인된 이야기들로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저희가 신약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저희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꺼야 될 알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알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람의 시간이 어쩌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닐 거야. 뭐 설마 그렇게 금방 오겠어? 라는 식으로 저희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시계는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 알람이 울었을 때 과연 내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정말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오실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적어도 내 마음에 그런 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람이 울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알람이 울 거다. 그 알람이 울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름등불 준비해서 그 알람이 울었을 때 빨리 일어나서 내가 빨리 준비하고 그 주님 만나러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는 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입고 다 옷을 준비를 안 해놨거나 일어나서 봤는데 내가 지금 나갈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꼭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니 항상 등불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알람은 언젠가는 울릴 겁니다. 그 알람이 울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등불 준비해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기름등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 기름등불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어떤 성경에 대해서 저는 그냥 목사님 원래 성경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이 좀 어려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가장 좋은 스승은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도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성경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성령님께 물으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는데요. 바쁜 하루 속에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5월의 첫 주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지금 창밖을 내다보시면 벚꽃이 지는 자리에 점점 연두색 잎새들이 조용히 들어서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봄은 늘 이렇게 화려하게 왔다가 말없이 지고 그 빈자리를 묵묵한 초록으로 채워가지요. 여러분의 이번 봄은 어떠세요? 이민의 세월이 쌓인 어깨 위에 내린 봄 느껴지시나요? 봄은 겨울에 잠들어 있던 많은 것들을 흔들어 깨우죠. 덮어두었던 질문들, 해결되지 않는 슬픔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고독감들까지도요.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바로 그 자리, 봄의 경이로움과 삶의 무게가 함께 놓인 그 자리에서 위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갖겠습니다. 찬양의 날개 위에입니다.

Looking at the Lord, 주님을 바라봅니다. Gifted의 연주와 찬양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살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바로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발견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난데 눈가에 주름, 한쪽이 처진 어깨, 쉬 피로해지는 몸, 나이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감하는 순간들 말이죠. 이민의 세월은 더욱 그렇죠. 고향에서 청년으로 떠나와 낯선 땅에서 중년을 보내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노년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문득 내 삶은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피할 사이도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질문 하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들, 착한 딸이어야 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잘 해내야 사랑받는다고 배워왔죠. 이민의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좋은 부모로, 더 신실한 성도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따라주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심지어 하나님마저 멀게만 느껴질 때 너무나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솔직하고 깊은 기독교 작가들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 씨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책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복음서를 진지하게 다시 읽으면서 나는 내가 알던 예수님이 얼마나 길들여진 이미지였는지를 깨달았다. 실제 예수님은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놀라운 분이셨다. 그분은 종종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나타나셨다. 성전이 아닌 들판에, 제사장 앞이 아니라 어부들 곁에,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식탁에서.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분이셨지만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분이셨다.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부서져 있어도 버림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심판자로 이해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몸을 구부리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사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신 사건, 우리의 고통 속으로 친히 걸어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에는 이야기가 있죠. 악보 뒤에, 가사 뒤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불러온 그 멜로디 뒤에 누군가의 경이로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찬양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셨을 그런 찬송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내용으로 찬양하라 해서 함께 나눌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1885년 스웨덴의 젊은 시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카를 구스타브 보베르그. 26살의 청년이 스멀란드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6월의 스웨덴 오후, 그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대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보베르그는 근처 농가에서 갑작스러운 비를 피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폭풍이 지나간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구름은 걷히고 바다 쪽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왔고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건너편 교회의 종소리가 그 물 위를 타고 넘어왔다고 하네요. 보베르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 말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집에 돌아온 보베르그는 그날 밤 시를 썼습니다. 9절로 된 스웨덴어의 시, 제목은 오 위대하신 하나님. 그는 처음에 이 시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지역신문에 이 시가 실렸고요. 그 후에 누군가 그 시에 스웨덴 민요 멜로디를 우연히 붙였는데요. 그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보베르그는 여행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다가 낯선 목소리들이 낯선 멜로디로 놀랍게도 자신이 만든 시를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이 노래는 이후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로 번역되었고요. 영어 번역자였던 스튜어트 하인 목사, 그는 이 곡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소개했고 1957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전도 집회에서 바로 이곳 뉴욕에서 이 찬양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 전 세계의 교회로 퍼져 나갔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 찬양의 시작 역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부터였네요.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한 씨는 오래된 선입견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나이 들매 빈 자리에서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 폭풍 속이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든 아직 폭풍을 맞기 전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순례길의 동반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2: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3: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2: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3: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3: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1: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3: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1: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4: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3: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4: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3: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4: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3: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1: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1: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5: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1: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3: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6: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3: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 제20장
3: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1: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3: 무엇을 원하느냐?
7: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3: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8: 할 수 있나이다.
3: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3: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8: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1: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8: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1: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3: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8: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0: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1: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0: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2: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또다 하라.
0: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3: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4: 이는 누구냐?
5: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0: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5: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0: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6: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1: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0: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1: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0: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7: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0: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8: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1: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0: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8: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9: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1: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8: 둘째 아들이니이다.
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9: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1: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0: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1: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0: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4: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0: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1: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0: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1: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4: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0: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8: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1: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0: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9: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1: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0: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1: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4: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1: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0: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4시간 함께하는 K라디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살이 주제였고 준비해간 언고가 있었어요. 그냥 멋진 말. 너의 얘기를 해야지. 이건 위선이잖아. 그 옥탑방에서 약을 먹고 그만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날의 고백을 했어요. 하고는 제가 제작비를 보상할게요. 그거 안 나가면 안 될까요?
2: 오늘 공개 녹화 책바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그 불안과 상처 혹은 고통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불안을 주제로 홀로코스트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담은 책들을 번역하신 우리 박상미 작가님, 박상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4: 아, 반갑습니다.
2: 자, 우리인 취업해도 불안하고
4: 네.
2: 결혼해도 불안하고
4: 네.
2: 이혼해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왜 이 현대인들 우리는 불안만 네. 한 걸까요?
4: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잘 돼도 불안하고 많이 가져도 없어질까 봐 불안하죠. 맞아요. 네. 저는 이 불안이 우리가 평생을 함께 잘 살아가야 할 나를 늘 긴장시키는 좋은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엔 유난히 암 환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아주 심각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불안 덕분에 더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불안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고 전혀 노력하지 않아서 오는 불안은 두려움과 공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은 진심이고 간절함이다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주고 싶습니다.
2: 불안은 사실 친구네.
4: 네.
2: 왜 우리 친구 중에서 T들 있잖아. 뒤에서 뭐 모자란 거 알려주고 너 준비 잘 안 돼 있어 지금. 네. T자형 친구 네. 같은 걸 보면 되겠군요.
4: 네, 맞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불안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부터 잠이 안 왔고요. 불안해서. 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서도 계속 너무 떨렸어요. 지금도 아주 떨고 있어요. 하지만 이 떨리는 마음을 제가 해석해 보면 아, 너는 이 무대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2: 맞아요.
4: 오늘 오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큰 손님이어서 한 사람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은 참 귀한 거야. 라고 저에게 말해주면 예, 불안이 조금 더 내려가는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꼭 말해야 될 거 기억 안 날까 봐 불안해서 요렇게 다 네, 붙여왔어요.
2: 시험
4: 네.
2: 보는 분.
4: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읽었구나 라는 또 선물의 마음이 전해지죠. 이렇게 적당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성 있고 그리고 오래 만날 좋은 친구들이었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2: 불안은 이제 우리가 뭘 아끼는 우리가 뭘 더 잘하고 싶은 뭐 그런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된다. 네. 또 빅터 프랭클은 불안의 기저에 실존적 공허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4: 네. 저희 로고테라피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미 치료입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중독에 빠지고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계속 야단치고 진짜 내 삶의 능력을 다 발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 공허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근데 로고테라피는 말합니다. 그 삶의 의미는 누군가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고 죽는 그날까지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모든 인생에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거룩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는 이 우주에서 나만이 가진, 나만이 가지고 태어난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세바씨 무대에 섰던 모든 강연자들의 강연의 공통점이요. 성공시나 나 이렇게 원래 잘났고 지금도 잘났고 앞으로도 잘날 것이야 이런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거기서 의미를 발견했고 미래의 목표를 정하게 되었어 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실존적 공허는 모두가 갖고 있지만 이 공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삶의 거룩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나를 들여다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마음을 읽는 연습. 사실 우리 세바 씨 모든 강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강연을 통해서 결국은 내 마음을 읽은 거였다. 이 책에서도 예 작가님께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2: 너무 제 책을 이야기해 주실까 뭐 봄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4: 아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귀한 의미를 발견해낸 이야기들을 다시 호출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또 부여해서 보여준 게 저희 심리치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심리치료 교과서라고 할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읽으면서 첫 장부터 놀랐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세바 씨 영상에 짧은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제 목숨을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자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아마도 정말 여기에 올라온 수천 개의 강연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을 아마 살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 로고테라피에 명언이 있습니다. 살면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럼 세바 씨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이미 사실 대표님의 손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2: 그렇죠.
4: 네. 네.
2: 저보다 더 위대해졌죠.
4: 그럼요.
2: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박상미 마침 교수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댓글은 박상미 교수님 강연에 달린 댓글이에요. 근데 그 댓글을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 청년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의 삶도 되게 고통스럽고 불안했고 근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어갔어요. 근데 한국도 너무 힘든 거야. 아프리카보다 더 빡세. 다 불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서 약간 이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박상민 교수님 강연 보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저 이 강연 보고 살겠다고.
4: 저 그 얘기 안 했었는데 해야겠어요. 그때가 이제 자살이 주제였고 제가 준비해간 원고가 있었어요. 그냥 멋진 말, 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너의 얘기를 해야지. 이건 위선이잖아. 그래서 제가

0: 한 10년, 그래서 한 20년 근속하면서 이 지역의 교회들과 뜻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중세례식을 많이 베풀었어요.
1: 네.
0: 그래서 육군훈련소에 6번, 교육 공군교육사령부 1번, 해군교육사령부 1번, 그 다음 사단 2번, 그렇게 해가지고 총 10번을 했는데 한 3만 명을, 약 3만 명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준 이러한 일을 제가 이제 주도했고요.
1: 네. 아,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정말 아쉽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말씀 좀 전해드릴까요?
0: 이제 예수 뭐 지금 뭐 다들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더 경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야겠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우리 교포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 좀 낙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의 주연정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네. 목사님, 오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 특별히 사명은 은퇴하는 게 없다, 그 말씀을 너무 가슴에 와닿고,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셨은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목사님께서 50주년 결혼기념일 때도 목사님과 가족들이 헌금을 해서 귀한 선교지에 가서 또 교회도 짓고 헌당하고 또 지금도 세 번째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던 우리 목사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꼭 닮고 싶고 또 그렇게 뒤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오늘 함께하신 이석회 목사님 너무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참 살아오신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제가 이제 올람에서 그런 사경을 넘기고 여기 와서 목회하고 그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절망을 느낄 때,
1: 네,
0: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변치 않는 내 믿음의 신조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 네.
0: 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날 그곳에서, 그때 그곳에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 네.
0: 난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2: 네.
0: 이렇게 믿고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1: 네.
0: 막 지금도 예수 복음 말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1: 네,
0: 열정. 그래서 이제 팔순이 돼가지고, 이번에 금년이 80인데,
1: 네,
0: 팔순 잔치 대신에 캄보디아에다가 또 교회를 건축 지금 중에 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4월달, 5월달에 가서 그 팔순 기념으로 채워진 교회 헌당식하고 돌아오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팔순을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그 평생의 그 귀한 삶을 또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도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석회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딸일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배우이자 화이팅 게일의 성기미 김혜랑 성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애기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안녕하세요. 김혜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꼭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은혜로운 말들로 채워질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1: 이름이 네. 예랑 무슨 뜻인가요?
2: 아, 원래 본명은 사실 김지혜예요.
1: 네.
2: 근데 제가 KBS 공채 출신인데 공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네. 엄마가 네. 너가 이게 합격한 건 제가 28살이 됐거든요.
1: 네.
2: 그러면 원래 안 뽑아주는
1: 거죠.
2: 나이죠.
1: 네, 네, 네.
2: 불가능인데 그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때
1: 네.
2: 엄마가 너는 이 길을 가는 게 예수님 사랑 알리라고 가는 거야.
1: 아.
2: 그러니까 김예랑으로 해. 이래가지고 그냥 활동 이름을 김예랑으로.
1: 네. 아, 예수님 사랑이군요.
2: 네.
1: 아이 이름 질 때 네.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2: 저희 엄마가 제 이름 지을 때도 그냥 성경책을 탁 펼쳤대요.
1: 네.
2: 이름 주세요. 가운데 자문 있잖아요.
1: 네.
2: 지혜. 그런 식으로.
1: 이야.
2: 네.
1: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머님이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책 탁 펼치신 거 아니에요?
2: 네. 생각하기 더 골치 아프셔가지고 그냥 바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1: 기도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2: 아멘.
1: 사실 우리 드라마는 물론이고 하정우 씨가 감독으로 만든 영화죠. 롤러코스터.
2: 아, 네.
1: 거기서 어떤 역할이에요? 전 롤러코스터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2: 거기에서 욕쟁이 승무원 중에
1: 예.
2: 단발머리 욕쟁이 승무원이 있어요.
1: 예, 예.
2: 그게 좀 뒤늦게 쇼츠에 지금 좀 이렇게 떡상이라고 하죠.
1: 네.
2: 터져가지고.
1: 네.
2: 제가 막 욕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게 너무 은혜롭지가 않는데
1: 네.
2: 사실 뭐 악의는 없는 역할입니다. 네.
1: 이게 우리가 밈이라고 그러잖아요.
2: 네.
1: 이게 언제 밈이 생성될지가 모르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몸이 밈이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배우한테는.
2: 김예랑인데 자꾸 욕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저의 본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아니 근데 뭐 남편분이 북한 지하교회 내용을 다뤘던 영화죠. 신이 보낸 사람.
2: 네.
1: 김진무 감독님이시잖아요.
2: 네, 네.
1: 가장 최근에 그러면
2: 그 마인드 유니버스.
1: 예.
2: 네.
1: 함께 하셨나요?
2: 네, 제가 이제 거기 그게 옴니버스 작품인데
1: 네.
2: 두 번째에 있는 우리의 우주라는 작품에서 우주 탐사 대원 소리 역할을 맡아서 제 아빠가 작곡가 김영석 작곡가님으로 나와요.
1: 네.
2: 재밌어요. 봐주세요.
1: 이게 뒤늦게 또 떡상할 수 있는 거.
2: 그러면 예. 너무 좋죠. 되게
1: 네.
2: 가족 힐링 이제 영화인데 좀
1: 네.
2: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1: 네.
2: 초청이 됐었는데
1: 네.
2: 좀 원래 부천 영화제가 되게 좀 이렇게 잔인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색깔이
1: 네.
2: 막 환상적이고 판타스틱이니까. 근데
1: 네.
2: 저희 영화가 거기서 되게 고고하게
1: 네.
2: 저희만 가족의 사랑,
1: 네.
2: 순한 맛으로 이제 매운맛
1: 네.
2: 하나도 없이
1: 네.
2: 그렇게 갔었거든요.
1: 네.
2: 근데 아마 보시면 그래도 믿으시는 분들은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요.
1: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제가 그렇게 되면 너무
1: 네.
2: 감사하죠.
1: 근데 사실 우리 예랑 씨는 배우로도 친근하지만 파이팅 게일의 성김 이로 다양한
2: 네.
1: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게일 성김이
2: 네.
1: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아직까지 한 분도 파이팅 게일이라고 발음하신 분이 없으셨는데
1: 파이팅.
2: 역시
1: 네. 파이팅 게일.
2: 역시 다르십니다.
1: 네, 네.
2: 네. 사실 되게 많은 그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2: 근데 저희는 원래 기도 모임이었어요.
1: 네.
2: 소아 내전증 중에서도 이제 중증 아이들이 많이
1: 네.
2: 모여 있고요.
1: 네.
2: 중증이라 하면 정말 막 석션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라고 말도 못하고
1: 네.
2: 움직이거나 입으로 밥을 먹거나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까지
1: 네.
2: 뇌 손상이 와서 뇌전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정말 많이 아픈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저희 둘째 때문에 병원에서 만났죠.
1: 네.
2: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이 기도를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제 친구가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기도를 나누면 좋겠다.
1: 네.
2: 그래서 카톡방에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네. 너네도 이렇게 기도 같이 할래? 이러면서 모여서 그냥 이름은 어떻게 할까? 힘내라고 엄마들 나이팅게일처럼 간호하는 엄마들인데 힘내니까 화이팅게일 하자. 그래서 화이팅게일 엄마들이 힘내야 이제 네. 중증 아이들은 더 사실은 24시간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단체인데 그냥 저희들끼리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여러 뭐 인스타 라방도 하고 네. 뭐 여러 장애인식 캠페인 작년에는 해피투게더 캠페인 뭐 이런 네. 것도 하는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1: 파이팅 길이
2: 네, 파이팅이 네. 이름을 잘 줘야 되더라고요. 네,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1: 둘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둘째 딸 따님이 려원이
2: 네, 려원이
1: 려원이가 아팠어요?
2: 려원이가 이제 제가 셋째를 낳고 네. 조려원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3일 만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근데 조려원에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는 뭔가 이거는 불안한 일인데 받았더니 아이가 경련을 했다고 네. 경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간질로 알려져 많은 분들이 간질로 아직도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사실 간질이라는 게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뭔가 성경에 봐도 귀신 들렸다. 뭐 아니면 정신병 뭔가 되게 저기 애가 거품 물고 쓰러졌어. 뭔가 이렇게 없는 거 아니야? 전염병? 이런 식의 되게 좀 안 좋은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양가 부모님 어디를 봐도 가족력도 없고 네. 그러니까 도대체 네? 이러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 길로 산후조리원에서 나왔죠. 네. 나와서
1: 너희가 몇 살 때예요?
2: 그게 만2살.
1: 아이고야.
2: 그러니까 만2살이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너무 천사 같은
1: 애기.
2: 애기도 그냥 애기가 아니고 예쁜 짓만 하는 애기죠. 좀 말이 빨랐어요. 네. 그래서 기저귀도 뺏었고 일찍
1: 야.
2: 말도 너무 잘해서 막 유튜브에 흉내내고 이랬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네.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경련이 막 10번, 15번 하니까 이제 이게 경련을 잡으려면은 로딩이 들어가요, 주사가. 네. 네. 그걸 안 들어가면 뇌손상이 오거든요, 잘못하면. 아티반 뭐 이런 것들 놓는데 이게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그 주사자리 애가 막 새벽 2시까지 분수토를 하면서
1: 아이고야.
2: 막 엄마 거미가 보인다고 막 벌레가 보인다고 막 울면서 막 무서워하는데 제가 붙잡고 막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만 막 해줬어요. 그때는 네, 아무것도 네, 모르고 네. 이게 뭔가 진짜 몹쓸 병이다 생각을 했죠. 간질 막 이렇게.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려원아 여원이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려원이가 막 울다가 멈추더니 하나님 두 살짜리가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평안을 찾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잠에 들었는데 네. 그때 되게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게 믿겨졌고 그 길로 이제 계속 입원을 하게 돼서 네. 80일 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 네, 오랜 시간
2: 네, 정말 대장정의 시간을 지나게 되죠.
1: 하나님 더 많이 느끼고 네. 또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파이팅 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나 보다.
2: 이유 없이 주시는 고난이 네.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맞아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1: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기쁨의 시간도 엄청 많지만 고난의 시간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시간이 맞아요.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겠지라는 맞아요. 놀라움을 항상 하죠.
2: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려원이가 안 아팠다면 어땠겠어? 이런 질문을 제 친구가 했었어요. 네. 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다 하나님이 네. 네가 뭐 잘못했다고 모태신앙은 큰 죄를 잘 못 짓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네.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나중에 뇌전증 수술까지 하게 돼요. 사실은 네. 네. 2020년도에 이렇게 열어요. 그게 만 4살이에요.
1: 아이고야.
2: 한국 나이 6살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술이냐면 이렇게 열어서 안에다가 뇌에다 직접 전극을 붙여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붕대로 감긴 하지만 열려 있어요. 네. 전선이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태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련을 하면 네. 정확한 뇌파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1: 아이고야.
2: 그러면은 그 수술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이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정신과 코 코드가 추가될 만큼 네.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고 뇌가 열려 있으니까는 뭐 갑자기 뇌출혈이 날 수도 있고 구토를 할 것이며 얼굴을 못 알아보게 부를 것이며 죽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뭔가 무서운 말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네. 그때 카톡방 안에서 거의 한 40명이 넘는 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막 이성미 집사님, 네. 막 이무송 네. 이런 분들 막 다 기도를 거기 다 계세요. 남의 자식을 위해 한 끼를 굶으면서 근데 그 기도들이 다 열매를 맺은 게 수술 자체를 하는 게 없어지진 않아요. 수술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네. 수술을 하게 하세요. 근데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3: 제일 중요하죠.
2: 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제가 되게 모태신앙이니까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야라는 이름도 예랑이고 이 생각을 대부분의 아마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네. 내가 이 인간보다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다 뭐 설교만 들으면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너무 진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너무 황당하게 그리고 네. 너 왜 네 딸만 기도하니 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를 갑자기 그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와중에 또 주시기도 하시고 원래는 려원이가 못 걷는다 그랬었어요. 이 뇌를 드러내면 이 뇌 부분이 딱 붙어있어서 못 걷는다 이거는 그래서 어른이 돼도 못 걸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사인 다 했고 근데 정말 못 걷더라고요. 이제 다 덜어내고 나니까 말도 못하게 됐었어요. 충격받아서 머리는 말려있지 다 밀려있지 다리는 하나도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충격받아서 걷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아 하나님이 못 걷는 것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기도를 받으니까 그럼 재활하는 이 과정에 조금 내가 하나님한테 더 뭔가 려원이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완전한 용서라는 책을 어떤 교수님이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안철민 교수님이라고 그 채팅방 안에 있던 교수님이 마침 신촌 세브란스의 교수님이셨어요. 심혈관 센터. 그래서 여원이 보러 맨날 오셨어요. 마이쮸 하나씩 가지고. 갑자기 됐던 그 책을 주시는 거예요. 애가 못 걷고 있는데 이게 뭐지? 완전한 용서? 봤더니 용서하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못해서 크리스찬처럼 못 산다. 용서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너 용서해 이것도 용서 아니래요. 그냥 진짜 그냥 하는 거래요. 내가 혼자 미안하다고 안 해도
3: 마음으로
2: 네 그리고 용서해 나도 용서했어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
3: 제일 힘든 거잖아요.
2: 네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거든요. 그게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보게 하실까?
3: 고난하면 요셉이죠.
2: 네 고난하면 요셉이니까 요셉 요자를 좀 조심해야 될 거 요나 이렇게 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휠체어 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용서할 테니까 우리 아이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아이가 아멘 했는데 진짜 기적처럼. 못 걷던 애가 갑자기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멘. 찍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이제 기적이라고 했거든요. 교수님들도 보고서는 다 막 귀신 본 것처럼 말이 안 되는데 MRI 보면은 구멍이 지금도 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오른쪽 다리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왜 보여주셨을까 했을 때 너희가 말씀 지키면 기적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거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해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해라.

0: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려원이와 버텨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다고요?
1: 그때 당시 려원이가 이제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30분 안에 경련이 이렇게 더 진행이 안 돼야 떡볶이를 마지막으로 먹고 케톤 치료라는 거 넘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진짜 낫게 달라는 거 아니고 떡볶이만 먹게 달라고. 근데
0: 아, 간절하다.
1: 제 떡볶이 이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 저 뭐 바늘도 더 들어갈 때도 없고 저 지금 이제 항복했고 떡볶이만 먹게 해주세요 하고 영원아 떡볶이 먹자 기도해. 그때 하나님 그 십자가 그 번스 예배실이라고 병원 안에 예배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바로 딱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딱 그 순간에는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0: 아 당연하죠.
1: 그냥 그 순간에는 어땠냐면 그냥 그 순간 제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었어요. 그래서 영원아 가자. 하나님은 죽었어. 다시 오지 말자. 돌려가지고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소중해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나라는 거.
0: 맞아요.
1: 우리가 진짜 정말 그거 하나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어쨌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왜 네 딸만 기도하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때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서 한번 넘어온 거거든요.
0: 네.
1: 넘어와서 이제 아이가 낳고 다시 걸었잖아요. 걸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애굽 탈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맨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왜냐면은 화이팅게이 섬기고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고 섬기고 행복한데도 세상을 살아다 가다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억울한 일 이런 일 생길 때마다 사람이 내가 힘이 생기면 괜찮겠지. 뭐 내가 좀 예를 들어 좀 유명해지면 이런 착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0: 네.
1: 정말 제 마음이 그러면서 아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뭔가 내가 진짜 안 이렇게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 이왕 사역할 거 멋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화이팅게이 분들이 다 너무 다 귀해요. 다 자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서.
0: 네.
1: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다 이렇게 멋있어야 되는데 싹 건물 지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런 게 사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겠지만. 근데 자꾸만 뭔가 그런 일들은 생기는데 일은 직역은 넓어지는데 뭔가 멋있지 않게 느껴지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 숙여야 되고 우리 애들 좀. 근데 그게 주님 기쁘니까 하는 일인데
0: 네.
1: 그러면서 아, 나 진짜 되게 별로다. 참 염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이 벌써 제일 좋은 거 주셨는데 고개를 돌려보는 거죠. 염치 없게.
0: 네.
1: 그런 저를 죄인이라는 거를 매일매일 내가 잊지 말아야 그래야 더 내가 예수님 손을 붙잡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0: 아 그래도 믿음의 모범생이시네요. 그렇게 느끼시니까 모범생이신 거예요. 삐뚤어지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제일 제가 경계하려고 하는 게 사실 지금 화이팅게이 현 대표지만 이게 풀타임 대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2년만 한 거고 올해까지만 하고 제가 내려놓기로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감투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아,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해. 이런 얘기들을 또 듣거든요. 나쁜 얘기도 듣지만
0: 네.
1: 다 듣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근데 뭔가 내가 착각하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0: 네.
1: 내가 하나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는 좀 이제 고등학생이야.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내 믿음은 고등학교는 다니고 있어. 나는 이제 조금 거룩한, 조금 약간 어른된 것 같아. 이런 착각을 안 하고 싶어서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죄성을 보는 거죠. 고개가 돌아가는, 저기 좋다. 이런 게 저거 맛있겠다. 보는 걸 보면서 기도는 하지만 광야에 있기 싫은.
0: 네.
1: 하나님 빨리 이 광야를 끝나게 해주고 싶은 그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서 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해주고 다녔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화이팅 게임도 하고 이제 나는 정말 저는 거듭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물론 하고 있죠. 화이팅계 같이 저희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게 사라지질 않는구나. 근데 이런 얘기들은 크리스찬들이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맨살 같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0: 누구나 다
1: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가 정말 어떤 순간에 되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0: 아, 얼마나 연약해요, 저희. 네.
1: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고 오병이어 안 해주고 병 고쳐주지 않아도 너 계속 나랑 갈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성경에서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네. 니들도 네. 갈래? 네.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얼마 전에. 아니요? 갈래요, 그래도.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은 딸이라는 생각 자체를 정말 아예 버려버려야,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 것 같고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착각을 할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아, 믿는 사람들 재수 없다고 아주 잘난 척한다고 뭔가 좀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믿는다고 하면서 낮아지려고는 안 하고 사실은 저거 주세요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사실 그 기복 신앙인 건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그거를 자꾸 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려원이랑 같이 이제 최근에도 사실은 경련을 사실 작년 겨울에 재발했어요. 려원이가 재발을 했을 때 뭐 진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0: 왜죠?
1: 뭔가 잊어버리지 마라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뭔가 하나 주신 것 같은 거예요. 파랑색 깃털 같은 거 이거 보고 잊어버리지 마.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주변에서는 엄청 막 다들 사실 그럴 때 되게 좌절하거든요. 왜냐면 나은 줄 알았는데
0: 그렇겠죠.
1: 완치한 줄 알았는데 다시 쓰러져. 뭐야 막 어떻게 된 거야 기적을 줬다 빼서. 근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문제보다 내가 더 중요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때 려원이가 근데 그러는 거예요. 다들 호들갑이야. 그냥 넘어지는 건데. 그리고 나 이제 엄마랑 병원 데이트한다고.
0: 려원이 보고 싶다.
1: 병원 데이트라고 표현을 려원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원하시는구나. 나도 사실은 병원에 있어도 예수님하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 병원 데이트 너무 좋아요. 려원이가 그러거든요. 주사를 맞아도 거기서만 있으면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엄마랑 단둘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병원 가는 걸 되게 신나해요. 병원 데이트 한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도 나랑 광야 데이트 안 할래?
0: 아멘.
1: 그거를 왜 자꾸 나는 아니요 저는 빨리 광야 벗어나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저기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되게 많이. 근데 그런 거를 여원이가 계속 여원이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엄마 계속 깨어있게 해주는구나.
1: 맞아요.
0: 얼마 전에 이제 정운택 선교사님이죠. 문자가 왔는데 형 나 또 광야에 들어가려고 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같이 믿는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걸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데이트 정말 영화 하셨으니까 아주 힘들게 찍은 장면들 그게 명장면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연기가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믿음의 견고한 명장면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지 않나 싶어요.
1: 아멘.
0: 네, 그런 명장면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님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또 견딜 수 있는 거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게임.
1: 파이팅. 진짜 게일. 처음이에요. 네. 다 파이팅 게임이라고 했지 아무도 파이팅 게임은 없었는데.
0: 믿음의 파이팅입니다.
1: 파이팅이 더 되네요. 파이팅 네, 네.
0: 믿음의 일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걸 겪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시키시는 것 같아요. 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아멘. 네. 려원이가 아까 전에 떡볶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1: 그게 이제 네. 제가 저는 이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 딸 안 낳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떡볶이 한 번도 안 되냐고 이렇게 투정을 부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너 딸만 기도하냐, 네 딸만 기도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때부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친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은데 우리 딸은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중증이니까 다 콧줄 끼고 있고 목에 벤트 끼고 있고 정말 다 아픈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 입원자는 다 중증이에요. 그럼 보면 안쓰럽죠. 근데 내 딸은 저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뇌손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와요. 정말 그렇게 한 번에 가요. 뇌전증이. 그거가 그래서 그 엄마들이 보통은 사회랑 단절되는 스스로 단절해버려요. 네. 아프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저도 그거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어떤 일말의 양심으로 거룩한 척 기도해줘. 이 병원에 이런 애들이 있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물어보셨거든요. 너 여원이랑 바꿀래? 근데 그거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게 싫었던 마음. 그냥 멀찌감치 기도는 하지만 너무 아픈 거는 가까이 하기가 사실 다 싫어하거든요. 그 마음을 들킨 거예요. 너 왜 쟤네랑 친구 안 해? 왜 쟤네 위해서 기도 안 해?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된 거고 그게 화이팅 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때 알게 됐던 엄마들 중에 아멘 동생이라고 별칭을 제가 붙였는데 염주를 하고 있어요. 불교 동생인데 네. 아들이 정말 잘생겼는데 네. 정말 잘생긴 아들이 8살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0: 아무 사고도 없이?
1: 아무 사고, 뇌전증 하나로. 아. 그렇게 많이 돼요. 그냥 뇌 손상이 싹 오면 컴퓨터가 이렇게 싹 그냥 네, 90%가 쫙 된 거니까 정말 아무런 인지가 없고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밥은 미루관으로 주고 목관으로 숨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 8살까지 추억이 있는데 근데 되게 씩씩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엄마들이 중증일수록 씩씩하구나. 그래야지 기뻐해야지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광야를 지나는 꿀팁인 거라 그때 배웠고. 근데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한테. 네. 뭐, 제가 자꾸 이제 기도하러 예배실 가니까는, 언니,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기도하고 왔어요? 이러고, 오늘 조금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있으면은, 오늘은 왜 기도하러 안 가요? 물어보니까, 아, 얘가 왜 이렇게 기도에 관심을, 아멘에 관심을 가지지?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믿고 싶은데 못 믿겠는 거예요. 자기도. 네. 근데 니들을 보면 못 믿겠어. 그러니까는 너네가 좀 어떤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보여줘. 보고 싶은데 대부분 숨어 있으니까 발견을 못 하니까. 근데 뭔가 제 전인 좀 털어보면 나올 것도 같은데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전도하려고 그때부터 진짜 노력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려원을 또 같이 이때쯤이다 아멘 하는데 그 아멘 동생이 너무 친해졌어요. 맨날 이제 그때 당시 애들이 시크릿 주주가 유행이었는데 려원이가 치링 치링 치링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애가 아레오네요 이러고 막 마녀해주고 그러면 너무 친해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이는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전 그때는 몰랐어요. 중증 아이들에게도 혹시라도 기적이 있을까 봐 기도했는데 우리 려원이는 갑자기 엄마 나 이제 하나님이 고쳐줬어. 그러고 사실 경련이 멎었거든요. 네. 2018년도에는. 그래서 그걸 안 믿었어요. 병원에서. 열흘 동안 안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얘가 그냥 하도 기도하니까 그냥 말하는구나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안 했어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게으름은 극복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게으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게으름의 정체를 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게으름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게으름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을 구분하는 것도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지금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게으르다.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참 게을러. 청소를 안 한다든지 뭐 빈둥빈둥대고 TV만 본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매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만 보는 그렇게 지독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리모컨을 돌리다가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해.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 절대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재빨리 뛰어나가서 배터리를 사가지고 올 것 같아요. 노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맨날 노름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노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노름을 합니다. 세상에 집에 감춰놓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통장을 찾아내든지 목숨 걸고 노름을 하죠. 사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9장에 게으름에 대한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역대하 29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게으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한 일이 뭐냐 보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치명적인 일곱 가지 죄 있잖아요. 뭐 정욕, 탐욕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게으름도 바로 죄에 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게으름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을 끊어내고 게으름을 좀 이렇게 단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비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 비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고 또 믿음에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년 한두 차례씩 뭘 했냐면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권면을 많이 했죠. 제발 집회에 나와봐. 그리고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뭔가 해결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분이나 우리 PD나 뭐 옛날에 부흥회 한번 가봤어요? 은혜도 받아봤어요? 자, 은혜 받고 변한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성자가 돼 있어야 돼. 집회 참석할 때마다 변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비법을 찾아요. 특별한 세미나, 특별한 집회. 그런데 절대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옛날에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무협지를 보거나 이렇게 중국 영화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아주 일정한 패턴인데 대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나쁜 놈이 부모를 죽이거나 자기 문파를 없애거나 그래서 홀로 살아남은 주인공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수를 찾아가는 가서 무술을 배우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무림 고수가 무술을 가르쳐주는데 이상한 걸 시켜요. 물 떠와. 여기 물 길어다 저기다 갖다 이렇게 담어. 계속 그런 걸 시켜요. 어느 정도를 하다가 화가 나요. 내가 배우러 온 건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무공 B급을 배우러 왔는데 지금 나에게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일만 시켜. 우리가 벌써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이죠. 아, 알아요. 우리는 뭐냐면 저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림 고수는 그 비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차근차근 체력을 기르는 일부터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게으름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법을 찾지 마시고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고 매번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이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배를 단순한 의식 또는 리추얼한 그런 예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였냐면 역대하 29장에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번제는 뭔지 아시죠? 동물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아,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무서운 일이구나. 또 그 동물을 태우는 역한 냄새를 맡고 그 동물을 가를 때 피가 튀는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게 소통이었어요. 이게 예배였고.

일어난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는 일에 부지런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게으른 일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에 게으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이 어디에 부지런하며 당신이 어디에 게으른지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지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게으름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우리들이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게으른 문제, 가장 큰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소홀해지면 왜 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소리가 들려요. 저도 종종 놀라운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에서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냥 돌아봐요. 그런데 아저씨 뭐 이런 얘기에는 제가 뒤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군목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종로에 있는 어학원에서 토플 공부를 할 때였어요. 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토플 공부를 하는데 아저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돌아봤어요. 근데 계속 아저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저씨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 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소리에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관심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게으름,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이 소통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부분이에요. 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라. 그리고 불꽃을 다시 태워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열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이 불꽃이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날 교회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 이 사회 젊은이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꽃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도 좋은 일.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때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하여 비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양을 치는 40년 동안

게을렀다고 하는 어떤 단서도 없어요. 그는 열심히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양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모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모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장을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소명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꺼져있던 그의 불꽃을 사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굳이 양치는 데서 끄집어내셨을까? 양치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열심히 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합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들이 들었던 아주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의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까지 내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늘 열심히였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때 난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가게에 있는 무협지를 정말 다 봤던 것 같아. 심지어는 만화가게 주인이 나 때문에 이렇게 무협지를 바꿔놔야 될 만큼 무협지를 참 열심히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참 열심히 쳤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내 탁구 라켓을 다 쪼개버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 여학교 막 문화개밥 이런 데 하는데 축제 다니고 너무 재밌었어요. 대학교 와서는 당구를 참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가고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소위 이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이렇게 딴따라. 그때 내가 굉장히 머리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보면 나는 참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늘 열심히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까웠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죠.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개 이제 목회자들 패턴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데 나에게 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야. 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그때 내가 이제 28살 때입니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대략 한 20년 동안 나는 새벽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나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만나교회 목사로 내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소명을 일깨워 주셨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내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 아, 이거 꼰대가 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들이 들었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소명, 성공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삶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꾸준함이에요.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해요. 하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창조적으로 살아. 크리에이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그 창조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없다면 이 창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명이 오고 우리들의 삶에 불꽃이 타올라도 내 삶의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들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야구,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야구 투수들, 평균 뭐 자책점도 있고 뭐 몇 승을 하느냐도 있고 그런데 감독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팀에 제일 소중한 투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독들은요, 매년 꾸준히 10승 정도를 올려주는 투수가 최고랍니다. 한 해에 20승하고 그 다음에 10승도 못 올리거나 뭐 아무리 평균 뭐 자책점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훌륭한 투수는 누구냐? 꾸준히 10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투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시종여일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죠. 가끔 위대한 결심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루 1분 기도하는 게 정말 훌륭한 거고 우리들이 어떤 위대한 결심,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소원보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결론은 보면 너무 당연해요.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불타오를 때 우리를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것. 난 목사인데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전략적. 이왕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좀 전략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병이라 그러는데 나는 늘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건 병입니다. 워커홀릭. 난 내가 스스로 이제 병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좀 게으러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말은 게으름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건데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 근데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지금 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때로 자기 점검이죠. 나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왜 방향을 잡아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게을러지면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한 일들이 정말 의미 없을 수도 있다.

0: 자,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경희대학교 학생들 정말 네. 아, 막 이 열정적인 이 그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1: 이게 네. 지금 어떤 신앙이 지금 서로 사실은 우리 지금 네. 신앙 공동체로 온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학교로 왔기 때문에 신앙이 다 각각의 신앙이 다르지만 분위기는 부흥회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부흥회 같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오늘 저도 화이팅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전 이제 원래 성악을 공부했고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이렇게 조금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가장 큰 소통의 첫 관문은 이제 4학년들 면접 볼 때인 것 같아요.
0: 그렇겠죠.
1: 요즘은 스펙보다 면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예쁘면 여직원을 뽑았는데 요즘엔 예쁘면 뽑습니다.
0: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1: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쁘면 뽑았지만 네. 요즘은 예쁘면 뽑습니다.
0: 아.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 앉아있는 CEO들이나 네. 임원들을 자기가 감동을 주거나
0: 네,
1: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통의 능력이 있으면 네. 여러분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4학년, 특별히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대학에 취업 면접 특강을 가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하지 않겠다.
0: 네.
1: 여러분 나오셔서 직접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에 여러분 직접 대답해봐라.
0: 이게 정말 가상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네. 학생들은 자기가 CEO라고 생각하고 나와 있는 학생은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오십시다. 한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더라고요.
0: 그렇죠.
1: 취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500명 앞에서 나와서 해볼 사람 그랬더니 나오려고 할까요?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 나오려고.
0: 여기서 한번 해보죠. 나올 사람. 여기 나올 사람.
1: 잘 안 나옵니다.
0: 안 들잖아요. 안
1: 나옵니다.
0: 안 들어요.
1: 안 나옵니다. 예. 네. 뭐 CBS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해볼 사람? 그러면 안 나와요. 저는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 언니가 나가. 언니가 나가. 네가 나가. 막 이러면서
0: 그렇죠. 서로 미루고 막.
1: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우리 여학생부터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나올 때 멋지게 거기 나오는 것부터 사실은 면접이거든요.
0: 걸음걸이부터.
1: 그렇죠.
0: 그렇죠.
1: 문 열 때부터 면접이에요. 여러분 이제 면접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문 이렇게 딱 나오면서 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문 딱 나오면서 심사위원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눈 인사하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욱입니다.
0: 야.
1: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호감
0: 합격!
1: 합격! 합격! 감사합니다 사장님! 완전 이거 확 잡는 거죠, 그냥.
0: 야, 그 자세부터가 벌써.
1: 그렇죠. 그냥 우리 학생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이렇게 나오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들 면접할 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인사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학생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소리로는 합격하기 힘든데.
0: 예.
1: 일단 사람들이 목소리 아주 중요한데.
0: 그렇죠.
1: 그 목소리, 그런 목소리는 신뢰감이 너무 없습니다. 좀 이렇게 삶의 이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 저의 삶의 이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요. 그랬더니 자꾸 귀를 넘기는 거예요. 제가요.
0: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거야.
1: 귀 두 번. 그 다음에 깻잎 한 번. 할 말이 없거든요. 나 할 말 없는데. 여학생들이 다 이런 거예요.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이런 거 하는 거 뽑아주겠냐.
0: 그렇죠.
1: 우리 남학생 한번 나와봐라 그랬더니 남학생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여자애들이 오빠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나가세요.
0: 군대 갔다 왔으니까
1: 그 복학생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쪽팔려 씨 그러더니 이렇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4학년 김창욱입니다. 자꾸 허리띠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0: 근데 그게
1: 긴장하니까
0: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 긴장하니까 네. 이 남학생이 막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막 허리띠를 자꾸 막 올리고 막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막 코딱지 하나 파서 이렇게 던지고 막 저는 뭐
0: 야와
1: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너무 주도적인 느낌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힘은 있는데 힘을 통제하는 힘이 없는 사람.
0: 자기 힘을 주체 못하는 사람.
1: 그렇죠. 그 힘을 통제하는 힘이 라틴어로 온유다라는 뜻입니다.
0: 온유.
1: 온유하다.
0: 온유하다.
1: 그러니까 이제 오빠들이 여자친구한테 뭐 이렇게 물건을 사줄 때 크리스마스나 네. 뭐 이렇게 사줄 때 사주고 욕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사주고 조그만한 거 줄 때도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어 뭐 생각나서 샀어 머리핀이야 이렇게 뭐 싼 거야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 되게 좋아하는 거야 사실 여학생들이 큰 거 바라지 않아요
0: 그렇죠
1: 조그만한 거 그건 다이아 3캐럿 다이아 조그만한 거 그거 얼마입니까? 3천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짝 하나 사주면서 뭐, 오빠가 생각나서 샀어 3천만 원이야 이런 거 돈 없으면 이게 돈 없으면 그냥 아 나 이거 삐인데 나 돈 좀 많지는 않아서 뭐 하나 샀어 그럼 이제 여학생들 감동 받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돈을 쓰고도 욕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야 나 뭐 사줄게 교차로에서 계란 사줄게 신나셔 계란김밥 사줄게 그럼 이제 돈을 쓰고도 되게
0: 욕먹는
1: 그런 오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하지만 힘을 쓰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쓰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잘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최종적으로 전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우리 학생들이 참 면접을 힘들어하는구나
0: 힘들어하죠
1: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예. 사실은 말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
0: 그렇죠.
1: 예, 그 사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근처에 어떤 한 대학을 갔는데 3, 4학년 또 이런 취업 특강이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뭐 학생은 졸업하고 뭐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생의 50%는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릅니다
0: 맞습니다
1: 예.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30%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뭐 한 20%는 뭐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죠. 근데 한 남학생이 아주 또 눈이 반짝거리는 학생이 있길래 우리 남학생은 졸업하고 뭐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엄청 멋지죠? 와 이게 하는 게 이게 아침마당 수준인데요, 이게? 이게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 수준인데 이게 대학생들이
2: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1: 네, 그렇죠. 대학생들이 엄청 오케이 좋아요. 분위기 엄청 좋네요. 권사님들보다 더 좋아요. 네. 행복하고 싶대요. 그거 위에 더 대단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알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그 행복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의 관계래요. 첫 번째는 자기하고 자기하고의 관계.
0: 나와 나의 관계.
1: 네,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학생들 봐보세요. 오파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 오파가 처음엔 여러분에게 되게 잘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잘해줄까요? 좀 변할까요? 변해.
2: 이를 악물고 변해요.
1: 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파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2: 원래...
1: 오빠는 나쁜 놈이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에요.
2: 그러니까 잘해줄 때 그게 변했던 거고.
1: 그렇죠. 원래로.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고 했어요. 자, 못 알아듣는 학생 3명 있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그렇죠. 남을 대한다고.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해주는 남자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예요. 이거 엄청 잘 나오네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익숙해졌는데도 그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처음에 어색하고 뭐 저 여자랑 뽀뽀도 안 해볼 때는 그냥 뽀뽀 한번 해보려고 잘해주다가
0: 그렇죠.
1: 뽀뽀하고 나니까 네. 이제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그 여자를 대하는 거예요.
0: 이제 나랑 똑같아.
1: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결혼에 그 골인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해져야 돼. 뭐 이쁜 여자 만나면 잘 될 거라는 그런 착각 빨리 버려야 돼요. 네? 우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키 크고 막 잘생기고 막 목소리 좋고 막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에 나온 남자들.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남자들은 회장님 딸을 좋아해. 여러분처럼 어머니의 딸 좋아하지 않아요.
0: 맞아.
1: 너무 평범해. 어머니의 딸은 안 돼요.
2: 회장님의 딸을 좋아하고.
1: 회장님. 한 돈 천억 있어야 돼요. 천억. 현금으로, 현금으로. 현금으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되게 많은 누구의 문제야?
0: 나의 문제.
1: 자기 자신의 문제가 훨씬 많아요. 아마 그게 아마 7, 80%는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를 남한테 대고 싶어요.
0: 그렇죠.
1: 아니면 내가 나온 학교에 대고 싶어.
0: 부모 탓하고 싶고.
1: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거야. 아, 내 얼굴에 질서가 어긋난 거 엄마 때문이야. 진짜 완전 질서 어긋나. 진짜. 자꾸 누구 탓하라고. 나 진짜 한국에 태어나서 이런 거야, 진짜.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봐. 진짜 그냥 영어 기본이야.
0: 맞아.
1: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비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자기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져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0: 다른 사람들과.
1: 네. 네.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하고 절대자. 즉 아, 신앙과의 문제가 좋은 사람은 매우 또 행복감을 느껴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자기하고 자기의 직업이 아니라 자기의 길이에요.
0: 길?
1: 네. 자, 직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3: 길.
1: 길. 길. 여러분 직업은 있는데 길이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0: 아... 마지못해.
1: 그렇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0: 먹고 살라고. 그냥
1: 먹고 사니까 강의하고, 먹고 사니까 방송하고, 먹고 살라고 이제 가족 부양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라는 거죠. 자기의 길이 없어요, 길. 자기의 길이 없다고요. 길은 없고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인간이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 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직업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저하고 여러분만의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만나고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소개할까 합니다. 흥미진진합니까?
3: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게 우정의 무대 같네요. 이게 분위기가 이게... 지금 어머니가 저기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사람은 다 이걸 되게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무대가 필요해요. 내 무대. 내 무대가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제 무대입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분의 무대이지만 여기는 제 무대고 선생님 무대예요.
0: 네. 그렇죠.
1: 자, 그러면 저는 제 무대를 갖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교를 마쳤고 이제 저는 2001년 좀 늦게 졸업했습니다. 네. 2001년. 그래서 근데 저는 제 무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해요. 네. 여기서 얼마를 주든 상관없어요. 조금은 상관이 있어요. 조금은 상관이 있는데.
2: 진짜 여기서 얼마를 주는데요. 네. 그걸로 행복하진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가슴이 아프네요.
2: 가슴이 아파요.
1: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지만 그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또 제 파트너와 소통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순간 매우 행복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매우 행복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너무 잘 살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잘 죽는다는 건 결국 잘
0: 산다는
1: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오빠랑 관계가 좋을 때 오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 진짜?
0: 맞아 맞아
1: 나 정말 정말
2: 죽어도 여한이
1: 없어, 여한이 없어. 막 그런 대사를 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자기의 무대, 자기의 소리,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흘려야 할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땀입니다.
0: 땀. 네.
1: 땀은 언제 날까요?
0: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1: 열심히 운동하고 또 그걸 원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력할 때, 열정할 때 더 단순하게 움직일 때
0: 더울 때?
1: 자, 오케이. 자, 저런 학생이 얘기할 때 전 땀나요. 오케이.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집중해서 반복할 때.
0: 아, 네. 그 말. 자.
1: 오케이. 묻어가려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묻어가려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
2: 집중하고 반복할 때.
1: 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아름다우냐면 인간은 예쁠 때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은 집중할 때 아름다워요. 뭔가 집중하는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 참 아름다워요. 그 순간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집중한 게 뭐 있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에 집중했어요?
2: 화장실?
1: 화장실?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뭐 집중한 게 있을 거예요.
2: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1: 그렇죠.
2: 엄마가 옆에서 밥 먹으라 해도 안 들렸고.
1: 하루에 2시간 이상 3년을 반복하면 최소한의 프로가 된대요. 근데 그럼 따지고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내 의식을 집중해서 2시간, 3년 이상을 한 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2: 그러네요.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집중하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경희대 회기동 그냥 이렇게 왔다. 왔다. 왔다. 갔다. 교차로에서 밥이나 먹고. 호야에서 해물김밥이나 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예? 그냥 정신이 없어. 의식이 깨어나지 않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의 자동적으로. 의미를 느끼는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카네기의 수업이든 이 방송이든 이건 하나의 모티베이션, 계기예요.
2: 그렇죠.
1: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대학생 때 취직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대학 기간을 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매우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걸 그냥 대학에서만 하지 않고 일반 기업과 방송국으로 와서 그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야.
2: 네. 합격! 합격! 회장님 합격입니까?
1: 회장 합격! 아, 합격! 합격! 합격! 합격! 여러분을 합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사실은 우리의 나온 출신 학교보다 전 한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이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버리세요. 네? 내가 이 대한민국의 덕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대한민국이 내 덕 보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덕을 보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덕을 보는 회사가 있어요. 그 개인의 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야 나이가 스물?
2: 그렇죠.
1: 스물? 스물다섯?
2: 뭐 20대
1: 얼굴하고 매치 되지 않아요? 스물다섯?
2: 몇 분 좀 오버하시는 네.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서른다섯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흘려야 할 것은 바로 땀이에요.
2: 땀.
1: 집중하고 반복할 때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눈물입니다.
2: 눈물.
1: 눈물은 뭐냐면 자존심을 의미하죠. 난 이 여자랑 사귀는데 내 자존심을 바칠 수는 없겠다. 그럼 여러분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2: 그렇죠.
1: 나 이 오빠랑 사귀는데 내 자존심 나 이렇게 상하는 건 나 못하겠다. 그럼 그 오빠랑 그렇죠. 사귀지 마세요.
2: 그렇죠.
1: 여러분 그 오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여러분의 길에 내 눈물을 바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건 피예요.
2: 피?
1: 피.
2: 핏물?
1: 그렇죠. 핏물은 조금 기분이 그러네요. 핏물은. 자, 핏물은 피. 좀 그냥 피라고 해주세요.
2: 네, 피.
1: 네, 피. 네. 자, 피를 흘릴 때 길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3D 영화 아바타. 아바타 보셨죠?
3: 네.
1: 아바타에 보면 그 새를 타, 그 처음 한 번도 타지 않았던 그 새, 그 아바타에 그 새 나오죠. 공룡 같은 거. 그걸 주인공이 이게 타고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막 이렇게 쫙 자유롭게 떨어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단지 공룡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무대에서 남들이 보기엔 절벽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공룡, 그 날아가는 공룡을 타고 막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얼마나 멋지겠어요. 남들은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2: 뛰어내리죠.
1: 거기를 뛰어내리고 날아다니고 퍼포먼스를 내고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그 공룡을 어떻게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그 남자가 여자 그 키 큰 자매님에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 키 크시고
2: 거기서도 해석을 자매님이라고 했나요?
1: 네, 자매님이
0: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1: 그렇죠. 아니 거기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죠. 자, 그 물어보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공룡이 너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해요. 일단 처음엔 교감을 해라. 그래서 이 머리 그 꽁지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 꽁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남학생들 우리 근데 머리가 길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면 돼. 에? 이렇게 커넥팅을 하면 돼요. 자, 교감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맨 처음에 그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관심사가 뭔지, 내가 의미 있어 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교감하고 나서 그러면 바로 그 새를 탈 수 있냐, 그 직업의 새를 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직업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그 대사를 그렇죠.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 공룡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다?
0: 죽이려고 할 것이다.
1: 죽이려고 할 거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의미를 뒀어요. 가치를 뒀어요. 흥미를 느껴요. 그게 마냥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게 정말 저하고 여러분의 새가 되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게 만들어주려면 그 분야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 거라고요?
0: 죽이려고 하겠죠.
1: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그거를 이겨낸 자만이 오직 그 새를 누구의 새로 만들 수 있어요?
0: 자기의 새.
1: 자기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 find your voice. 오직 여러분만 낼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너머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자꾸 어떤 직업을 물을 때 이렇게만 물어봐요. 힘드냐?
2: 맞아.
1: 야, 거기 힘드냐?
2: 거기 들어가기 쉽냐?
1: 네, 그게 쉽냐? 돈 많이 주냐? 그 회사에 또라이 있냐? 이런 거 물어봐요. 또라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2: 그렇죠.
1: 지금 방청객 안에도 또라이가 있을 텐데 지금.
2: 예? 여 안에도 엄청 많죠.
1: 특정한 사람을 쳐다보네요. 자, 나다 생각하세요. 나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일산에는 몸짱 아줌마라는 분이 있어요.
0: 맞아요.
1: 아시죠? 네. 평범한 주부였는데 몸짱 돼서 막 일본에 막 매스컴 타고 아주 비즈니스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컬럼에 이런 말을 썼어요. 훌륭한 몸 이렇게 딱 보여주고 밑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란 지구 중심으로 하는 중력을 반복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아,
0: 그러네요.
1: 못 알아듣는 세 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이란 지구 중심으로 하는 향하는 중력을
0: 그렇죠.
1: 반복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야. 반복적으로 거슬렀을 때 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힘이 생기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 생긴다. 매우 철학적인 얘기예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 여러분 힘이 들어야 힘이 생겨요. 나 요즘 삶에 힘이 들다. 그럼 여러분한테 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야. 힘들어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 힘들죠. 힘이 들어야 힘이
0: 생긴다.
1: 생긴다고.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3: 네.
1: 그러면 우리는 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불자에 땀 한자 불안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안당 같은 놈을 할 때 그 불안당이 땀을 흘리지 않고 힘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의 표적이 될 뿐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0: 그렇죠.
1: 힘을 얻고 싶으니까. 자, 그럼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흘릴 때 우리의 길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처음에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 난 저 일에 가치를 느낀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 그걸 만나세요. 우리의 심장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동이에요. 진동이 소리입니다. 소리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단어가 vocation, 직업, 천직,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직이나 직업이나 재능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데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란 무엇이냐, 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날 기회를 찾는 겁니다.
0: 교육이란.
1: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선배들을 그래서 찾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외모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수님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렇죠. 교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0: 죄 네. 없어요. 네.
1: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것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한 번 집중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으로 집중해야 돼요. 여자의, 그렇죠.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한 번 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대시해서 안 되면 또 호야에 또 가세요. 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호야에 또 가세요.
2: 거기서 얘기하는 호야는 해물김밥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학교 앞에 해물김밥집.
2: 경희대 앞에. 네. 네.
1: 자꾸 가서 사줘야 돼요. 네? 계속해서 가세요. 집중하고 반복하세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집중하는 상태 이미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다고. 네. 근데 그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역사를 시작했어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마치 지구가 돌아가는데 한 번도 우리는 지구가 돌아간다고 느끼지
3: 못하는 것처럼.
1: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카네기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반복하시고 그리고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존심을 꼭 흘려야 합니다. 자존심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자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말.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렇게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그 대상을 향해서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피를 흘려서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공룡을 타고 다시 한번 아바타 봐보세요. 그 엄청난 그 막 거기서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렇잖아요. 그건 새가 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무대에서 남들은 벼랑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독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감독하고 전화를 하진 못했어요. 다시 못했는데 제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2: 제가 아, 전화번호만 모르세요?
1: 네, 네 제가 그 문자라도 하나 하고 싶어요. 정말 수고했다 영화 Very good, very good. 나 두 번 보고 싶다. 근데 그건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4학년 됐다고 해서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4학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 27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만 먹고 선택한다면 삶의 후반전이 열릴 겁니다. 경기는 어디를 잘해야 합니까?
3: 후반전.
1: 후반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후반전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 가끔은 때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 한번 도와주십사 하고 소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혹시 힘드시면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되셔서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던져 다 보면서도 못 본 척.
1: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2: 자, 항상 이 만사형통의 이야기 주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메이크업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3: 하니까요. 네. 저희가 네. 이게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사형통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통은 메이크업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2: 아, 메이크업. 화장하고 말이죠.
3: 네, 메이크업. 메이크업. 네. 우리 권사님들 지금 메이크업 하고 오신 거죠?
2: 권사님들 어떻게 네, 네 하셨네요.
3: 네, 눈썹 네. 문신 하신 것 같아요.
2: 아, 눈썹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초록색 빛이.
3: 네, 초록색 빛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어디를 갈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 메이크업은 인간이 소통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의 기본은 뭘까요?
2: 메이크업의 기본은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초화장?
3: 기초화장?
2: 자, 또.
3: 땡!
4: 세수, 세안!
3: 그렇죠! 세안, 그걸 다른 세안, 말로 하면요?
4: 세안!
2: 세안! 다른 말로 하면?
4: 세수!
2: 세수!
3: 네.
4: 청결! 아니,
3: 청결! 자.
2: 세안을 왜 지우는 거?
3: 세수의 다른 말은 세안입니다. 자, 세수의 다른 말은 세안인데요.
2: 손 씻는 거나 얼굴 씻는 거나.
3: 그렇죠, 그렇죠. 흰말 네. 엉댕이나 백마 궁댕이나. 아, 네.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자. 그거 다 맞으신 거예요?
2: 네.
3: 영어로 굳이 하자면
2: 클렌징.
3: 딥 클렌징이라고 하죠.
2: 아~ 네. 딥 클렌징.
3: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워야죠?
2: 딥.
3: 딥. 잘 깨끗하게 깊게 잘 지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군대 제대하고 저는 잠깐 메이크업을 공부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공부하려고 그런 학원에 가 봤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의 기본은 예쁜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다. 메이크업의 기본은 잘
4: 지우는
3: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악을 공부하고 소통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때 배웠던 메이크업이 소통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려면 이렇게 뭘 번드르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이 번드르한 말 해가지고 욕먹는 남편이 너무 많거든요.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집이 없잖아요. 말은 잘해요.
2: 그건 저 유행어 될 것 같아요.
3: 말은 잘해요.
2: 말은 잘해요.
3: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 주여, 언제 데려갑니까, 주여. 말은 엄청 잘해. 청산유수, 청산유수. 저 어렸을 때 저희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 삶은 안 받쳐주는데 제가 성경 얘기만 저희 어머니한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2: 안 통하더라고요.
3: 안 통하더라고요. 안 통하더라고요. 어머, 그런 성경에 얘기가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아따 주댕이만 살아보러 갔고 저 예수쟁이들 저희 엄마가 전라도 분인데 그냥 저들은 주댕이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중에 무언가 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삶이 받쳐주지 않는 말은 메이크업의 기본이 안 됐는데 색조 화장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 야.
3: 네. 메이크업 잘 씻지도 않고 씻지도 않으면서 그 머리도 감지도 않으면서 머리에 꽃핀을 꽂고 댕기는 거예요.
2: 계속 그냥 도덕도덕.
3: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광녀라고 부르거든요. 광녀. 돼버린 거죠. 네?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씻지도 않고 귀에다 꽂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소통을 저희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이크업의 70%는 거의 딥 클렌징하고 그러니까 잘 지우는 거하고 네. 기본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파운데이션만 그렇죠. 잘 돼도 일단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이렇게 진한 화장한 사람 좋아할까요?
2: 아니죠.
3: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권사님들?
2: 은은하게.
3: 은은하게 화장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봤더니 그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알게 됐어요.
2: 아, 화장에 네? 상관없이.
3: 화장에 상관없어요.
2: 아, 상관없어요.
3: 너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 와꾸는 주어졌으니까, 이 와꾸는 주어져버렸으니까.
2: 틀은 있으니까.
3: 그렇죠. 이 틀은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이쁘게 보이려면 색조 화장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2: 기본. 그래서 지우는 거와.
3: 기초. 그래서요, 요즘에 화장품의 판도가 전 세계에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색조 화장 화장품을 그렇죠. 많이 팔게 하는 회사가 잘 됐는데요. 요즘엔 어떤 화장품이 되게 비싸고 잘 팔릴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써왔으니까 네. 다 아실 거예요.
2: 네.
3: 그렇죠. 기초. 맞아. 그리고 얼굴에 영양 공급해주는 거. 에센스.
2: 에센스.
3: 아, 우리 권사님 좀 쓰고 계시네. 에센스.
2: 얼굴에 영양이 넘치세요.
3: 네. 지금 몸에도 영양이 넘치시고, 지금 얼굴에도 영양이.
5: 얼굴뿐만이 아니에요?
3: 다 넘쳐버립니다. 우리 저 너무 피부가 좋으셔요. 에센스 좋은 거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 회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을 때 좋은 에센스 쓰는 건 젊을 때 티가 안 나고 언제 티가 난다고요?
2: 아,
3: 나이가
2: 들어가면서
3: 잡수시면 그때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쓴 화장품은 언제 티가 난다고요?
2: 나이 들어서
3: 나이가 든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봐야 되니까
2: 그렇죠.
3: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수법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그 메이크업의 기본.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아까 우리 이거 녹화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목사님 새벽에 산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피부 좋으시거든요.
2: 그렇죠.
3: 지금. 네. 그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많이 안 발라도 되세요. 근데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여기 땜빵, 아, 땜빵이래. 그 요거를 감출라고. 뭐 감출라고 막
2: 덧칠을 더 하죠.
3: 그 비비크림.
2: 네.
3: 예? 그 송장도 살린다는 비비크림을 여기다가 주일날 예, 송장 살려보려고 엄청 칠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눈 밑에 다크서클 이거 감춰버리려고 엄청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소통의 기본은 딥 클렌징인데 뭘 지워야 하느냐 요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 뭘 지워야 하느냐.
3: 뭘 지우면 좋으냐면요. 뭘 지우면 피부가 소통의 피부가 좋아지냐면 이름 앞뒤에 붙은 걸 지우면 그렇게 좋아집니다.
2: 어? 이름 앞뒤에?
3: 이름 앞뒤에는 주로 뭐가 붙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2: 네.
3: 첫 번째는 영광.
2: 영광.
3: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그 목사님 식구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2: 겸손하죠.
3: 겸손해. 어디를 가서도 이렇게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여기 조그만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네 상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데 이제 어느 날 교인 수가 이제 3만 명이 된 거예요. 3만 명. 그럼 차에서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시죠. 어떤 분 제가 봤어요. 네. 실제로.
2: 차에서 이렇게 내리시죠. 야. 몸에 한 3만 톤의 무게가 딱 지금.
3: 이거를 야. 그 심리학에서는 그 후카시라고 해요. 3만 명이니까.
2: 야, 힘이 들어가시네.
3: 3만 명이니까. 네. 이런 거. 영광. 이렇게 본인이 했던 막 대단한 성과물. 조금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이렇게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들 때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2: 그러시고
3: 갔는데 어느 날 백을 하나 산 거야 권사님. 프랑스 백. 똥 가방 있잖아요. 똥. 예? 그 똥 안에다가
2: 그 100만 원 넘는 똥.
3: 똥. 권사님들 다 갖고 싶어 하는 똥.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냥 성경책 들고 이러고 갔는데 이제 이제 가방 들고 이렇게. 똥.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남보다 이게 좋아졌다. 아니면 또 유난히 대한민국이 그게 심한 게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나면요.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몇 살이냐고.
2: 잘잘못을 다루기 전에.
3: 그렇죠. 뭐 애미는 있냐? 애비는 있냐? 이런 거 좀 물어봐요. 사실 교통사고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가 잘못을 했고
2: 그렇죠.
3: 누가 잘못을 안 했고 이것을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이분들이 외국에 갔는데 외국 경찰 교통사고 나는데 외국 경찰에 왔는데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경찰한테.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교통사고 나는데 왜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냐.
2: 이해가 안 되죠.
3: 그렇죠. 그러니까 유난히 한국에서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주의거든요. 이게 잘못 해석돼서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는
2: 필요 없죠.
3: 필요치 않죠. 권위 질서는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필요 없거든요. 그럼 교회를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굳게 하는 거, 집안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권위주의자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명령만 하고 보고만 받고 저쪽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게 권위주의자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어요.
2: 맞아요.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3: 애들한테 명령하고
2: 맞아요.
3: 애들한테 보고받고 애들이 어떤 행동했는데 행동 따라

0: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친구다. 친구. 자, 보세요. 친구. 친구라는 건 뭐냐면 물어보는 거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어떻게 생각하니? 새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 좋아하시네요.
2: 그러니까 우리 유난히 새, 앞에 새자 같은
0: 새 새가 왜냐면 새로운 해가 와서 그런지 이게 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 우리 가족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기 원하니? 뭐 어디? 뭐 이태리가 좋아? 미국이 좋아? 아빠는 남산이 좋다잉. 아빠는 남산이 좋다잉. 돈 안 들고 남산 후딱 갔다 오자잉. 이런 거 얘기하면 그렇죠. 그 아버지하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유머가 있으셔. 유머가 그냥. 있어. 우리 엄마는 참 유머가 있으셔, 그냥. 가난해도 유머가 있으셔. 근데 이 앞에 나이를 붙이고, 뭐를 붙이면 자꾸 사람이 유머도 잘 못해요. 딱딱해가지고.
2: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얼른 이제 그 나이를 떼는 거죠.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된답니다.
2: 어린아이죠. 네.
0: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를 잘 먹는다는 거예요.
2: 아, 친구 바로 먹죠?
0: 친구 바로 먹어요. 동네 갔다 왔는데 막 똥전어!
2: 똥전어! 같은데 어!
0: 이게 그 한두 살도 막 말 아
2: 그러니까 아시죠?
0: 너 형이야. 막 이런 거 안 하고 막 이게 아, 똥전어!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물론 개인 차지만 외국에 좋은 나라들 가 보면요. 어른하고 아저씨하고 이거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2: 맞아요.
0: 좀 네. 대화가 잘 돼요.
2: 네.
0: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목사님끼리 노시고
2: 맞아요.
0: 장로님은
2: 장로님들끼리
0: 장로님끼리 목사님 까면서 노시고 네? 또 권사회에서는 집사님을
2: 맞아 맞아
0: 안 껴줘요 또 어디서 또 권사님 그러니까. 모임에 또 집사가 끼려고 그래
2: 급이 있는데
0: 그리고 또 집사님들은 또 안 껴주니까
2: 그렇죠
0: 집사님들끼리 또 놀고 청년부는 어른이랑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누구끼리 놀아요 또
2: 청년부들끼리
0: 청년들끼리만 또 노는 거예요 집사님하고 잘 안 노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으로 된 교회의 특징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친구 되는 겁니다.
3: 아멘. 네.
0: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친구 되는 겁니다.
3: 아멘. 네.
0: 얼굴에 질서가 있는 자와 질서가 없는 자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3: 아멘.
2: 여긴 다 친구신 것 같아요.
3: 아멘. 네.
0: 몸매가 장난이 아닌 집사님과 장난이 심한 권사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3: 아멘.
0: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3: 아멘.
0: 그 복음의 힘은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면서 얻었던 영광을 지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그 동네에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 이 동네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만남의 장애가 되지는
2: 않는다.
0: 않는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개인은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아멘.
0: 왜냐? 그런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4: 아멘. 네.
0: 솔직히 얘기해서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 년 공부한 거, 목사님이 수십 년 공부한 거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그 사람의 느낌은 알고 있습니다.
2: 그렇죠.
3: 아멘. 네.
0: 근데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은데 막 그냥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이 너나 얼른 가라. 너나 이 땅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이다. 근데 뭔가 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2: 그렇죠.
0: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 좋은 뭔가. 거를 만들게 한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우, 예, 저는 예, 여기 교회 다닙니다. 저희 목사님 참 말씀이 좋으셔요.
3: 네. 네.
0: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요.
3: 네. 네.
0: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오셔요. 그러면 어머,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 있는데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영광을 얼른 얼른 지우는 게 딥 클렌징입니다.
2: 야. 네. 영광을 네. 빨리빨리 지워낼 수
0: 그렇죠. 영광. 나 몇 살이다. 뭐 나... 나 어느 학교 나왔다. 뭐 나 이때까지 어떤 회사 운영해봤다. 나 전에 뭐다.
2: 어디서 몇 등 그렇죠? 수상했다.
0: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게 없으면 또 주변 걸 끌어들여요.
2: 우리
0: 나 저 용준이 형 알아? 용준이 형. 용준이.

0: 배시. 나 용준이 형 알아, 막 이렇게. 나 저기 동건이 형 알아, 동건이 형. 아, 아까 동건이 형한테 문자 있잖아. 어. 네. 나 저기 종철이 형, 나 알고 싶지 않아? 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뭐 한 거.
1: 맞아. 나 누구랑 친해.
0: 나 누구랑 친해. 그리고 꼭 그럴 때 말을 까요, 이렇게. 맞아. 야, 걔가 내가 어렸을 적에 완전히 막 콩 흘릴 때.
1: 지금 아마 저 방송 보시면서 내 창옥이 내 잘
0: 살잖아. 창옥이! 제 창옥이 막, 아, 나 어렸을 때 다 봤다고.
1: 그러니까.
0: 그럼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나.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줘라. 우리는 이미 대단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미 신비롭고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은 사람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정말 흥황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미 받은 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좋은 거 똥 가방 하나 해가지고 아유 나 진짜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여보 나는 진짜 가방이 없어. 나 진짜 난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닌 것 같아 나 진짜. 으, 짜증나 나 진짜
1: 검은 봉지
0: 똥 가방 하나 사줘 나 진짜 나 이번에 반창회 갔는데 다들 똥 가방 들고 왔다
1: 그러니까 진짜 나만 나, 검은 봉지야
0: 나만 비닐봉지야 나 이거 나 진짜 나 창피해서 나 동창회를 못 가겠어 왜냐 그거 안 들면 나 이제 동창회 못 가겠다 명품 신발 하나 안 신으면 안경테 좋은 거 하나 안 하면 양복 좋은 거 안 입으면 교회 규모 작으면 내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에 기술적인 걸 발라봐도
1: 그렇죠.
0: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우지 않고 자꾸 바르면 그렇죠. 피부가
1: 피부 망가지죠.
0: 피부 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요. 오늘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쪽에요. 제가 뭐가 이렇게 자꾸 생기거든요.
1: 지금 세 개 생겼어요.
0: 세 개 보셨죠?
1: 네네.
0: 그래가지고 아까 저 분장실에서 선생님이 뭘 맞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해주는데 겁나게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게 자꾸 나나 봤더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걸 바르게 됐잖아요. 근데 저녁에 너무 피곤하면 제가
1: 그냥 주무셨어요?
0: 양치만 하고 아이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자꾸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소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메이크업 이렇게 막 색조 화장까지 쫙 하고 안 지우고 주무시면. 뭐 이렇게 피부 트러블 생기시죠?
2: 네.
0: 지금 생긴 피부세요. 지금 생긴 피부인데요. 많이 생기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막 색조 화장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또 감추려고 또 이제. 또 바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추는 거예요.
1: 땜빵 하시는 거예요.
0: 땜빵.
1: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0: 전문용어. 메이크업 전문용어 땜빵.
1: 땜빵.
0: 네, 땜빵 하신다. 네. 자꾸 그런 거 하죠. 나중에 그냥 레이저나 비싼 돈으로 맞으려고.
1: 한꺼번에.
0: 그렇죠.
1: 모아놨다.
0: 그 피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광을 이렇게 지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영광도 지워야 하지만 상처도 지워야 되게 좋은 메이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열등감, 뭐 이렇게 과거에 아팠던 거, 그리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저는요, 사람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게요, 제가 이렇게 오른손 여기를 탁 열면은요, 여기 이게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보이시나요?
1: 네네.
0: 여기 화상 자국이 있어요.
1: 네.
0: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 초등학교도 안 다녔을 때였어요. 이렇게 기어 다녔을 때래요. 엄마 말씀에 의하면 그 젖국 있지 않습니까?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멸젓 같은 거 끓여가지고 김장할 때 하시는 거.
1: 네.
0: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부엌이 되게 이렇게 시골집에 이렇게 깊었는데요. 제가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하다가 이게 부엌에서 떨어져서 손이
1: 거기
0: 그 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대요.
1: 어머, 어머.
0: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화상을 입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데 민간요법.
1: 아.
0: 소주로 독을 빼야 된다. 소주. 그래가지고 일단 소주로 독을 빼고 된장을 시원한 된장을 이렇게 발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게요, 이게 흉터가 생기는 살에는요,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앙상한 팔에다가 이제 화상 자국만 이렇게 크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1: 반팔을 안 입으셨어요?
0: 네, 반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버스를 타면 이게 손 이걸 거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절대 안 잡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또 보이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벗겨지고. 네. 그래가지고 꼭 옆에 있는 복만 잡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 차 탄 얘기가 아니라 인생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자기 열등감이 나올까 봐 절대 그 고리 안 잡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유 저 제가 이래 이래해서 제가 먼저 상처를 했네요. 네. 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아,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혼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약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제가 교우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해외 출장 갔습니다. 계속 출장.
1: 매일 출장이에요.
0: 매일 출장이야. 네. 그리고 신발도 저기 거기다 놔두고요. 아
1: 있는 것처럼.
0: 있는 것처럼. 네. 저는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거 감추고. 저 화상이 있다는 거 감추고 사는 게 더운 날에도 맨날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좋아지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강의할 때 너무 덥더라고요
1: 근데 있는 줄 몰랐어요
0: 네, 그, 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저만 아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현 아니다
0: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강의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더워서 걷었는데, 예, 네, 그래서 열정적으로. 자, 제가 보니까 열정 있어 보이고, 열정 없어 보이잖아요. 자,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마음의 화상이 어쩜 있을지 모릅니다. 예. 네. 삶을 50, 60 산 어른들 마음에, 어떻게 마음의 화상 하나 없겠습니까? 예. 네. 살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화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누가
1: 그렇죠.
0: 뜨거운 물을
1: 붓고 가서
0: 제일 많이 붓는 놈이 남편이에요 남편. 주여 그 놈은 나쁜 놈입니다 주여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놈이 와서 뜨거운 물을 저한테 붓네요 어느 날 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엄마한테 맞아요. 뜨거운 물을
1: 붓죠
0: 그냥 지들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붓고 또 목사님 마음에 또 교인들이 또 그 뜨거운 물 부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또 얼마나 뜨거운 물을 부었을까요? 또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뜨거운 물 부은 것도. 아 사모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정말 전부 다 마음의 화상
0: 그렇죠.
1: 하나씩은 있겠죠.
0: 사실 사람들은 다 마음의 화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추고 싶습니다. 네.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긴팔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손꼬리를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우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를 감추려고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땜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워도 안 입고 추워도 안 입고 뭐 그런 게 막 생겨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인간이 언제 지울 수 있냐 봤더니요. 네. 인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상처에서 자유로워서 영광을 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 영광에서 또다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린아이처럼 웃는다는 거예요. 돈 많아지기 전에 알았던 친구.
1: 맞아.
0: 유명해지기 전에 알았던 친구. 그래서 여행 누구랑 가고 싶어요?
2: 친구.
0: 한 권사님만 남편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해외여행. 너무 권사님 사이 좋으시네요. 묻어버리려고, 거의 다 한숨 묻어버리려고. 남편하고 뭐가 안 돼요?
1: 소통.
0: 대화가 안 돼. 근데 그 어렸을 적 친구랑, 어머, 뭐 이렇게. 야, 나 좀 살쪘지, 그래도. 어머, 기집애야, 나이 먹고 그 정도 사랑 있어야지. 여자 몸무게 70kg 딱 좋아. 여자는 허리 35가 좋아. 이러니까 이제 어머 뭐예요? 그게 막 이제 거기에서 영혼의 위로를
1: 받는 거예요. 맞아요.
0: 그래서 이름 앞뒤에 붙은 거를 점점 떼어가기 시작하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름 앞뒤에 붙은 걸 가장 많이 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 아주 더 중요한 포인트가 누군가가 상처를 주면 상처를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함의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고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방어할 거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저분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공격당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하고 가시는 거죠. 이게 완전 당신을 다 떼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창조주가 아이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의 오묘함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저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이름 앞뒤에 붙은 걸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내 이름 앞뒤에 붙은 걸 잘 못 뗀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뭔가 이상한 거를 믿고 있거나 뭐 잘 뭐 엉뚱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은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습니다.
1: 따라하고 싶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을 네, 좋아하면 네.
1: 그러니까 연예인? 그 연예인 따라하고 싶죠.
0: 처럼 하려고 해요.
1: 맞아요. 네.
0: 무슨 KBS에 무슨 아침에 그 마당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 6시 반에 거기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 그래서 쟤네들이 뭐 방청객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
1: 맞아요.
0: 연예인들이
1: 가수, 가수 음악 프로
0: 그래. 뭐 음악 프로 1년에 한 번 네. 시상식 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새벽에 잔 아이도 있고
1: 네, 밤에 전날 와서 자는 네, 경우도 있고
0: 줄을 서 있답니다. 그러니까 맞아. 저녁인데 그러니까 이게 만사형통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3: 네? 네.
0: 여기
1: 지금
0: 이렇게
1: 3일째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0: 3일째 근데 보세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나왔어요.
1: 네.
0: 좋아하니까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거거든요. 좋아하니까 그 새벽에 애들이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1: 안 일어나더라.
0: 아무리 고음으로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 지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1: 자발적으로 막
0: 네, 그 새벽에 와가지고 해장국 먹고 있더라고요.
1: 이야.
0: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닮아있지 않은 것은 제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 게 맞네요. 제가 당신을 좋아하면 제가 당신을 닮아갈 텐데 저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당신을 닮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왜 또 당신은 인간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조금 울었어요. 조금 슬프고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자명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겁니다.
3: 네.
0: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3: 네.
0: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 하나가 오늘의 포인트인 영광도 지우고
1: 나이도 지우고
0: 나이도 지우고 상처도 지울 겁니다.
3: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죠.
3: 네.
0: 이 은혜가 저희 모든 사람에게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24년 전통의 하이트론스에서 가전제품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대 50%까지 세일하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어떤 안마의자와 가전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요즘 봄이 되니까 고객들이 뭐 더 많이 하이트론스를 찾는 것 같습니다.
1: 아, 예, 이제 저는 뭐 집수리를 하거나 이사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가전제품도 네. 같이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역시 봄이 되면 뭔가 새 단장을 하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드나 봐요.
1: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는 봄이 되면은 네. 이제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그 드라이기 있잖아요.
0: 그래요.
1: 드라이기에서부터 굴뚝 바깥에까지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갖고 드라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청소는 굴뚝 청소부터 한번 전문가한테 가전제품을 구입하러 오시는 게 나아요.
0: 아, 그렇군요. 네. 굴뚝 예, 청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년에 한 번씩 꼭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봄이 되면서 언제나 좀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봄이 계절이 바뀌면 가전제품에도 굉장히 좋은 세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지금 저는 경기 좀 안 좋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여러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메이커 측에서 사상 최초로다가 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24년 동안 하면서 네. 스프링 블랙 프라이데이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렇죠. 하는데 최대 50%까지 세일입니다.
0: 와.
1: 그리고 하이트론에서는 가격을 다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대형 매장에서. 그래서 네. 이제 그런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도 하고 뭐 LG에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문제들이 이런 저 메이커 측에서 하는 게 딜리버리 인스톨이 현찮은 거예요. 다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0: 네.
1: 저희는 저는 24년 동안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네. 그 경력자들이 다 딜리버리 인스톨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0: 네.
1: 또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또 그걸 또 상담을 해줘요. 실수가 아, 없게.
0: 그렇군요.
1: 가전제품은 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안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0: 네.
1: 그거에 잘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걸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대부분 뭐 참 비싼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0: 네.
1: 지금도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사실은 성능은 그게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닙니다.
0: 오래된
1: 그,
0: 거죠.
1: 뭐 만 불이 넘어가고 막 그래 냉장고가 만 불이 만 불.
0: 어떤 거예요?
1: 사실은 네. LG 삼성이 훨씬 나아요.
0: 아, 그렇죠.
1: 요즘에 2-3천 불짜리
0: 네.
1: 성능은 그게 나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의 그 집에 옛날에 그 붙어 있으니까
0: 네.
1: 그 사이즈에 맞는 걸 찾느냐고 하는데 그런 거는 고장이 나면은 말이죠.
0: 네.
1: 2-3천 불이 들어가요. 미니마.
0: 이게 뭐 더 크대요.
1: 이미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실용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0: 맞아요.
1: 그 사이즈에 맞는 또 이 저렴한 것도 LG 삼성도 있으니까.
0: 네.
1: 네, 여러분들 오셔서 하이트론은 먼저 그거에 어떻게 상담을 받으시면은
0: 네.
1: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는 하이트론에서 왜 하이트론 하냐면은 자, 이 냉장고 같은데 가장 생명이 뭐냐면 컴프레셔예요. 갑자기 이제 그 안 되면 냉동이 안 되고 냉장이 안 되고. 갑자기 잘 되던 아이스크림이 녹고 막 그러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그게 부품이 그거를 관장하는 게 컴프레셔인데
0: 네.
1: 그게 고장이 나면은 최소한 800불에서 1200불이에요.
0: 꽤 드네요, 돈이.
1: 예, 네, 그런데 그거를 10년 워런티라는 걸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5년 동안 파트레이버가 다 풀이고
0: 네.
1: 5년에서 10년 동안은 부품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고장이 나면은 모르고 서비스 기사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고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저런 큰 대형 매장에서 사면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0: 네.
1: 근데 하이트론에서 하면은 부품이 워런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0: 네.
1: 그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다든지 세탁기 네. 드럼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건 10년이 워런티되기 때문에
0: 네.
1: 모드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은 저희 하이트론에서 구입했으면은 저희가 그런 어떤 그 매니팩처하고 연락을 해갖고
0: 네.
1: 무료로 받게끔 해드려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3년 전에 4년 5년 전에 고장이 난 걸 갖다가 만약에 공짜로 해줬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0: 아, 대단하죠.
1: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전화를 분사하면은 3시간 4시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하는지 자제분들한테 부탁하자니 또 미안하고 그죠?
0: 그렇죠.
1: 그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0: 네.
1: 그건 하이트론에서 연락하시면 저희가 하이트론에서 구입한 거에 대한 스페셜 서비스를 해주는
0: 네.
1: 그런 한라인들이 좀 있어요. 저희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로다가 편안하실 거예요.
0: 맞습니다.
1: 인터넷으로 사고 뭐 이런 게
0: 네.
1: 나중에 여러분들 뭐 몇 년 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값도 싸고요.
0: 그렇죠. 네. 저렴하고.
1: 빌거리 인스톨 확실하게요.
0: 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인공지능 안마의자도 그렇고 세탁기마저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된 거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1: 네, 인공지능이 이제 세탁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다 된 게 이제 기술이죠.
0: 네.
1: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세탁기 뭐 하려면 세탁하고서 드라이를 옮겨야 되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 하려면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
0: 맞아요.
1: 열로다가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옷감도 손상이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이중으로 들어야죠. 근데 이게 꿈에 그리던 게 지금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갖고
0: 네.
1: 세탁기 하나로 다 드라이가 다 끝나는 거예요.
0: 와,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1: 다 완전하게 다 끝나면 문이 딱 자동으로 다 열려갖고
0: 네네.
1: 중요한 거는 자 에너지 비용이 말입니다.
0: 네.
1: 일반 가스가 필요 없고 굴뚝이 필요 없기 때문에
0: 네.
1: 습기 제거 방식이기 때문에 1년에 11불 밖에 안 들어가요.
0: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 거죠.
1: 11불. 11불로.
0: 11불.
1: 자, 예, 3인 가족이 썼을 네. 때 11불로다가, 아예 그냥 에스티메이션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0: 네,
1: 그리고 삼성이 거짓말하겠어요, 그 대기업에서.
0: 그렇죠.
1: 그리고 110볼트 아무 데나 낄 수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벤트 굴뚝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전쟁 기간이나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걱정이 되십니까?
0: 네, 그렇죠.
1: 전기,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아주 저렴한 전기로다가 해서 전기가 최소로 들어가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열 방식으로 해서 무조건 뜨겁게 해서 옷감을 말리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옷감 선생은 손상도 되고 가스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거는 습기를 먼저 제거를 해버려요.
0: 습기를.
1: 그리고 예, 저온도에서를 그걸 말려요. 그러니까 빨리 마르고
0: 네.
1: 그리고 오래 걸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220볼트짜리 전기가 있으면은
0: 네.
1: 여러분들 90분 만에 빨래하고 드라이가 다 돼요.
0: 둘 다 90분이면 상당히 빠른 거죠.
1: 그렇죠.
0: 네.
1: 만약에 110볼트만 있다 그러면 1시간 40분만이면 끝나요. 예, 그리고 이제 굴뚝이 필요 없고 거기에 필터에
0: 네.
1: 쌓인 먼지만 2주에 한 번씩 그걸 털어주면 돼요.
0: 네.
1: 빨래도 너무 잘 되고요. 왜냐면 인공지능 센서가 있어갖고
0: 네.
1: 빨랫감에 따라서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세제도 큰 통에 한 번 집어넣으면 통이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다가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이전에는 저는 세제들을 너무 많이 넣어요.
0: 사람들이. 네, 맞아요.
1: 절대적으로 대충 넣기 때문에. 근데
0: 그렇죠.
1: 그러면은 빨래가 오히려 잘 안 돼요. 그렇고
0: 네.
1: 빨래, 그 세탁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많이, 그거 너무 과다하게 넣으면. 그러니까 빨래 빨리 되죠.
0: 네.
1: 에너지 비용도 1년에 11불변이 안 되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0: 맞습니다.
1: 빨래 손상도 없죠. 그런데 하이트론에서 사면은 어떤 베네핏이 있냐. 자, 하이트론에서는 미국에서 진짜 단일 매장으로 제일 많이 팔아요.
0: 그렇죠.
1: 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한테 권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이거를 한국에는 이미 3년 전부터 팔렸고
0: 네.
1: 미국에는 올해 들어왔는데 이게 대히트입니다. 그래서 하이트론을 사면은 자 옛날 세탁기 드라이어를 어느 브랜드 거든지
0: 네.
1: 세탁기 150불, 드라이어 150불 요거를 크레딧을 드려요.
0: 각각이요.
1: 300불을
0: 오.
1: 예. 그러니까 300불을 DC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디스카운트로.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요것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0: 네.
1: 정말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거 안 바꾸면 손해입니다.
0: 그러게요.
1: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0: 네.
1: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좋습니다.
0: 주부들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없어요.
0: 네.
1: 너무 좋아요.
0: 맞습니다.
1: 소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소음도 거의 없고
0: 네.
1: 뭐 이거 진짜 장점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그리고 스페이스도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가.
0: 네. 그렇죠.
1: 예,
0: 그것도
1: 예,
0: 장점이죠.
1: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그 위에다 쉘브를 짠다든지
0: 네.
1: 옆에다 놓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조그만 뭐 냉장고나 뭐 아니면 요즘은 LG 스타일러 같은 거 바로 넣어서 뭐 하면은 좋고 그리고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울 빨래하는 것도 그 옵션이 있어갖고
0: 네.
1: 옷도 줄어들지도 않고
0: 네.
1: 아주 센스티비한 것 때문에 그거 하시는 프로그램 그거만 딱 눌러주면 그 여러 가지 옷감에 따라서 다 이렇게 펑션들이
0: 네.
1: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터치 방식으로도 터치만 해주면 돼요. 그걸.
0: 네, 우리 니트 같은 거 잘못 빨면 아주 작아져서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없어도 돼요. 그것만
0: 네.
1: 딱 잘 선택해서 넣어주면.
0: 그렇군요. 요즘에 이렇게 큰 안마의자도 물론 좋지만 우리 집이 좀 작거나 혹은 내가 뭐 사무실에서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작은 사이즈를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은 사이즈인데도 전신 안마가 너무 잘 되는 그 안마의자가 있죠.
1: 네네. 그게 이제 코모라는 안마의자인데 그게 전신이 되면서 양옆 사이즈가 보통은 한 32에서 한 34 이렇게 인치거든요. 넓이가. 네. 저기 안마의자. 근데 요거는 28인치예요.
0: 아, 작군요.
1: 그러니까 작으면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 전에 2399불에 세일하니까 네. 그거하고 솔라라는 제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 사무실에서 갖다 놓고
0: 그렇죠.
1: 간단간단하게 저는 이거 쉬어가면서 네. 피로를 풀어가는데 어떤 분은 저 세탁소에서 자기는 늘 아주 서서 너무 힘들고
0: 맞아요.
1: 너무 피로에 찌들었는데
0: 네.
1: 정말 이거 써놓고 갖다 놓고 너무 해피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제대로 된 거를 저는 그 받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
0: 네.
1: 듀얼 엔진으로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하는데 인공지능 요 듀얼 엔진이 이제 하나는 목하고 어깨,
0: 네.
1: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5,000불 이상 되는 거는 듀얼 엔진이냐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이냐 이걸
0: 네.
1: 딱 따져보세요. 이렇게 하고 종아리 비벼주는 거 목하고 어깨 동시에 해주면서 허리 엉덩이 하니까 굉장히 밀착감이 높고
0: 그렇죠.
1: 세 사람이 동시에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이 제품은 정말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35%에서 40% DC 해준 다음에
0: 네.
1: 그러고 나서 김치냉장고를 또 드려요. 저희가.
0: 그리고 나서 또 선물을 주신다고요? 김치냉장고를.
1: 아니, 예, 예, 예.
0: 와.
1: 40% DC. 그러니까 AI 듀얼 인공지능 안마의자를 구입하시면
0: 네.
1: 자, 요 이제는 새로 나온 건데 40%를 어플을 하시고
0: 네.
1: 김치냉장고를 드리거나 아 그럼 김치냉장고 있는데 일반 냉장고를 드리십시오. 일반 냉장고 드리고요.
0: 오.
1: 아까 말씀드렸던 콤보 세탁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예. 정말 좋으네요. 네.
1: 예, 요거를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0: 네.
1: 힘드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하고. 예, 요거는 파나소닉에서
0: 네.
1: 정말 초당 1500분을 체크업하면서 디테일하게 해주는 파라소닉 안마의자가 있죠.
0: 네, 그렇죠.
1: 너무 좋은데 요게 저는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0: 네.
1: 마사지를 해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렇게 전자제품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트리스잖아요. 잠자는 것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매트리스 설명도 네네.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있나요? 할인이?
1: 예, 매트리스는 지금 이게 63년 전통이고요.
0: 네.
1: 좀 이게 자면서 어깨하고 허리 있는 데가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는데 이게 이제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갖고 딱 이렇게 엉덩이를 앉으면 푹푹 들어가요. 근데 누우면은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0: 그
1: 엉덩이 부분이 무거운데 그게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렇게 해서 고개 유지가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보증을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밑에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사선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겹이 돼 있는데 누우면은 자동으로다가
0: 네.
1: 이게 디스크를 살짝 열어줘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준다는 얘기죠.
0: 네네.
1: 그래서 목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국 카이로프랙터 협회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인증을 해준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0: 네.
1: 정말 대단하고요. 여러분들 그 특히 지금 가운데 이렇게 좀 푹 들어가거나 오래 쓰신 분들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0: 네.
1: 그 안에 또 미국계 좀 뭐냐면 여러 가지 매트리얼들이 허접한 게 굉장히 많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가운데 푹 들어가고 꺼지는 건 허리 통증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0: 맞아요.
1: 그게.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곰팡이 쓴 게 굉장히 많아요. 뭐 20년 썼냐 30년 썼냐.
0: 맞아요.
1: 정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뜯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0: 네.
1: 정말 너무 이게 병의 원인이 될 수도
0: 그렇죠.
1: 있겠다.
0: 그렇죠. 매일매일 자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 여러분들 노후 대책으로다가 저는 그 나중에 저는 간병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0: 네.
1: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런
1: 분들은 그 밑에 저는 이 모션 베이스가 그렇고 상체 리모컨으로다가 딱 올리면 올리고
0: 네.
1: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뭐
0: 네.
1: 심장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 그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0: 그래요.
1: 그걸 모션 베이스까지 같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봄맞이 진짜 특별한 세일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 놀랍습니다. 혜택이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한번 전화하시고요.
0: 네.
1: 예약하시고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하이트론스와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신 물품들 많으실 텐데요.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체험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 때
2: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20번째 페이지, 잡지사 개국공신이자 역대 최다 출연자이자 유일무이한 잡지사의 남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저희가 이제 앞으로 틈틈이 조선시대 왕들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거나 안정시킨 왕의 남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왕의 남자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바로 삼봉정도전입니다.
1: 삼봉정도전.
2: 네.
1: 왕은? 태조 이성계.
2: 그렇습니다.
1: 아, 태조 이성계의 남자 정도전 혹은 정도전의 남자 태조 이성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정도전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2: 정도전은 이제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에 약간의 핸디캡,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외할머니가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출세의 길마다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때 저 사람 몸에는 천한피가 흐릅니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 정운경이 내 자식은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목은 이색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겼던 벗들이 예를 들어 뭐 정몽주라든지 이숭인, 이조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국민왕이 추진했던 반원 친명 자주 정책.
1: 네.
2: 그러니까 원나라에 반대하고 새롭게 뜨는 신흥 강국인 명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려는 자주를 내세우겠다. 신진사대부 젊은 학자에게
1: 잘 맞는 것 같은데.
2: 딱 맞는 거잖아요. 네. 오랑캐의 나라를 멀리하고 중화의 나라를 가깝게 하고 우리는 자주를
1: 네.
2: 내세운다. 그러면서 이 국민왕을 지지했었는데 문제는 국민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암살당하고 나서 우왕이 즉위하니까
1: 네.
2: 권문세족과 또 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이 집권하면서 방향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도전을 뭔가 맞듯이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정도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미션 하나를 줍니다.
1: 어떤 미션이요?
2: 이번에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그대가 가서 접대를 하시오.
1: 아, 그럼 일부러 약간 곤란하게 만들려고?
2: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1: 신진 사대부한테는 조금 난처하죠.
2: 네. 예.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라고 사신 그 상소를 하냐면 원나라의 사신의 목을 베야지. 나를 그 사람을 접대라는 건 모욕입니다. 성격이
1: 배짱이 있네요. 그래도
2: 만만치 않았던
1: 발발합니다.
2: 것 같아요. 예. 그냥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으면 되는데
1: 그렇죠.
2: 목을 베시오. 나는 모욕하는 것이야. 이러니까
1: 밑보일 텐데.
2: 결국 귀양가죠.
1: 아, 귀양가요?
2: 네.
1: 아, 그래요?
2: 그래서 당시 나주의 거평부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1: 네네.
2: 이제 귀양을 가면은 이제 지식인들에게는 그 시기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주 거평부곡에서 그 전까지 비록 그 컴플렉스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정치와 그다음에 중앙의 어떤 지식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약간 좀 멀리 떨어진 현실
1: 왔습니다.
2: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농민들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지방 향리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유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동의 자유가 생기니까
1: 네네.
2: 이제 서울 쪽으로 옮게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의 한양 남경 쪽으로 와서 뭔가 먹고 살리려 하는데 정도전이 늘 힘들어했던 사람이
1: 누구죠?
2: 부인입니다.
1: 부인한테 힘들어했다?
2: 제발 월급 좀 받고 잘 지내시지 성격 좀 죽이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이 돈 좀 벌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정도전이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으로
1: 뭐
2: 남경에서 내가 개경에서 잘 나가는 학자인데 내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합출세합니다.
1: 아, 약간 사교육기관을 만들었어요.
2: 네, 학원 만들었어요.
1: 남경학원.
2: 네, 남경학원을 딱 삼봉학원을 딱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쟤 아직 귀향 안 풀렸잖아.
1: 아, 그래요?
2: 그리고 쟤 역적으로 거의 몰리다시피 한 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동네 그 이렇게 세력가들이 와서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도전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도 가고 김포도 갔는데 거의 비슷한 처지를 거치니까 정도전은 정말 답답할 거 아니에요. 나 그렇죠. 먹고 살자고. 그렇죠. 나 부인한테 돈 좀 보내려고
3: 부인도
2: 하는데.
3: 부인도 의사표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2: 예, 편지 뭐 이렇게 예. 보면은 내가 미안하고 뭐 돈을 못 보내서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정도전은 조금 더 다른 예. 새로운 완전한 국면 전환을 꿈꿉니다.
3: 어떻게요?
2: 그러면서 예. 그는 함경도로.
3: 함경도로?
2: 함경도로 예. 이성계를 찾아가죠.
3: 아, 함경도에 이성계가 있구나.
2: 네.
3: 그러니까 엄청 여기저기 떠들고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가 드디어 함경도 이성계를 만나는 순간인데.
2: 그렇습니다.
3: 그럼 뭐 그 군대로 들어간 건가요?
2: 이제 그때 이성계는 여러 전공을 세우고 여기에서도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전투가 막 끝난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잠깐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도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그렇겠죠. 이성계가 막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찾아왔답니다. 문신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시지? 하고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불렀는데 딱 보더니 이성계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때 사병을 한 2,000명 이상 그렇죠, 그렇죠. 데리고 다니면서
3: 막 소라불로 막 나팔 불면서
2: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주요 이제 전투에서 큰 승전을 거두고 있었으니까 자기 병력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쫙 사열을 예. 딱 하니까 정도지 딱 보고 이 정도 군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 거기서 압도돼야 되는데
2: 네,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군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이성계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네. 못할 것이 없다.
3: 아 못할 것이 없다.
2: 네, 못할 것이 없다. 아 그럼 왜구를 뭐 무찌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그 직전에 황산대첩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면서 말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당신이 군사적으로 큰 성취를 거뒀다면 네. 나의 지혜와 덧붙어 만난다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3: 던졌어요, 지금.
2: 근데 실제로 네. 이게 이제 7년 뒤에 나중에 그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날 즈음에 네. 이 것과 관련된 표현을 실록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이 있는데
3: 아, 예.
2: 그때 정도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 네.
2: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나라 고조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운 게 한고조 유방인데
3: 예.
2: 유방이 나라를 세우려고 장자방을 쓴 게 아니라
3: 네.
2: 장자방이 나라를 쓰려고 네. 한고조 유방을 데려다
3: 쓴 것이다.
2: 왕으로 삼은 것이다.
3: 장자방이 정도전인데
2: 그렇죠.
3: 이걸 누가 쓴 거예요?
2: 이거는 태종 쪽에서 쓴 거예요.
3: 태종이?
2: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만큼 거만했다. 오만했다.
3: 비판적으로 쓴 거군요.
2: 비판적으로 썼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계가 먼저 큰 뜻을 품었다면은 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자신의 휘하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3: 네.
2: 자신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이 큰 그림을 누가 먼저 그렸다면
3: 정도전이 그리고
2: 그렇죠.
3: 그 안에 이성계를 넣었다.
2: 이성계가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그 두 사람이 건국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 정도전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점인 가족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파트너가 된 이성계 역시도 어떤 뭐 집안의 내력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하던데
2: 황산 대첩을 통해서 이성계의 이름이 거의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 맞아요.
2: 문제는 이성계는 아직 시골 사람인 거예요. 개성 사람들이 볼 때는
3: 출신 문제가
2: 아우 저 시골에서 그 아버지 때만 해도 머리 깎았다며 뭐 요런 느낌이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성계의 향후의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고려 최고의 명장으로서 최영의 인정을 받고
3: 네.
2: 그 자리를 잇는 것 정도가 되는 것
3: 아, 그 이상은
2: 보기가 어렵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뭔가 이성계도 나의 자리가 뭐지? 라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네.
2: 그게 이제 황산대첩이 끝나고 몇 년 뒤에 함경도에 머물되었는데
3: 네.
2: 그런데 거기에 이 정도 군대면
3: 네.
2: 뭘 못하겠습니까?
3: 못할 것이 없소이다.
2: 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성계의
3: 그러네.
2: 머리도 반짝.
3: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2: 나의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성계의 그 답답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2: 네.
3: 긁어줬네요, 정도전이.
2: 네.
3: 자,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둘이? 네.
2: 이제 이때 이제 아마 모종의 대화를 통해서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네.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요.
3: 네.
2: 문제는 이때 고려를 둘러싸고 그 국경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명나라의 그 주원장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3: 네.
2: 거의 요즘에 트럼프 못지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폭군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홍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 우리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게 우리가 원나라를 계승한 거니까 다시 다 돌려줘야 돼.
3: 아, 어떤
2: 그러니까
3: 거예요?
2: 철령 땅, 다시 되찾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0: 주정책에 앞장섰던 최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1: 그렇겠네요. 예.
0: 그럼 이 기회에 네. 요동을
1: 칩시다.
0: 칩시다. 우리가 본때를 보여줍시다.
1: 예.
0: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최영은 요동 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1: 명이랑 전쟁하는 거잖아요.
0: 명나라랑 전쟁하는 겁니다.
1: 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0: 저 신흥 강구 네. 너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아주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1: 야.
0: 그렇게 해서 전군을 모읍니다.
1: 네.
0: 전군을 모아서 당시 명목상으로는 10만이지만 실제로 3만 8천 정도의 군대를 모으는데
1: 네.
0: 그중에 기병이 2만 2천입니다.
1: 야.
0: 어마어마한 기병 군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지금 후대 연구자들이 볼 때는 약간의 승산도 있지 않았을까
1: 네.
0: 이렇게 볼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총사령관은 당연히
1: 최영이겠죠.
0: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1: 어떤 변수죠?
0: 우왕이
1: 네.
0: 장인어른 우왕은 장인어른이 참고로 여러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비가 여러분이에요.
1: 장인어른 중 한 분이 최영인가요?
0: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군대가 막 나갔을 때 암살당했는데 나도 암살당할 것 같으니까 내 옆에 계시면.
1: 아, 공민왕이 암살당한 게?
0: 그러니까 우왕은 트라우마로 남을
1: 신경이
0: 거 아니에요.
1: 쓰여서.
0: 우왕도 그러니까 내가 최영이 없으면 암살당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 군이 올라가는 거
1: 아니 지금 명나라랑 전쟁하겠다는데 자기 지켜달라고 지금 최영을 붙잡는다고요?
0: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이 볼 때 아, 아마 한숨을 몇 번 쉬었을 것 같아요.
1: 이놈의 사위.
0: 그러면서 아, 알았다. 그럼 내가 남겠다고.
1: 개성,
0: 아,
1: 남아요.
0: 개성에 남겠다고.
1: 왕이니까.
0: 그렇죠. 이제 평양까지는 이제 군대를 배웅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서 사령관이 바뀝니다.
1: 네.
0: 이성계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돌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회군.
1: 위화도 회군을 한다.
0: 위화도 회군을 해서 위화도 회군. 왕의 명령을 받지 않는 회군은 반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란의 명분인데 문제는 또 다른 장군이었던 조민수는 우왕과 가장 근접해 있었던 권문세족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할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정조돈을 통해서 아마 그 뜻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0: 이 요동 정벌은 네. 공민왕이었으면 안 했을 거다.
1: 아.
0: 돌아가신 공민왕이었다면.
1: 그 말인 즉 우왕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0: 거스르고 이거는 최영이 주도한 것이니, 그러니 이거는 군대를 돌리는 게 우리 같은
1: 네.
0: 고려의 신하로 볼 때는 네. 맞는
1: 하당하다.
0: 거다. 조민수가 약간 자기도 전쟁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논리가 네. 막 고려의 역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회군에 동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급격하게 최영이 1천 군대로 개성해서 맞섰지만
1: 예.
0: 최영 1천 군대는 어떻게 보면 당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최영도 잡혀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1: 우왕도 피위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져요.
1: 어떤
0: 우왕을 폐위를 시켰으면은
1: 네.
0: 어디 왕씨 중에 한 명을 모셔갖고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0: 그 다음 왕이 청왕이 우왕의 아들입니다.
1: 예.
0: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가만둘까요?
1: 청왕이요?
0: 청왕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에 이성계의 세력이 네. 압도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 아.
0: 정치 역량 속에서.
1: 위화도 회군을 하고 우왕도 피해시키고 최영을 죽이고 나서도
0: 네.
1: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 우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되죠.
1: 아,
0: 이성계의 처지에서 보면은 네. 우왕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모르는 왕 하나를 왕시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창왕은 자기 아버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면 예. 자기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을
1: 가만두지 않는.
0: 가만두지 않을 거고 때에 따라서 우왕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 예.
0: 심지어는 우왕이 이성계를 암살하는 계획이 발각되기도 합니다.
1: 아,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는 엄청 좀 답답하고
0: 그런데 이 상황을
1: 조급하고 불안하고
0: 타계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이때 여기에 대한 논리를 누가 주냐면 네. 정도전이 줍니다.
1: 어떻게 타계책이 뭔가요?
0: 네. 폐가 입진 네 글자를 줘요.
1: 폐가 입진
0: 가짜를 없애고
1: 진짜를
0: 세운다.
1: 가짜 진짜가 뭡니까?
0: 가짜는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왕 창왕이 왕우 왕창이 아니라
1: 네.
0: 신우 신창이다.
1: 아, 그게
0: 왕씨가 아니다.
1: 신돈 그건가요?
0: 그렇죠. 신돈의 신녀였던 반야가 나중에 그 국민왕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1: 예.
0: 그 낳은 아들이 우거든요.
1: 예.
0: 왕 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왕은 왕씨성이 아니라 신씨성을 가진 게 맞고
1: 예.
0: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생각을 했지만
1: 예. 가짜다.
0: 가짜 아니냐.
1: 아, 정도전이 이 논리를 제시하는군요.
0: 그러니까 가짜니까 창왕까지 쫓아내는 게 맞고.
1: 그럼 입진 진짜는 누굽니까?
0: 왕씨 한 명 데려다 보면 되죠.
1: 아, 허수아비.
0: 네, 그래서 신종의 후손이었던 왕요라고 하는 인물을 네. 후손을 왕에 올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양왕

0: 이 되었고 예. 결국은 이제 우왕청왕까지 죽이게 되면서 예. 권력을 이성계 정도전이 돈독하게 잡는 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1: 이렇게 이성계와 정도전이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는데요. 이어서 개혁정책 하나가 나온다고요?
0: 네. 바로 뭐냐면 토지개혁이에요.
1: 토지개혁을 조선건국 전에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당시 그 고려 말에 가장 큰 문제점을 권문세족이고 농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예, 예. 일반 백성들은 이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다. 모든 이익은 권문세족 귀족들이 가져가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때 정도전이 생각을 할 때 아마 이건 이성계 생각보다는 정도전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정도전이 생각을 볼 때 이 땅을 몰수를 해서 네. 관료들이거나 백성들이거나 학생들이거나 군인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올바른 국가가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고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왜 네. 밀어붙였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소수의 권문세족은 몰락을 할
1: 그렇겠죠.
0: 거고요.
1: 그렇겠죠.
0: 네. 그러면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인
1: 지지하겠죠.
0: 정도전이나 네. 이성계를 지지할 겁니다.
1: 그렇겠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전법이에요.
1: 과전법이군요. 이게.
0: 실제로 이 그래서 당시 왕이 됐던 공영왕조차도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의 땅도 아마 뺏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90년에 개성에서 토지 문서를 불태우는 걸 보고 공양왕이 울었다 그럽니다.
1: 아, 현직왕도 뺏었어요. 현직왕 토지를 볼 수 있어요.
0: 울었다고 하죠.
1: 아, 울어요. 그 왕이 네, 울었대요? 네,
0: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91년에 그 뺏은 땅을 가지고 하는데 원래 계획은 전국적이었지만 당시 어떤 역량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세력이 상당수가 이성계와 정도전 쪽으로 끌려왔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까 땅 뺏기고 울었던 공양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는 거잖아요.
0: 네. 보통 예. 이제 어떤 나라의 마지막 왕의 시호는 네. 그 다음 나라에서 지어주거든요.
1: 아, 후대에서. 예.
0: 공손하게 양위한 왕.
1: 그래서 공양왕이에요?
0: 공양왕이에요.
1: 아, 공손하게 양위했나요?
0: 네. 뭐 나중에 뭐 공양왕이 이성계 보고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고 네네. 동맹을 맺자 그러는데 왕과 신하가 동맹을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성계 이제 거부를 하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러나시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392년에 마침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공신들이 여러 번 이제 재촉을 하지만 몇 번 사양을 하다가 이제 사양을 하다가 네. 이제 왕위에서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를 대신해서 이제 조선으로 건국을 하게 되고요.
1: 네.
0: 다만 흥미로운 거는 이때 처음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약간 민심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려의 옛 법도를 따를 거고요. 나라 이름도 그대로 고려로 할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처음에 1392년에는 고려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호가
1: 조선으로
0: 바꾸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1: 정도전입니까?
0: 그렇죠. 그리고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새롭게 도시를 꾸미는 것도
1: 정도전이다.
0: 그리고 궁궐 이름을 경복궁, 군자만년 계희영복에서 가져오고 임금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십시오. 근정전. 이런 내용들을 붙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설계자라는
1: 그러네요,
0: 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도전을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잡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0: 그렇죠. 명나라의 관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아직 홍무제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트집 잡고 있었고 뭐 문장 하나로 니네가 우리를 무시하네 어쩌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런 가운데 표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냈던 외교 문서에 작성자를 잡아보내라. 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1: 명이요?
0: 네, 그런데 네. 그 표전문의 작성자를 거기서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정도전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럼 정도전 보내라 얘기죠.
0: 정도전 보내라는 네. 거. 태조 이성계는?
1: 아니대요.
0: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태조는 정도전이 아니면 일을 못하고 나중에 태조가 자신이 묻힐 지금의 이제 경기도 구리에 있는
1: 권원릉
0: 네. 자리를 여러 장소를 선택할 때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정도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실록의 여러 자료를 보면은 정도전과 태조의 막 우정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태조실록이 태종 때 만들었잖아요.
1: 그래서 예.
0: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면은 네. 태종에게 불리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아주 오피셜한 내용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 그래도 친해.
0: 정도전이 아무리 이게 길한 자리를 찾는 거고 미래를 위한 일이지만 제가 임금의 무덤 자리를 찾으려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들은 태조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나의 사람이다.
1: 내 사람이다.
0: 이라는 말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이제 이런 사람을 보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정도전이 뜻밖의 칼을 내밉니다.
1: 어떤 칼을?
0: 최영이 요동 정벌할 때 반대했던 게 이성계고 그렇죠. 그 옆에서 그거를 지지했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2: 그렇죠.
0: 요동 칩시다.
2: 아, 정도전이 요동을 치자고 해요?
0: 요동을 칩시다. 아무래도 네. 실력 행사를 네.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진법에 관한 책들을 적은 바가 있었던 정도전이 볼 때는 여러 부분에 승산이 있다고
2: 승산이
0: 판단한
2: 있다고
0: 거예요.
2: 봤어요.
0: 다만 지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각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모두 군대를 국가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 규합을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 혁파해야 됩니다.
1: 아, 왕자들의 사병을.
0: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0: 왕자들도 이성계와 비슷하게 각각 사병을 입고 네.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네. 세웠었잖아요. 네. 방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니까
2: 예.
0: 협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나 국내 문제를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되는 거죠.
2: 네.
0: 여기에 이제 크게 위기감을 느꼈던 게
1: 왕자들이겠죠.
0: 왕자들이겠죠. 이거 그대로 되면은 네. 요동 정벌이 이기고 안 이기고 문제가 아니라 내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면 아버지 하자는 대로 때에 따라서는 정도전 하자는 대로 끌려가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위기의 왕자들이 몇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중에 뭐 방간도 있을 거고 방원도 있을 텐데 네. 특히 위기감을 느꼈던 게
1: 방원입니까?
0: 방원입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치자 우리가 먼저.
1: 정도전을.
0: 그렇죠.
2: 아.
0: 그래서 1398년 8월 26일 날
2: 아.
0: 한밤중에 정도전은 그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남은의 집으로 놀러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 아, 예.
0: 술을 마시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밤중에 군대를 일으켰던 방원이 그 남은의 집 격해서 남은 정도전을 죽입니다.
2: 아.
0: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 명분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정도전이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 왕자들을 없애려고 해서 부득이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정도전을 먼저 쳤다. 그럼 여기에 끝났으면 그 명분이 맞을 텐데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요? 경복궁으로 갑니다.
2: 아, 그렇죠.
0: 그리고 세자였던 방석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세자를
2: 방석이 막내죠?
0: 막내 네. 여덟 번째. 네. 그래서 그 방석을 죽이고 이복 동생이고 그 방석을 가르쳤던 게 정도전이잖아요.
2: 네.
0: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이성계가 아파서 누워 있는 날.
2: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 디데이는 네. 이성계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방원이 일으켰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 아.
0: 보통 역사 속에서는 제1차 왕자의 난,
2: 난이죠, 이게.
0: 그러니까 이제 네. 나중에 방간하고 부딪혔던 제2차 왕자의 난과 비교해서 하는데 이 낱말이 약간 적절하지 않아요.
2: 어떤 면에서요?
0: 왜냐하면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왕자끼리 싸워야 되는데
2: 그렇지.
0: 그게 네. 아니라 여기서는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태조를 실각시킵니다.
2: 그러니까
0: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낸 쿠데타예요.
2: 그냥 방원의 쿠데타죠. 예.
0: 다만 아직까지 태조가 기력이 있었고
2: 네.
0: 그다음에 태조를 따르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2: 예예.
0: 태조는 이때부터 10년 뒤에 죽습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하몽도 가고
0: 예. 그 회암사도 가고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벌어질 수 있어요.
2: 네, 네, 네.
0: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인 절충책을 찾은 게 뭐냐면 큰 아들은 없지만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가 태조에게도 괜찮은 아들이었고 태종이 볼 때도 욕심이 없는 그리고 본 부인으로부터는 아들이 없어요.
2: 아, 그럼 믿을 수 있는
0: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 형이라면 나한테 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왕자리를 넘겨주지 않을까? 태조로 볼 때도 내가 태종한 그 방원한테 왕자리를 뺏기는 건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2: 네네.
0: 그런데 내가 둘째한테 큰아들이니까 물려준다.
2: 네. 방과는 명분이 괜찮아요.
0: 그렇죠. 네. 방원은 이제 없었으니까.
2: 네.
0: 그러면은 그렇게 물려준다라는 어떤 정치적 타협 속에서 이게 큰 탈 없이 끝나서 다행인 거지. 쿠데타로 봐야 되는 거고.
2: 네.
0: 다만 이제 후대에 볼 때 왕권을 좀 더 강조했던 게 태종이지만 사실은 태종은 정도전에 정책들을 계승하는 게 많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주자소 같은 것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정치 네. 권력을 둔 투쟁 속에서 정도전이 졌다. 방심을 한 상황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 예. 마치면서 짧게 태조와 정도전 어떤 관계였다라고 보십니까, 선생님?
0: 네, 그 정도전을 다시 복권시키는데 결정적인 배경은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경복궁을 처음에 이름을 지은 것도 지은 것, 그다음에 세운 것도 다 정도전이잖아요.
2: 그래서 그때 복구.
0: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복권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경복궁이라는 거는 조선 건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정치는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고 그 체계 속에서 궁궐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도전이 없었다면 이전과 다른 고려보다 나은 조선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1: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국하고 기틀을 잡은 남자 정도전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도전이 주축이 된 역성혁명은 정도전이 늘 곁에 두고 탐독했다는 맹자의 혁명론의 사상적 기반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정도전의 젊은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낙담이 있을 때 5살 많은 친한 형으로부터 이 맹자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정도전에게 처음 맹자를 전해준 그 친한 형이 바로 정몽주였으니 정몽주는 자신의 선물이 훗날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은 그때는 짐작도 못했겠죠. 이런 또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또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소원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박갑수 목사입니다.

0: 오늘의 초대 손님 박갑수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아주 정말 오늘 가져오신 악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목사님 좀 특이한 찬양이죠?
2: 우리가 늘 들었던 어떤 네. 좀 보편적인 찬양은 아니고 일단 네네. 오늘 목사님이 그 비주얼도 뭔가 범상치 않으시잖아요.
0: 예, 예술인 같으신
2: 예술인입니다. 네, 예. 예,
1: 진짜 예술인들 앞에서.
0: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들은 찬양이 할머니의 기도.
1: 네,
0: 목사님께서 자작곡하신 곡인데.
1: 네, 맞습니다.
0: 할머니의 사연을 직접 이제 쓰신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네. 할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1: 예, 뭐 할머님 장자 밑자 옥자 권사님이셨는데
0: 네. 예.
1: 키는 작으시지만 굉장히 예. 담대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0: 예.
1: 그래서 뭐 일화로 저희가 6.25 때 가족들이 이제 동굴에 피난한 적이 있었는데
0: 예.
1: 그 동굴이 이제 깊은 곳에 옛날에 일제 시대 때 학살된 분들이 묻혀 있던 곳이거든요.
0: 예.
1: 밤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원혼들의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0: 네.
1: 이제 저희 아버님 고모님들 어릴 때 막 무서워하시니까
0: 예.
1: 할머니께서 이제 통성기도 막 크게 대적하시고
0: 예.
1: 찬송을 부르시면서
0: 예.
1: 이제 우리 자녀들을 재우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동굴에서 네. 사셨어요?
1: 6.25 피난 때 잠깐.
0: 예, 그러니까.
1: 예. 근데 정말 기도대로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0: 근데 왜 할아버님 먼저 돌아가시게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1: 아, 할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0: 예.
1: 할아버지가 뭐 후에 남아 계시면 예. 아무래도 챙겨줄 사람이 없고 좀 불편하실까봐
0: 예, 예, 예.
1: 가족들이 또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0: 그때 예. 진짜 할아버님 먼저 가셨어요?
1: 예. 그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예.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고
0: 예.
1: 두 번째는 저희 막내 삼촌께서
0: 예.
1: 외항 선원이셨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가시면 1년에 뭐 한 번이나 잘하면 두 번 오실 정도인데
0: 예.
1: 막내 아들을 또 엄마들이 사랑하시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본인이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0: 보고,
1: 기도를 하셨어요.
0: 아들 보면서 예. 돌아가시게 해달라.
1: 그러니까요.
0: 아. 예.
1: 근데. 그런데 정말로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0: 예.
1: 한국에 오셔서 어머니 아니, 할머니 뵙고
0: 예.
1: 인사드리고 집에 갔는데 계속 속이 안 좋으시다고 다 비우시더니
0: 예.
1: 그 다음 날 아침에 작은 아들이 문 하나로 왔을 때
0: 예.
1: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2: 와, 정말 정확히
1: 예. 기도대로.
0: 예.
1: 네. 이제 마지막은 저에 대한 기도인데요.
0: 예, 손주.
1: 예, 할머니께서 너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0: 예.
1: 주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0: 예.
1: 저의 어릴 적 꿈은 만화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정말 할머님 기도대로.
0: 기도대로?
1: 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죠.
0: 아,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죽음에 관해서도 기도가 네. 참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잘 죽는 것.
1: 아멘.
0: 편안해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한 아멘. 기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축복의
1: 아,
0: 기도도
1: 맞아요.
0: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네. 할머니께서 다 미리미리 하셨네요.
1: 네.
0: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사님 그런 꿈이 만화가셨는데
1: 네, 네.
0: 어떻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셨을까요?
1: 네, 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좀 소질이 있어서
0: 네.
1: 이제 수상도 많이 하고
0: 네.
1: 꿈을 이렇게 만화를 그려서 문화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0: 예.
1: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화실에서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했는데
0: 예.
1: 저 화실의 선생님하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많이 부딪혔어요.
0: 아,
1: 선생님께서는
0: 예.
1: 너는 왜 순수하지 못하게
0: 예.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냐. 이분의 주장은
0: 예.
1: 그림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0: 예.
1: 예,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다가,
0: 네, 네.
1: 어느 날은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그림을 품평해 하는 자리에서, 네. 공개적으로 이제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0: 뭐라고요?
1: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느끼기에, 아, 이거는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모욕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0: 네.
1: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 때려치겠습니다.
0: 예.
1: 하고 이제 미술을 아예 그만뒀죠.
0: 아니 좀 특이하네요.
1: 네.
0: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예. 선생님과 부딪혀서
1: 네, 네.
0: 어떤 젊은 학생이 그림을 포기하게 만든
1: 네,
0: 거예요.
1: 네, 네.
0: 그 선생님은 굉장히 크리스천이 싫었나 보네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거의 네. 약간 핍박에 가까운.
0: 그러게요 네. 말이에요. 네.
1: 지금 제 친구 중에 한남대 교수하는 친구가 그때 같은 화실 다녔는데
0: 예, 예.
1: 그때 선생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 친구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2: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 미술로 사실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1: 그렇죠.
2: 네. 입시를 정말 얼마 안 남겨두고.
3: 맞아요.
2: 근데 포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1: 그 당시에 이제 독서실이라고 그러죠. 네. 들어가서 이제 예체능계에서 인문계로 바꿔야 되니까.
2: 그렇죠.
1: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보다도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이제 연세대 신학과에 응시를 했는데 할머님의 기도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2: 아, 합격을 했어요? 네.
0: 하나님께서 그 미술 선생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3: 신학과를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1: 하나님 그렇게 기도대로
0: 그 미술 선생님 뒤에 가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애 하나 신학 때 보냈잖아요. 진짜, 미대 안 보내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1: 네,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0: 그러네요.
2: 아니 그 만화가를 꿈꾸다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시게 된 건데 너무나 다른
1: 그렇죠.
2: 신학교 다니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다닐 당시에 그때 한참 데모를 많이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맨날 데모 시위하고 캠퍼스에 체류탄 날리고 그랬던 시절인데 1학기 때 학생들이 많이 방황을 해요. 네. 저도 이제 그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름방학 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0: 네.
1: 그래서 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정말 저를 좀 만나달라. 저한테도 어떤 체험을 좀 주세요 하고 이제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한 10일째 되던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또 이제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새롭게 해서 출연하셨던 목사님들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달라고 애타게 울부짖었던 사연들이 꼭 있더라고요.
2: 그렇죠.
0: 아, 우리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그냥 뭐 그래서 확실히 다른 길인가 봐요. 근데 이제 방언이 터지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1: 네, 그때 믿음의 집이라고 전가화 목사님이 하시던 기도원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을 내려가야 되는 날, 그날 새벽에 체험을 한 거예요.
0: 어떻게요?
1: 갑자기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 찬양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방언 찬양이요?
3: 방언 찬양. 처음 들어봐요.
1: 아 그러세요?
0: 찬양. 방언 찬양은 개그맨 김효진 씨가 잘하는
1: 아 그런가요?
2: 얼마 전 나오셔가지고
0: 방언 찬양은 어떤 건가요?
1: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라라라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지나면 이제 언어처럼 들리잖아요. 뭐 He's alive and I should spea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언어 같은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이제 영어도 아닌
2: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1: 그렇죠. 그 시간에 이게
0: 성경께서 제가 작곡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2: You spend,
0: you spend, you
1: spend. 이미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2: 방언인가 보네요.
3: 그랬나요?
0: 우리끼리 가짜 용어라고
1: 맞습니다.
3: 근데 진짜 목사님 그 뜨겁게 되신 그 신앙이 제가 듣기로는 약간 할머니의 기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3: 또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셨다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36살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 당시로는 이제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0: 지금은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이제 아들 이제 장가 갈 수 있게 좋은 며느리를 달라고 이제 매일 기도하셨고 제가 그때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인데 한 기자 하시는 집사님이 꼭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 이제 개척교회에 갔더니 기도회를 하시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회 하려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고 이쪽에서 어떤 여학생이 머리가 이렇게 길고 청바지 입고 엄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전도사님 딸이군요.
1: 근데 보통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예. 첫인상에 어우 정말 멋지다. 예. 오 잘생겼다. 이런 단편적인 인상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매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전 존재가 예.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걸 느낀 거예요.
2: 전 존재가? 네.
0: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전 존재 자체가?
1: 존재 자체가. 예. 전 존재가.
2: 그러니까 뭐 화강을 네. 넘어서서.
1: 네. 이 사람의 성격, 인품, 뭐 모든 것이 예.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0: 어떻게 첫눈에?
1: 네.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미쳤나 내가?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3: 근데 왜요?
2: 이쁘기도 이뻤어요?
0: 이뻤지.
2: 이뻤죠? 그러니까
1: 저는 네. 36살이었고요.
0: 네. 그 딸이 전생에 딸은?
1: 대학교 2학년. 22살.
0: 큰일 나.
2: 그거는
0: 그때 표현할 수 없잖아요.
2: 이루어질 수 없네.
0: 표현할 수 없어. 했다가 전사님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우리 내 딸을 어떻게
1: 큰일 났죠.
0: 너 이럴 수 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딱 왔는데 어떻게 네. 하셨어요, 바로?
1: 아,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충격에 휩싸여 있었는데 예. 기도회가 끝나고 예.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예. 저를 부르시면서 예. 본인 집으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따라갔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은 다 방에서 자는데 거실에서 저랑 새벽 3시까지 예. 본인 얘기도 하시고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서
2: 저는 처음 만난 거잖아요.
1: 처음 만난 날.
0: 예.
1: 새벽 3시까지 거실에서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0: 예예.
1: 그런데 이걸 3주를 계속했어요.
2: 매일매일이요?
1: 매일 저녁마다 전화 불러가지고
0: 전우선님이랑
1: 3주 동안
3: 왜 그랬어요? 예.
1: 그러니까요.
0: 전우선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3: 다녀와 있으신
1: 가족들은 다 자는데 벌집에서
0: 네. 전우선님이
1: 네. 정말 특이한 상황이다.
0: 네. 딸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아니 3주면 20일 동안 계속
1: 그러니까요.
0: 매일 이걸
1: 네네.
3: 그리고 새벽이잖아요.
1: 네. 그것도 새벽 3시까지 저도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네. 끝나고 이제 가서 그러다가 이제 3주 되던 날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는데 예. 제가 그 기도에 갔던 그날 예. 기도하시는데 예. 갑자기 예. 네 사위다 이런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0: 들으셨대요? 네.
1: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저기 이제 시커먼 학생이 아저씨가 되게 어두운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그때 특히 저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0: 아, 그렇죠, 그렇죠.
3: 아기 제적.
2: 아니, 기본적인 엄마라면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내 딸 아직 20대 초반이잖아요.
1: 22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서는 인간적으로 힘드셨겠죠.
0: 힘드시죠.
1: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2: 아, 그래서 3주를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었구나.
1: 그래서.
2: 야.
0: 아, 근데 이제 뭐 전사님은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일단 하고
1: 네네네.
0: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1: 그렇죠.
0: 예, 따님이 네네. 따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대학생인데 저 아저씨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뭐 예. 군대방 갔다 와도 그렇죠. 아저씨라고 피해 다니잖아요.
0: 복학생만 해도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1: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 엄마가 딸 책상을 정리하다가 두 장의 쪽지를 발견한 거예요. 한 장은 고등학교 때, 한 장은 대학교 때 교회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써내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믿음이 3대 이상인 집안의 자손, 키가 175 이상인 사람, 나이가 5살 이상 차이 난 사람,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룰 줄 아는 사람.
3: 다 맞죠.
1: 아이들을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맞는 거예요.
2: 근데 웬만하면 이건 좀 맞지 않나요?
0: 교회 가면 다 있어요. 교회 가면 기타 다 치고 교육받고 그렇죠.
2: 근데 이제 어머니 전도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도 응답이
0: 그게 입체로 확 다가온 거죠.
3: 그러면 목사님도 배우자 기도를 하셨었어요?
1: 저는 사실 그때 나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결혼에 제가 한 거는 1도 없어요. 제가 그 자매가 예뻐서 막 쫓아다니고 이래서 했으면 그거는 이제 뭐 저의 인간 승리일 수 있는데
0: 그래요.
1: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0: 그래요.
1: 제가 정말 은혜로
0: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셨어요?
1: 네, 사실 저는 미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2007년도에 저의 여동생이 네. 갑자기 미국에 한 10년 넘게 살다가 예.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0: 왜요?
1: 30대 초반이었는데 예. 제 여동생이 노래를 잘하고 예. 그 무용 전공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예, 프로그램에서 예. 우승도 하고
0: 아, 그 정도 잘했어요. 예,
1: 모 아이돌 그 걸그룹에도 뽑혔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아, 예, 연예계는 절대 안 된다 예, 반대하셔서 아 그냥 자기가 꿈을 못 적고. 펼칠 것 같으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 혼자 미국에 간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0: 일했어요.
1: 정말 바닥부터 해가지고 아주 비즈니스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동생이 네. 오빠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뜻이 뭐야? 네. 그래서 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했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예.
2: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왔고요.
1: 네, 그거 하나 딱 물어보고. 예.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된 거지.
0: 어떻게?
1: 네. 며칠 있다가 주일날 오후에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예. 동생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멀쩡했는데 예.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고 그래서 제가 긴급 비자를 받아서 예. 미국에 가게 됐죠. 갔더니 예.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영안실로 갔다는 전화가 또 온 거예요. 30대 초반이었는데
0: 무슨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동생이 이 뒤에 투머가 있었는데 예. 그걸 몰랐죠. 너무 워낙 젊고 건강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출혈 문제 갑자기
0: 출혈 같은 예. 거군요. 예. 그래서 가서 가자마자 바로 장례 치르신 거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도 처음이었고 예. 가니까 이제 정말 충격의 구간이었죠. 예. 그래서 장례 마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눈앞에 누워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게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좀 많이 울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장모님하고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 미국에 와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머리가 하얘졌죠. 저는 한 번도 미국에 올 생각을 안 했는데. 예. 그런데 크고 비밀한 걸 숨겨놓으셨고 저한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6개월 전부터 3번의 꿈을 꾼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예, 어떤 꿈을 꾸셨어요?
1: 제가 2004년부터 예. 하나님께서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항상 제 반응은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이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면 제가 제 인생인데 관람자가 돼가지고 예. 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도 6개월 전에 예. 첫 번째 꿈이 이사를 가려고 네. 이사 갈 집을 박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 스타일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외국 스타일로 된 집을 제가 보는 예.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 있다가 또 꿈이 이어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 정원도 보고 건물도 보고 이러는 꿈을 꾼 거죠.
2: 선명하게.
1: 네. 예. 이어진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또 2개월 있다가 꿈을 꾸는데 이사 가기 직전 예. 막 준비를 하느라 바빠요 사람들이. 예. 제가 그 집에 서랍 하나하나까지 다 열어보는 꿈을 꾼 게 그 예언 기도를 듣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시려고 미리. 6개월 전부터 예고를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2007년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0: 그 사실 가족을 잃고 아까 그 동생분이 여호와의 뜻을 물어봤다는 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계셨던 거죠.
1: 네,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그런 질문을 한
0: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많은 아픔 가운데 그럼 장모님과 통화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비전을 확실히 응답이라 믿고 미국 땅으로 향하신 거예요.
1: 그렇죠.
0: 사실 우리 같으면 참 염려가 많을 텐데요. 네, 네. 미국이란 땅에 갑자기 호를단신 간다는 네. 것이.
2: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에 대한 거는 아무리 그 장모님이 네. 뭐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지만 네, 네, 네.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의 기도가 네. 또 궁금해요. 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1: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네.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시는 거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다 정리를 시키시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자를 받는 것도 제가 그 상황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예, 예. 또 이렇게 통과가 되고 예, 예. 예, 정리도 다 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0: 그럼 이제 미국으로 처음 도착하셔서 네. 처음 시작을 하시면 이제 막막하실 텐데 그렇죠. 어떤 사람부터 시작을
1: 네,
0: 하실까요?
1: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 떠나면
3: 고생이다.
0: 멍멍 고생.
1: 고생이죠. 요새 한국에서 이제 앞에 그게 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참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예, 예. 네, 뭐 말도 안 통하고
0: 그럼요,
1: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갔으니까 많이 이제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부르던 거랑 예. 미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예. 그 아버지의 무게가 달라요. 아. 네. 제가 찬양 목사로 갔던 교회에 예. 영상을 하시던 전도사님이 예. 이제 그만두시고 나간 지 한참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홈페이지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이제 뭐 폰으로도 찍고 막 아이패드로도 찍고 했는데 편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일을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는 자야 되는데 이제 계속 피곤이 누적돼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러 딱 갔더니 네.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왜 입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왔는데 그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제가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면마비가 좀 심하게 와서 아직도 이제 다 회복은 되지 않은 상태예요.
0: 아직이요?
1: 네, 그래서 네. 입쪽에 이제 좀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2: 힘드셨네요.
0: 네. 아니 안면마비 오면 이렇게 대인기피도 그런다는데
1: 맞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게 돼요.
0: 그렇죠. 네, 내 모습 보이는 것처럼 네, 네, 어떠셨어요?
1: 네. 신기한 거는 네. 그때 되니까 네. 제가 한 번도 제 얼굴에 대해서 혹은 이제 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데 예. 아 이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구나. 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주신 선물이란 걸 그때 깨닫고 예. 아, 좀 멀쩡할 때 더 열심히 찬양할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0: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죠?
1: 예, 참 신기하게도 예. 그 이제 그 3년 동안은 제가 아예 찬양 목사를 못하고 그냥 이제 방송이나 뭐 음향 이런 교회 다른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올 9월 달에 네. 갑자기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겨서 이제 네. 초청받아서 갔는데 많이 좀 회복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부터는 하나님 이제 다시 다니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올해도 전혀 제가 한국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또 열어주셔서 예.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예. 방송에도 나오게 됐죠.
0: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거죠?
1: 아직은 좀 불편한데.
0: 있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0: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목사님 어떤 위로를 주고 싶으세요?
1: 네. 하나님께서 네. 우리보다 예.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네.
0: 맞아요. 네.
1: 그리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나라에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의 중심 천국 하늘나라를 제가 전하고 싶고 네.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늘나라 바라보시라고 네.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찬양을 좀 불러주시고 은혜 나눠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연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네,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한국에서의 아버지는 너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3: 진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저는 그 하물며라는 그 찬양 들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에 되게 많이 마음이 왔어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해서 아, 참 믿음 가진 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보다 먼저 가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또 바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박혜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과 친분이 있던 관계죠?
2: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죠.
0: 네. 네.
2: 미국 떠나시기 전에 같이 잠깐 활동하고 미국 잠깐 뵀는데 오늘 아까 이렇게 삶을 나눠주시는데 아직도 좀 불편하시잖아요.
0: 네.
2: 그죠?
0: 네.
2: 아직 뭐 마비된 그런 부분도 불편하실 텐데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박갑수 목사님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좀 행복해 보였어요.
0: 아, 네.
2: 네, 행복해 보였고 어느 때보다 평안해 보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겉모습은 정말 건강해 보이는데 우리 영혼이 마비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은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목사님 일단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0: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헌신의 사역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육체를 찢어져 가면서 찢겨 가면서 사역하시고 목회하시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의, 내 아빠로서의 내 우리 목사님, 남편으로서의 목사님,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목사님은 어느덧 다 지쳐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으신데도
1: 네, 네.
0: 찬양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찾아다니시고 마치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아파가면서 내 육체에 헌신해가면서 이렇게 강단에 쓰시는데 그저 나 아픈 거, 나 외로운 거, 내 힘든 거 기도해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는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저는 이제 부유한 나라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1: 맞습니다.
0: 시대가 아닌가.
1: 네,
0: 미국이라는 땅,
1: 네.
0: 한국이라는 땅,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땅들에 이곳이 이제 선교지가 되어가는 시대에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땅에 세우시기 위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더 울려 퍼질 찬양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더 애써주시고요.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1: 네.
0: 찬양 들을까요?
1: 네, 역시 제 냉수한 그릇 1집 앨범에 수록됐던
0: 네.
1: 천국에 대한 노래예요.
0: 예, 예.
1: 이사 갈 준비.
2: 네. 이사 갈 준비.
0: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인가요?
1: 네.
0: 그 찬양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은혜입니다. 그 찬양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0절 그리고 16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제가 1983년에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세미나를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뭐 다들 유학생 가난하니까 오렌지 주스를 먹는데 사는데 그때는 이 from concentrate 약 얼어 주스를 얼려서 이렇게 냉동고에서 파는 그 주스가 있어요. 그걸 싸서 그걸 사갖고 집에 와서는 물을 타서 주스를 마시곤 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저도 모르게 100%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뭐 살림이 좀 나아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지금은 이 from concentrate 그 주스를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르길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스포일 된 거 아니겠죠. 배가 많이 불러진 거 좀 사실이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뿐인가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불짜리 피자를 사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피자 지금 파는지 안 파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가 불러진 것이 사실이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 하겠죠. 뭐 그뿐인가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주말에 외식 안 해주면 이혼당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깜짝 놀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드리기 가는 길에 아비스라는 그런 그 햄버거 집 앞에 가서 햄버거를 사갖고 둘이 먹고 주스는 비싸서 못 사니까 집에서 주스를 가지고 가서 햄버거를 먹고 from concentrate 그 주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 어렵게 살았지만 뭐 살은 계속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물질에 관한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에 관한 약속은 되겠으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표현 방식입니다. 경제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오 우리의 영혼의 삶을 풍요롭게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망,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름진 밀과 반석,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요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이 시편 전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그 무거웠던 짐을 다 벗겨주시고 늘 광주리 들고 노역하던 그 상황에서 광주리를 놓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속박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그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라 하시는데 노 땡큐 하고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거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내버리십니다. 그 결과 노역하며 종살이하며 아픔 가운데 압제당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메뉴를 작성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름진 밀, 최상급의 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꿀이 나올 리가 없죠. 아마 이것은 광야에 있는 그 반석 사이사이에 벌들이 열심히 모아다가 놓은 그 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석에서 꿀을 터뜨리시는 그러한 상징적 비유적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광야에서 인생이 광야 같으나 그 광야의 바위바위 사이에 하나님께서 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꿀들을 너희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함. 첫 번째,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가서 앉아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채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음식을, 그 아름다운 메뉴를 우리가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획 하십시다. 에스겔 3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며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스겔이 경험한 그 말씀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앞에 보시면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에게는 그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하게 될 그 말씀을 반역하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애가와 재앙과 애곡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맛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 달려 나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쓴 맛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 사도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단아 그 다음에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앞으로 계속 기록해 나갈 재앙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 벌어질 그 무서운 일들이 적혀져 있는 그 말씀 불신자들에게는 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여겨지며 달다고 느낌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흠모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혹시 그 말씀이 쓸까봐 자꾸 뒷걸음질합니다. 입을 벌리라 말씀하시는데 크게 벌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쬐끔 벌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는 하나님의 성의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우리가 이 범죄를 반복해서 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거부하다니요.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싸구려 식당에 싸구려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요.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뭐 술도 한 잔 곁들여서. 비싼 식당, 싼 식당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좀 저렴한 식당 가서 싸구려 음식을 먹는 그

먹었는데 제가 그걸 먹고 엄청 탈이 났어요. 아마 상한 걸 먹었던 것 같아요. 온몸이 붓고 얼굴이 뚱뚱 붓고 막 난리가 나갖고, 예, 마치 머무는 그 숙소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줘갖고 제가 위기를 모면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조개구이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은 조개구이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조개구이를 한다면 정말 신경을 잘 써서 멋지게 만들어낸 조개구이일 것입니다. 하나님 식탁에 앉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부터 하루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육신의 정욕이 하루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청령님의 지혜가 아닌 내 지혜가 자꾸 앞서가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게으름이 하루의 생산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커집니다. 스스로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들어 사탄에게 너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허기진 모습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내가 오늘을 왜 사는가, 오늘 하루를 왜 사는가를 하나님의 식탁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삶의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루겠노라, 거룩한 의욕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식탁에서 교환해야 될 내용,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니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내 머리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적혀져 있으며 내 가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명패가 여기 크게 달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반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 배가 부를 때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려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을 선포하는 습관이 더 공고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 세끼 입을 벌려 하나님께 채워달라 부탁을, 아니 중간에 간식 간식 간식도 입을 크게 벌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돼지 우리에 앉아서 쥐엄 열매를 먹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리를 즐기며 살아갑시다. 16절 말씀하기를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에 아내가 챙겨주는 비타민 등등 영양제를 먹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내용이. 오늘 아침에도 그냥 먹고 믿음으로 먹었는데 오늘은 또 얘가 예화를 써야 되니까 몇 개인가 쉬어봤더니 10개가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제게 좋은 것이라 믿고 저는 먹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화면에 보시면 제 아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 아마도 이거 담으면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독약같이 보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중에. 서서히 죽이는 독약도 있대요. 설마 우리 착한 아내가 독약을 넣겠습니까?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먹으라 강요하시겠습니까? 설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적인 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 퍼부어 주시옵소서, 퍼부어 주시옵소서. 뭘 주저하십니까?
뭘

0: 망설이십니까? 하나님께 노출되기를 왜 망설이며 왜 주저하며 그 앞에서 입을 벌리기를 왜 자꾸 뒤로 미룹니까?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말씀이기에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32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굳어버린 반석이나 거기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기름진 밀을 먹이시며 우리 하나님 요리하시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요리는 즐길만 합니다. 먹으면 맛이 있으며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죠. 근데 청크푸드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 기우뚱 기우뚱 거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미 맛본 그 최상급의 요리,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빨아먹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The main menu, the best ever menu. 가장 멋진, 가장 중요한 메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에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와 그 살을 마시고 먹고 하나님의 the main 메뉴를 먹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메뉴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계속 취하며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메뉴, 소중한 음식,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의 역사 결국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애굽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출하시고는 40년 광야에서 노동하지 않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 영혼을 채우면 우리 영혼이 더 든든해지며 건강해집니다. 근육질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질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너끈하게 제압하기 위해 반석에서 나오는 꿀차 매일 하루 종일 옆에 두고 마셔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 최상의 기름진 밀로 만든 말씀의 떡 자꾸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우리 영혼은 기름진 밀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 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뚫어지게 바라보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며 성경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욕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과연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고 그 푯대를 향해서 오늘 달려나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보혈의 은혜 찬송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 주셨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네. 그 노래가 이어져야만 됩니다. 기름진 밀이 필요하며 바위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씩 하나씩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조금 휘두르는 것으로 인생을 성공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전개되었고 전개되고 있으며 전개될 것인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야 되며,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채워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주님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주셔야겠습니다. 더 주셔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을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폭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 잠재되어 있어서 안 될 것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힘입어 폭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지옥 안 간다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 맛을 오늘 여기서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격과 내 삶 속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 속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책임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으로 천국을 끌어내려야 될 사명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천국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을 다 점령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면 인생을 왜 산다 얘기하겠습니까? 많이 부족하겠으나, 그러나 주 앞에 나가 입을 크게 벌리며 주여 입을 제가 벌리오니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기적적인 지혜와 기적적인 에너지와 기적적인 열망으로 저희를 채우시며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니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제 마음속에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한 주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공급하시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의 꿀을 마음껏 드셔보신 적이 어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주 그 경험을 했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맞이해 주시며 식탁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려가 식탁에 앉읍시다. 그리고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나를 위해 준비하셨나. 우리는 참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여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이 작은 몸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 짧은 인생 하나 주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기 원하니 주께서 저희의 입을 크게 친히 벌리시고 채우시며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흘러나오는 꿀로 채워주셔서 능히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구별된 뛰어난 삶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저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시며 초대하시며 아름다운 귀한 음식을 저희 입에 떠 먹여주기 원하시는 그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아 내가 과연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게 하시며 그 귀한 음식 식욕을 돋구시며 저희 속에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 앞에 우리의 존재를 바쳐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의 삶을 한 주간 동안 계획하는 저희 모든 심령 가정 교회 전체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든 방송 노크 토크.

0: 세상에.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있어요.
1: 네, 잘 저보고 하신 거죠?
0: 카메라 감독님한테 얘기한 건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 아, 재밌다.
0: 아, 잘 지내셨어.
2: 아, 너무 재밌어.
0: 아, 네, 아, 진짜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아, 잘 지냈다고요. 아니, 뭔 얘기를 듣는 거야? 아, 네. 우리가 몇 년 왔는데 눈빛만 봐도 알잖아.
0: 아, 잘 지내셨네요. 네.
1: 그렇죠.
3: 왜냐면 잘 지낸 게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걸 잘 지낸 거야.
0: 아, 그러네.
3: 아, 저는 그 네. 제 아내가 그 방송 녹화한 이후에 너무 자기가 힐링되고 고마웠다고.
0: 네네.
3: 가면서 전화 막 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 너무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0: 그러니까요. 저희도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4: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3: 뭐야, 몰랐네.
0: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노크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그때 처음으로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3: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1: 아.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3: 뭐, 이게 뭔 소리야?
1: 하나님은 아셨어.
4: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0: 고마워.
4: 고마워.
1: 웃어줘서 고마워.
5: 노크토크 이모 삼촌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중국인 친구가 새로 오게 됐는데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중국어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시나요? 설마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입니다.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네. 어린 시절에 외국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1: 아, 봤죠. 저희 그 전라북도 네. 남원에서
0: 네.
1: 그 외국에서 우리 그 한국 남자분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0: 네네네네.
1: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막 결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네. 하셨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말이 서툰데 기도는 가장 솔직하게 하라고 배우셨나 봐.
0: 맞아.
1: 그랬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언제 와? 아빠 나한테 너무 잘해줘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뭔가 배우긴 배웠어. 근데 서툴러. 그러니까 약간 그 외국인이 그 문장력이 좀 나 그러잖아요.
3: 그렇죠. 기도 같이 그 대표 기도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진짜 깜짝 놀랐어.
3: 그 성도님들 다 웃으시고 아이고 웃음 참고 정말.
1: 20분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 개척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은 이거를 막 아시죠? 권사님들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고마워 했더니 아멘! 아빠 고마워! 주여!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은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무조건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러니까 아 그때 잊을 수 없어.
3: 아, 웃긴다. 아, 진짜 웃긴다.
1: 웃어줘서 고마워!
3: 저는 대학 때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했었었고 뭐 그럼 많이 봤었죠.
0: 네.
3: 또 어릴 때 저희 교회에 또 이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한글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영어로 이제 기도하시는 영어로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었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 좀 있어요.
4: 유년주일학교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흑인을 본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도 흔치 않은 데인데 흑인을 이제 교회에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는 흑인을 처음 봤는데 흑인을 봤는데 정말 까만 거야.
3: 흑인이 하얀 건 이상하잖아요.
4: 그래요. 근데 네, 어린 때는 까만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정말 눈 빼고는 다 까만 거예요. 거기다 옷도 까맣게 입었어.
3: 그래서
4: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그 철야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3: 맞아요. 맞아.
4: 저는 이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온 거야.
0: 우와.
4: 철야 기도를 왔는데 그분 이제 저는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분이 무서웠나 봐. 가까이 자고 그분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땐 통성 기도가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기도 구경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분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까만 분이 불 꺼놓고 까마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막 자기네 말 한 말로 샬라샬라샬라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까만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런데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고 중요한 건 그게 기도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까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해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어린 애들 자꾸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알랄랄랄랄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와 까만 사람도 기도하는구나.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외국인을 거의 못 본 상황에서 흑인을 봤고 그렇게 흑인이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봤고 기도하는 음성도 처음 들었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그쵸. 그래서 제 기도를 정말 1초도 못했어요. 계속 구경하느라고. 근데 나중에 다 들어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상관없어 다 거기만 보느라고 주여
0: 우리 성교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네, 하시나
4: 너무 다들 신기했으니까
0: 저는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로컬 교회를 갔거든요. 저도 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에이멘 지저스 뭐 이 정도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는 미국 하나님이 아닌 거? 내 말을 알아들으실까? 근데 정말 순수한 아이처럼 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또 외국 여행을 가서 거기 현지 로컬 교회를 간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며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에이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뒤에 근데 그 또 신기했던 게 거기서 한국 분을 또 만나가지고 한국에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아는 척 해줘 그런 게 또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 얘기 하고 싶어서
6: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한인 분이 응답을 해버리네.
0: 아 그러니까
6: 하나님 그랬더 남이 씨
0: 반가워 엘리.
6: 네, 응답해버리네.
0: 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친구에게 또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나요?
3: 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아이의 그 시선이 딱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라서.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0: 아, 네. 맞아요.
3: 근데 쉽게 대답하면 하시겠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뭐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 헨리 네. 포드가 노년이 돼서 차가 길 가다가 고장 난 거야 자동차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렇게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노년이 네. 돼서 젊은 양반 제가 이렇게 차 좀 고치는 거 좀 도와줄까요? 근데 이분이
0: 네.
3: 아 제가 사실은 그 자동차 1급 정비사라고 1급 정비사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고치니까 계속 시간이 내가 한 번만 좀 봐주겠다고 하고 차를 이렇게 보고 나서 고쳐줬어. 그 시동 한번 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동이 우르릉 걸리네. 네네. 이 노년의 신사가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가 떠난 거지. 나중에 봤더니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거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죠.
0: 그렇죠.
3: 내가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아 이런 소리만 들어도 아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 언어도 다 본인이 감당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흩으셨겠죠. 그러니까 예, 아 이제 뭐 들으시고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도 들으시고 다 동시에 다 알아들으신
6: 바벨탑 사건이 그거잖아요.
3: 그렇죠.
6: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건들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만큼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싹 흩어버리셨는데
3: 네, 네.
6: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흩으신 하나님이 다시 뭉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흩으신 게 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죠.
0: 네.
6: 중국어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광동어도 할 수 있죠. 막 한국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아
1: 또 한편으로는 굳이 흩으셔야 됐나. 왜냐면 저 영어 못하거든요. 영어 때문에 부진하라고 소리 갑자기, 많이 듣고.
3: 갑자기 그 외성설하고 있어.
1: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수능 과목에 원래 영어는 없어야 돼요. 예? 네? 그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3: 이게. 한 언어만 있어야 돼.
1: 한 언어만 있어야 돼. 아담과 하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3: 히브리어만 있어야 되는 거고.
1: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3: 안 그랬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했어야 돼.
1: 아담이라는 나지야.
3: 이게 뭔 소리야?
1: 히브리어, 히브리어.
3: 히브리어라고.
1: 하나님은 아셨어.
3: 네. 이 히브리어라고.
0: 네, 하나님. 무슨 뜻인데요?
1: 아,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0: 야, 하나님 아세요.
1: 하나님은 아십니다.
4: 히브리어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1: 저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4: 아, 그래도 네. 바벨탑을 아는 게 어디예요.
1: 아, 그렇죠.
4: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사연을 준 어린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예요. 그러면 미국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의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을까? 들으시겠죠?
0: 네.
4: 그러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기도를 한번 들으실까?
3: 다 들으셨죠?
4: 들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언어로 들으실까?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0: 아, 아멘. 와. 그렇지.
4: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다른 외국어로 해. 어떤 사람은 수화로 해요.
0: 네.
3: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4: 우리가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도 맞아요. 기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어도 다 아시지만 언어가 아닌 것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어느 나라 말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느냐도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처럼 궁금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외국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 그러면 그런 것도 아실까? 신조어?
0: 신조어?
1: 아이 길기 빠빠!
4: 하나님, 하나님 자꾸 헐.
7: 네, 아유, 우리 참 이게 귀여운 꼬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친구에게 어린 친구에게 요 스토리를 알려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이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 이제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0: 네.
7: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말을 하고 또 독일에 살던 한국 사람은 독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였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쨌든 이스라엘 언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막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막 신기한 거지. 네. 그래서 요 장면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어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 어린이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우리 어린이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설마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쁘게 성장하면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이모 삼촌들이 항상 응원하고 우리 친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파이팅!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6: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1: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3: 무너지지.
4: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1: 아 진짜.
3: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6: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아.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3: 그분은 나 같은 남자를 원했구나.
6: 터졌어. 잘 먹고 잘 살아.
0: 좋은 말 해주니까.
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20대 후반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 노크토크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불편한 몸을 갖고 태어나 남들이 걷고 뛸 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남들이 부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해주신 하나님,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예비 신랑을 만났고 저를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휠체어를 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쩍 남자친구와 함께 외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함께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여자는 저런데 남자는 멀쩡하네. 남자가 무슨 고생이야. 저 남자 진짜 복 받을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장애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를 안타깝게 보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 희생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제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교회에 다니니까 저 같은 여자를 만나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제가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과 저희 둘의 사랑이 불행하게만 비춰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연애할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제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코토코 식구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인데요. 우리 식구들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제가 입은 마음이 되게 되게 공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결혼 발표가 딱 났어요. 네. 저희는 이제 비공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둘이 교제하다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악의적으로 혼전 임신.
6: 기사로.
3: 이제 8월에 결혼. 그러니까 뭐 혼전 임신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고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아이를 이제 갖게 됐어요. 금방 갖게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래도 아이를 갖게 됐다. 그래갖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또 이제 임신했다는 건데 출산처럼 이제 기사를 써버렸어요.
0: 아이고.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예요. 그쵸. 제가 사역자고 CCN 가수고 전도사인데 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한테 외모가 야 김정아가 너랑 결혼하면 너한테 적선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김정아랑 결혼할 정도면 야 나도 김태희랑 결혼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내는 이제 댓글을 보지 말라고 이제 처음부터 댓글 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연애 생활 연예인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 보지 말라고 근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런 오케이 뭐 좋은 뜻으로 좋은 말로는 야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데 안 좋은 글들도 보이죠. 보이니까 그때 사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아 연예인들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고 이분은 저는 댓글이잖아요. 내가 안 보면 그만인데 이분은 들릴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저는 이제 연애를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상처를 받는 적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는 그 판소리하는 친구를 만났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도 아실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건 제가 10년 동안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개그맨 딱 개그 콘서트에 합격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두 달 만에 헤어졌어요. 근데 왜 헤어졌냐면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 미래가 너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아. 걔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그림을 잘못 그렸네.
1: 그 잘못 그렸나 봐. 스케치를 잘못한 거지. 난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한때 1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구나. 그게 왜 그랬냐면 걔는 일단 신앙이 없었고 걔네 집은 부자였고 그러니까 걔가 외제차를 끌기 때문에 나도 외제차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항상 어디를 걸어 다니는데 차가 없으면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자꾸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나는 또 다리 아프니까 그럼 좀만 더 걷자 이런 거야.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남자라
0: 되니까.
1: 남자라 둔하니까. 왜? 걸으면 풀어지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난 네가 차가 없어 싫어. 그리고 먹으러 가는데 그 미슐랭인가요? 그 뭐죠? 그 뭐 몇 대 미슐랭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앞에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좀 내가 좀 럭셔리 했으면 좋겠고 막 그리고 내가 주일날 자꾸 교회를 가니까 너 교회 가면 뭐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근데 전 놀러 가도 차가 없잖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건 저기 강릉의 바다, 양양의 바다 이런 데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그때 안 됐거든.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그러한 그 상처들이
3: 그렇죠.
1: 외부로부터 오고 제3자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3: 그러네. 그렇겠다.
4: 조려훈 씨가 살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1: 아니, 진짜.
4: 굉장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1: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어떤 한의사랑.
4: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돼요?
0: 네.
1: 잘 먹고 잘 살아.
0: 좋은 말 해주니까. 네.
4: 마지막에 축복 참 좋네요. 네. 뭐 저는 제 남편이 학교에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제가 봤던 제 남편의 첫인상 자체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모범생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쟤네 둘은 뭐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고요. 어울린다고도 생각을 전혀 못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막 저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제가 막 이렇게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수소문해가지고.
0: 진짜요?
4: 딴 것들과 만나고 있으면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커플은 원래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요. 지금도 저희가 사는 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즐겁게 맞아. 재밌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귀염중이 깜찍이가 그냥 아주 요새도 아주 사랑스러워요.
1: 그럼 특집 때 한 번.
0: 특집 때.
4: 오세요.
7: 아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소개팅을 받고 나서 거절을 당하면 왜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물어보면 키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죠. 뭐 키가 작다고 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들었던 건 목회자여서 부담된다. 전도사님이어서 목사님이어서 부담된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3: 목회자가 알고 나오거든.
7: 그렇지. 왜냐면 나오고.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또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해요.
3: 그렇죠.
7: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핑계고 결론적인 키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가갔을 때 대시했을 때 일단은 뭐 키 작아서 싫고 그러니까 본인보다 단 1cm라도 작은 사람하고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3: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7: 그렇죠. 여자분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걸.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그 저희 장모님이 또 저희 아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인 게 뭐가 중요하냐
0: 맞아요.
7: 근데 이 목회자의 적은 목사님들이었어요.
3: 맞아.
7: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 가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상의를 하면 야 사모는 힘들어 하지 마.
1: 그렇지.
3: 자기도 목사.
7: 자기도 목사면서.
3: 야 진짜.
7: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처했는데 저희 장모님 또 주변에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목사님이 어때서 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마음의 키는 세상에 제일 크다.
1: 옹겨. 옹겨.
3: 아까 한 방 있었네 한 방.
1: 아니 두 분의 공통점이 사모님들께서 키가 다 크세요. 두 분보다. 근데 맞아. 마음의 키는
3: 두 분 방이 있으세요.
7: 사실 실제로는 마음의 키가 별로 안 큽니다.
0: 아니에요. 야. 진짜 마음의 키가 진짜 이거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4: 그렇죠. 너무 크시시에요.
0: 네, 엄청 크신데.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0: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하게 예민하거나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3: 저도 사실 키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체구가 있거나 뭐 잘생긴 외모도 아니니까 저는 근데도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
0: 네네.
3: 어릴 때부터 항상 자존감이 높은 아이였어서 그런 거 없이 생활하다가 결혼할 때 그게 딱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전도사님 저 하일다 언니 줬어요. 저 플래시 좀 많이 사주세요.
0: 멋있다.
1: 형은 진짜 잘해라. 아우
3: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플래시 좀 많이 사줄게요. 제가 땅에서 재는 키는 작아도 하늘에서 재는 키는 하나님 보시기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멋있게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뭐 플래시 주죠 지금 사줄게 하고 당장 그 자리로 데려가서 두 개를 딱 사줬어. 그때 제가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외모가 잘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은 저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 이제 알게 됐죠.
4: 근데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읽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그거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을 읽어주고 그 그늘을 어떤 식으로 볕이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3: 상처 안 되게 얘기를 한 거죠.
4: 또 굉장히 뭐랄까 아주 섬세하게 그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맑은 또 예쁜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우리 사연자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지만요. 그래도 스스로 신체의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남모르는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말들을 듣는다면 마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구TV에서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두 다리를 아예 못 쓰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목사님께서 몇십 년 동안 그 사모님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3: 멋있다.
9: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10: 꼼짝도 못해요. 목사님 맡기시오. 다 해결해야 될게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9: 그런 제 곁을 40년째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동역자이자 남편. 비록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1: 그 듣는 내내 내가 우리 와이프의 다리가 되어줬다. 난 거기에서 충격받았어.
3: 뭐지?
1: 충격받고 나라면 할 수 있을까?
3: 그렇지, 맞아.
1: 나라면 가능할까? 근데 여기 녹화장에 오셔가지고 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나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3: 무너지지.
1: 너무 왈칵하더라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이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를 많이 그렇겠구나. 들으셨대요. 뭐 남편한테 다른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버리고 버리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3: 못됐다 정말.
1: 근데 그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정말 지금도 막 완전 행복하게 신혼부부처럼 지금도 우리 집에 그 우리 구TV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저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3: 그렇지.
1: 과연 내가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보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7: 물론 사연자 입장이 되면 정말 뭐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고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냥 비장애인들도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비장애인들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 서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향을 받지 말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잘 살면 사람들도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3: 그렇죠.
7: 잘 사니까. 네.
0: 부러워할걸요?
7: 그렇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저 집은 저런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3: 그렇지.
7: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자매님이 조금 예방주사 한 대 맞는다.
3: 그렇죠. 네, 맞아요.
7: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현재 사연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4: 얽힌 실 같을 거예요. 우리가 연 날려보면 연줄은 그렇게 꼬인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줄이 이렇게 꼬이면 그 연이 더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꼬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나는 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꼬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사연자는 나만 생각해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 내 배우자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해지죠. 네. 그러면 하나가 꼬이는 것도 힘든데 두 개의 연이 함께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쉽진 않을 텐데 처음에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3: 더 화나죠.
4: 계속 분노가 이렇게 쭉 차올라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렇게 했다가 일정 시간 딱 되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죄책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죄책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 사람들 얘기도 맞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가해자야. 타인의 삶에 고통을 주고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속적 주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종속적 주체예요. 그 삶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능동적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내 안에서 다시 그걸 소화시켜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을, 그 노력과 그 기쁨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얘기는 평생 듣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쑥덕거리냐면, 야, 저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알아? 복지사야. 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장애가 신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인식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낮은 가치관, 형편없는 편견,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선입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거기에 그 무게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 두 분의 행복을 바라고 훌륭하다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굉장히 좋은 삶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또 다른 모범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사님?
7: 네. 네, 네. 그 저는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을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0: 맞아요.
7: 근데 이 자매님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쁘게 사셨단 말이에요.
0: 네.
7: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매님 안에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0: 맞습니다.
7: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결혼 준비를 하면
0: 네.
7: 이런 고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툴 때가 많아요.
0: 맞아요.
7: 네, 엄청나게 많죠. 가족 간에 뭐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안 맞아서 다투기도 맞아요. 하고 사실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3: 아.
7: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는 하나 두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났으니까 저는 이 사연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제가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데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내분이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서른 살이 됐을 때까지 서로 결혼 못하면 우리 결혼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형제가 결혼한 거예요.
0: 우와.
7: 너무 잘 사세요. 지금 보면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네, 세상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또 설사 있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0: 그럼요.
4: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꼭 결혼하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0: 아.
4: 꼭 그래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0: 맞습니다. 계속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의 말과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연자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일 것 같은데 전도사님
7: 네.
0: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에 네.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우리 사연자분께 알려주세요. 네?
3: 그런 글들이 많았었어요. 김정은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그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당연히 김정은 아깝죠. 그 말에 뭐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거나 뭐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결혼해서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아 김정은 시집 잘 갔네. 이런 얘기를 듣게 해줘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0: 아~
3: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 보란 듯이 아까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남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무 예쁘게 사는 모델이 되시면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시면 되니까.
0: 그렇죠.
3: 진짜 남편이 결혼을 잘했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해보세요.
0: 아멘. 아멘. 진짜 이거 아멘. 와,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네요. 우리 레온 씨부터 그러면 네. 현재 결혼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사연자분께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1: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볼 때 늘.
4: 사회를 봐주신다고요?
1: 네, 아니, 결혼식 사회, 예.
11: 뭐. 좋겠다.
0: 어머, 세상에. 어머, 야.
1: 축하해, 축하 있고요. 어,
11: 좋겠다.
1: 여기 줄에 있고요. 아, 여기 축사 상담까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믿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성경을 얹고 손에 얹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뭉클한 게 이 구간에서 성경에 딱 그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

0: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1: 진짜 위로되겠다.
0: 기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시간에 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은 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한테 사랑만 주시는데 감히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혼식 하실 때 꼭 성경에 손얹고 이 꼭 문구, 이 구절 꼭 하십시오. 난 여기서 너무 이걸 하고 싶었어. 이걸.
1: 여기 한 가지만 전 덧붙이면, 결혼 전에 그 얘기 들어서 참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들을 텐데 미리 예방제조사 맞아서 나중에 앞으로 결혼해서 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무뎌지셨으면 좋겠고, 진짜 장애인은 그런 말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선들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처럼 응원해주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네.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하고 관대하라.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유 있는 자만이 관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자만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즐겁게 템포를 급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급하게 가지 않아야 재밌는 게 보여요. 또 어떤 걸 자세히 또 오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을 20년이 좀 넘어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인생이 막 급하게 가는 시점이 있다가 조금 천천히 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시점이 돼야 지난 급한 시점, 또 어려웠던 시점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요 시점이 올 때까지가 약간 마음도 급하고 시간도 촉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언덕을 넘은 자가 경험하는 그 포효가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하시고 결혼 즐겁게 하시고요. 결혼식도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도 하면서 그쵸. 결혼 신나게 하시고 성경에 손얹고 하나님 앞에 그 짝지음을, 그 허락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 열고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관대하게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부부가 함께 취할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아멘. 저는 이제 요즘 보면 네. 뭐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청춘들이 결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4: 맞아요.
3: 근데 하물며 어쨌든 우리 장애인 또 비장애인이지만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또 좋은 형제도 만나고, 아마 자매님도 좋은 분이니까 형제님 저는 사랑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결혼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부에게 난 사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또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커플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모든 일반적인 부부들에게도 잘 살으셔서 아, 저 부부도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도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1: 기대된다,
3: 부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네.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 아멘. 네, 다시 꼭 예전에 밝고 당당한 모습 찾으시길 저희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태초부터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준비하셨는데, 예비하셨는데,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내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히 여기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커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4: 아멘.
1: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이실, 예비하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 아멘.
1: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싸우게 해주시고, 또 그 화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0: 사랑이 솟아나는, 더욱더 사랑이 늘어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녀의 복도 주셔서 자녀를 아주 좋은 예쁜 하나님 선물의 그 자녀들을 잘 출산하도록,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없어서
1: 아멘.
0: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재정적인 것까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출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3: 저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저는 결혼은 살면서 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네요.
0: 아니 갑자기 갔다 오더라.
3: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이제 네. 계속 이렇게 그 가지만 누군가는 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4: 그렇죠.
3: 아무도 길은 모르는 거예요.
4: 그럼요.
3: 그리고 그 모든 삶이 다 최선을 다하는 결과거든요.
4: 그렇지.
3: 그래서 인생에 결혼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 얘기를 들었잖아요.
4: 네.
3: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만간 결혼 25주년 되면 은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 누구 드레스가 맞을라나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 이렇게 꿈을 꿔보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부가 되는 우리 사연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봄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기대되고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축복합니다. 예쁜 신부 되세요.
2: 축복합니다.
5: 네, 오늘 저도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과거들이 많이 생각났는데 중요한 건 세상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나를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멘. 네, 그럼 이번 주 누크토크 묵상 말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나눠주실 거죠?
6: 오늘은 접니다.
7: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네. 이사야 40장 8절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 계절별로 또 풀도 시들기도 하고 풀이 다시 나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피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절별로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절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일이 힘들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찬양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가사만 구간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봐도 내 동기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도 변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결국 나만 변하지 내가 변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일 뿐이지 그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자.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2: 네. 저는 매주 노크토크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이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시청자분들께도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5: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7: 때로는 바나바처럼,
0: 때로는 다윗처럼
2: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토크!

0: 한 20년 넘게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1: 우와. 거의 뭐 제가 타들어가는 느낌.
2: 저희 이모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네. 나 이번에 간다.
3: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엔터테인먼트 100군데를 돌려본 적이 있어요. 메일로. 연락을 안 오죠.
2: 100군데에서?
3: 100군데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2: 야 진짜 저거
3: 좀 해결이 됐고요. 네.
4: 해결 됐어요.
2: 저기 퇴근하세요. 네, 퇴근하세요.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건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3: 오! 자이요!
2: 잘 지내셨습니까? 오차유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통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정겨운 길동무들이시죠. 남북 패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으로 귀한 걸음 해 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 김영철 씨.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76번에서 살다가 2011년 5월 10날 이 서해로 가족 9명 데리고 탈북을 해서 지금은 김포에서 북한말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렇게 살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5: 사실 뭐 저희가 뭐 양강도라든지 뭐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 저희가 많이 만나 뵀잖아요. 그런데 네네.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6: 9명 가족 데리고
5: 데리고 사실 정말 이게 탈북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4: 네, 감사합니다.
5: 자, 그런데 특히 황해도에서는 더 힘든 여건인가요? 어떻습니까? 탈북하기에.
4: 이제 우리 황해도 쪽에서 이제 탈북을 하려면 이 기차 타기가 힘들어요. 네네. 뭐 해상까지 가려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감이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거 해상 쪽으로는 뭐 남조선 뭐 분계선이다 뭐 해가지고 엄청 북한에서는 황해도가 뭐라고 할까? 좀 백색고요. 좀 깨끗하다고 할까?
7: 아,
4: 예, 모르니까 외부하고 이제 차단되다나 하니까 뭐 미개도 땡이도 하다나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리적이라든가 뭐 환경 쪽으로도 그렇다나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황해도가.
2: 아,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그죠?
8: 근데 네. 너무 또 궁금한데.
2: 아, 예, 목사님, 네.
8: 그, 죄송합니다. 띵해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거나 아셨던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6: 뭐 한국 TV도 네. 보신 적 있을까요?
5: 가까우니까.
4: 어쨌든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대북전단이죠.
2: 대북전단. 우리가 삐라라고 하는 그런 거.
4: 네. 제가 신을 지났지만 인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삐라가 떨어졌어요.
2: 네네네.
4: 그때 이렇게 인쇄물처럼 떨어졌어요. 뭐 사진 이런 거는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새부터 이제 뭐 컬러로 바뀌고 코팅이 돼서 들어오다 나니까 그게 뭐 비가 맞아서 안 써, 안,
2: 그 뭐 뭔가. 그렇죠. 코팅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4: 한 5년 네. 있다가 주워서 봐도 똑같거든요.
6: 그치.
4: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 저게 뭐 남조선에는 거지가 시글시글하고 뭐 애들이 구두닦이 팔고 뭐 신문 팔고 뭐 이러는 나라인데 그때부터 조금 회의를 가졌죠. 제가 이제 그 탈북한 그 동기가 뭐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뭐 살기 힘들어서 왔다, 배고파서 왔다, 추워서 왔다 뭐 그러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북에 있을 때 이렇게 궁상스럽게는 안 살았어요.
9: 좀
10: 많이
9: 받고 사실은 좀
11: 열받으시죠. 여기는 먹을 걱정이 없어.
4: 아이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말씀이고.
2: 또 요 너 이야기가
4: 황해도가 네. 북한에서 제일 살기 힘들어요.
2: 살기가 힘들다고요?
4: 아, 왜냐하면
5: 살기 힘든데
4: 이제 뭐 곡창지대가 돼서 쌀이 많을 거다 이러잖아요. 네. 네. 조선민주인민과 황해도만 뜯어먹고 살아요.
2: 아, 네. 일단 그냥 네. 수탈에 가는 것처럼.
4: 그렇죠. 농사 거죠? 짓고 나면
2: 네.
4: 첫째가 이제 중앙당 가야 되고 군장미 네. 가야 되고 뭐 호위군, 뭐 잠수함부대, 뭐 항공 그다음에야 그다음에 일반 군부대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이면 우리가 이제 준엄한 가을, 피어린 가을 그거거든요. 왜 식량을 국가에서는 지키려고 하고 깨는 먹어야 하잖아요. 뭐 도둑질을 해다 먹든 먹어야지 배고픈데 그러니까 이제 결사전이죠. 가을이면. 그래서 우리 황해도에서는 가을을 이제 그 피어린 가을, 준엄한 가을 이렇게 일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우리 황해도가 니을자 붙은 게 없어요.
2: 니을자
4: 쌀, 굴, 물 이게 제일 귀한 게 황해도거든요.
0: 곡창시대에 네. 네, 그런 말씀.
4: 아니, 없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더 듣다 보면 계속 빠져들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죠? 맞아, 맞아. 그렇다면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더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이야기 주제 역시 알아보고 가야겠죠. 자,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맺혀볼까요? 제가 남북극장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남북극장!
0: 나와주세요.
6: 아, 상표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
5: 할렐루야. 잘한다 너 진짜.
6: 근데 요즘 북한 주민들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들으니까 맞아. 마음이 너무 막막해서 내가 이 팝이 그렇게 안 넘어가더라고. 안 넘어가.
5: 너 잘 넘어가던데. 뭐 잘 먹던데 왜 그래.
6: 안 넘어가.
5: 안 넘어가? 아, 알았어. 그냥 농담이고. 나도 요즘에 이 북한 뉴스를 잘 챙겨보게 되는데 요즘에 말이야 이 국경 경비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잖아. 어? 뭐 철조망도 명적으로 더 치고 CCTV도 설치하고 말이야. 아우 정말 이건 어기막혀갖고 이제는 아우 나 답답해.
6: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아무리 꽁꽁 싸맨다 한들 북한의 이 탈주가 멈추겠냐고. 요즘에는 바다 건너서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
5: 바다 건너서? 해상 탈북?
6: 그렇지.
5: 이야, 나 그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다. 진짜 해상 탈북을 한다.
6: 진짜 궁금해?
5: 궁금해.
6: 정말 궁금해?
5: 궁금해.
6: 간절한 눈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네. 해상 탈북, 그것을 알려주마. 빠밤.
2: 언제 봐도 재미있는 우리 남북극장이죠. 그죠? 오늘도 열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 중간에 북한 말이 숨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말이 있었는지 우리 수혜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7: 아까 전에 네. 그 선정 언니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는
5: 이팝.
2: 아, 제가 아는 이팝은 나무 이름이거든요.
7: 이팝나무? 아니에요.
2: 아니에요?
7: 북한은 쌀밥을 이팝이라고 그래요. 아,
2: 네. 쌀을 이팝이라고 네. 한다고요?
7: 네. 하얀 쌀밥을
6: 완전 다르다.
7: 이팝.
2: 그러니까 왜 이팝을
5: 그러게요?
2: 그렇게
5: 그냥
10: 제가 그거 아는 거 말해 드릴까요?
2: 네네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 저희 우리 선전 비서가 하던 말인데 네네. 야 너희 오늘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막 이러거든요.
2: 다시요 다시요 다시.
10: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2: 이팝에 돼지고기 먹고 왔어?
10: 네, 돼지고기 꼭 먹고 왔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팝에 이팝인지 알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팝이 말이야 조선 시대 때 이씨 이성계 같은 놈들하고 양반 사대도만 처먹던 밥이야. 그래서 이팝이야.
5: 아~
10: 네. 그래서 이팝이야.
2: 아, 이 이씨가 먹는 밥인데 그냥 아주 그냥 확 센 말로 이팝. 와,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또 아까 우리 하나 뭐 있었는데 어떤 말이 있죠?
10: 오기 막히다 이런 말
2: 어기 막혀 어기
10: 북한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네. 뭐 억장이 막힌다 오기 막힌다 우리나라 말로 네. 뭐 기가 막힌다
5: 아, 기가 막힌다 네네.
2: 좋은 소리 아니야 기가 막히네
5: 기가 막히네
6: 어. 우리는 어기 들어간 단어는 억소리 나게 물어요 단위로 억하는데 어. 그냥 어기 막힌다
10: 오기 막힌다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2: 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구나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두 가지 또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남북극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북중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상 탈북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해상 탈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 4명이 귀순했습니다.
13: NLL 넘기 전에는 북한 경비종 추격도 당했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파도도 엄청 심했고.
14: 중국 전역이 있잖아요. 검문 검색이 아주 통제하고 있어요. 탈북자가 넘어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2: 자, 보신 것처럼 작년 5월하고 또 10월에 두 번의 해상 탈북이 있었습니다. 9명의 일가족이 서해로 넘어오셨는데 또 10월에는요, 동해에서 목선을 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4: 네네. 그 뉴스에 9명이 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청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와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물어봤어요. 야, 그 뉴스에 너 그 뭐 GPS 달고 이렇게 네. 왔다는데 그게 진짜냐? 네. 어? 내가 배 탈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15: GPS 자체가 없이.
4: 에, 이 말하자면 그 바다에서 보는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해주 앞에서 고기 잡이를 하면 뭐 굳이 그거 없어도 네. 없어도 한국에 오거든요.
15: 아 그래요?
4: 어, 왜? 환한 데는 남조선이에요. 아,
7: 불빛만 보고 가면
15: 밝으니까.
4: 이 인천공항 네. 쪽에는 네. 딱 무슨 불난 거 같아요. 남조선에서 보면 저 맨날 저거 불나 있네 이러거든요. 화재가
15: 밝은데 그냥 불난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4: 그러니까 방향 이제 뭘 걱정 절대 없어요.
15: 글로만 가면 되니까 네. 그쪽으로만. 네.
4: 근데 저건 뭐 굳이 GPS 달고 왔다고 막 뉴스에도 그게 막 나오니까 저 뉴스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정말 아홉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6: 그리고 똑같이 아홉 명. 근데 영철 씨가 네. 어떻게 보면 해상탈부 네. 똑같이 하셨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6: 그때는 GPS가 없었지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해상탈부계 배잖아요. 네. 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4: 저는 그 저는 이 노 젓는 배를 만들어서 저는 이 노 젓는 배를 만들어서
15: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7: 네.
15: 만드셨다고요?
6: 노아예요?
4: 국회에서는 그 전마라고 그래요?
15: 네네.
4: 그 배를 만들어서 저는 타고 왔죠.
6: 아니, 배 만드는 재밌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아시고?
15: 그러니까 그게
4: 그 쉬워요.
15: 쉽다고요? 아니,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6: 그러니까요.
15: 아홉 명이 타야 될 배.
16: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6: 아니 만드는 동안 어떻게 지금 들키지 않았어요?
15: 그러니까. 감시 같은 거
16: 그런 모든 감시.
4: 제가 이제 네. 그 바다 나가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 바다 나가려면은 바다 출입증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그, 북한에서는. 그렇죠. 네. 바다에 네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바다에 나가려면 거기 그 담당 보위원.
17: 담당 안전은 일단 네. 그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근육반장 사인 받고 네. 공장 장비 설치는 사인 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군항정부에 올라가는 거죠.
4: 군항정부에서 사인. 그렇게 해서 38군데인가가 이게 사인을 거쳐 가야 돼요.
15: 38군데?
4: 거의 바다에 나간다는 건 일반 사람이 예, 불가능해. 나가지 말라 이거죠. 나가지 말라.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면 이제 고기라도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길 나가는데 북한은 뇌물공화국이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15: 뇌물공화국. 예,
4: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무슨 정대가 있고 뭐 해안 경비 뭐 대대 중대 이런 정치도원 뭐 중대장 이끄나 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래서 저는 바다를 나왔습니다.
15: 사실 뭐 혼자 탈출한 것도 물론 너무 힘든데 아홉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홉 분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
6: 일단 아홉 명이 어떻게 돼요? 아내하고
15: 가족 구성원.
4: 우리 딸 둘.
15: 딸 둘.
4: 그 군대 나간 처남.
15: 처남. 네. 네.
4: 그 다음에 우리 형님네.
15: 형님.
4: 형수.
15: 형수.
4: 그 조카가 둘. 그렇게 해서 아홉 명.
15: 어려서 아홉이네, 딸.
6: 야, 대가족.
7: 근데 그 가족이 이렇게 벌써 배에 탄다는 게 어려울 텐데.
15: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아홉 분이 또 한 시간에 딱 모여서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4: 나 본인만 네. 오면은 깨끗하죠. 뭐 결심할 것도 그러니까. 없고 말 안 하고 네. 떠나면 되는데 그 이혁이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면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가족들은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15: 그렇죠. 아홉 명이 가족을.
4: 한 40년 넘게 이제 거기서 위치원 타가서 뭐 국민학교 하면서 뭐 네.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문수님 고맙습니다부터 배하고 이제 이렇게 쭉 살다가 이제 제가 42살에 여기 왔는데 저는 이제 그 탈북한 이제 계기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뭐 거기서도 뭐 장사를 했어요. 근데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15: 화폐 개혁. 네.
4: 근데 북한에는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은행에 저금을 절대 안 합니다. 저금을 하면 돈을 안 줘요. 안 준다고 돈 없다고.
15: 없다고. 아, 아.
6: 그 정도입니다.
15: 내 돈인데.
4: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익 안 하면 집에다 다 보관을 해요, 돈을. 그래서 제가 화폐 개혁할 때 당시 한 1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15: 1200만 원이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4: 글쎄요,
15: 있을까요?
4: 그때 당시 월급이 2000원이었으니까.
15: 2000원?
5: 월급이 2,000원인데 1,200만 원을.
4: 아, 그러니까
15: 600배. 아,
4: 상상도 이제 그 못할 돈이 있었는데. 근데 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걸 100대1로 바꿔줬나?
18: 100대1이요?
4: 100대1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것도 딱 10만 원이지만.
7: 네. 1인당.
4: 그 1,200만 원이면 그 1,200만 원을 다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딱 10만 원만 해준 거예요.
7: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 종이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18: 그러니 돈이.
4: 제가 북한을 나빠하는 거는 뭐 독재도 좋다. 뭐 지네가 뭐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근데 왜 개인 걸 자꾸 뺏드냐. 이거 개인 걸 뺏들면요. 이거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18: 아유, 아유,
4: 다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11: 한참 먹은다고.
6: 그렇죠.
4: 그래서 그때 그 화폐 개혁 하자마자 그때 500원인가를 받았어요. 10만 원을 내고. 받은 게. 신화폐로. 신화폐로 이제 받았는데 그 화폐 개혁 하기 전에 장마당에서 쌀이 650원, 7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폐 개혁 하자마자 나가니까 23원을 하더만요.
11: 떨어뜨린 거죠.
4: 짜리. 그래서 그때 그걸 다 샀어요. 야. 그 500원 있는 걸로.
11: 짜라.
4: 그날로 나가서 그걸 다 샀는데 일주일 만에 그게 9,000원으로 올라왔어요.
6: 맞아요. 재테크 잘하시네요.
4: 화폐 이걸 하나 만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 부업지 책임자로 들어갔어요. 이제 북한은 이제 그 군대 고기를 공급 못하니까 이제 뭐 산이나 이제 그 화지기, 뭐, 화전민, 이렇게 해서, 콩을 심어서 두부를 생산해서 인민군대를 공급하라, 이렇게 해서, 북학 연대마다 한 몇만 평씩 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또 김정일이 그 최우사령관 명령에서, 군부대 4km 밖에 있는 부업지는 몽땅 5호관리소로 반환을 하라. 이렇게 돼서, 그거 농사 질라고 한 해 농사를 졌죠, 거기서. 엄청 투자해서 집에 있는 TV 팔고 다 해서 먹고 살게끔 해놓은 이렇게 그 땅을 또 뺏드는 거예요.
7: 돈 뺏어가지, 땅 뺏어가지. 자꾸 커지니까 치는 거지.
4: 죽어도 안 되겠다. 가자. 이래서 이제 탈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 혼자 가겠다.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가면 그때 딸이 둘이었었는데 얘들이 이제 그 반역자네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대. 나 이거 내 눈으로 못 보니까 네가 바다에 가다가 잡혀서 천 얼망정 데리고 가라.
15: 책임져라 이거죠.
4: 이렇게 된 거예요.
15: 네네.
4: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애 엄마한테. 가자, 여기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엄마는 뭐, 길길이 날뛰죠. 뭐, 죽는 게 무슨 장난 같나. 뭐, 그런 대로 살지. 무슨, 뭐, 우리가, 뭐, 감 높은 인생이라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 걸렸어요. 설득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 해주에서 이제 그 오후 4시쯤 이렇게 하늘을 보면, 네. 인천공항에서 중국에 가는지, 어딜 가는지 가는 비행기가 보입니다.
7: 계속 비교되는 네. 삶을 살았네.
4: 딱 이렇게 보여요. 네네. 그래서 내가 저걸 가리키면서 네. 야 사람이 샀다가 저거는 한 번 타보고 죽어야지 않냐.
11: 에 뭐,
4: 에 그러면서 내가 한국 가면은 저거 한번 구경시켜 주겠으니까 가자고.
11: 공략.
4: 이렇게 해서 왔어요.
15: 네, 그렇게 영철 씨가 9명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오셨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 대가족이 같이 올 수 있었는지 우리 그 과정을 좀 살짝 설명을 좀 해주세요.
6: 궁금해요.
15: 네,
4: 우리는 이제 그 증산도라는 섬에가 형하고 나하고 먼저 나와서 배를 이제 갖다 놓고 네. 바다에다가 다음 날 우리 애엄마가 해주소부터 온 가족을 증산도까지 한 100한 80리 됩니다.
10: 100리면 40km고 80리면
4: 걸어가지고 이제 그걸 데리고 나왔죠.
15: 걸어서요?
4: 아니 이제 누가 뭐라고 하는데 다 남선으로 간다는 그게 있으니까 차만 봐도 피하고 일부러 이제 피하면서 나온 거죠.
6: 두려움에
7: 거족이 재발절이고
4: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스의 증산도까지 와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초소랑 뭐 어디 가냐. 근데 전마는 사람이 딱 둘 타게 됐거든요. 노전 넣은 사람하고 이거 그물 넣는 사람하고
15: 작은 배네 진짜.
4: 네. 길이가 3m80 폭이 네네. 폭이 110cm 요만해요. 전반이
15: 그 안에 아홉 명이.
4: 예. 네. 아 이렇게 배가 형네 배 따로 우리 배 따로 두 개를 묻죠. 두 개를 그렇게 해서 초소를 나오는데 경비대가 이거 요 바다 요만한 애들도 막 오니까 그 증산도에서 이제 그 중대장 그 커버로다가 한 두 달 고기 잡이를 했어요. 이렇게 그 군 경비대 애들 아 저거 중대장 줘야 이렇게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야 오늘 내 생일이라고 가족이 다 나왔어. 네. 어, 나왔으니까 너도 있다가 내 중대장네 집에다 이게 다 해놓겠으니까 너희 소 그 분대장네 집이 소대장네 집이든지 이따 와라 한 잔 먹어라. 야, 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걔들이. 그새 이제 기재선을 넘었죠. 넘어가지고 넘으면서 칼을 하나씩 다 차고 망태기다 돌 이만한 거 하나씩 다 들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거 오퍼 죽여 나 가야 되니까 그 요만한 애들까지 받아나간다는 거는
6: 몇
4: 우리 작은 딸이 그때가 6살.
6: 어이구, 어떡해.
4: 네. 우리 큰 딸이 14살.
6: 14살 좀.
4: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받아나가는 거, 이거 분명히 이거 남수선 가는 놈들이다 하니까, 무조건 만나면 죽여. 뭐 할 수 없어. 이러고 갔는데, 다행히 사람은 안 만났어요.
15: 다행히, 아, 다행이네요.
4: 그래가지고 그때 떠난 게 9시에 지금 육지에서 떠나서, 네. 배 타서 이제 가자.
15: 거기가 네. 거기가 항구 이름이 있어요. 무슨 항이에요?
4: 증산도라는 섬.
15: 증산도라는 섬.
4: 그 딱 함박도 앞인데. 네네. 그 함박도 뒤에 가지 우도죠. 형님 불이 환하게 보이니까.
15: 아 그래서 아 우리 저기 상태 씨가 그 판넬을 준비했어요.
18: 자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북한이잖아요. 이게 황해남도지 않습니까? 우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도. 네. 우도 요 거리가 사실 얼마 안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게 환한 게 보일 겁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그 도 증산도. 네. 어디 있습니까?
4: 증산도가 그 뼈죽 나는 그 반도
18: 여기 여기
4: 그 앞에 가 있습니다.
18: 요 앞에 여기 아, 반도 앞에 아, 요 앞쪽에 증산도가 있는 아,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출발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요요 여기 NLL선 뒤쪽에 증산도에서 출발해서 우도로 오신 겁니다.
4: 아, 그거만 넘으면은
7: 남조선
4: 뭐 남조선이죠.
18: 근데 중요한 거는 노를 젓는다.
6: 그래.
15: 그렇죠. 아주 두 대가
18: 두 대가 그렇죠. 얼마나 노를 젓으신 거예요 그러면?
4: 그러니까 이제 그 그때 아마 10시 제 기억으로 밤 10시 50분에 떠났어요. 네. 떠나면서 다 이게 사람이 급하면요 하나님을 저절로 찾아요. 알고 모르고 다 찾아요.
7: 다 찾아요. 진짜.
4: 이러면서 알지도 못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7: 맞아,
4: 이제
7: 나도 그랬어요.
4: 떠났거든요.
18: 나도. 그래도 물에 떠 있으니까.
4: 우도까지 온 게 2시간 반 만에.
15: 2시간 반이요?
7: 완전 빠르다.
4: 2시간 반 만에.
15: 굉장히 빨리 오신 거예요, 그 정도면.
7: 진짜 이제 그 안에서도 네. 2시간.
4: 한락색 등판을 넘어서 이렇게 썰물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뭐, 미사일보다 더 빠르죠, 배가.
15: 그럼 오셔서 어디에선가는 그래도 내가 발견이 돼야.
7: 그렇지.
15: NLL. 그렇죠. 여길 내가, 아, 넘어왔구나. 뭐, 이걸 알 텐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서 발견이 뭐 되시긴 하셨어요? 우리.
4: 우도에 갔다 대고 네. 다 왔으니까. 하나 때 들어가자.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반인가 기다렸어요.
15: 우도에서.
4: 날 밝기를. 네. 날 밝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리치는 거죠. 우리 이제 기순한다고. 뭐. 배한 건 있어가지고 하얀 거라고 생긴 건 다 갖고 늙어야. 다 먹기순 한다고 해서요.
18: 저희 왔어요. 맞아, 맞아. 왔어요.
15: 기순했다고 막 흔드실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4: 남수원에 가면은 환영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하는 줄 알았어요.
15: 네네네네.
4: 우도까지 왔으니까.
15: 그렇죠. 그렇죠.
4: 이게 뭐 진짜 뭐 용물로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목이 터져 한 시간 남아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고 뭐 우리 엄마고 끔찍을 안 하는 게 사람 하나 얼씬을 안 해요. 우도에서.
18: 우도에서
19: 연평도로 가셨어야 될 거예요.
15: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연평도에 가야 환영받는지. 그...
18: 우도에 사람이 없으니
19: 연평도 또 가까운데 사실.
4: 그래서 뭐 이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지금 남승 괴뢰놈들이 아직 부자네 지금 남승 괴뢰놈들이 아직 부자네 이거 이러면서
19: 자빠서 자네
18: 아직도 자네
4: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시간쯤에 지쳐가지고 이제 있는데 물이 다 나갔으니까 뭐 배도 못 띄우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19: 뭐라고요?
4: 기준하는 겁니까? 하고.
19: 기준하는
4: 거 있어요. 이게 그때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냥
19: 난.
6: 아니 지금은 웃으시면서
18: 맞아.
6: 말씀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해상탈복 진짜 목숨 거 우리 용기의 박수 한번 드리죠.
4: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15: 네, 그래서 우리 영철 씨가 무려 9명의 그런 탈북자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또 그 이후에도 지난 10월이죠. 목선을 타고 또 동해로 넘어왔다는 소식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솔직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안상. 보안상. 예, 얼굴을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6: 연결됐어요?
15: 예, 한번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보세요?
20: 네, 여보세요?
1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배우 송건호입니다.
2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 아유, 목소리가 되게 예쁘시죠, 그죠? 예. 저희 여기 지금 오자유여 지금 녹화 중인데요.
20: 네.
15: 네. 아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네. 지금 목소리가 솔직히 제 딸하고 비슷합니다.
18: 젊으세요. 네,
15: 목소리가.
20: 네. 제가, 정말요?
15: 예, 예.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0: 네. 저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목선배를 타고 온 강규리라고 합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18: 25?
6: 예쁘다.
18: 야, 이렇게 어떻게 사실 그 젊은 분께서 목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왔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이 서해로 넘어오신 해상 탈북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두 분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저 해수소 왔습니다.
2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아이고. 몇 마력짜리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20: 저 24마력.
18: 24마력.
4: 오, 직접 몰고 오신 거예요?
20: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6: 대박이다. 25살.
15: 아니, 그러면 이제 영철님은 지금 서해로 오셨거든요. 근데 규리님은 동해바다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20: 네네.
15: 그쵸? 야, 네. 세상에. 저 동해바다 훨씬 넓을 텐데, 그죠?
18: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해바다 누구랑 어떻게 같이 오셨나요?
15: 네.
20: 그 가족이랑 엄마랑 이모랑 같이 왔고.
15: 몇 분이 오신 거예요?
20: 네. 총 4분이서 같이 왔어요. 저까지 4명이서 같이 왔어요.
6: 배에다가 먹을 거, 이럴 거 다 싣고?
20: 네, 그럼요. 먹을 것도 싣고, 물도 싣고, 식량 다 싣고.
4: 철저히 준비를 하셨네요.
20: 네, 원래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돼서 10시간이면 오거든요.
6: 거리가 얼마 안 돼서?
15: 아니, 얼마 안 걸리는데 10시간이.
18: 10시간 배 타고, 야 쉽지 않은데.
20: 근데 저는 우회전을 하다 보니까 경비 초소 때문에 44시간이 걸렸어요.
15: 44시간.
20: 그러면 네, 정확히는 한 24시간 걸리긴 했어요. 왜냐면 밤에는 이제 밤에만 항영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항영을 안 했거든요.
6: 와. 진짜 동해바다는 훨씬 넓고 그렇죠. 또 파도도 엄청
18: 세. 맞아요. 많이 세.
6: 위험한 맞아요. 고비가 많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20: 진짜 위험했어요. 파도도 엄청 심했고 거기에다 NLL 넘기 전에는 북한 경비종 그 이제 추격도 당했었어요.
6: 추격까지.
15: 그럼 그 추격을 어떻게 이렇게 따돌려셨는지?
20: 용감하게 그냥 직진했던 것 같아요.
6: 용감하게 25살.
18: 고.
6: 왜냐면 또 이제 그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까.
18: 그러니까요. 가족도 있으니까.
20: 네.
15: 진짜 살자 그냥 달리셨구나, 그죠?
20: 네. 그리고 파도가 좀 되게 심했어요. 제가 그때 추격을 당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은 배라서 이제 파도랑 같이 이렇게 빨리 그냥 올 수 있는데 이게 큰 배는 대신 파도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대신 파도를 맞받아 와야 되니까 시간이 더뎌진 것 같아요.
2: 파도 때문에 올 수가 있었어.
3: 아니 멀미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막.
1: 아 원래는 멀미가 장난이 아니어야지 정상인데 저는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게 복합돼서 예, 멀미를 못 느끼고 왔습니다.
4: 와. 아니 그 위험한 순간을 넘어서 일단은 한국에 오신 거 너무 대견하시고 축하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최근에 북한 소식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북한이 요즘 어떤지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지금 북한 실상이 원래 예전보다 엄청 많이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이제 국경을 봉쇄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부에서 계속 뭐 개인 장사도 없애고 뭐 모든 면에서 쌀 장사까지도 못하게 하고 식량 가격은 뭐 엄청나게 예전보다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되게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럼 만약에 해상 탈북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요?
1: 그럼요. 제가 있을 때도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마도 한 번은 서해, 한 번은 동해를 갔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졌을 겁니다.
2: 경계가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1: 네, 그럼요. 저희도 이제 제가 배 운영을 할 때 서해 쪽에서 한 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되게 통제가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은 배 항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나 두 달의 시간.
2: 네, 또 우리 강유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하시고 또 꿈꾸신 것들 마음껏 펼치시기를 저희가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3: 네, 규리님 화이팅!
2: 화이팅, 화이팅!
3: 25세.
2: 네, 와, 대단합니다. 강규리 님.
3: 우리나라 네. 청년들이 이거 알아야 돼.
4: 진짜. 이거 필수로 보라고 해요.
2: 필수로. 네, 꼭 보시라고 전해 주시고요. 저희 해상 탈북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북한 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화 통화에서도 들었듯이요. 더 조이고 압박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까 살짝 얘기 나눠 봤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요. 예.
5: 지금 서해 쪽에서 네. 한번 2003년대에 오셨고 또 이제 규리님 쪽에서 동해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진짜 배 그 해상으로 나가는 북한에서 이제 목선 타는 사람들 네. 엄청 그 압박하고 엄청 감시와 경계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해상 탈북은 없어질 것 같고 육지 탈북도 지금 압록강, 두만강이 거의 다 지금 막힌 상태거든요. 특히 두만강 쪽에 지금 알아봤더니 거의 두만강에 붙기 쉬운 쪽에는 거의 다 철책을 세웠더라고요. 북한도 세우고 중국 쪽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철책을 넘다 보면 거기에 캔이 매달려 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잠복 군무를 서던 경비대 애들이 확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탈북은 정말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아니 맨날 돈도 없다면서.
2: 아니 근데 그 해상 탈북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전부 다 이거 없애버리니까 이거 아니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3: 그러니까.
2: 아이고 뒷목이 아이고야 혈압이야 어떻게 사시라고
6: 그러니까 일단은 저런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북한은 때리면 아픈 척이라도 하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무조건 주황당에서 지시가 내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선을 갖고 있는 걸 뭐 국가명의 수산사업소나 이런 데서 다 회수해 가요 네, 일단은 저런 사건이 터지면 당분간은 잠잠 네. 그리고 또 북한도 또 그게 또 한 발 더 나가서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 바다 양식 사업을 우리가 조금 최첨단으로 하겠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드론을 띄워요. 그래 드론을 띄워서 양식장들 전체적인 온도 그리고 물고기들이 상태 이런 것들을 검열하겠다고 이렇게 드론을 띄웠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드론을 띄우면서 바다 양식보다는 그 바다를 통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2: 감시, 감시.
6: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탈북을 네.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겠습니다 하면 북한 주민들이 몰랐던 주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야, 이제 사람들이 바다를 해서 탈북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우리는 바다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첨단 드론을 띄운다. 이루고 기본 목적은 해상을 감시하려고.
7: 네,
6: 그렇게
7: 드론으로
6: 명분을 보자기를 씌우는 거죠.
7: 그렇죠, 그렇죠. 드론으로 감시까지 진짜. 네. 아니 그런 첨단 기술이 북한에도 도입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6: 그렇죠. 네. 와.
4: 아니 이게 돈도 없다면서? 아니 이게 돈도 없다면서? 저는 그게요.
6: 근심이.
8: 우리들 먹여 살릴 돈은 없는데 감시할 돈은
6: 있어요. 아, 맞아요.
4: 속상해.
7: 속상해.
9: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상 탈북 비율이 참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철책이 지금 채워져 있고 북중 국경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국경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10: 평양에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22년간은. 근데 24시간 전기를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북중 그 국경 지역에 감시하려고 전기를 24시간 넣는데요.
9: 그쪽으로 다 몰아서요?
10: 네. 그 최첨단의 장비가 거기 지금 대한민국 5G라고 하잖아요.
9: 5G요.
10: 예, 거기 네, 4G가 예, 네. 예. 거기에 지금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4G가 거기 싹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철책을 네. 그 우리가 이제 38선으로 이제 나뉘었잖아요. 북한이 북중 국경에도 담장을 쌓아가지고 네네. 앞뒤를 이제 꽁꽁 다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국경 경비대가 지키던 네. 그 초소들에 김정은이 저 국경 경비대 다 썩어 빠졌다 그래가지고 국경 경비대를 다 철수시키고 네. 거기다가 자기가 제일 믿는 폭풍 군단 11군단 네네. 애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놓고 네. 최고 사령관 명령이라고 하달을 해요. 실탄 장전에서 공탄 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열 나는,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생명체는 다 쏴도 된다.
9: 예.
10: 그래서 공탄 없이 거기에 실탄 사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군인들 거기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탈북을 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해상 탈북을 그 택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이 못 넘어오고 우리가 보면 엘리트 탈북이 되게 많아졌어요. 해외 나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막 직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네.
6: 그 강을 넘어야 중국을 관통해서 한국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 상황도 사실 좋진 않아요. 중국이 지금 얼굴이 그야말로 아이디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이 빠른 IT 발전이 지금 탈북한데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것도 이제 저런 얼마 주면 넘겨주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야, 1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1억은 주라고 그런대요. 근데 1억을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그 폭풍군단이 됐던 뭐 특수부들 지금 풀어놨는데 그걸 이제 넘기려면 자기네들 뭐가지 날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김정은이가 또 선사후보 하라 이래서 먼저 쏴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도 되니까 아까처럼 열감지 카메라에 찍히는 거 생명체는 다 쏴 죽여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억 벌고 내 목 날아날 거면 그냥 안 벌겠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지금 뭐 그 북중국경을 뚫기가 쉽지가 거죠.
10: 1억 줘도 100% 확률이 없는 거예요.
6: 그렇죠. 네.
10: 목숨값을 담보로 하는 거.
11: 근데 중국도 문제예요. 네. 이제 중국에 제가 2018년도에 나가봤더니 중국도 단속이 예전 제가 탈북할 때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가짜 신분증 가지고도 저희가 기차 탈 수도 있고 뭐 네. 이제 버스 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차표 하나 떼더라도 신분증 있어야 될 수 있고요. 차표에 영어로 이름이 쓰여져요. 한자하고 영어하고.
9: 우리나라는
11: 없잖아요. 자석이 딱 그렇죠? 쓰여져 있어요.
9: 그냥 돈만 내면 티켓 네. 끊는데.
11: 그리고 지문으로 또 중국 사람들은 다 하고.
9: 지문까지요?
11: 네. 지문으로도 하고 핸드폰에 뭐 차표가 이렇게 저장되게끔 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삼국으로 뽑으려면 그 중국이란 대륙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잡히는 횟수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의 그 장백산 쪽에 네. 중국도 철책을 세워놨는데 그쪽에 이제 중국 사람이 유튜브를 찍으러 거기 내려갔는데 중국 쪽에서 핸드폰에 따다당 문자가 오더래요.
9: 뭐라고요?
11: 강변 두만강가에서 다시 번길로 올라서라. 거기 왜 내려가냐. 당신은 지금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9: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줄 알고 그 인적사항도 모를 텐데.
11: 모르는데 핸드폰이 그쪽에 접근하면 중국 쪽에서 그렇게 문자가 작동.
9: 무서워요.
6: 근데 이게
9: 겁나네요.
6: 중국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중국은 그
8: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여행을 가면 우리가 호텔 들어갈 때 여권하고 제 얼굴을 이렇게 기계로 갖다 찍어요.
12: 네.
8: 그래서 제 얼굴이 찍히니까 그 들어가거든요, 호텔에. 그래서 탈북민들 중국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찍히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얘네가 딱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됩니다. 28년 전에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얼굴 성형한 사람도 공항 카메라가 찍어서 딱 잡아냈잖아요. 그 뉴스에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성형을 했는데도 공항 카메라가 잡아내니까 전혀 그렇게 보장. 그러니까 이제는 가짜 뭐 여권 뭐 아이디 안 되는 거죠.
7: 아니 주 기자님 아까 네. 드론 얘기도 그렇고 지금 얘기가 장난이 아닌데
12: 최첨단이에요.
7: 다 최첨단 그런 시설에 동원되는 추세예요.
6: 그렇죠. 근데 일단은 북한의 북중국경에 그 탐지기고 독일산 전파 탐지기구는 해산 같은 경우에는 해산 제지공장 굴뚝이 아마 양강도에서 제일 높아요. 거기에 벼락침처럼 해놓은 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게 벼락이 내릴 때 그걸 방지하는 침이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독일산 전파 탐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데다 걸면 그 인근 산에서 하는 것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그 첨단 기계를 국경에 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정도냐면 그거는 일단은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 국경을 순찰하는 뭐 국경경비대 보위원 안전원 노동당 기찰 때 이런 사람들도 몸 안에다가 이동식 전파 탐지기를 갖고 다니고 그 골목길을 아예 동네 아저씨가 놀러 온 것처럼 쓱 지나가면 반경 몇 미터까지
8: 전파가 잡히는구나. 누가
6: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삶은 점점 쪼들려가고 북한을 감시하는 이런 최첨단 기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7: 어떻게 살아?
6: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밀수꾼이나 이래 파트너, 브로커들이 자기네도 대북 송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전파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가 잡히지 않는 위챗이나 어떻게 보면 위챗 같은 거는 전파 탐지기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 전파 탐지기가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하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해요. 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이제 많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철벽처럼 막아지진 않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국 당국에서 그랬어요. 너희들 이거 한번 북한에서 사람을 받고 연결하면 쟤네 무조건

0: 때문에 국경을 막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북한의 감시를 도와준 셈이죠.
1: 야, 네,
0: 그런 상황이에요. 뭐, 지금
1: 탈북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네.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는요, 이 북중 중북 그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주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아이고 또 혈압사, 아우 혈압 올라간다, 아우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양강도가 제 고향이잖아요. 네. 그 양강도라는 곳이 옛날에는 사실 함경도에서 삐져나온 데예요. 정말 감자가 주식인, 근데 국경을 끼고 있어서 그나마 발전한 도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뭐 해장동이나 해강동, 제가 탈북했던 곳이 해강동이에요. 거기가 어떤 지역 구성을 보게 되면 그 국경 지역에 조금 외따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밀수를 할 수 있는 최적한 땅에서 땅값 찌그러서 가는 집도 땅값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밀수가 안 되는 데다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 거는 괜찮은데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외따로 있으면 중국과의 또 무슨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아예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남한 같은 때는 이 땅을 없애면 집주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 우리가 보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북한은 일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는 국가가 발행하는 입사증에 제한이 됐기 때문에 나가시오.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들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 우리가 집을 언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약속하고 지금 다 내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거 당이 결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이렇게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모든 게 다 떨어져서 탈북하기도 힘든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채로 뽑는 거죠. 예, 환경을 아예 안 만드는 거죠.
2: 근데 위챗보다도 우리 네. 대한민국에 카카오톡을 깔아서 북한에 국경 연선에 가면 카카오톡이 그렇게
0: 생겨요.
1: 아, 진짜요?
2: 네.
0: 국경에는 중국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한국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네. 터지는데 재작년인가 어떤 그 카톡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거 모음을 해놔야 되겠는데 카톡 한 게.
3: 어떡해.
0: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네, 그래, 카톡 때문에 이렇게 잡힌 사례도 있는데 근데 국경 지역에서는 대체 보면 중국 스마트폰 폰이 아니라 한국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무음만 해놓으면 카톡에 영상통화가 다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어떻게 보면 위챗보다는 더 좀
3: 효과가
0: 있죠. 맞아요.
4: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기술들이 전달이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뭐 아무리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탈출하겠다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은 맞아요. 절대 막을 수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혹시 여러분 또 들어보신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탈북 방법이 또 다양해지고 있다는데 어떤 것도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5: 네, 지난 5월에 그 네. 북한군 아마 하사 출신이었을 거예요.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거성 지역에서 그 대한민국을 침투를 막기 위한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다가 걸어서 내려온
4: 걸어서?
5: 네, 네. 네. 네. 그래서 거성 지역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병이 그 열감지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뭐가 슬슬 움직이거든요. 네. 계속 본 거죠. 네. 계속 주시하는데 이게 점점 한국으로 내려와. 아. 그래서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역 대위가 그 위치에 나가 딱 기다렸죠. 아. 오는 걸 딱 받아서 바로 그냥 딱
3: 기술인도를 했던.
5: 그때 이 친구가 뭐에 지쳐서 내려왔냐 그러니까 제대로 먹여주지도 않지 군기는 바짝 졸라매고 있지 거기다 지뢰 매설한다 그러면서 계속 동원시키지 애따 모르겠다고 뛰었다는 거예요.
3: 그래서 오, 잘했다,
5: 그 이거 남쪽에서 들어오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북 방송 이런 거랑 들어볼 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DMZ를 걸어 내려왔는데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DMZ를 걸어 내려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4: 진짜 육로네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0: 근데 군인뿐 아니라 또 얼마 전에 북한 주민 한 명이 그냥 한강하고 네. 남북 중립구역을 넘어와서 강화도 교동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우리 군의 그 열화상 탐지기가 이미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미리 파악을 했어요. 근데 두 명이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쫙 했는데 결국은 한 명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아가 중가운데서 되게 희생이 됐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이 여부는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북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열화상 카메라가 그걸 이미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이런 소식들이 북한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탈북을 할 때 야 그래도 우리를
5: 지켜보고 있다.
0: 나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든든할 것 같아요.
5: 맞아.
4: 선아 씨가 말한 그런 또 탈출의 경로를 또 우리 김상태 씨가
1: 준비했습니다.
4: 또 준비를 또 해주셨잖아요.
6: 상태 네. 많이 좋은데요.
1: 아,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걸어서 탈북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아마 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십시오. 빠바바밤. 자, 여기가 북한입니다.
1: 네.
0: 여기가 북한이고 강화도가 어디냐? 강화도고 파주, 인천 정말 가까워요.
2: 네. 네? 거기 김포도 있습니다.
0: 김포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이제 교동도라고 여기 보이시죠? 교동도 최단 거리가 약 2.5km입니다. 아니 그런데 바다인데 어떻게 걸어오느냐? 밀물과 썰물 있지 않습니까? 아~ 물이 쫙 빠지면 걸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이렇게 교동도까지 건너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아~
3: 네. 죽을까고 하고 넘어오는 거야.
0: 마음만 먹으면 걸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김영철 씨 교동도 가보셨습니까? 교동도?
4: 교동도 자주 가죠.
0: 아, 자주 가세요?
4: 저 교동도 가서 보면 저희 고향집이 보입니다.
3: 고향집이 보여요.
4: 그래서 구정 때나 추석 때는 거길 가서 직접을 보면 보이니까 진짜 소리치면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투지를 보내주면 전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핸드폰 비만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상태로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정착해서 또 6살 친구가 지금 22살이라고요.
4: 걔가 유학 나가
3: 잘 사시는 모습 자체가 네.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될 거예요.
0: 맞아요.
3: 네, 힘이 될 겁니다.
0: 근데 앞으로는 더 창의적인 루트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5: 네,
0: 마지막으로 좀 지영 씨 말씀해 주시죠.
6: 북한 당국이 네. 아무리 감시 체계를 조인다고 해도 네. 그 도 정말 비행기 같은 이거 여기 와서 보니까 러시아 영화를 봤는데 네. 동부독일에서 서부독일로 넘어갈 때 뭔가 풍선 같은 거 타고 넘어가는
3: 아, 열기구
6: 풍선. 열기구
0: 오, 네. 열기구
6: 북한 사람들도 열기구 같은 거 타고 이제 휴전선을 가족이 다 이제 넘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쪽에는 러시아 통로가 있습니다. 그 두만강 넘어가면 바로 이제 러시아로 가는데 거기 두만강 협쳐 넘어가면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라진 선봉식 두만강 그쪽은 러시아 쪽으로도
3: 헤엄치는 거 되게 쉽게 말씀하시네요.
6: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3: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팍 주셨으면 좋겠다. 그 루트.
5: 맞아요. 네.
7: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다양한 루트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데 그냥 복음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7: 솔직히 그래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냥 맞아. 아주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영철 씨 보면서 이야기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셨다고. 그래서 중요하죠.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4: 우리 탈북민들 여기 3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 손길 안 거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7: 그렇습니다.
4: 한 명, 난 교회 신세 하나도 안 쪘어 하면 그건 간첩이에요.
7: 간첩이에요.
3: 그 정도는
4: 간첩이에요. 그거는 사실이고.
1: 네네.
4: 하나원에서부터, 이 일에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오면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네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밥그릇도 사다 주고 밥상도 갖다 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잖아요. 네. 시세를 줬으니까 그렇죠. 냉장고 갖다 준데 가야잖아요.
7: 아유, 신세를 잊지 않으셨네요.
3: 가야지.
7: 신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4: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 분들도 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저 무슨 여호와가 빨간 입 벗고 뭐 이렇게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빨리는 소리를 해야지. 저게 그때는 몰라요. 지루하죠.
0: 그럼요, 그럼요.
4: 근데 목사님들이 괜찮다, 괜찮다 이래서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 성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구나.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컴프레셔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삼성 사장님이라고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어요. 직원으로. 근데 그때 그 작업을 하다가 그 사장님이 이제 구라한다질 하다가 손을 다쳤었어요.
0: 아, 글라인드 이렇게 갈다가. 아,
4: 갈다가. 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에요. 네. 교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뚝뚝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네. 우리 직원을 안 다치고 나를 다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3: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네.
4: 저는 지금도 그때 그걸... 생각을 하면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어? 저럴까? 나를 안 다치게 해서 고맙다. 그리고 네, 그분이 오른손잡이거든요. 네. 오른손을 안 다치고 왼손을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3: 아, 감사가 먼저 나왔어. 울컥하신
4: 그래서 제가 그때가 막 탈북해서 한 4년 됐을 때요. 그 삼성 사장님이 그러는 걸 보고 야 저기 사람이 저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래서 그 사장님 따라서 그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3: 네. 하나님이 그분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1: 네.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걸 통해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3: 잘해야 되겠다. 네.
1: 우리 다 같이 착한 행실을 다짐해 봅시다.
0: 우리 한 명이 그냥 선교사야.
3: 맞아. 네. 하셨다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네요.
4: 감사.
7: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철 씨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1: 일단, 어려워지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고.
3: 아멘. 네.
1: 안 되면 날라서라도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이라는 걸 믿어요.
3: 이렇게 안아서.
1: 네, 우리 북한에 계신 분들 용기 잃지 않고 네, 또 우리 남한 분들 더 기도하면서 네. 진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아멘. 네. 더 많은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네.
7: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3: 아멘.
7: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네, 아무리 막고 통제한다고 해도 이 자유를 염원하고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그 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탈북민이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이 저희는 오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오 자유야.
7: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수고하셨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청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져가고 통화할 때 청상 이동을 안 불러요.
6: 칩을 버려요.
7: 칩을 버려요?
10: 그냥 인간 CCTV라고 보시면 돼요.
9: 아오. 국경을 통해서 뽀뽀 전화라는 걸 해야 돼.
7: 뽀뽀.
9: 뽀뽀 전화라는 게
6: 숙박검열인데요.
7: 뭐요? 숙박검열이요?
4: 숙박검열 이런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6: 숙박검열이란 우리 집에 보이부놈이 부둣발럼 밤에 잠잘 때
1: 똑똑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9: 탕탕탕 이렇게 되는
6: 네,
9: 거예요.
6: 탕탕탕 2초 만에 문을 열어야 돼요. 3초 만에 뛰어나가야 돼요.
9: 눈을 딱 떴는데 내 앞에 프레시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0: 자, 집사님. 네. 제가 이렇게 처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예. 신학 공부할 때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예. 부름받아 나선.
1: 제일 부담스러운 찬양이잖아요.
0: 어디든지 가오리. 근데 그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예.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그 고백처럼 찬송의 고백처럼 네. 어디든지 갈게요. 예. 이런 고백으로 예. 말 그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이러면서 공부했거든요. 예. 근데 막상들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는 예.
1: 그 부름받아서 서울로 너무 많이 모이신 예. 것 같아요.
0: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예. 사실 막상 이 농어촌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예. 부담스럽고 특히 뭐 섬으로 간다 뭐 이건 아주 뭐 유배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
1: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본 입장에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보면 예. 아니 왜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지방으로 안 내려가시고 온통 밀집 지역에 이렇게 뭐 어떨 때 한 집 걸러 한 집이 교회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잖아요.
0: 뭐 건물 하나에 예예 예.
1: 아래 위층으로 있고 하고. 예. 그러니까는 농어촌에는 교회가 없고 목사님들도 없어서 허덕거리시는 반면에 이쪽 도시 쪽에는 너무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그러니까
1: 배치를 좀 잘해야 네. 되는 거 아닌가.
0: 솔직히 목사로서요. 예.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그냥 언제든지 거기서 좀 훈련 받다가 네. 좀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좋은 기회들을 뿌리치고 네.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하는 마음 가지고 네. 묵묵히 자리 지키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오늘 저희가 그런 분을 좀 모셨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 아이고 저기에도 목사님이 계셨구나 반가우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교회를 건축해주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있는 대신 농어촌 선교회. 그리고 한 손엔 성경을, 또 한 손엔 망치를 든 엄용식 목사와 이수일 목사. 11년간 건축이 중단됐던 한 교회의 건축을 도우면서 본격적인 교회 세워주기 운동이 시작됐다. 가난한 시골 교회들의 헌금과 목회자들의 땀과 기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이고 있다. 오늘도 농촌을 품으며 한국교회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 주의 종들, 엄용식 목사와 이수일 목사를 만나본다.
1: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대신 농어촌 선교회 엄영식 목사님 그리고 예. 이수일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벌써 30년 넘게 네. 농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인데요. 각자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대신 농어촌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3: 예. 저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농촌 교회고요. 예. 지리산 바로 밑창입니다. 옥동 교회입니다. 예. 오명식 목사입니다.
1: 예. 그리고
4: 저는 이제 충북 음성, 예. 음성군에 예. 흰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수일 목사인데요. 네. 84년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32년 됐습니다.
1: 대신 농어촌 선교회라는 네. 어떤 그 모임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3: 대신 농어촌 선교회는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 예. 99년도 예. 11월 30일이 총회를 했던 날이에요. 예. 그 전에 모임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갔고 농어촌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시작해서 2000년부터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어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농촌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단순히 이제 농촌을 들렸다 가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농촌을 들어가시고 그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건가 봐요.
3: 예, 목사님.
1: 예.
4: 처음부터 교회를 짓고자 했던 생각은 아니었고요.
1: 네.
4: 이제 선교 우리 농어촌 선교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있어요.
1: 네.
4: 사업 가운데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 아주 힘든 교회에 요청을 받고
1: 네.
4: 그 교회를 이제 현장을 찾아가 보면서
1: 네.
4: 아 우리 손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1: 네.
4: 교회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의기투합을 했죠.
1: 그런데 아,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뭔가 좀 지을 줄 아는 분들이 가서 지어야 저렴하게 짓지 지어놨는데 애들이 삐딱하거나 이러면 그 다 솜씨들이 있는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4: 의외로 예. 목사님들 가운데 숨은 보석처럼
1: 아. 예,
4: 건축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숨어 계셔요.
1: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1: 예?
4: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이런 이제 사업의 의미를
1: 예.
4: 말씀 이제 드려서 기쁘게 동참했죠.
1: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금 지어진 게 몇 채 정도 되는지 교회가, 예, 언제부터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나요?
4: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한 6년 전부터.
1: 아, 그래요?
4: 네, 6년
1: 그러면
4: 전부터.
1: 어느 정도의 교회가 지금?
4: 지금 이제 네 번째 교회를
1: 한당하신 예, 거예요?
4: 예, 예, 한당했습니다.
0: 그럼 다섯 번째 교회를 또 짓고 계시는 건가요?
4: 네. 네.
0: 예.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하나 딱 지어놓고 마음이 조금 바뀌었을 만한데 연거푸서 계속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게 어떤 의미가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4: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게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
0: 예.
4: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 이런 쪽보다는
1: 네.
4: 다음엔 잘 줘보자. 네. 지난번에 약간 미숙했으니까
1: 네.
4: 이번에는 이렇게 줘보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좀 있고
1: 아.
4: 또 이게 중독 같은 현상이 있어요. 건물을 줘보니까
1: 예.
4: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변화를 주면서
1: 예.
4: 그 공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될 때 그때 오는 쾌감 그런 게 있어요.
1: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면 되는 거네요. 교회가 네. 처음 지었던 네, 것보다는 네.
4: 확실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일반 건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 네, 이렇게 네. 세웠다는 그
4: 그렇죠.
0: 보람이 네. 엄청 클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첫 교회를 지을 때가
1: 예.
0: 이제 어떤 교회를 지었고
1: 예.
0: 어떤 동기로 지었고
1: 예.
0: 지으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1: 시작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예. 첫 번째 교회는 어디다 예. 지셨어요?
4: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예.
4: 그 강원도 화천에
1: 예.
4: 예. 그 사창리라고 군부대 지역이에요.
1: 예.
4: 전방
1: 예.
4: 지역인데 전화가 왔었죠. 메일로도 사진이 왔었고
1: 예.
4: 근데 이제 짐작을 해봐도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부담스러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때는 그냥 헌금을 소액해서 그 교회 격려하고 돌아오자.
1: 아.
4: 우리 멤버들도 저한테 부탁하기를 코 깨면 안 된다. 너무 인정해.
1: 가서 약한 마음 갖지 마라.
4: 단단하게 가시라고.
1: 네.
4: 그래서 이제 네 분의 목사님들하고 넘어갔는데
1: 예.
4: 교회 건물을 보는 순간 거의 다 마음으로 울고 눈으로 울고
1: 네.
4: 11년째 중단된 교회입니다. 건축하다가
1: 아
4: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거의 폭격 맞은
1: 예,
4: 그런 폐허 같은 모습으로
1: 예.
4: 왔어요.
1: 예.
4: 그래서 이제 격려비는 드리고 돌아섰는데 일행이 한 10분 정도 자동차가 가는 그 시간 내내 침묵하고
1: 다들 말을 못하고
4: 다들 말을 못하고 한숨을 쉬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거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1: 예.
4: 재정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1: 예.
4: 그걸 우리가 이제 인건 인력을 제공하면 예. 거의 절감 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
1: 줄일 수 있지 않느냐.
4: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1: 근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은 창대하게 하였으나 재정이 어려우면 하다가 야 여기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자 이제 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4: 네.
1: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4: 그래 이제 그 화천 문화마을 교회는 상당한 경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경비를 저희들이 다 조달을 제대로 못하고 미완성의 교회가 될 뻔 이제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1: 예.
4: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놨었는데 하나님이
1: 예.
4: 정말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제가 신방하고 있었을 텐데
1: 예.
4: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축비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1: 예.
4: 말씀해 달라고.
1: 예.
4: 그래서 제가 그때 소요 경비는 한 1,200만 원이 모자라는데
1: 네.
4: 한 1,000만 원 정도 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이제 했더니 흔쾌하게 목사님이 제가 1,0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도중인데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감동적이어서 그때 그 1,000만 원을 제공해 준 목사님이 우리 이정기 목사님이세요.
1: 아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군요.
4: 네.
1: 네.
0: 근데 제가 그 예.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1: 네.
0: 그 기사가 나왔는데,
1: 예.
0: 어이구 이 농촌 목사님들이 그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1: 예.
0: 짓다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그 교회를
1: 예.
0: 짓겠다고 손수
1: 예.
0: 자기 당신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짓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1: 많은 목사님들이 보셨는데 네. 유독 눈에 띄셔서.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보고 하라고 감동을 주셨겠죠.
1: 거죠?
0: 그냥
1: 예.
0: 보자마자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1: 예.
0: 그래서 바로 전화드렸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첫 교회를 짓다 보니까 경험도 또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1: 실수도 많으셨고 하다가 또 뭐 야 이게 아니란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으셨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회장 목사님이
1: 예
4: 보신
1: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3: 그 아까 조금 얘기하는 가운데
1: 예.
3: 그 경비 문제가 대두됐을 때
1: 예.
3: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농어촌 교회 속해 있는 교회들
1: 네.
3: 사실은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85%나 돼요.
1: 예.
3: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인데 그 소식을 듣자 이제 그 교회들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한테 써야 될 그런 것도 한 돈 100만 원 또 붙여주는데 그 교회 형편을 봐가지고는 거액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돈이 들어와서 맞춰져가지고 건축이 지어지고 눈물이 오는 게 참 많아요.
1: 네.
3: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매년 장학금을 그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1: 네.
3: 그 장학금을 저희들이 수여를 한 교회에서
1: 네.
3: 즉석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걸 그대로
1: 다시
3: 또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오는 일들이 참 많죠.
1: 예.
3: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많이
1: 예,
3: 있지만은
1: 예.
3: 오히려 그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1: 고난이 정말
3: 예,
1: 축복이었네요.
3: 예, 예.
1: 예.
3: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0: 그 교회가,
3: 결속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1: 예.
0: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우리 농촌 교회 다 어려운 교회 성도들의 아주 정성어린 헌금이
3: 예.
0: 모아져서 지어지는
3: 예.
0: 거네요.
1: 마음이 진짜 모아지는 거네요.
3: 예.
1: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거 좀
0: 예. 예, 공사 현장 한번 사진들을 보면서
1: 예, 얘기 좀 나눌까요?
0: 좋겠습니다.
1: 예,
0: 저게 어디 현장인가요?
4: 금년에 짓고 지금 짓고 있는
1: 예.
4: 충남 공주
1: 예.
4: 보험교회 건축 현장의
0: 예.
4: 첫날 사역입니다.
1: 이거 뭐 하는 거예요?
4: 예, 좀 이제 그 시공비를 줄이려고
1: 예.
4: 직접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손수 작업을 하는 거죠.
1: 예, 이거 예. 들어가서 굳으면은 그냥 거기 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 벗어놓고 나오시든가?
4: 저날 비가 예. 아, 겨울인데도 겨울비가 내려서 예. 아, 저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한 날입니다.
0: 바닥 기초 콘크리트 네. 하는 거죠.
1: 예.
0: 이건 이제 골조 올라가는 거죠.
4: 네, 골조가 이제 올라가는.
1: 이건 거죠. 어디 짓는 거예요? 교회?
4: 네, 그렇습니다. 교회.
1: 교회예요?
4: 네, 네.
1: 근데 그렇게 평수가 커 보이진 않는데요?
4: 네, 농촌교회에 맞는 예. 그런 규모.
0: 그럼 대략 교회를 세울 때 네. 어느 정도 그 규모 사이즈가 있나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1: 몇 명 예상을 하시는
4: 그렇습니다.
1: 거군요. 그 예, 동네에 예. 보통 몇 예. 분이 오신다.
4: 왜냐하면 이게 무리하게 교회가 건축 예. 규모만 커져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1: 아니, 그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여분으로 한 뒤에 몇 자리 더 하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4: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0: 예.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네.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4: 한 두 달 반에서 세 달.
0: 저 조립식 건축이죠.
4: 네네.
1: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입힌 거네요. 아까 그 뼈대에다가.
4: 네네, 네.
1: 예.
0: 되게 이쁜데.
1: 네. 와, 하얀 교회네요. 네.
0: 저거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4: 네네.
1: 예.
4: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인가요? 아니면.
4: 이제 지금도 저 공정 한 70%쯤 됐을 때.
1: 예.
4: 예. 예. 모습이고.
1: 이렇게 올라가서도.
4: 지금의... 네네.
1: 위험하지 않아요?
4: 조금 위험합니다.
1: 예.
4: 우리 지금 회장 목사님이 늘 걱정하는 게
1: 예, 예.
4: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요.
0: 그럼 지금 그 다섯 개째 지금 짓고 계시는
4: 네,
0: 건데요.
4: 네.
0: 혹시 짓다가 조금 사고 같은 것도 있었나요?
4: 아주 경미한 사고여서 천만다행.
1: 예.
4: 감사하죠.
3: 근데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1: 예.
3: 처음에 지었던 그 문화마을 예, 교회 예, 같은 예. 경우에는 높이가 뭐 굉장히 한 뭐 10몇 미터.
0: 그럼 짓다 중단된 교회였기 예, 예. 때문에 몇 층 이렇게 예. 건물이었는데.
4: 15m의 종탑. 예,
3: 그 종탑을 올라가는데 예. 사람 하나 쓸 공간도 없고 비탈은 그냥 굉장히 지금 심한데
1: 예.
3: 그런데 그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그 작업을 정말 생명 내걸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0: 그리고
3: 그 작업을 하고 내려오신 분이 한동안은 아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침묵으로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1: 예,
3: 어려운
1: 작업을.
3: 공사들이었었죠.
1: 예. 예. 이거는 지금 예, 예.
4: 실내
1: 본당.
4: 네네.
1: 예. 네.
0: 그럼 저렇게 건축하실 때마다 몇 분의 목사님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나요? 대략?
4: 네, 일정을 이제 맞춰서 전라도 쪽에서 한 주간,
1: 예.
4: 경상도 쪽에서 한 주간,
1: 예.
4: 또 강원도 쪽에서 한 주간. 그 한 주간이라는 게 이제 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수도 있지만.
1: 예.
4: 예, 월, 화, 수, 목회 지장이 좀 덜 되게
1: 예.
4: 그런 일정을 맞춰서
0: 그럼 교회
4: 있어요.
0: 하나가 세워질 때
4: 네.
0: 동원되어지는 목사님은 몇 분 정도 이렇게?
4: 한 7, 8명이 동원돼서 한 10회차 네. 공사를 하니까
1: 네.
4: 연 인원으로 따지면
1: 예.
4: 거의 한 80명에서 100명?
0: 예.
1: 꽤 많네요.
0: 근데 대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4: 네.
0: 인건비가 거의 절반 들어가잖아요.
4: 네. 네. 네.
0: 그 인건비를 아껴서 이렇게 하는 식인 거네?
4: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네. 악덕업자입니다. 악덕업자.
1: 그렇다면서요.
0: 그러면 우리 이수일 목사님은 그 건축 현장의 소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소장 역할이신가요? 네.
4: 임금 안 주는 소장.
1: 그렇죠. 그리고 일은 빡세게 시키시죠.
0: 얼마나 빡세게 예. 시켰으면 악덕업자.
4: 아주 그 강행군 할 때는
0: 네.
4: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도 했었습니다.
1: 아유, 완전 악덕인데요.
0: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4: 네.
0: 한 3, 4일 이렇게 하시고
4: 네.
0: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4: 네.
0: 또 목회 아니라고 또 설교 준비하시고 막 해야 할 텐데
1: 힘드시겠네.
0: 몸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병나실 것 같아요.
4: 네, 있죠. 네, 몸살나고 조금 이제 컨디션이 난조가 있죠.
1: 예.
4: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은 피곤한데 그 영혼의 어떤 그 회복
1: 예.
4: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신비를 경험하죠.
1: 예.
0: 근데 굉장히 그 하시고 나서는 뿌듯하실 것 같고요.
1: 특히 그거, 헌당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이.
0: 그건 뭐 이루 말했어요.
1: 그 얘기를 좀 해. 헌당 예배 할 때 예. 어떻게 보면 교인들보다 더 많이 우실 것 같은데. 예.
3: 저희들이 우는 것보다는
1: 예.
3: 저희들이야 그런 걸 어떤 사명으로 알고 예배당 짓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1: 네.
3: 그래도 농촌교회에서는 수건 사업이잖아요.
1: 축복이죠.
3: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니까
1: 네.
3: 저희는 그 자체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자체부터가 예. 감동이죠. 그런데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그 눈물을 흘리고 또 그 현장을 와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듣는 헌당 드릴 때 참여하신 내빈들이 예.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받고 예. 그래서 아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거죠. 예.
1: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또 이제 본교회로 가시면 과연 그 본교회에 다니시는 교인들은 뭐라고 했을까? 목사님 왜 사소 고생을 하세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거든요.
0: 제가 이제 가끔 편도 예.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오랫동안 비잖아요. 예, 예. 한 주간 비고 그러잖아요. 예. 처음엔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1: 싫어하죠.
0: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1: 어때요? 이 목사님은?
4: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죠.
1: 예.
4: 실제.
1: 예.
4: 예. 그리고 목장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1: 예.
4: 그런데 이제 언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 예.
4: 실제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갔어요. 건축 현장에.
1: 예, 예.
4: 그래서 같이 사역하게
1: 예.
4: 그 현장을 친히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1: 뒤집어지는 거죠.
4: 바뀌었어요.
1: 예, 예. 예, 예. 도와야요. 거기 도와야요. 거기 예, 안 도우면 안 돼. 예, 이렇게 예, 되는 예, 거죠.
0: 그러면 목사님들 건축 현장에 있을 때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건축하고 이런 일도 있었나요?
4: 네, 가끔씩 평신도들을 이제 모셔다가 예. 같이 협력하게
1: 이렇게
4: 해주면 예. 일에 대한 능률도 능률이지만 목회자들을 향한 시각도
1: 달라지는 거죠.
4: 변화가 되는.
1: 예, 안 목사님은요?
3: 예, 저희도 집사님 두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1: 아, 예. 예.
3: 그분들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오셔서 한 주간 또 일하고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1: 예.
3: 충분한 이해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의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조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 시대 속에 저런 목사님도 계신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옆집 목사님이라는 건 그냥 야 정말 대단하시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아니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우리 목사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사실 이렇게 잘 설명하시려면 가서 현장 보여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네요.
3: 예.
1: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망일이나 힘든 일들을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딸리니까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그래서 제정신 아닐 때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기운이 좋아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먹는 거나 간식은 어떻게 조달이 됐는지 뭐 드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4: 예. 술을 왜 먹나 했어요. 근데 술을 먹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술 기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술로 배를 채우면 배힘도 또 생기고. 아 이게 그분들의 어떤 그 처방 같다 이런 생각이
1: 그 마음을
4: 들었어요.
1: 아시게 됐네요. 네.
4: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간식이나 이제 이런 일반 식사가 제때 조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1: 예.
4: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재정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1: 네.
4: 또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 그래요?
4: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막 그런 볼멘 소리들이 이런 빡세게 시키고 먹을 것도
0: 안 주고
1: 그래서 악당업자가 되셨군요.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량에 취하지 네. 안 했다면 못할 일이시죠.
3: 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비를 쓸 때 지금 농어촌 선교회에서는 어떤 큰 행사를 치르더라도 뭐 아주 좋은 이런 뭐 호텔 같은 거나 뭐 어떤 이런 식이 아니고 항상 소박하게 임원들이 회의를 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런 일도 사실은 그 얼마든지 경비를 쓸 수 있지만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자
1: 아껴서
3: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비를 사용하지는 말자. 그리고 그걸 아껴서 더 귀한 일에 더 쓰자. 이런 정신이 기본 정신으로 저희들이 농순을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항상 청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뭐 간식이 좀 적다, 또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 통하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1: 이겨나가는 예. 거네요.
3: 서로가 예. 다 공감을 하니까.
1: 예.
0: 그런데 이렇게 대신 농어촌 선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너도나도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4: 아, 실제 요새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1: 그쵸.
4: 네, 왜냐하면 이제 기사도 좀 나가고 예? 소식이 이제 알려지니까 전화들이 계속 와요. 예, 우리 교회도 좀 건축해달라. 여기도 좀 어렵다. 예. 이런 이제 전화들이 여러 번 오기 때문에
1: 예.
4: 아주 지혜롭고 정중하게 예.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1: 예, 그렇죠. 참 거절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제일 힘들고. 예.
4: 거절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더 예. 어렵습니다.
0: 주로 어느 곳에 세우시나요? 세우시는 곳이?
3: 특별하게 어느 곳이라는 것은 없고요.
1: 예.
3: 각 저희들이 이제는 도마다 지역 책임자들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3: 예,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 내를 살펴보고 예.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나 아니면 지역 책임자가 봤을 때 아, 이 교회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안이 올라오거든요.
1: 예.
3: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사들이 그것을 의논을 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더라도 있어야 할 곳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지 그냥 예, 예. 의미 없이 돈 쓰여지기를 저희들은 원하지 않고
1: 예, 예. 한 푼이라도 예, 아껴서 예, 예. 그냥 뭐든지 예. 교회 짓는 데 쓰시는 예, 거네요. 예.
0: 그럼 혹시 섬 지역도 이렇게 세우시나요?
4: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1: 예. 예. 예.
4: 거리상 이제 여러 어려움들은 좀 있겠죠.
1: 예.
4: 근데 이제 만일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고
1: 네. 예.
4: 저희들 심사해서
1: 예.
4: 예. 대응을 하죠.
1: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네 곳을 지으시면서 다 그곳마다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 이 교회는 우리가 지으면서 특별히 더 가슴에 남는다는 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4: 제천에.
1: 예. 예.
4: 교회 이름이 장선 담비 교회인데.
1: 네.
4: 그 교회를 잊지 못하죠. 봉헌할 때 눈물 바다였습니다.
1: 예.
4: 그 교회 이제 건축 초기에 기공식 할 때 목사님 내외분이
1: 네.
4: 중간에 소천하셨어요.
1: 아이고.
4: 네. 교회를 이제 기초 공사를 마무리를 한 후에
1: 네.
4: 비가 오는 날이니까 조금 이제 여유 시간을 갖고 이웃 교회를 방문고자 이제 가실 때인데 도로에서 맞은편에 차가 과속하면서 충돌이 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두 네 분이
1: 예.
4: 돌아가셨습니다.
1: 예.
4: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죠. 목사이면서도 주님의 뜻을 자꾸 물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셨는지.
1: 예.
4: 예. 두 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1: 예.
4: 예. 그 시골 교회 작은 교회를 짓는 걸 그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셨죠. 그랬는데 주님이 예, 불러가시니까
1: 예.
4: 여러 번 주님 앞에 항의하고 때를 쓰고
1: 예.
4: 그랬습니다.
1: 예.
4: 예, 나중에 이제 후임자가
1: 예.
4: 일본에서 목회하시던 선교사님인데
1: 네.
4: 귀한 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성전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1: 네.
4: 그 유가족들과 함께 친척들 다 모인 데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친척들 다 모인 데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동이고
1: 네.
4: 예, 눈물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예, 잊지 못하죠.
1: 예.
4: 예. 그 지금도 생각하면
1: 예.
4: 보고 싶죠. 예. 그 목사님이 초창기 그 강원도 화천 문화마을 교회 질 때도
1: 예.
4: 함께 하셨던 목사님인데 예. 아주 그립죠.
1: 네.
0: 그런데 이제 건축 현장에서 벽돌 하나 쌓고 그리고 짐 지고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도 조금 새겨질 것 같은데.
3: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개교회주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남아 넘치는데 형제는 형제 교회는 아주 굉장히 가난해서 극빈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굶고 있는데도 사실은 관심을 별로 쓰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교회들이 그런 같이 사역을 하고 함께하고 이것이 교회 회복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1: 네.
3: 그리고 그런 일에 농어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영성을 사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도전을 주는 현대 교회에 도전을 주는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두 분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방 출신이세요? 아니면 서울 왜 그런 거 따지잖아요. 태어나기를 지방에서 태어나 왜 아 내가 그곳에서 살아보니 교회가 없어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 엄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3: 저는 황해도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1: 아 그래요? 예,
3: 그리고 살기는 수원에서 20년 살았고
1: 그럼 전혀 시골하고 관계가 없으시고
3: 서울에서 농촌에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고
1: 아 그러세요?
3: 예, 농촌에는 평소에 제가 꿈이죠.
1: 예.
3: 농촌에 가야 되겠다.
1: 그럼 왜 그런 꿈을 꾸셨어요?
3: 예,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는 날고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1: 예.
3: 그러면 그런 틈바구니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농촌을 생각하게 됐고 그 꿈을 5년 동안 계속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목사님께는 이제는 농촌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마지막에 될 때는 이제는 오토바이 한 대를 그 빌려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강원도 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강원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도를 사가지고 다 조사를 하면서 다녀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지금 있는 경상남도 함양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오산에다 세우시면서 비워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다 안 되니까 그 총회 서기에 되시는 분한테 그 농촌에 혹시 옥실 목사님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농촌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도에 내려가는
1: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곳이 함양이고 우리 이 목사님은요 어디
0: 출신?
1: 서울이세요? 아니면 지방?
4: 저는 서울입니다.
1: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런 꿈을 갖게 되셨어요?
4: 우스갯소리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하나님은 얼굴 가지고도 당신이 쓰실 때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제가 집회 다니거나 이제 어떤 공동체 가서 제 고향이 어딜 것 같으냐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충청도. 심지어는 뭐 우즈베키스탄.
0: 전혀 서울 얘기는 안 나와요. 전혀 서울 얘기는 안 나와요.
4: 서울 얘기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살이만 쭉 했는데 제가 부대에서 목회를 할 때 장병인데 일반 사병인데 군대에서 목회를 좀 비교적 규모가 큰 데에서 했어요.
1: 예.
4: 그게 이제 저 자신에게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서울 박해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매우 긴장되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부대 있을 때 군인 사병 일반 민간인 같이 이제 어우러진 목회 현장인데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그 일이 거기서 이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한 경험이 제가 이제 지방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죠.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늘 해만 떨어지면 마을이 적막하고. 불 다 끄고 예. 가는 사람 오는 사람도 없고
1: 예.
4: 아, 이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0: 그런데 내려가실 때 거기서 사역하실 때는 네. 그냥 계속 거기서 사역하실 마음이셨나요? 아니면은 또 기회 되면 올라오실 생각하고 내려가셨나요?
4: 우리 회장 목사님은 아까 그런 이제
0: 네, 꿈이셨고
4: 강한 의지와 예. 꿈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혼이 나간 상황에서 갔어요.
0: 예.
4: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허무 교회를 모르니까
1: 예.
4: 저를 부르는 호칭도 전도사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1: 모를 때.
4: 이씨라고 네, 늘 이씨라고 저를 불렀거든요. 야 이런 골짜기에서 어떻게 제가 오래 있을 수 있나
1: 예.
4: 이런 생각은 처음에 했었죠. 그런데
1: 예.
4: 이제 지방 목회는 경험해 보니까 단기 목회로는
1: 네.
4: 네, 실질적으로 목양하기가 네.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
1: 네.
4: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도망치듯이 탈출해야 되나
1: 예.
4: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1: 예.
4: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교인이 저에게는 자식이었어요.
1: 네.
4: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떠난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을 때 밤새 울었죠. 자녀를 놓고 도망가는 심정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 들으시면 우리 애들이나 생각하라고
4: 네.
1: 시골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그래야 되면 다 서울로 오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4: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1: 예.
4: 사실.
1: 예.
4: 그런데 이제 지방 목회를 비교적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도
1: 예.
4: 그 사명감에서는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1: 예.
4: 자녀 교육이나 뭐 자녀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면
1: 네.
4: 아마 지방 목회 20년, 30년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 그렇죠.
4: 사실.
1: 예.
4: 근데 이제 내려갈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1: 네. 네.
4: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갔는데
1: 네.
4: 우리 농어촌 선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네.
4: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세요.
1: 예. 그러면 엄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예. 예.
0: 결혼은 좀 어떻게
1: 예,
0: 하셨나요?
1: 예.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3: 예. 처음에 제가 농촌에 간다는 분명한 예. 목표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사람을 구할 때도 그게 좀 맞춰야 되겠다.
1: 결혼할 수 있는 조건에.
3: 예, 예. 그래서 만난 아가씨가 한 다섯 대는데
1: 예.
3: 그 아가씨들에게 지금 조건을 내건 게 첫째는 농촌 간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변경될 수 없다.
1: 네.
3: 이것이 첫째 조건이었고 만일에 그 농촌 가는 것을 중간에 갔다가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만일에 돈을 달라고 하면 성도들의 가죽을 빗기라는 얘기가 되는데
1: 예.
3: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1: 예.
3: 주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1: 예.
3: 세 번째는 가정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1: 네.
3: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소홀하게 할 수 있다.
1: 네.
3: 그러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예.
3: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걸었던 게 남자가 죽을 자리가 있다. 만일에 내가 그 죽을 자리를 비겁하게 회피한다면 그건 주님의 얼굴에 오물을 묻혀드리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등대밀에서 보내달라.
0: 예.
3: 마지막 조건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 근데 앞에 있는 네 아가씨들이 이걸 듣고 다 포기를 했는데
1: 네.
3: 지금 사는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0: 예.
3: 여지껏 와서 농촌에 살면서 돈 달라 소리 해본 일 없고 참 편하더라고요 그게. 농촌에 떠나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1: 예.
3: 만일에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있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가지 큰 교회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농촌 목회에 대해서 어려움이 크게는 없었어요.
0: 그런데 사모님 입장에서 결단하고 예. 시집을 오신 것이 예. 야, 이 사람은 정말 목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3: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아, 여자 입장에선 아무리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아 하고 다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으네요.
0: 예. 우리 두 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농어촌 목회를 하시면서요. 농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예. 또 우리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예.
3: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이 몇 개가 있거든요.
1: 네.
3: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1: 네.
3: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나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1: 네.
3: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도 부름받은 사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선택되었다.
1: 네.
3: 태중에서부터 이미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
1: 네.
3: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회자들이 농촌에 있던 어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곳에 있는가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로 보면은 나는 이 옥동 교회에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험과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옥동 교회로 보냈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농촌교회 작든 크든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0: 우리 이슬 목사님.
1: 아, 우리 농어촌 쪽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의 목회자들, 또 수도권에 있는 목회자들과 자꾸 어떤 비교 우위,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맞추는, 그런 개념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무겁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2: 네.
1: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이 작은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전부라고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었고요.
2: 네.
1: 힘들지만 농촌 목회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이 상당히 크거든요.
2: 네.
1: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진심은 통한다. 진심. 여기를 거쳐가는 목장으로 생각하면 그 진심이 성도들에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2: 네.
1: 근데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게 성도들과 목회자를 엮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2: 네.
1: 마지막 부탁은 도시에 계신 수도권에 계신 목사님들 또 뭐 일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게 가슴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2: 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두 분의 복음은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보물은 뭐예요? 엄목사님.
3: 제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2: 예.
3: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보물이 아닐까.
2: 네.
3: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나
2: 예.
3: 어떤 그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2: 예.
3: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질문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그 한 마음만 가지면 그러면 다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보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2: 네.
3: 그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 예. 이 목사님은요?
1: 제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천상까지 꼭 데리고 오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 보물이죠.
0: 자, 이번에 그 백석 대신이 통합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이라는 큰 교단이 만들어졌잖아요. 농어촌 선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좀 더 그 비전을 더 크게 갖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사역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2: 예.
0: 좀 나눠주시죠.
2: 엄목사님. 예.
3: 일단 교단이 그 외형적으로는 커졌거든요.
2: 예.
3: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농어촌 교회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2: 네.
3: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교회가 대략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고 백서도 만들어 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백석에 있는 분들과 같이 또 이 농어촌 선교회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2: 네.
3: 그 조직을 일단 추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2: 네.
3: 이래서 앞으로 그 해야 될 부분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농어촌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2: 네.
3: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직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농어촌 교회 현황을 파악해서 그 교회가 가장 필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농어촌 교회가 어떤 보람과 의미를 갖고 살 수가 있고 농어촌 교회만 갖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2: 네.
3: 그래서 도시교회와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래서

0: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이런 일에 같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면 한국교회 회복도 아주 소중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그 사회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그것을 해나기 위해서 우선 교단부터 좀 맑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어촌 선교회가 깨끗해져야 되겠고 목사님들이 깨끗해져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농어촌 목회자들의 생각들을 좀 바꾸고 또 제도와 또 환경들을 좀 바꿔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는 편지.
2: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는 처음 지금 써보는데요.
1: 예. 네. 이실 목사님이.
2: 네. 예. 주님, 접니다. 저하고는 상의도 안 하시고 1958년에 태어나게 하신 바람에 58년 개띠라는 소리를 지금껏 듣고 삽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의 무엇을 좋게 보셨는지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니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만 알던 저를 1984년에 충북 음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하고는 단 한 번도 상의를 안 하셨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과분한 은총이라 여기며 눈물겨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뀐다는 목회 세월을 넘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고비마다 주님께서는 저의 부족을 눈감아 주셨고 지쳐 쓰러질 때는 업어주신 바람에 죽지 않고 여태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은 저를 향해 성공한 목회자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주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교만하고 바리새인의 소질이 다분한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다른 이들에게 주셨다면 아마 지금쯤 저의 목장보단 훨씬 더 크고 알찬 목장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속 썩여드린 거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조금 나아지겠다는 약속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농어촌 선교회를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남들이 가지 않는 섬을 찾아서 일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목장 하나 주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를 주님 곁으로 부르실 텐데 그때는 갑자기 부르시지 말고 저하고 반드시 상의하셔서 얼굴 씻을 시간, 마음 씻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목회 현장 꼭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1: 하나님이 잘 의논을 안 하시고 뭐든지 결정하셨나 봐요. 예.
3: 원래 우리 계획대로 안 하시죠.
1: 그러니까요. 예. 오늘 편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되게 아이같이 편지를 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3: 예, 순수하시다.
1: 예. 저는 그냥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 날짜 미리 안 알려주시면 진짜 화내고 가시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날 받으면 연락 주십시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농어촌 선교를 하시는 두 목사님을 뵈면서 예, 예. 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저 두 사람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 뻗고 자고 여유롭게 살고 그러면서도 농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예, 예. 저는 옛날에 농촌에 한번 간증을 하러 갔다가 예. 그 어르신들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데 너무 내던져 놨었구나라는 그런 예 서글픈 마음이 들었었던 예, 예, 기억이 예, 나거든요. 예, 예. 농촌이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살아낸 덕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좀 잊지 않고 목사님들 후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어요. 예. 예.
3: 그 농촌 교회가 있어서 그 한국 교회 뭐 예. 대형 교회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1: 네.
3: 저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1: 네.
3: 그냥 한국 교회 그냥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1: 네.
3: 그리고 지금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그 당신들 목회 현장 꾸려가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1: 네.
3: 그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힘든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말 몸 바쳐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1: 네.
3: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역에 정말 복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3: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면
1: 네.
3: 우리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오늘 전화에 불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우리 좀 지어주십시오 하고
3: 예.
1: 하나는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3: 아, 예, 예. 예. 그런저런 좀 많았으면
1: 예.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3: 예, 예,
1: 잠시
3: 예,
1: 불이 아니라
3: 예, 예.
1: 따뜻하게 온기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배추 제주 무 박스당 오직 금토일 한정 판매 두 박스 리밋 5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8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0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이디야 스페셜 커피 믹스 개당 10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전학 스케치입니다. 영국의 한 음악가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붙잡아 세기의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화학자는 수년 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를 꿈속에서 보고 세상을 바꿀 표를 완성하기도 했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천재적인 영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간절한 마음이 가져다 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가 그리는 행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이지 않아도 꿈꾸는 만큼 행복은 예쁜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하루에 대한 후회보다는 우리의 무의식들이 어떤 행복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잠들었으면 합니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폴 매카트니의 이 예스터데이도 그 유명한 화학자 멘델리예프의 주기율표도 꿈에서 듣고 본 것들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 생각도 안던 일이 마치 계시처럼 꿈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하던 일들이지만 도통 정리되지 않던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제자리를 찾아간 걸 텐데요. 바라는 게 있다면 마음껏 꿈꾸자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명곡이나 대단한 발견처럼 멋진 일이 선물처럼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텃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수확한 상추와 케일로 쌈밥을 만들어 먹으며 저녁 스케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4128님 에밀루 해리스 돈 윌리엄스의 반대 데드유 농장에서 하루 일과 마무리하며 듣고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 저녁 스케치가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5447님 캔사스의 Dust and the Wind 휴식을 취하는 날 혼자 영화 한 편 보고 걸어오니 바람은 따스하고 초록초록 새싹들은 마른 가지를 뚫고 아기 손처럼 앞다투어 자랍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인을 만나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행복한 날이었는데 가끔은 이런 휴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8758님 도로시님 정하신 곡이죠. Eagles, Desperado.

2-3일 컨디션이 영 안 좋았는데 저녁 운동하면서 저녁 스케치를 들으니 컨디션이 좋아지는 듯해요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1810님 정하신 곡은 헬로윈의 노래 A Tale That Wasn't Light. 우리 동네에 있는 광릉 수목원 오전에 문을 열자마자 친구하고 들어섰죠. 초록빛 속에서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단짝 광선이랑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걷는 길이 어찌나 행복하던지 우리 우정 잘 간직하자 하시면서 09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금베이 댄스 밴드 엘도라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침묵의 잔을 채우는 와인이다. 로버트 프립의 말이죠. 그런가면 침묵 다음으로 표현 불가능한 것을 최대한 표현해 주는 것은 음악이다라는 올더스 헉슬리의 말도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음악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4725님,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Can I Put Falling in Love. 0560님, 루 크리스티 Beyond the Blue Horizon. 산바람, 새소리, 좋은 분들과 좋은 음악들, 자동으로 빙글에 웃음이 납니다. 4536님, 갱년기 접어들어선지 우울감이 많았는데 저녁 스케치 들으며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음악이 많이 위로가 되시죠. 1195님, 우리 아내 칠순이라 거북섬 이쁜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대학 다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얼굴 붉히며 인사하던 여중생입니다. 그러셨어요. 5653님,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지난 4월 9일 평소처럼 회사 출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94세 아버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족 중에 급히 올 수 있는 사람은 오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 아내가 급하게 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울면서 아버지가 먼 길 가실 때가 되었다고 크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아버지, 아버지라고 몇 번 부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갈게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회사 일을 정리하고 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작년 11월 말에 아버지는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은 무사히 마쳤는데 MRI 체크를 해보니 전립선암 4기셨습니다. 안 좋은 것은 한꺼번에 온다고 지난 4개월 동안 수척이 지시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은 아픈데 자식으로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안타까움, 미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 셋이 있는데 전업주부인 첫째 여동생은 연락을 받고 거제도에서 오고 있고 고등학교 유치원 선생님인 둘째와 셋째는 전화가 안 됐습니다. 다시 차 안 블루투스로 전화가 왔고 밤 11시 2분 아버지가 먼 길 떠나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눈물도 나고 마음은 아픈데 장남의 외동아들이라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에 아버지 모셔와야 하고 그리고 장례식장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지난번 어머니 장례식 때 도와준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친분 있게 지내시던 이웃 어른이 안부를 물으셔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니 또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했던 지난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와 동생들 모두 열심히 살게요. 잘 지켜봐 주세요.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미승가영 아빠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님 가시고 나면 뼈저린 후회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신 것 같은데 마음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미승가영 아빠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보랭카의 노래 파파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살라고 내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늘 함께하는 자리에 뭔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가끔은 굳이 져주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나누며 웃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초기, 올 왔다 갔다 하는 날씨. 4월 초에 못 갔던 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산소에 꽃 바꿔드리고 오니 마음이 아주 좋네요 하셨습니다. 조세핀님. 나무 생각에서 펴낸 릴케시 필사집 준비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비밀을 속삭이는 릴케시를 쓰는 기쁨으로 만납니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잊지 마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청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실패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불행한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람이란 그런 것이고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모두 다 그렇고 모두 다 그런 것이다. 양광모님의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살다 보면 왜 나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요. 모두 다 그런 것이다. 2328님 정해신 곡이 서키드 솔레 Let Me Fall 그리고 스윙을 싱얼세 좌우 벨라 좌우. 정신과 상담을 하는 의사들은 항상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근데 주위에 아무도 그런 이가 없다면 내가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바로 나이다. 5314님 보내주셨네요. 나타샤 센트피어입니다. 주네 구멍남에 나에겐 마음밖에.

합숙 면접가 있는 우리 딸내미 파이팅,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시면서 엄마가 보내셨네요. 푸른 수첩님 보내주신 아바의 댄싱 퀸을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 앤 해서웨이는 자신에게 오롯이 하루가 주어진다면 뭘 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요 서점으로 갈 거예요.

화려한 계획도 특별한 여행도 아닌데요. 행복은 이렇게 단순한 데서 느껴질 때가 많죠. 나 자신을 위해서 평범하지만 설레게 하는 것들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였습니다. 행복이란 건 그렇게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까운 곳 그리고 내 안에서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

YB 행복의 나라 정혜신 씨가 신청하셨고요. 장덕수 씨, 임혜숙 씨가 신청하신 우효의 민들레였습니다. 이야, 어제 오늘 낮 기온 정말 좋죠?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와,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덥기도 합니다. 9804님도 나들이 다녀오셨네요. 오늘 오랜만에 아침 일찍 꽃 구경 다녀왔어요. 숲 머리길인데 너무 예뻤어요. 꼭 붙들고 싶은 하루네요. 맞아요. 꼭 붙들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은 날씨입니다. 7313번 오늘 비닐 작업하고 있어요. 일은 언제 끝날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연령이 63, 66, 68, 76, 83, 86. 제가 미리 사연을 보고 AI에게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은 평균 연령, 그야말로 평균 연령이 몇인가? 72세네요. 작업 잘 마치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열 씨도 뭔가 작업 중이시고요. 청량이에요.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구기자 순 자르다가 잠시 손을 놓고 가요 속으로에 푹 빠져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노래들 제가 띄워드릴게요. 잠시라도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양희은 씨의 노래예요. 들길 따라서 6117 최미숙 씨가 신청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씨 속에서 이 노래를 작곡 작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이광조 씨의 저하늘의 구름 따라 임주빈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정민 씨, 딸이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귀국해서 일주일 잠깐 있다가 다시 출국했어요. 아내는 종일 눈물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요, 아내가 좋아하는 초밥으로 식사를 할 거예요 하셨는데요. 많이 섭섭하시죠? 서운하시고. 따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9249번, 주말에 친정 다녀와서 나물부자인 저는 어제는 파전을, 오늘은 부추전을 부쳐서 먹었어요. 초벌 부추가 부드럽고 노지에서 잘 자라서 향도 진합니다. 이야, 이 건강한 맛. 부추전 한 입 크게 떼어서 먹으면 그만큼 건강도 따라오는 거겠죠. 9224번, 고생하셨네요. 어제 입원해서 허리 시술을 오전에 하고 진통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듣고 있습니다. 3인 병실인데 두 침대가 비어 있어서 가요 속으로를 편하게 들을 수 있네요. 이제 안 아프실 겁니다. 그쵸? 마지막 회복 잘 하시고요. 8913-2046번으로 양수경 씨 노래 신청하셨네요. 그대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유, 멋지게 끝나죠. 이상우 씨의 노래 이젠이었습니다. 최성민 씨가 이젠 집이 팔리면 좋겠어요 라는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어요. 집을 내놓으셨나 봐요. 그렇죠. 이 바람대로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지영 씨 선풍기 다 꺼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게시판에 선풍기 꺼내셨다는 글들 많이 보게 됩니다. 김종윤 씨 더운 날씨 탓에 산모기 산파리가 극성이라고요. 산파리. 아, 가끔씩이요. 요즘 지하주차장에 모기도 보이던데요. 아우 정말 얘네들은 싫어요. 그렇죠. 추하영 씨. 두꺼운 옷들 이제는 세탁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탁기를 세 번째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보기만 해도 땀이 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정리하십시오. 추하영 씨. 야, 이 노래 쿨이 불러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김혜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원곡 최선원 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90년대 초반 맞죠? 90년대 초반에 정말 아련한 감성 이런 악기의 배열도 참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쿨이 부른 노래의 원곡 최선원 씨의 목소리로 감상하시죠.

양파의 아디오였습니다. 2288번. 며칠째 쉬지 않고 남편 따라 텃밭에 다녔더니요. 힘들기도 하고. 아,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 보내니까 나름 좋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어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날씨도 쨍쨍하고 이럴 때. 좋아하시는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한 시간 좀 보내세요.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성수 씨의 노래 남남 준비했어요. 나성진 씨, 최종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최성수 씨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요, 2008년에 최성수 베스트 앨범 히스토리

임동남 씨가 여기는 평택 내리공원입니다. 라이딩 중 잠깐 쉬고 있어요. 너무나 평온한 하루입니다. 요즘에는요, 전쟁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전거 라이딩 중에 이렇게 잠깐 휴식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들 다 그치고 일상의 평온함이 빨리 찾아와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란희 씨, 아파트 단지 공원에 앉아 9년 전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 그래요. 야, 저 먼 곳에서도 지금 같이 음악 듣고 계시겠죠? 이렇게 문득 생각난 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계약 해지되어 객지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60 넘은 나이에 직장 구하기가 힘드네요. 6428번. 아내와 딸이 저를 배려해줘서 고맙지만 괜히 바늘방석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또 좋은 날들이

0130 곽영순 씨 한마음의 노래 신청하셨죠? 꿈이여 사랑이여 띄워드렸습니다. 유민영 씨 50 중반 된 남편이 권고사직 통보로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도 기운이 빠집니다. 30년 넘게 쉬지 않고 달려온 남편인데 잠시 쉬어가도 되겠죠? 라는 사연이에요. 당연하죠. 그만큼 또 일하셨는데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는 시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준비합니다. 4214번으로 청해 주셨죠? 노이즈의 노래 상상 속의 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세나 눈빛, 분위기가 강렬하고 차가워서 압도당할 것 같은 느낌을 흔히 서슬이 풀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서슬은 금속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유리 조각의 예리한 부분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고, 퍼렇다는 보통 냉철하고 차가운 느낌을 줄 때 쓰죠. 그래서 형세나 기운이 매섭고 날카로운 상태를 말할 때 서슬퍼런이라고 합니다. 서슬퍼렇고 카리스마 넘치는 DJ 한동준은 4월의 마지막 일요일에도 갈매기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5월을 준비하겠습니다.